0: 아스가운 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무빈이 왔어. 가자.
1: 대충 합체 준비 완료.

0: 잘 됐군. 드디어 제대로 결판을 낼 수 있겠어. 누가 더 뛰어난지 보자고. 로라 박사의 애송이 팀인지 내 메카 다이노지.
1: 윙실게 작동.
0: 너희 때문에 얼마나 성가시던지 이제 끝이야.
2: 나 저 대사 마음에 안 들어.
1: 왜 꼼짝도 안 하지?
3: 잭스 그만둬. 다이노스터를 파괴하고 싶다면 네 기술로 파괴해. 나한테서 훔친 기술 말고.
0: 내가 기술을 훔쳤다고? 감히 내 천재성을 의심하다니 우습군.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3: 다이노스터, 메타트론 X 합체 시스템을 전송 중이야.
2: 메타트론 X요?
0: 퀀텀 코어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도 바로 나였어.
4: 나! 백스 헌터!
0: 다이노스터 팀은 내 죄 내가 없이 존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퀀텀

0: 저 빛이 저건
1: 안녕, 오랜만이야.
0: 아, 둘이나?
2: 이리 오렴 꼬맹아, 넌 우리랑 가자.
3: 긴급 미션, 아기 공룡 돌보기.
4: 로라이모, 얼마나 걸려요?
5: 거의 다 됐어. 팬케이크 먹을 사람?
0: 완전 맛있겠다!
5: 그래, 트리나, 알려줄 내용이 있다고?
1: 벡스가 퀀텀 코어를 원해요.
0: 어? 뭐? 뭐? 지구에도 퀀텀 코어가 있어요?
5: 12개가 있어. 벡스와 내가 남극에서 연구했던 게 그중 하나지. 나머진 흩어졌고.
1: 벡스는 코어를 찾고 있고 머지않아 모두 찾아낼 거예요.
5: 그거 큰일이구나. 지구의 퀀텀 코어 에너지는 다이노스의 것보다 훨씬 강해. 만약 벡스가 지구의 퀀텀 코어를 모두 모은다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거야.
0: 그 힘으로 끔찍한 일을 벌이겠죠.
1: 그래서 박사님을 뵈러 온 거예요. 벡스가 퀀텀 코어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니까요.
0: 애들이 놀러 나왔네.
1: 여기 이렇게 많은 아기 공룡들을 데리고 있어도 돼요, 박사님?
5: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 트리나. 해결책을 찾는 중이니까 준비될 때까지 사우리오 산에 있는 내 산장에서 아기 공룡들을 같이 돌봐주렴.
1: 공룡 돌보기요? 안 돼요. 전 다른 할 일이 있어요.

0: 몬스터의 신호를 포착했다. 가서 녀석들을 없애. 이번엔 확실히.
1: 헤라지, 우리만 믿어요, 백스. 그만해, 귀찮게 시리.
2: 이쪽이야, 이쪽. 좋았어, 내가 잡을게. 뭐야, 너네.
3: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
2: 잘했어, 로디. 이번에도 잡아봐. 간다.
3: 안 돼, 그만해. 이럴 시간 없다고.
2: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서 던져줘. 와, 얘들아, 조심조심. 와, 트리나, 우리 몰래 연습한 거 아니야?
3: 난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야, 루시오.
4: 트리나, 어디 가?
3: 적당히 있어야지.
4: 트리나! 얘들아? 아기 공룡들 소리가 안 들려.
2: 어?
5: 어?
3: 뭐?
2: 이런.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공룡들을 찾아야 해. 그래, 맞아.
3: 당연하지.
2: 어서 가자.

0: 잡아. 야!
1: 발자국이야. 분명 저쪽으로 갔어.
2: 혼자라도 나서야겠어. 어? 저건 터치잖아. 여기 누군가 있어. 아기 공룡들이 위험해.
0: 어림없어. 와.
2: 당장 멈춰. 쇼크 체인 발사. 걱정 마, 이제 안전해. 너희가 백스의 새 부하들이야?
3: 에? 쟤도 다이노스터인가? 처음 보는데.
0: 누구든 상관없어.
4: 마음대로 난 될걸.
0: 공격!
4: 립톱킥!
2: 안틸로 파이트!
4: 아기 공룡들을 풀어줘, 빅!
5: 그래, 다 끝났어!
0: 글쎄, 내가 끝낼 때까진 끝이 아니지.
4: 메카 다이노다!
5: 어쩐지 오늘은 평화롭다 했지?
2: 괜찮아? 안 돼!
0: 잡았다! 서둘러! 여기 빠져나가!
2: 멈춰!

0: 대놓쳐 니가 낙제 진다. 엔카운터 먼저 준비 완료. 세모 블래스트윙 전투 준비 완료.
1: 스밀러 파이크 다이너모드 변신. 나 잊은 거 아니지 얘들아?
0: 세 마리가 됐잖아.
2: 당황하지 말고 집중해.
0: 홀로그램이야.
1: 이거 진짠데.
0: 진짜를 조심해. 오른쪽이 진짠데.
3: 우리 이제 엄청난 부자예요, 대장.
2: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순 없지.
4: 업그레이드한 기능을 시험해볼 만한 좋은 기회.
2: 겨우 그게 다야? 진짜 파워가 어떤 건지 보여주지. 무사드림 핫!

0: 지금! 얘들아, 얼른 올라타!
1: 좋았어! 복수의 시간이군!

0: 내 카타이노가 엄청나게 불어났어!
1: 완전히 보이겠어!
2: 뭐가 진짜야!
0: 끝이 없겠는데?
3: 어쩌지, 다 소용없어! 진짜 메카다이노를 찾을 순 없을까?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을 거야. 그걸 빨리 찾아야 해!
4: 얘들아, 저기 봐! 가짜 메카다이노는 그림자가 없어!
3: 좋아, 그림자를 살펴보자! 진짜 찾았어! 메카 수비!

0: 안녕 꼬마야. 반가워.
1: 트리나? 어, 왔다.
2: 돌아왔다.
1: 아기 공룡들을 구했구나.
2: 별거 아니었어.

0: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

0: KBS에서 만나요.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여행이 시작된대요. 자, 그리고 제가 일본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에겐 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 있다! 여행 마스터! 친구가 된 지도 몇 년 차?
1: 이사시불이다네!
0: 이사시불이다나! 개치맨나!
1: 아, 진짜 너무 잘 지냈지.
0: 고니찌와!
1: 고니찌와!
0: 고니찌와!
1: 고코와 도쿄 데스!
0: 야!
1: 웰컴 투 도쿄 데스!
0: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1: 어, you can go.
2: 어, okay.
1: Thank you.
0: 아쉽지 않니, 이거?
1: 아, 3개국 가려니까 힘들다.
0: 어, 대단하다, 준비. 사진 토르?
1: Where are you from?
2: England.
1: 어. Oh.
0: Yeah, England.
1: Manchester City.
0: Thank you. Thank you, bye bye.
1: Bye bye.

0: 아, 여기 아사쿠사가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거든.
1: 절.
0: 산세지.
1: 아, 그래서 다 이러고 오는구나. 아, 여기 처음 와보거든.
0: 아, 여기 처음 오는구나.
1: 아, 그래서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내가 도쿄도 처음이고 일본 자체가 처음이니까, 조금 중국인이 그래도 많이 와봤잖아.
0: 아, 그치, 그치.
1: 나한테 좀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0: 가이드 저기 페이가 센데 괜찮나?
1: 아이, 그래도 지금 이제 중국도 아빠 됐잖아.
0: 그래서 좀 페이가 올랐어.
1: 아, 그래.
0: 이정이랑 근육값 해야 돼가지고.
1: 아니, 나도 그래도 그 아빠의 마음으로, 나도 그 자식처럼 생각해 줄 수 있잖아.
0: EBS니까. EBS 할인 조금 들어갈게.
1: 아,
0: 네, 나 또 EBS 명예 직원이니까 내가.
1: 고마워. 그래도 그 깎아줘서.
0: 근데 아사쿠사 왔으면은 좀 걸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날씨가 더워서 펭귄한테 힘들 수 있거든?
1: 와, 오늘 진짜 뜨거워.
0: 그래서 내가 볼 땐 아사쿠사에서 걷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1: 인력거? 아, 아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이런 거?
0: 그치, 인력거 여기 김첨지 분들이 좀 많거든.
1: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0: 나는 한번 타봤는데, 우리가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라, 일단은 블랙컨슈머일 것 같긴 한데, 타볼까?
1: 좋아. 난 타고 싶었어.
0: 저쪽 가면 많거든?
1: 가자, 가자.
0: 그, 이게, 어쨌든 인용이라서, 펭귄은 뭐야? 귄용인가? 뭐지?
1: 정확히 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0: 그러니까.
1: 줄인가 봐.
0: 아, 스미마셍. 진릭샤, 이키타이.
2: 이코, 가자.
0: 이거 됐을까?
3: 다이쇼브.
0: 알았다, 치오이.
3: 치오이, 치오이.
1: 왓다시, 오모이 데스.
0: 빅크 사이즈 오케이 됐을까?
3: 빅크 사이즈와, 오케이.
0: 오케이.
3: 오케이.
0: 페이와 오나지 데스까?
3: 이쇼 데스.
0: 아, 쏘 됐을 때 확인을 하고 와야 돼. 또 이게.
1: 그렇지, 그렇지.
0: 관광지에서
1: 역시, 역시.
0: 이게 또 받을 수 있거든. 이쇼는 이기마쇼.
3: 아, 이쇼는 이기마쇼.
0: 이기마쇼.
1: 아, 넓네, 넓어.
0: 내가 그래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내 다리야. 잠깐만.
1: 됐어.
0: 됐어.
1: 짝이야, 짝이야.
0: 알았다, 너 진력사와 스고이 됐으네.
3: 스고이 됐어.
1: 와.
3: 이케를 가라.
1: 가자.
0: 이기마쇼. 가자. 아, 오모쿠나이 됐을까?
3: 오모쿠나이요.
1: 에?
0: 와타시다치와 209kg 됐스.
1: 200kg!
0: 야, 이 가지네?
1: 와, 대박! 오, 이상해, 느낌이!
3: 가자,
1: 가자! 아, 이거 재밌네, 이거.
0: 이야, 빠르다. 아니, 빨라. 고래와 난 됐을까?
4: 아, 노래? 고래?
0: 고래, 응가.
4: 고래,
3: 응가잖아.
0: 아, 응가잖아.
3: 응가잖아.
1: 응가잖아.
3: 아사히, 비르.
0: 아?
1: 비르?
0: 아, 비르 됐을까?
3: 배추, 배추.
0: 아, 배추.
3: 아사히, 배추 됐어. 응가잖아.
0: 아, 응가잖아.
3: 응가잖아. 됐어.
0: 고메나사이, 고메나사이.
3: 이 됐어. 고고!
1: 요호! 가자, 가자!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야! 람보르기니다, 람보르기니. 람보르 소라 됐네.
3: 오케이. 사진 타임, 사진.
0: 아, 샤신. 아,
1: 근데 대모 이마, 소라상가, 다이앤 닦아라. 이마 지금 그 육구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쉬려고.
3: 오케이.
1: 아, 오늘 가시맛.
0: 야, 서비스가 좋다.
3: 하나, 둘, 셋.
0: 우와.
3: 오케이.
1: 아리가또 고자, 이마.
0: 렛츠 고!
1: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3: 고!
0: 에허! 에허! 아, 근데 이렇게 텐션을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1: 그니까, 와.
0: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즐겁게 하니까 기분이 좋다.
1: 그니까, 뭔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미안한 게 계속 이렇게 또 웃어주시니까.
0: 아, 배고파. 오스스메노 쇼크도 아리마스까? 난까 디저트 칸지와 아리마스까? 디저토.
3: 디저토?
0: 아, 디저토 오스스메 오네가시마스.
3: 디저토 네, 오케이.
0: 오케이. 고고대 와라비 모찌가 유명했을까? 아, 종류가 많은데? 키낙 콩가루, 말차가루.
1: 아, 이게 다 전부 와라비 모찌라는 거구나.
5: 키나코는 와라비 모찌가 인기가
1: 아, 콩가루다, 콩가루. 키나코.
0: 마차가 인기가 많잖아.
1: 그러면은 두 개 다 먹자.
0: 키나코 히토츠 또 마차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1: 그렇지.
0: 아, 알려드려마스. 아,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초콜릿도 맛있겠는데? 초콜릿도 뭐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1: 나는 딸기맛.
0: 딸기맛. 흑당 스고이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0: 감사합니다.
1: 가져가 있습니다.
0: 펭수가 거의 만든 거지.
1: 그렇죠, 그렇죠.
0: 펭수가 부자. 와.
1: 또 가이드 해주시니까 제가 시원하게 쓰고 있습니다.
0: 가이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예, 편안하게 즐기십시오.
0: 우와.
2: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오, 말차. 우와, 뭐야 이거?
1: 어떻게 생긴 거야?
0: 아니, 디자인이.
1: 근데 약간 우와. 모르겠어요.
0: 메이플에서 온 것 같은데.
1: 우와, 우와. 인절미니, 인절미.
0: 근데 가게 앞이라 가지고.
1: 자, 먼저 준비 먹어봐. 오, 맛있어 보이는데?
0: 아니, 식감이 불풍선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알던 떡보다 훨씬 몰캉몰캉해가지고.
1: 난 너무 좋은데?
0: 진짜 슬라임을 먹는 느낌이야, 이거. 맞지? 오. 식감이 되게 재밌네. 이건 인절미로 먹어봐야
1: 돼. 맞아, 맞아, 맞아.
0: 진짜, 진짜 슬라임이야.
1: 근데... 아, 난 이거 훨씬 맛있어.
0: 인절미가 잘 어울린다.
1: 아, 근데 입안에서 가득한 느낌이 있어요.
0: 이게 뭘까? 난 일본어를 못 읽거든?
1: 물라면 일단 먹어봐, 먹어봐. 먹어보면 알겠지, 뭐.
0: 간장 아니겠지?
1: 아니, 간장 너무 걸쭉한데, 이거? 간장 냄새 아니야.
0: 아우, 흑설탕이다, 흑설탕.
1: 아, 그렇지, 이거. 와.
0: 흑설탕 냄새 난다. 그 옛날에 우리 흑당 그거 유행할 때 그 냄새.
1: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훨씬 맛있어, 훨씬. 이거 무조건 뿌려먹어야 돼. 어디가, 어디가? 와.
1: 아예 다른 음식이 됩니다.
0: 어, 흑당을 뿌려 먹어야 돼요, 이거.
1: 예. 이거 안 뿌려 먹으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0: 야.
1: 훨씬 맛있지? 퀄리티 자체가 엄청 올라갑니다. 아, 이게 이제 당 충전이 되네, 이거.
0: 보통 이제 루트가 아까처럼 아사쿠사에서 한번 사진 찍고,
1: 응.
0: 여기로 와서,
1: 응.
0: 이렇게 쭉 이제 구경을 하는 거야.
1: 아, 또 라인이 있구나, 이게.
0: 어, 또 이제 한번 보러 가자고.
1: 자, 갑시다. 야호. 아리가또. 바이바이.
0: 바이바이. 사요나라.
1: 와, 여기
0: 와, 여기가 제일 사람 많은 곳이야.
1: 제일 많아, 그러니까 여기가?
0: 도쿄에서 제일 시부야 그 스크램블 거기보다 더 많은.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아,
0: 전 세계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펭수나 올 줄 몰랐네. 여기 부모님이랑 왔었거든.
1: 나 잃어버리면 안 돼?
0: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1: 어.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
0: 아,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봤지?
1: 안녕하세요.
0: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1: 와, 대박이다. 와.
0: 여기는 이제 일본 분들은 신년에 많이 오고,
1: 어.
0: 평상시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제일 많이 오는. 저기 보면 이제 연기 피고 있잖아.
1: 이거 저기 연기냐?
0: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나? 훈연.
1: 연기를? 훈연을 하라고?
0: 어.
1: 그때 맞아봤어?
0: 나 저번에 맞았었는데,
1: 어.
0: 이번에 또 맞아야지. 펭수도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1: 어.
0: 건강을 챙겨야 될.
1: 맞아, 맞아.
0: 어, 나이잖아.
1: 어. 좋아, 좋아. 어떻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얼굴 갖다 대?
0: 어, 가서 갖다 대면 돼.
1: 알았어.
0: 근데 펭수 훈연해도 되나?
1: 왜?
0: 훈연 맞아도 되나?
1: 왜 안 돼?
0: 아, 근데 나는 인간이라 괜찮은데.
1: 저기요, 저기도 자기도 바베큐야.
0: 아, 어, 그러니까 어, 괜찮나? 어.
1: 오, 야, 오, 쎄, 쎄.
0: 이거 봐.
1: 이거
0: 원래 저기서 500엔 주고 5,000원 주고 사야 돼. 근데 우리가 1년 거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1: 그러니까 이거
0: 심어둔 거에다 맞자. 다른 사람들 심어둔
1: 그래,
0: 거
1: 그래.
0: 맞아도 돼.
1: 우리 그 렌트하자, 렌트하자. 오.
0: 이제 건강해져. 건강 펭수. 이제 건강해질 거야, 이제.
1: 잠깐만, 복을 너무 많이 맞았어.
0: 어?
1: 오, 어지러워.
0: 아, 그 정도로 맞으면 안 돼.
1: 아, 뭐야!
0: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1: 아, 너무 많이 맞았어. 나 지금 복 얼마나 받으려고.
0: 그 정도면 건강이 안 좋아지지.
1: 어, 나 지금.
0: 기분만 내는 거야. 여기가 또 전 어.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1: 어.
0: 운세를 보는 곳이거든?
1: 어디서?
0: 단돈 1,000원으로 볼 수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은데.
1: 어? 아, 나 볼래!
0: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1: 어.
0: 저기서 보자.
1: 보자, 보자, 보자.
0: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1: 여기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0: 자, 100원.
1: 아, 어. 뭐?
0: 100원을 저 통에 넣을 수 있겠어?
1: 응. 어. 여기다?
0: 어, 넣어, 넣어.
1: 오른쪽 왼쪽?
0: 그거 원하는 건 넣어야 돼.
1: 이것도 중요한 거야.
0: 아 근데 이거는 운이거든? 지금 네가 살짝 가차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1: 그냥 아 운세니까?
0: 운세, 운세.
1: 아, 아.
0: 나도 그러면은 오케이 난
1: 가봐, 여기. 가봐. 우와 같아 같아.

0: 이거, 야. 이거 완전 가차잖아.
1: 가차네. 그렇지, 그렇지. 아, 어이, 나도 아파.
0: 왜 이러시, 형? 너무 선배인가? 왜 이러시, 형은? 팔기 형은 너무 선배야?
1: 왜 그러시, 뭐야? 80.
0: 5.
1: 5. 난 6.
0: 6.
1: 자, 85와 6이 나왔습니다.
0: 6. 어, 6. 야, 6 좋다.
1: 오, 좋다, 좋다.
0: 행수 운세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와.
1: 잠깐만. 다 일본어인데요?
0: 우와, 101.
1: 우와!
0: 나 한자를 몰라, 근데. 형수, 나 한자를 못 읽는다고. 이거 대길 아니야, 한자? 아닌가?
1: 그거 대 아니야.
0: 무슨 길이잖아.
1: 아시는 분!
0: 속일?
2: 아. 아.
0: 속일. 속일이 좋은 거야. 내가 찍어줄게. 아, 근데 이거 어린이 방송인데 읽어도 되나?
1: 뭔데? 뭐라고 써있길래?
0: 집안에, 아, 읽어도 되나? 괜찮아요?
1: 아, 뭐야. 집안에부터 싫어.
0: 긍정적인 것만 읽어야 되나?
1: 아니, 다 읽어줘.
0: 집안에 재앙이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심을 깊게 가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 근데 좋은 소식도 있다.
1: 뭔데?
0: 재산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얻는 것이 됩니다.
1: 그게 뭐가 좋아? 도둑 다시 돌아오는 건데.
0: 요즘 주식 가니? 아, 소원에 대한 내용도 있네, 이거.
1: 소원은 뭐야?
0: 소원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대신 질병. 질병은 좋아.
1: 질병이 좋아?
0: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1: 그게 뭐가 좋아?
0: 회복은 된다잖아.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0: 부처와 신의 힘에 의지하여 헌신함으로써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1: 종교를 믿으라는 건가?
0: 아, 분실물도 있다, 분실물.
1: 아, 그만하세요. 자, 잠시만요.
0: 분실물 찾기 어려울 겁니다.
1: 자, 보통 이런 운세를 보면 다 좋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은 준빈이 거 봅시다. 자, 그만 봐!
0: 말길이야, 말길.
1: 알았으니까 그만 보고.
0: 길은 길이잖아. 너... 아, 떨린다, 이거. 아, 이거 욕을 적어놨냐?
1: 어, 대길이야!
0: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뭐가 써있네요. 펭수야, 뭐가 써있다. The best fortune.
1: 잠시만요, 잠깐만. 번역하는 동안 저 100원만 더 주세요.
0: 펭수야, 돈을 더 낸다고 운이 달라지진 않아.
1: 그것이 아니고, 왜냐면 마지막 흔든 게 준빈이었어요. 제가 흔들고 제가 뽑겠습니다.
3: 일단 준빈이도 같이 한번 하자.
1: 알겠습니다. 아, 뭐래.
0: 아, 근데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1: 뭐래.
0: 일단 점점 이름이 알려지면서 안심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1: 뭐 얼마나 더 알려줘.
0: 큰 바람도 지원받아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1: 다 이루어졌잖아.
0: 복덕 재산 장수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뭐야.
0: 질병 나을 거예요.
1: 뭐가.
0: 잃어버린 물건 나올 겁니다. 소원 이루어질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나타날 거예요. 여행 좋겠죠. 결혼 좋겠죠. 100일.
1: 아유, 그래 좋겠다 야.
0: 근데 펭수야, 미안한데 여기 진짜 용하다.
1: 자, 이제 진짜입니다. 자, 전에 거 편집해주세요. 자!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왔는데요.
0: 인사도 한번 할게요.
1: 여기서 운세를 보시...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0: 펭수야, 아까 찍었어, 우리.
1: 주여시여! 자, 이거를 흔들어서 뽑는 거거든요.
0: 어, 나 이거 흔들어서 뽑으면서 본 것 같아.
1: 제발, 저의 운은 무엇입니까?
0: 펭수 이렇게 유연했나? 펭수 연체동물이었나?
1: 79!
0: 79. 오, 레귤러 포춘. 그냥 길. 조금 올라왔다. 말길에서 살짝 올라왔어. 중길로 올라갔다, 중길. 아, 와, 이거 말이 좋다. 달빛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것처럼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활약할 수 있습니다.
1: 힘드세요.
0: 소원도 이뤄질 것 같지만 큰 소원은 안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0: 병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치료될 겁니다. 아니, 여기, 야, 아사쿠다 장사 잘한다.
1: 26!
0: 똑같다. 그냥 또 길. 그래도 길은 길이야.

0: 맛. 오, 이런 것도 있구나. 흉도 있네. 배드 포춘.
1: 개수, 이거 안 좋은 거 그냥 묶고 가자.
0: 계약 등에서 오류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고, 부지물도 찾기 힘들 것 같고, 기다리는 사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결혼과 교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하네. 행주야, 여섯 장 뽑아서 대길 나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니?
2: 자, 우리 대길 나왔고! 자, 여러분, 대길? 저랑 준빈 대길 나왔습니다.
0: 흉.
2: 야, 아니고! 아, 저기요.
0: 행주야, 이거는 아. 여기다가 묶고 가면은 이게 다시 흉을 여기 버리고 가는 거래.
2: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0: 진짜 흉처럼 묶었다. 일단 여기서 교훈. 사행성을 하지 맙시다. 결국 대길이 나와요. 우리 어디 갈까?
2: 그거 하고 싶었어.
0: 뭐?
2: 내가 원하는 분장이 있어.
0: 분장을 해?
2: 어, 분장할 건데 이쁘게.
0: 나도?
2: 그럼!
0: 나 뭐, 난 대길이니까 뭐든 하면 좋지.
2: 그래, 너 뭐든 잘 나올 거야. 내가 알아놨으니까 따라오면 돼. 가보겠습니다, 예.
0: 저분도 길 뽑으셨다.
3: 그니까.
0: 대부분이 길인데 흉이면 어? 대단한 거야.
3: 어, 얄미워.
0: 흉도 아니야. 잘한 거야.
2: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상전 처음.
4: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2: 자,
4: 들어가.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따라따따. 뭐야, 이게? 꼬꼬아, 난 됐을까?
2: 자, 일단은 겁먹지 말고.
4: 어, 뭐야, 아니, 처음 봐야네.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2: 그치.
4: 뭐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장이야, 설마? 꼬꼬아, 난 됐을까?
5: 꼬꼬아, 핏갸르 클럽 데스.
4: 피피 클럽?
5: 핏갸르.
2: 갸르
5: 갸르
2: 다음 편
4: 청취해서 못 다니게 했는데
3: 깍튜브 아니에요
6: 갸르 is mine
2: 갸르 마이드
4: 저 갸르
3: 돌려
2: 깜빡 미쳐 귀여워색
7: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제가 오늘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1: 첫 성교육.
10: 부모가 되고 나면 매일이 미션의 연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의 은밀한 행동을 목격하고 혹시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잠 못 이루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모의 첫 성교육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2: 지혜씨, 네. 지금 가슴 쫄렁 내려앉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조금 식은땀 나는 민감한 주제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10: 네, 오늘 조금 제가 진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성교육을 배우고는 있지만 저조차도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13: 확실히 네. 지금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10: 차분하죠.
13: 예, 네, 지금 사실
10: 아나운서 매일... 느낌 나죠?
13: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12: 앞신 네. 뉴스인 줄 알았어요.
13: 아, 그냥 원래 평소 네. 하시던 대로 네. 좀 이렇게 딱 화끈하게 깎으세요.
10: 원하세요?
13: 네.
10: 좋습니다. 그럼 질질 끄지 않고 또 하나만 해요. 네. 네. 화끈하게 저희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입니다.
14: 유치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심한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2: 자위란 단어가 영어로 하면 masturbation.
13: 남성들 사이에서
15: 나 우월하다.
12: 약간 자랑거리.
13: 그렇죠.
10: 네. 그걸 보여줘요. 근데 화장실 가서.
13: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10: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0: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위를 한 거예요?
1: 네? 어, 이제 들어왔다. 우리 첫 들어왔다.
2: 언제
1: 대상자 있잖아.
3: 혹시 그 중요 부위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아세요?
4: 중요 부위?
3: 네.
4: 소중이?
3: 아, 이거부터 이제 베이스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정확하게
5: 배워야 돼요.
3: 예. 네. 음부.
5: 음부 맞아요?
3: 음부. 이게 EBS잖아요. EBS인데 이제 자유하고 음부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 그러니까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으로 뱉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뱉을 수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5: 그렇죠.
4: 음부.
2: 음부, 거기서 네? 이제 음순, 소음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3: 어, 그래요.
1: 정규 씨, 정규 씨도 이렇게 편하게 말.
3: 아, 그럼요. 어, 그럼요.
6: 남자 건 뭐예요? 네.
4: 성기?
7: 음경.
6: 아, 음경.
2: 지금 우리 주리 씨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덜덜 떨렸어요.
3: 아,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좀 주제니만큼 저희 토크 난이도도 제가 틀려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예, 수위 조절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위를 한다고 하면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주리 씨. 아, 네. 어떠세요?
0: 어, 저는 사실 지금 아들만 다섯이잖아요.
3: 알고 있어요. 예,
0: 매일매일이 이제 야생의 삶인데, 솔직히 이 주제는 늘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어, 네. 이게 말이 안 나와요.
3: 자유라는 단어 자체도 어색하죠. 제가 주리 씨를 알지만 주리 씨가 의외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0: 맞아, 제가 있고
1: 맞아, 제가 어떻게 다섯 명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3: 되게 신기해요.
7: 이런 기회에 이렇게 제대로 알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은 자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대부분 사춘기 때부터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8: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된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늦으면 만 5세 5개월, 10.5개월. 그러니까 돌이 되기 이전에도 자위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시력이나 이런 거 발달도 좀 늦어요. 그래서 자기 팔을 자기가 발견하고는 이게 뭐지?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기라는 부분도 아이 입장에서 몸의 한 부분을 발견한 거에 가까운 거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거를 자극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반복하고 또 졸립거나 심심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럴 때 자기 진정의 목적으로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
3: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테리엘리 키우면서는 특별히 경험을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혹시 정주리 씨 궁금해요. 독수리 형제 키우면서.
0: 네. 자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애들이 어릴 때 장난을 치잖아요. 이렇게 뭔가 만지면서 좀 늘어뜨리기.
3: 그래요? 어, 그런 장난을
7: 쳐요. 그래도 있죠.
0: 쓰러뜨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엄마 이게 조금 커졌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저를 닮아서 뭔가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뭔가 넘쳐나고 풍부해서
3: 어떤 호르몬이죠?
0: 성호르몬. 그래서 이게 조금 네. 그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호르몬이 이렇게 과다 분비되면 이렇게 자위를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아닐까.
3: 아, 좀 걱정되시는군요.
0: 어, 저는 좀 그런 게 걱정.
3: 지금 걱정을 합니다. 이게 호르몬이 분비되면 빨리 되냐.
9: 네. 근데 유아자위는 사실 호르몬 수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호르몬 수치는 되게 잠잠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아인 경우에는 만지거나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좀 쉽게 발견하고 여자아이는 이제 엎드려서 인형이나 뭐 베개 혹은 이불 모서리 이런 데다가 이렇게 비비거나 혹은 허벅지에 이렇게 힘줘 갖고 꼬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아보다는 남아를 좀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여아나 남아나 좀 심하게 하는 아이는 왜 그냥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얼굴이 빨개지고 땀도 좀 흘리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3: 먼저 유아 자유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10: 아이가 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외출한 장소에서도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에요.
11: 아이가 잠들기 전에 꼭 특정 부위를 만져야 잠이 들어요. 습관처럼 반복되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지 궁금해요.
10: 처음에는 가끔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3: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사연인 만 3세 남아의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막 바지 내리고 성기 만진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가 이거 무슨 마음으로 그럴까요? 이렇게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이러면은
8: 의학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제 자위 횟수가 확 많이 증가하게 되는

0: 경우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혹은 심심함 이런 것들의 표현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니던 기관이 바뀌거나 아니면 의지했던 선생님이 바뀌거나 동생이 태어나거나 주위 양육자가 바뀌거나 하는 이런 환경적인 이유랑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자위만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악몽이나 불면, 소대변 문제, 야뇨증이나 유분증 같은 거요. 또 뭐 손가락 빨기나 틱 증상이나 분리불안이나 짜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위가 굉장히 확 늘었다 이러면 최근에 아이 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1: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군요.
2: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행동 보게 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임마! 다시 집어넣어! 너 자꾸 그렇게 만지면 떨어진다! 아니 뭐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 훈육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 맞아. 실제 근데 이런 경우를 저도 좀 봤어요. 네.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네. 좀 큰 소리를 내게 돼요.
2: 그렇죠. 하고 네. 나중에
1: 이상한 일이 있을 때
0: 손을 탁 친다거나 막 확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서 한 번에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와 반대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존중이나 경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타인 앞에서 사적인 부위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팬티 속 공간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혼자 있을 때만 만질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손 씻고 나서 만져야 돼. 안 그러면 벌레 들어간다. 세균 때문에 다친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4: 아이한테 사탕이나 초콜릿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이가 썩을까봐 그걸 안 주시잖아요. 네. 그 아이가 나가면 먹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먹고 싶지 않아도 사실 먹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못 먹으니까. 이런 어떤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먹은 후에 왜 이거 먹으면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먹고 나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죠. 네.
3: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모님 고민처럼 애가 자위 횟수가 점점 늘어간다.
1: 네. 맞아. 그 고민들.
3: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디 아프거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1: 그쵸.
3: 중독 아니야?
1: 그러니까
3: 아니, 뭔가 이런 생각도
1: 애기 어린데 벌써부터 이거 중독되면 어떡하지?
3: 그러니까요.
0: 어떤 조건에서 아이들의 횟수가 늘어나는지를 좀 관찰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또 졸릴 때 자위를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럴 때는 수면 루틴에 좀 변화를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자기 전에 부모가 옆에서 같이 책 읽어주고 꽉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자극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위를 통해서 얻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도록 이렇게 좀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놀이감을 좀
1: 요즘에 키캡 많이 하던데요. 키캡 같은 거.
0: 맞아요. 굉장히 요새 키캡을 어린애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클레이나 작은 장난감, 키캡 이런 것들을 조금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 또 그리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또 굉장히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자위를 하는 것 같다고 하면 보통은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애착이불, 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좀 주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정서적인 스킨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감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4: 어떤 몸이든 내가 만져도 되지만 이제 좀 걱정하는 건 남들 앞에서 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해서 좀 다치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좀 안 가게 해주시면 좋죠. 아이들 물감 놀이 같은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욕탕 타일에 이제 왜 손에다가 물감 묻혀갖고 막 놀다가 그냥 이렇게 샤워기로 다 지워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기 성기 만지고 이렇게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면 아이가 또 금방 잊어버려요.
1: 이게 마냥 두고 보기에는 뭔가 이게 이 정도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5: 차갑네,
1: 손에 너무 놓는데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5: 그치, 걱정되죠.
1: 병원이나 센터로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0: 네. 일단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성기 부분을 아파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소변을 보거나 이럴 때 아파하는 배뇨통 이런 것들이나 심한 가려움 이런 게 생겼다면 소아과나 비뇨기과 가서 진료를 보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자위를 또 다른 놀이로 전환을 시켜주려고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전환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엄청 막 탄트럼을 한다거나 짜증이나 화를 내고 자기 혼자 자위하느라 이제 놀지를 잘 않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자위 행위는 대체로는 단순합니다. 근데 복잡한 행동을 따라하거나 왠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성적 학대나 연령에 부적절한 성

0: 컨텐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1: 일반적이지 네. 않은 행위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자위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는 케이스가 있나요?
0: 네, 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봤을 때 너무 구체적인 어떤 성적 행동을 묘사하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는 성인 콘텐츠를 너무 조기에 노출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1: 근데 이건 치료를 했을 경우는 좀 잘 이렇게
0: 그럼요. 아직 어린 아이이고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제 콘텐츠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면 네,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자,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진짜 본 게임이죠. 바로 사춘기 자위입니다. 자,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님들 뼈 때리는 고민은 과연 어떤 건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야동을 매일 봐요. 야동을 보면 자위를 하죠. 6학년 때부터 중2가 된 지금까지 그러는데요. 이젠 보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고 여자를 보면 막 야동 속 모습이 상상돼요. 저는 변태인가요?
3: 우연히 다리를 꼬고 비벼봤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계속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진 않지만 엄마가 계속 화난 듯이 저를 대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2: 우리 반 친구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자위를 했어요. 너무 이상한데 그게 정력이 강한 건가요?
4: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옆이나 휴지통에 사용한 휴지가 많이 쌓여있는 걸 봤어요. 자위를 하는 것 같은데 부모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1: 근데 진짜 뭐 사춘기라 그런지 수위가 네. 상당하네요.
5: 첫 번째부터 뭐 강력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야동.
5: 네. 사실 이제 야동 보면서 자위를 했다고 하니까 뭐 낱말 같지가 않아요.
1: 그럼요.
5: 예, 뭐 사실 예.
6: 아니 누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 예, 형.
1: 화장실 좀 없어졌어요.
5: 예, 하여튼간 그런데 예, 뭐 여튼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근데
1: 그렇죠. 남자들끼리 통하는 뭐가 있나 봐요. 네.
6: 잘 모르겠어요.
1: 유아 자위와 사춘기 자위.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7: 사춘기의 자위 행위는 이제 성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위 행위를 통해서는 자기 몸을 이제 탐색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적 긴장을 스스로 해결하고 좋은 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또 성적 분출기이기도 하고요. 이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 주도권 이런 것들 익히는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걱정만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나 아니면 소아정신과 학회에서도 청소년기 자위 자체가 정상적인 성발달의 일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일부 연구지만 스트레스 해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부모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린애, 근데 사실 몸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선 내 품 안의 자녀라는 느낌이 강하겠지만 그만큼 몸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자기 몸이나 성에 대해서 더럽다,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좀 도와주시는 건 좀 필요합니다. 네.
1: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8: 그렇죠.
1: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남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나요?
7: 남학생들은 그때 이제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도 되고 또 발기난 몽정 같은 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생리적으로 이제 배출하고 싶은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도 그렇게 굳이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은 좀 다르죠. 여학생들은 성반응이 좀 더 정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체 구조도 이제 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위의 감각을 발견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들은 자기가 자위행위라는 걸 부끄러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이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설문조사 때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97%가 자유행위 한다. 나머지 3%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 종교관 때문에 한 10%에서 20%는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1: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샘 씨와 정규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로서.
9: 네.
8: 제 게임 경험 물어본 거 아니죠?
1: 경험이 아니고.
5: 머쓱머쓱.
1: 아니, 경험 고백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사춘기 자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이시냐? 예. 요거를 묻는 거죠. 아,
8: 예. 뭐, 솔직히 호주에서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저도 아는 형들한테 자위 뭔지 알게 됐고.
5: 초등학교 때요?
8: 네. 뭐 저 모든 거 거의 형들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1: 근데 센치가 진짜 빨라요. 그때 지난번에 야한 잡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다고 했잖아요.
9: 진짜?
1: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또 빨리 눈을 뜨고.
8: 저는 좀 모든 것 좀 빨랐어요.
1: 빨라요? 모든 게 빨라요?
5: 아, 잠깐 그때 기억이 좀 생각이 나나 봐요 지금. 굉장히 흐뭇해졌어요.
8: 아니, 지금 갑자기 그...
1: 그때 그 순수한 풋풋함.
8: 그거 느꼈어요?
5: 네. 느껴졌어요.
8: 저도 순간 거기 그 약간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방송에서 이 자위란 단어가 듣기 힘들잖아요.
5: 그렇죠.
1: 단어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방송에서.
5: 맞죠. 말해요, 방송에서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게.
8: 솔직히 호주에서 자위란 단어가 영어로 하면 masturbation.
1: masturbation.
8: 근데 그거 방송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편하게 그 털 수 있는 얘기거든요.
5: 그러면은 그 호주에서는 오늘 너 자위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8: 아, 친구 사이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진짜? 우리나라랑 확실히 조금 다른 문화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알아야죠. 그렇죠. 예.
9: 알아야죠.
5: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 다 성교육 선생님이었어요.
1: 와, 그럼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화장실에서 보여주고 막 이래요?
5: 아, 막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건 있죠. 과시하는 친구들은 있죠.
9: 과시를 해요?
5: 예, 예를 들어서.
9: 보여줘요?
5: 보여주죠.
9: 왜 과시해요?
5: 그거는 또 갑자기? 이 남성들 사이에서.
9: 나 우월하다.
8: 약간 자랑거리?
5: 그렇죠. 네.
1: 네. 그걸 보여줘요, 근데 화장실 가서?
5: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오줌빨 대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를 두고 어디까지 멀리 가서 쏠 수 있냐?
8: 아니 멀리까지도 있는데 높이까지도 있어요.
5: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어디까지 그릴 수 있냐?
1: 다들 지금 죄송한데 저희 작가님들이 다 머리를 지금 잡고 계세요. 이거 괜찮은 건가? 자유를 하는 게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대화가 되는 거네요?
5: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9: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유를 한 거예요?
1: 이제 들어왔다.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 지금 거의 뭐 아니,
9: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자연스러운 거래요.
5: 아니 뭐 그게 어땠을까요? 제가 언제 했을까요?
1: 대상자 입장으로 대상자의 관점으로 말고 본인 관점으로
5: 내 관점으로
1: 본인 관점으로 얘기해 봐요.
5: 근데 사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느낌을 제가 초등학생 때 좀 받았던 거예요.
1: 초등학교 다닐 때?
5: 예를 들어서 네. 철봉을 막 이렇게 하고
1: 매달리고 있는데
5: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옆에 이제 봉을 이 옆에 기둥 있잖아요. 그거를 껴안는 거야, 다리로. 올라가야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와버린 거야.
1: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5: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던 경험이 아마 제 그 경험의 처음이지 않았을까.
1: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통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밀려 나오는 느낌인가라는.
7: 몇 번 움직였겠죠.
0: 맞아요. 네.
5: 그러니까
0: 네.
5: 이제 맞아요. 올라가려고.
0: 올라가서.
5: 예, 네. 뭔가 이제 뭐 비볐겠죠, 네. 제가.
8: 올라가다가 좀 더 내려갔다가 좀 더 올라갔다가 좀 더 내려갔다가.
0: 거길로 이제 피가 이렇게 쏠리잖아요.
1: 그렇습니다. 저 EBS에 맞자는 표현이라 예, 조금 정정 부탁드릴게요.
5: 뭔가.
1: 저 행위를 했겠죠.
5: 뭔가 네. 비빔밥이 그리웠던.
1: 말고, 예, 어쨌든 문질? 어떤 행위 문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 EBS입니다.
0: 마찰.
1: 네, 좋습니다. 단어 선택 좋았어요. 마찰의 행위. 확실히.
5: 네. 아니, 이거 방송 진짜...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1: 아니, 나갈 수 있어요. 네. 아니, 잘 편집해 주실 거고 아까 그 여학생 고민, 아까 자위를 걸렸는데 엄마가 계속 화낸 듯이 대한다. 이건 오히려 정말 더 막. 괴롭고 맞아. 뭔가 진짜 죄책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0: 성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수치심 갖게 만들면 만성적으로 자기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 나는 뭔가 음란한 사람,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또 그런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자위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강박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의 자위 행위에 대해서 더럽다, 아니면 더 큰일 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0: 세계관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동양에서도 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어떤 인체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위로 인해서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좀 있었던 거죠. 1758년에 스위스 의사 티소가 오나니즘이라는 책을, 브로셔를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위 때문에 위장장애, 폭식, 마비, 발기부전, 시청각장애, 지적능력 저하, 심지어는 죽었다. 이런 이제 임상 케이스까지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유럽에서 유행을 타서 자위를 굉장히 금기시했었어요.
1: 그랬을 것
0: 의학하고
1: 같아요.
0: 같이 결합되면서.
1: 아니, 근데 1758년의 이야기를 저 중고등학생 때도
0: 맞아요,
1: 들었었어요.
0: 맞아요. 그런 저런 얘기가
1: 진짜 많이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2: 아, 많이
0: 지금까지
2: 하면
0: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3: 지금 시청각장애인 얘기 나왔잖아요.
4: 네.
3: 호주에서도 어렸을 때 자위 너무 자주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있었어요.
1: 와,
0: 네, 맞아요.
1: 그렇구나.
0: 이런 괴담 같은 식으로까지 이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것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바뀐 게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프로이트가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적인 욕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중요한 거다, 이런 기조가 조금씩 생기고, 한 1948년에 그 킨제이 보고서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보고서가 있죠. 거기에 남자의 75%, 여자의 62%가 자위를 하더라.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거나 병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자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도 폭넓게 하는 거라는 식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진 거죠.
1: 진짜 아까 그 1700년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금기시를 했었네요, 선생님.
4: 네. 서양에서는 실제로 자위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철로 만든 고리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붙여서
1: 네?
4: 그거를 은경고리로 그 사춘기 애들한테 씌워놓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기 되면 찌르라고.
1: 어머!
0: 발견되면 고통을 느끼고
4: 못하게.
0: 네,
4: 그리고 이제
0: 못하게.
4: 그 사춘기 소년방부터
2: 아파요? 많이 아파요?
3: 갑자기 너무 불편한데요?
4: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방까지 이렇게 엄마 침대까지 방울을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애가 밤에 자위를 하면 이렇게 딸랑딸랑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갖고 야단치고 뭐 회초리로 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일단 그때는 정신병 걸린다는 걱정이 너무 많았고, 이게 간질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기숙사에 있는 소년 같은 경우는 장갑을 다 밤에 씌워서 이렇게 내놓고 잤대요. 그러니까 밤에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성과학적으로 뭐 MRI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자위는 굉장히 건강한 발산이고, 그리고 좋은 섹스의 연습이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성도, 생식과 함께 즐거움도 굉장히 중요한 성의 영역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5: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1: 진짜.
5: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이제 못 보게 시청 제한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드는 게 저도 뭔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영상이었냐면은 볼트와 너트가 있어요. 끼우고 있어요. 나사를 끼우는 거죠.
5: 네.
6: 근데 여기에 여자 신음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1: 왜?
6: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것은 이 소리 뭐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거예요. 꺼! 듣기 싫어! 저도
5: 놀라서,
6: 너무 놀라서.
1: 그렇지.
6: 너무 듣기 싫어.
5: 엄마 입장에서는.
6: 이 소리는 그런 소리야 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5: 어렵죠.
6: 어렵더라고요.
5: 부모님 입장에서.
0: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엄마의 기분 나쁨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수치스러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나 혹은 뭐 이제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 자체로 하게 되면 아이들은 놀리고 싶어요. 놀려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엄마한테 막더 장난스럽게 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이 왜 기분이 나쁜지도 설명해 주시는 게좀 필요해요.
6: 근데 이 부분이 왜 기분 나쁜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5: 근데 그게 어려워요.
6: 이게 어렵더라고요.
5: 저도 이제 이해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상황에서 뭔가 너희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야. 이런 단어는 좋지 않았는데 왜? 이게 왜안 좋은데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6: 웃긴 소리인데, 웃긴 소리인데, 자기들끼리 이런
5: 아니, 왜 웃긴데 엄마 왜 그래?
0: 맞아. 자기들은 웃긴데 이게 너희 나이에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아. 정도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포르노를 아이가 너무 많이 본다 그러면 차라리 같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지들끼리 보면서 야 저거 뻥이야.

0: 가짜야. 저렇게 하는 사람 없어. 지들끼리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대상인 것처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처럼 보면서 저건 아니야. 저건 그래. 저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대. 이것만으로도 저게 왜 만들어진 거고. 꾸며진 거고 어떤 상업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 이걸 만든 거라는 걸 자기들끼리 알게 된다는 거죠.
1: 부모의 첫 성경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0: 네.
1: 또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0: 네.
1: 팀씨 엄청 심각해요, 지금. 뭐좀 고민이 있어요, 듣다 보니까.
2: 예, 아, 무슨 소리세요?
1: 네.
2: 저 고민 하나도 없어요.
1: 얼굴에 정말.
2: 아니, 그거 오해인데요.
1: 심각하게. 네.
2: 아, 전 궁금한 거 있긴 하는데요.
1: 네.
2: 이 혹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중독이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요?
3: 아, 이게 이제 횟수로는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긴 어려워요. 심지어는 자유중독이란 진단명조차도 아직은 확립돼 있지는 않아요. 너 자유중독이야, 너 포르노 중독이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나 이성교제나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장이 온다면 또 아이가 그런 자신을 힘들게 생각한다면 도움을 좀 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타나는 어떤 성행동에는 이제 그건 표면이라고 보는 거고 그 밑에 깔려있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파악하는데 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기분 문제, 뭐 또래 관계 문제, 학습의 어려움, 뭐 주의 집중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다 보고 가장 원초적인 것들은 사실 이제 가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소외감이나 혹은 스트레스 해소 여부나 이런 가족 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다 보고 세밀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이 방에서 휴지를 발견해요. 뭔가 이제 이를 치른 휴지를 제가 발견을 하는데
4: 아니, 벌레를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1: 포르프로세스
2: 아, 그렇죠.
1: 근데 아닌데 근데 이거를 제가 치워줘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만약 치웠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이 휴지 어떻게 했지? 혹시 엄마가 눈치챈 거 아니야? 하고 좀 놀랄까 봐 치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못본척 해줘야 되는 건지
0: 못본척 그냥 놔두는 게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휴지를 그냥 쌓아두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치우면서 왜 휴지가 여기 이렇게 책상 위에 있어? 라든지 뭐 침대가에 왜 이렇게 있어?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리고 버려주시면 되죠. 휴지통에 휴지가 꽉 찼던데 빨리 버려. 버리는 게 좋겠다. 뭐, 아우, 방에서 냄새 난다.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열어주고.
3: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위하는 혹은 성기에 대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절대 하지 않게 일단 좀 교육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 이 문제로 인한 성폭력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아이의 공간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경계 존중이 좀 필요해요. 노크 똑똑똑하고 조금 시간 두고 들어가는 거. 또 이제 아이가 샤워하고 있거나 할 때 너무 막 급하게 보채 빨리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너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아이가 자위하는 장면 목격했을 때는 일단 미안하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는 게좀 좋겠습니다.
1: 자, 사실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다 이제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내 아이의 성적인 변화와 고민을 마주하게 되면 머릿속이 좀 하얘지잖아요.
0: 네.
1: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당황하고 고민스러운데, 자, 답답함을 풀어줄 고상균 소장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자위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5: 감사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받지 못한 네. 세대인데 이거를 저는 마구 아이들 자위에 관한 주제로 아이의 자위에서 이제 자위에 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는 단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활에서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 사실 아직까지 저는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서 자위라고 하면 조금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7: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교육연구소에서 일하는 고상균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7: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자위입니다. 세 분께서는 혹시 자위 하면 이렇게 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6: 유치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7: 아, 예.
6: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심한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수업에 아예 지장이 될 정도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7: 수업

0: 심하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빠지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더라고요.
2: 야, 이런 경우가 있네요. 선생님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3: 확실히 그 남자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자애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더 잘 보이고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0: 하지 말아라.
3: 이게 저도 말을 하면서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0: 그럼 접근에 들어가는 방식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지만, 우리 아이가 자유하는 걸 봤네, 혹은 이렇게 막 그 성기를 이렇게 비비거나 접촉하는 걸 봤다 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되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당황할 겁니다. 엄마가 막 당황해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막 이러면 내가 정말 뭐 심각하게 엄마한테 뭘 잘못했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언어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행위나 태도는 다 전달이 될 수 있죠. 칭다던가. 그 앞에서 엄마 아빠가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3: 상처가
0: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엄마 앞에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4: 오해하죠.
0: 은닉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럼 그걸 계속 만지는 거 그냥 둬야 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고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착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다른 공간으로 불러내고.
0: 좋습니다. 네. 좋은 방법.
4: 환기할 수 있는 무언 다른가를 제시해 주는 게.
0: 아니 무슨 뭐 교과서처럼 이렇게 말씀. 제가
5: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뭘 만지고 있다, 비비고 있다고 하면 그럴 때 이 장난감 한번 같이 놀아볼까? 나랑? 그러면서 이제 그 행위라고 하는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서 이렇게 장난감을 쥐어준다던가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주위가 환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이미 이제 어떤 부분에서 고착되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올 때 정도 되면 이미 되게 복합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 옆에 있는 짝에게 자기의 성기를 계속 만지는 모습을 보기를 강요하는, 이렇게 되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아니면 되게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서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 자위를 하는 게 적발되기도 하고, 특히나 내밀하고 개인적인 요소들이라 이게 이제 막 부각되고 드러난다고 할 땐 말씀드렸더니 되게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드러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3: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씩 교육해야 하는 그게 다른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점점 얘기를 해야 할까요?
0: 일단 어리던 나이가 좀 있던 근본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유아로 간다면 자신의 몸은 소중해 라는 이야기로 조금 집중해주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이제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으로 올라가면 그 자유라고 하는 건 이제 신체 구체적인 신체적인 마찰이나 삽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생이나 이 청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 발기되거나 할 때 보통 엄마들이 남자라서 그래라는 말을 쓰기가 쉽잖아요.
0: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자유했어? 나 지금 막 발기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의 무리 안에서 되게 강한 남자, 내가 힘센 남자, 상남자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잖아요.
1: 남자다움이라서.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 저희가 자위 교육을 할 때 아들한테는 너무 이거를 조금 남성다움이랑 연결짓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
0: 맞습니다. 부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예, 자칫하면 그게 자신의 무리 안에서 성적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 우리 아이가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얘기해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스킬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 집에 우리 양육 공간이 어떤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집의 분위기가 뭐 성을 포함해서요. 뭔가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궁금한 걸 말한다던가 아니면 평등하게 뭔가를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뭐 엄마, 아빠, 뭐 이러저러한데 이건 어떤 거예요? 라는 얘기를 서로 나눌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굉장히 나는 쿨한 부모야. 나는 쿨한 양육자이고 싶어가지고요. 막 야 너도 남자라고 뭐 너도 이제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하는 방식.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단 자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에 대한 부분이나 아이의 성장에서의 어떤 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그것의 첫 번째 상황은 사실 본인이 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떤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제 연령별로 교육이 달라야 하고 또 자위를 바라보는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자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호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쌤 씨.
5: 저도 지금 한국에서 산 지 24년 돼도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2: 한국 사람이
5: 궁금한데요.
2: 궁금한데요.
5: 아니, 저는 자료 조금 봤어요. 호주는 유치원부터 고3까지 이렇게 컬쳐서 교육을 받거든요. 초등학교 초학년 같은 경우에는 신체와 사춘기 대기 신체 편화에 대해서 배우고 고학년 되면서 생식 건강과 월경에서 좀 배우는 그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는 그 성적 행동, 임신, 빔, 성병 간염 예방 그런 것도 배워요.
2: 생계적이구나.
5: 그리고 9세에서 11세 정도 되면 성행위나 자위행위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6: 호주도 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은 뭐 대체로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성교육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기 어른 성교육 때문에 이제 독일 가서 친구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보니까 어른 성교육을 왜 해? 고등학교 때까지 완벽하게 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학교, 정부, 가정, NGO가 합심을 해갖고 그 아주 좋은 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제 뭐 자기가 왜 좋은, 기분 좋은 행동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사파하고 같이 아주 솔직하게 나오고 있고요.
2: 또 해외에서는 자위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7: Dem Thema Selbstbefriedigung, aka Masturbation, war, als ich so 14, 15 Jahre alt war und im Sportunterricht in der Umkleidekabine hat eine so damit rumgeprallt, dass sie meinte, ey, ich befriedige mich ja selbst und so. Und ich war so, what? Mädchen machen das?
2: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성인이지만 제가 보여서도 좀 약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8: 저 당황해서 침을 털떡털떡 넘어가는 거예요. 당황해서.
9: 진짜?
8: 이거.
9: 나는 당황해서 침을 삼킬 수가 없던데.
2: 그러니까. 쌤씨, 쌤씨는 익숙해요? 어때요?
5: 아니, 독일은 조금 압수적으로 가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거 지금 교육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까지 저는 몰랐어요.
2: 인형을 가지고.
5: 그거는 조금 놀랐어요.
2: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10: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WHO나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서도 자위에 대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일단 편견을 없애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자위가 인격이나 인성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저렇게 가르쳐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위에 대해서 저렇게 창의성을 발휘해라. 네. 저런 방식으로 해라라는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아마도 음란물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런 방식이 훨씬 더 건전하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9: 사실 저 이제 질문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2: 근데 오늘따라 굉장히 질문도 많고 집중력도
11: 좋으세요.
2: 아니 정규 씨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9: 아니 이게 굉장히 오늘 수업에 쭉 빨려 들어가네요.
2: 모범생이야.
9: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위를 사실 이제 많이 하면 키가 안 크거나 또 이제 집중력 떨어진다, 또 정력이 또 약해진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짜 진실을 좀 알고 싶어서요.
2: 본인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9: 들켰나요?
2: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요걸 좀 궁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떤가요?
6: 여전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들은 전부 그 속설이에요.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
9: 맞아요.
6: 혹은 뭐 일찍 죽는다.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남자가 생산할 수 있는 정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빨리빨리 써버리면 정말 정작 써야 될 때 쓸 수 없다. 아기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겁을 준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겁 주는 방법으로 네가 자꾸 자위를 하면 좋아하는 소녀가 임신을 한다. 혹은 네 손바닥에 털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5: 그 얘기 자주 들었어요.
2: 어제 좀 명쾌한 답변이 됐습니까, 정규 씨?
9: 아주 명쾌한
2: 개운합니까?
9: 답변이었습니다. 예, 개운합니다. 아주 샤워한 것 같아요.
2: 예, 아유, 다행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분들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10: 네, 청소년 자위 같은 경우를 보면 자위 자체의 문제보다는 자위랑 연관된 죄책감, 부정적인 신념, 이게 좀 더 큰 어려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절대라는 말은 잘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절대 하지 마. 뭐 어떻게 어떻게 큰일 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말씀은 좀 삼가하시고 아이가 자기 몸을 좀 긍정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경계를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 부모님의 몫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 우리 아이 자위하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엄마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남편 보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좀 보세요. 남편 청소년기에 자위행위를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남자로 성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문제고 건강하게 받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위생이나 이런 매너에 대한 이야기,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 오늘은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자위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속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9: 그 부모의 성인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냥 자위에 대해서 사실은 아,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 내가 아닌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예,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11: 네.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을 돌아볼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남편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이제 남편과의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부부가 먼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 좋네요. 오늘 진짜 저 준수가 제대로 배워가네요.
9: 왜냐면 저도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 외국에서 자위라는 행동은 그 행위가 self-love, 스스로 사랑. 나를 스스로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다. 보면 올바른 방법 배우는 게 저는 그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 사춘기 아이들의 자위는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가는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등이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두 전문가 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려주는 멋진 부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성실해요.
5: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8: 그건 네가 야, 못 믿으라고!
11: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8: 그래요?
11: 걷고 다녀요, 다.
8: 그래요?
11: 저 빼고 다.
12: 말해도 엄마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13: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11: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8: 그럼 정준이 씨는 알아요?
11: 저 모르죠.
10: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2: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14: 방문 상담을 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배열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7: 네.
1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7: 와.
1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17: 어떻게?
1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20: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2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4: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0: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5: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4: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6: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한 주의 시작을 든든하게 속 채워줄 특별한 한식 한상. 제철 햇마늘의 풍미를 확 올려줄 황금 꿀팁을 공개한다. 치즈를 듬뿍 올려 부드러움까지 사로잡은 햇마늘 볶음밥부터 올여름 무더위는 냉국으로 극복. 아삭아삭 콩나물의 식감이 살아있는 시원한 콩나물 냉국.

0: 한가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마늘은 익혀놓으면 달큰해지잖아요.
2: 네.
1: 이 강한 마늘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일 것 같은데요. 햇마늘 볶음밥 재료를 먼저 확인해볼까요?
2: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햇마늘이라 네. 제가 오늘 마늘을 듬뿍 넣고 예.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 마늘, 그다음에 오늘 주재료인 소고기, 불고기 까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그리고 마늘.
1: 마늘 준비하셨고 네. 올리브유까지 준비하셨어요. 네. 그 옆에 보니까 또 밥도 있고.
2: 예, 밥은 뜨거운 밥으로 준비하고요. 예. 오늘은 간단하게 약간 매운 소스가 있어서요.
1: 네.
2: 고추장하고 맛간장하고 이제 섞어서 할 거고요.
1: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치즈가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2: 네. 아이들도 좋아할 치즈 토핑을 좀 준비했습니다.
1: 네, 모짜렐라 치즈와
2: 아삭아삭한 맛의 에멘탈 치즈 조금 예. 넣으려고요.
1: 마늘이 풍부한 제철에 만들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네. 자, 여기
1: 예.
2: 불고기감인데요.
1: 네.
2: 조금 얇은 불고기감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네. 자,
2: 볶음밥이니까 밥이랑 어울려야 되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몇 센치 몇 센치 하지 마시고요.
1: 네.
2: 아, 내가 볶음밥 먹었을 때를 기억해서
1: 네.
2: 예.
1: 내가 먹기 예. 좋은 크기.
2: 우리 강희 씨 같은 아들 큰 아들은 크게
1: 네. 네.
2: 오늘은 조금 제가 잘게 썰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담으시고요. 그리고
1: 네.
2: 여기에다가 자, 후춧가루
1: 네.
2: 이렇게
1: 좀 넣으시고
2: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맛간장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마늘이 많이 들어갔어요.
1: 네.
2: 여기에는 생강즙을
1: 생강즙 네. 확실히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특히 이 소고기랑 돼지고기에는 네. 생강 조금 넣으시면
1: 네.
2: 더 냄새를 잡아서 고기 맛이 더 살죠.
1: 자, 네.
2: 됐습니다. 이렇게
1: 네.
2: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추장하고.
1: 네. 고추장하고 간장.
2: 네.
1: 요 재료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밥이랑 같이 할 건가요?
2: 네. 밥 볶아가지고
1: 예.
2: 밥에 간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2: 간 대신에.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시판용 고추장을 샀는데요.
1: 네.
2: 시판용에 가시면 매운 고추장이 있고 그냥 고추장이 있어요.
1: 맞아요,
2: 근데
1: 맞아요.
2: 밥 볶으실 때는 조금 매운 고추장으로 하시는 게
1: 네.
2: 기름 넣고 볶는 밥이라 더 개운해져요. 그래서 매운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간장 조금 넣어서
1: 네.
2: 섞어주시면 돼요.
1: 자, 확실히 오늘 고추장이 조금 소량이 들어갔어요.
2: 네.
1: 너무 많이 들어가면
2: 줄지요 밥이 볶음밥이. 예, 자 해서 이렇게
1: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보죠.
2: 자, 보세요. 지금 팬은
1: 네.
2: 아직 불을 안 켰잖아요.
1: 네.
2: 반드시 이렇게 기름 넣으시고.
1: 아, 오늘 올리브유를 넣고.
2: 넣습니다. 네,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늘 좀 넣어주세요.
1: 마늘요?
2: 마늘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1: 네. 마늘 기름을 먼저 넣으시나 봐요.
2: 네. 이렇게 넣어서
1: 네.
2: 불 켜지 마시고요.
1: 네.
2: 마늘이 전부 다 올리브유를 골고루 묻혀줬는지 확인하시고
1: 네.
2: 불을 켜도록 하세요.
1: 오.
2: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넓잖아요.
1: 네.
2: 여기다 그냥 기름 붓고 마늘 붓고 그러면 이 넓은 면을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오늘.
1: 지금 오늘 올리브오일이?
2: 올리브오일이.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해야지 개운하잖아요.
1: 아, 맞아요.
2: 그럴 때는
1: 안 돼요.
2: 예, 이렇게 차가운 팬에다가 기름을 넣으시고
1: 네.
2: 기름에다 마늘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볶으시면은 적은 양을 가지고도
1: 네.
2: 맛있는 네, 마늘 기름을 낼 수가 있어요.
1: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요.
2: 네.
1: 왜냐하면 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확 정신이 없어요. 막 이제 막 기름을 끓고 있고 막.
2: 옆에 튀고 그렇죠.
1: 네, 네.
2: 그래서 실패도 적고요.
1: 네.
2: 영양 손실도 적고 그래서 좋아요.
1: 오.
2: 자 이번에 전부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리를.
1: 네.
2: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좀 센 불에다 놨어요.
1: 예?
2: 팬이 달궈져야 되니까.
1: 네.
2: 그래서 작게 썰어진 거가 먼저 색깔이 나기 시작해요.
1: 맞아요.
2: 그러면 그때 한번 살짝 뒤집어 주시고
1: 네.
2: 그리고 색깔이 나기 전에 꺼내셔야 돼요.
1: 아, 색깔이 나기 전에.
2: 네. 예.

0: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늘이 하루 권장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1: 그쵸?
0: 좋은.
1: 예.
0: 그렇죠?
1: 예.
0: 한 몇 알 정도가 적당할까요?
1: 근데 그거는 몸 무게하고 나이하고
0: 예.
1: 그래서 틀린데 마늘을 주재료로 먹을 때는 좀 조심을 하시지만
0: 네.
1: 오늘같이럼 주재료가 고기나 네. 밥이 있을 경우에는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하루에 몇 알 먹어야지 거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0: 그쵸, 예. 오늘 우리 저희는 뭐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 오늘 한 몇 개, 두 개 정도 들어갔네요, 두 세 개?
1: 오늘 한 다섯 개 정도 했는데 2인분인데요. 예. 그리고
0: 예.
1: 고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많이 드셔도
0: 예.
1: 이럴 경우에는. 마늘만 우리... 먹을 때 가면 자, 냄새 났죠? 그리고 보실래요? 이렇게 약간.
2: 색이 났어요.
1: 색이 났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불에서 내리셔야 돼요.
0: 불에 내리고.
1: 불에서 올려놓고 하시면
0: 네.
1: 타요. 자, 이렇게 하시고
0: 네.
1: 자, 마늘을 이렇게 건져서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0: 네.
1: 색깔 나잖아요. 자, 건져서 여기다 이렇게
0: 네.
1: 넣도록 하고.
0: 너무 먹음직스럽게. 사실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할 때는 마늘이 타버려가지고 까맣게 되고 아주 그냥 뭐 쓴맛도 나게 되고 기름까지.
1: 그렇죠. 자.
0: 엉망이 됐는데 오늘 굉장히 잘 알려주셔가지고 여기 또 씻기는 재미가 있거든요. 바삭하기도 하고 어떻게 안쪽은 촉촉하고 뭔가 저는 이게 먹을 때 밤 같은 식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늘을 통으로 이렇게 익혀서 먹었을 때는.
1: 그렇죠. 다 건져 놓으시면
0: 네.
1: 아직 불 안 켰어요.
0: 네.
1: 이 상태에서 바로 고기.
0: 고기, 이 상태에서.
1: 네. 넣도록 할게요. 자,
0: 네.
1: 고기를 넣어서 이게 불이 달궈져 있잖아요. 지금.
0: 아직 불 안 켠 상태예요?
1: 네. 불 아직 안 켜도 달궈져 있어요.
0: 네.
1: 마늘을 볶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쪽 색깔이 이렇게 이 소리가 잦아들면 제가 불 켜도록 할게요.
0: 네.
1: 이게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0: 네네.
1: 그런데 불이 너무 싸면 아무리 투풀이라든가 비싼 고기를 싸도 질겨져요.
0: 맞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 그런데 네. 이렇게 불 조정을 잘 하시면 투풀 아니고 보통 가볍게 살 수 있는 고기들도 부드럽게 조리를 할 수 있어요.
0: 오.
1: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0: 네?
1: 약 한 반 정도 익었나?
0: 피트가 조금씩 없어질 때쯤.
1: 없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해지잖아? 그러면 그때 불을 켜도록 할게요. 불을 켜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불을 중불 정도로.
0: 중불 정도로.
1: 네. 해놓으시고
0: 네.
1: 자, 이제 이거는 가상자리로.
0: 가상자리로? 그럼 오늘 팬이 좀 큰 사이즈를 조금 선택을 했네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1: 그렇지 않으면 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이제 볶아서 내놔야죠.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설거지감이 자꾸 늘어나요.
0: 네.
1: 자, 여기에다가 예. 밥 주세요.
0: 자, 저희가 뜨거운 여기, 밥을 준비했어요.
1: 네, 여기 있는 기름, 마늘 기름으로 자,
0: 네.
1: 할 텐데 밥이 뜨거워야만 잘 볶아져요.
0: 아, 맞아요. 찬밥 뭉쳐있거든요.
1: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0: 네. 자, 가운데 이제 불이 있는 쪽에
1: 예.
0: 뜨거운 밥이 올라갔어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밥을 볶으실 때는
0: 네.
1: 눌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0: 네.
1: 이 밥에 수분을 날려야지 고실고실해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밥에 수분을 날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밥이 잘 볶아져요.
0: 아, 그러면 이렇게 꾹꾹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1: 헤쳐가면서 이렇게
0: 고슬고슬하게.
1: 헤쳐가면서, 네, 고슬고슬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밥을 뜨거운 밥을 하셔야죠. 차가운 밥으로 하면 이게
0: 네.
1: 바슬바슬 안 돼요.
0: 아,
1: 안 풀어져요. 뭉쳐있어서.
0: 예.
1: 예. 밥알이 뜨거워지면서 이 기름을 다 먹잖아요.
0: 맞아요.
1: 자, 그럼 이거 좀 넣어주시겠어요?
0: 자, 양념 예. 어디 넣어요, 선생님?
1: 자, 그냥 밥에다가.
0: 가운데.
1: 네. 자, 이렇게.
0: 자, 저희가 양념을 가운데
1: 네.
0: 넣었는데요. 아까 이 고추장하고 간장을 섞었던 거죠.
1: 네.
0: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1: 예. 그래서
0: 예.
1: 고추장 그냥 섞지 마시고요. 고추장도 이렇게 한번 볶아지면 생 고추장 냄새가 없어져요.
0: 막 날래가 날아가죠.
1: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날래를. 자, 이렇게 좀 아까 옆에 놨던 고기들이 이제
0: 예.
1: 겨우 익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때 다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볶으세요.
0: 아까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고기를 이렇게 볶아주듯이 하지 않고 이제 얼음도 핏기가 사라졌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익혀주듯이 펼쳐서
1: 예, 예, 예.
0: 그렇게 익혀지면 고기의 예. 맛이 좀 달라지나요?
1: 그럼 선생님? 센 불에서 안 익히고
0: 예. 은은하게
1: 중불에서 은은하게 하기 때문에 뭉쳐있으면 잘 안 구워지잖아요. 그래서
0: 진짜 매콤하고 먹음직스러워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미 끝인 것 같은데
1: 여기다가 아까 볶은
0: 예.
1: 그거 넣어주시겠어요?
0: 사실 이거 마늘 후레이크라고 하나요? 요거
1: 그쵸,
0: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활용하거든요.
1: 예.
0: 오 건강에도 좋고
1: 네.
0: 어린 친구들 이렇게 마늘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넣어서.

0: 같이
1: 편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기까지만 해도 맛있지만 네. 오늘은 이 양의 손을 댔으니까 조금 더 맛있게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밥을 이제
2: 예.
0: 여기다가 이렇게 담을 거예요.
1: 자,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는 이 햇마늘 볶음밥인데 오늘은 선생님께서 특별히 예. 우리 맛있는 치즈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배우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까지 한 가지 배우고 네. 이제 다시 치즈에다 넣어서 하는 거 한 가지 더.
1: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소고기의 고소함과 그다음에 마늘의 그 좋아하는 향, 그다음에 이름, 매콤함과
0: 이거는 이제 냉동실에서 꺼낸 치즈예요.
1: 네, 항상 이 모짜렐라 치즈는 냉동 보관하죠, 네, 저희가.
0: 근데 냉동실에 거를 그냥 얹으면 잘 녹지도 않고 그래요.
1: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0: 보통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넣기도 네? 하는데요. 오늘은 밥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렇게 우유를 조금 넣어서
1: 좀 놀랐어요. 이제 볶음밥 하는데 우유가 나와서 네. 이게 우유를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한번 적셔주는 네. 이유는 뭔가요?
0: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볶아졌잖아요. 예. 근데 물을 넣으면은 풀어지지만 우유를 넣으면 풀어지지 않아요. 촉촉한 감이 우리 그레탱이라고 해서 약간 촉촉하잖아요.
1: 예. 이렇게 할까요?
0: 그 맛을 조금 더 줄 수가 있어요.
1: 고소한 맛도 있고요.
0: 네.
1: 이야. 그리고 아까 치즈가 저희는 이렇게 깡깡 얼진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잘 풀어진 것 같아요.
0: 풀어지죠. 자, 이렇게.
1: 이야.
0: 이 에멘탈 치즈가 있어요.
1: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0: 이거는요 구워서 이렇게 두들겨 보면 딱딱딱딱 소리가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요.
1: 알 것 같아요.
0: 예, 네, 그렇죠.
1: 바삭바삭하게 네. 되는.
0: 그래서 예, 그 맛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에멘탈 치즈를 조금 네. 준비를 했지만은요 에멘탈 치즈가 없어도
1: 예.
0: 아까 우유하고 예. 치즈만 좀 뿌려서 구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1: 이렇게 해서 예. 넣어볼게요. 그래서 네. 10분 동안
0: 네 180도에 10분
1: 네 180도에 10분 자,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이렇게 큰 오븐 아니고요. 예. 빵 굽는 조그만한 오븐 토스터에도 잘 거져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저희가 10분 정도 저희가 했는데요. 장갑을 끼고.
0: 조심하세요. 네,
1: 제일 기대되는 순간. 예. 자, 오븐의 문이 열리는 순간.
0: 분색이 살란.
1: 이야, 우와! 자, 선생님, 이거 보세요.
0: 쭉 뺏어가요. 네.
1: 선생님. 와 진짜 뭔가 외식하는 기분이에요.
0: 오늘은 이름이 마늘이라 마늘을 조금 더 구워서 위에다가 이렇게.
1: 와 선생님 제일 궁금한 건데 이 치즈가 그다음에 이 밥이 이 볶음밥이 안에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궁금해서.
0: 좀 떠볼까요?
1: 예예. 예. 이렇게 한번 쭉 늘려주세요.
0: 아까 우유를 넣어서 예. 생각하실 때 이거 지름은 어쩌나 그러시겠잖아요.
1: 예.
0: 보시겠어요?
1: 자, 이야! 선생님, 안에는 굉장히 촉촉해요.
0: 촉촉하죠?
1: 우와, 선생님, 향도 너무 좋고, 겉에 있는 그 치즈는 아주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느낌도 있고, 쫄깃쫄깃한데, 안에는 촉촉하기도 하고, 또 마늘도 씹힐 것 같고요. 네. 소고기도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마지막에 하신 예. 소고기가 지금 먼저 굳잖아요.
1: 예.
0: 구운 다음에 밥 볶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다시 오븐에 들어갔지만, 소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1: 예.
0: 그게 오늘 요리에 가장 중요한 중불에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 네.
0: 저희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만
1: 네, 공개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햇마늘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햇마늘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고기에 후춧가루, 맛간장, 생강즙을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추장, 맛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 편썬 마늘을 넣어 고루 무치고 불을 켜고 볶아주세요. 이렇게 마늘을 기름에 먼저 버무리면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구운 마늘을 건져낸 뒤 팬에 소고기를 올려 볶다가 불을 켜고 볶아줍니다. 팬 가운데에 뜨거운 밥을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구운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내열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 모짜렐라 치즈에 우유를 섞어 볶음밥 위에 얹어주세요. 볶음밥 위에 에멘탈 치즈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오븐에 볶음밥을 넣어 18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볶음밥 위에 구운 마늘을 얹으면 햇마늘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불볕더위에 시원한 냉국만큼 반가운 건 없는데요. 이 아삭한 콩나물 냉국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여기 지금 콩나물 네. 많이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1: 예.
0: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여기 재료인데요. 네. 베트남 고추, 그다음에 네. 국물을 위주로 해서 제가 다시마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고추 같은 양념 네.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폭염 속엔 차갑고 시원한 메뉴가 이 구원투수 같아요.
0: 네.
1: 자, 시원한 콩나물 냉국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콩나물은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0: 사실 콩나물을 봉지에서 따서 네. 이렇게 볼에다 담는데요.
1: 네.
0: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여기
1: 예?
0: 좀 큰 냄비를 준비를 했어요.
1: 네.
0: 큰 냄비에다가 그냥 씻지 않고 그냥 콩나물을 이렇게 다 담아요. 이렇게
1: 네, 씻지 않고?
0: 씻지 않고 이렇게 담잖아요. 예. 담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듬뿍 푹.
1: 네. 분량의 물을 좀 넣었어요.
0: 네, 물을 좀 많이 넣고요.
1: 예, 많이
0: 수도꼭지에서 이 물 따라보려고 한 두 번 따라보면 이렇게 설거지할 그릇이 없잖아, 필요 없잖아요.
1: 아, 선생님께서는 이제 콩나물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물에 씻으면 된다고 하신 거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건 씻어놓은 거라 여기다 넣고요. 그다음에 국물이 맛있어야 돼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육수 낼 때처럼 이렇게 양파
1: 네.
0: 그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1: 오, 우와, 냉국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0: 예. 그리고 마늘.
1: 예.
0: 햇마늘이니까 마늘도 조금 여유 있게 많이 넣어주시고요.
1: 예.
0: 그다음에 다시마.
1: 다시마.
0: 다시마도 한 조각 이렇게 조금 옆으로 넣어주시고요.
1: 감칠맛도 내주네요.
0: 예.
1: 또.
0: 그리고 소금.
1: 네.
0: 자, 소금도 이렇게.
1: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0: 네,
1: 넣고
0: 조금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1: 아~
0: 네. 자 그러시고
1: 예?
0: 그다음에 거기다 매운 고추.
1: 매운 고추, 이 베트남 고추.
0: 네, 매운 고추를 고추는 잘라야지 예.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네. 다 됐어요. 자 이거를
1: 네 가볼까요?
0: 네 불로 가지고 가서
1: 한번 끓여볼게요.
0: 자 이거를 처음부터 센 불에다가 그냥 올리도록 하세요.
1: 처음부터 센 불로.
0: 네. 센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잠기도록.
1: 재료도 다 조금, 잠기도록.
0: 네. 오늘은 콩나물에 비해서 물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익어서 부피가 줄어주면 국물이 많아져요. 근데
1: 수분이 나와서 또.
0: 국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맛이 싱거워져서.
1: 아, 그럴 것 같아요.
0: 더구나 냉국으로는 진해도 차갑게 하면 맛이 싱겁게 느끼기 때문에
1: 네?
0: 물을 너무 많이 부시면 안 돼요. 자, 끓일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요.
1: 그럴까요?
0: 가상자리에 이렇게 끓잖아요.
1: 예.
0: 그럼 바로 불을 끄시고요.
1: 예?
0: 조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10번 정도?
1: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0번 정도?
0: 천천히. 그러니까
1: 예.
0: 1, 2분 정도 기다리면
1: 예?
0: 그 사이에 콩나물 머리, 대가리 쪽 딱딱한 게 맞아 익어요.
1: 물을 끈 채로?
0: 네, 끈 채로.
1: 불을 끈 채로?
0: 예.
1: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0: 네.
1: 됐습니다.
0: 그럼 이제 그 옆에 거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 예?
0: 이제. 자, 맑은 간장이에요.
1: 맑은 간장.
0: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 고추,
1: 매운고추.
0: 그다음에 이거는 청양고추고요.
1: 네.
0: 지금은 그냥 풋고추도 매워요.
1: 맞아요.
0: 그래서 파란 게 조금 고추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까 제철이니까
1: 네.
0: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쪽파
1: 네.
0: 조금 넣고요. 자, 제가 지금
1: 네.
0: 이거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약 한 2%가 모자라요.
1: 2%? 항상 왜 2%만 부족할까요? 예.
0: 그 2%?
1: 예?
0: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어머니들이 다 맛을 내세요.
1: 네네.
0: 그런데 아니 어디서 맛을 요거를 조금만 기억하시면
1: 네.
0: 정말 더 맛있는 맛을 내실 수가 있어요.
2: 자, 그런데 어떤 걸까요? 2%?
0: 예, 여기서 하실 때 네. 이거를 마늘을 여기서 넣으면 이제 국물이 막지 않고 지저분해져요.
2: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0: 이렇게 풀으셨잖아요.
2: 예?
0: 여기서 살짝 집어넣지 말고 마늘 향만 살짝 내게.
1: 와, 이 마지막에 살짝.
0: 네,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게 뭐 그럴까 하지만
2: 예.
0: 여러분들이 아 최고의 요리 비결 보기 정말 잘했구나 맛이 이렇게 틀려졌구나 하게 맛이 변해요.
1: 이거야말로 최고의 요리 비결이네요. 네. 마지막 그렇죠? 정말 자, 간단한.
0: 자, 그래서
2: 예.
0: 요거는 이제 내놓고 네. 자 됐습니다. 이제는 더 끓이시면 안 되고요. 됐습니다.
2: 네.
0: 이대로 차갑게 될 수 있으면 빨리 얼음이 있으면 네. 얼음에다가 넣어서.
2: 네. 자, 콩나물까지 다 해서, 우와, 네. 아, 콩나물이 아주 그냥 실하게,
0: 네.
2: 또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 잘 조리가 됐어요. 자,
0: 아까 부으면서
2: 예?
0: 여기에 다시마? 다시마도 보이고,
2: 예?
0: 이것도 하는데.
1: 우와, 선생님, 사실은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울 때는 시원하게 먹고 싶으니까.
0: 네, 근데 이게 조금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2: 네.
0: 그냥 잡수셔도 되긴 하지만
2: 네?
0: 제가 조금 손님 대접용이라.
2: 맹국이니까
0: 네, 뺐습니다. 네. 자, 이대로 냉장실에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얼음물이나 물에 흘려서 완전히 좀 식힌 다음에
2: 네,
0: 될 수 있으면 빨리 식히는 게
2: 네?
0: 콩나물을 끝까지 아삭아삭하게 잡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네. 준비해왔거든요.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뜨거운 김이 날아가면 냉장고에
0: 네.
1: 했다가
0: 아, 식으면 네.
1: 예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와
2: 이야
0: 맛이 틀리죠?
1: 아 뭔가 뜨거울 때랑 차가울 때랑 향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칼칼한 향도 나고 오 그럼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시원해진 냉국이 된 거죠?
0: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면 아삭아삭아삭해요.
1: 그러게요. 정말 탱글탱글할 것 같고 국물도 좀 더 깨끗해요. 아니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0: 네.
1: 그럴 때 이렇게 사실 부담 없는 게 또 콩나물이잖아요.
0: 그쵸.
1: 콩나물 구매해서 구입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2: 예.
0: 좋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 무엇보다 이 향으로도 느껴지는데 물론 이 콩나물국 맛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 콩나물 냉국은 칼칼한 맛이 더해져서 더 좋을 것 같아요.
0: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든
2: 예.
0: 날은 한 이틀은 이렇게 그냥 잡수세요.
2: 네.
0: 이렇게 해서 잡수시고요. 여기 이렇게 고추장을
2: 예.
0: 조금 떠서 여기다 이렇게
2: 오.
0: 고추장 풀어서
2: 예.
0: 이렇게 잡수셔도 일품입니다.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칼칼하고 시원한 콩나물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3: 콩나물 냉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씻은 콩나물, 물, 양파, 편썬 마늘, 다시마, 소금, 베트남 고추를 넣고 끓어오르면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국물에 맑은 국간장, 어슷선 홍고추, 청양고추, 풋고추, 쪽파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면 국물의 풍미는 살리고 맛은 더 깔끔해져요. 그릇에 콩나물국을 담고 양파, 다시마를 건진 뒤 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고추장을 풀면 콩나물 냉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기분 좋은 매운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매운 오징어 구이부터 밥에 슥슥 비비면 꿀맛, 건강 만점 두부 쌈장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4: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9: 진단비도요?
5: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5: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6: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세요.
17: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18: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15: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
18: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먹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네팔하면은 떠오르는 건 항상 설산밖에 없었는데, 아 네팔에 이런 아름다운 곳도.

풍경 여행, 자연 여행이 아니라 뭐 사람 여행을 했다.

0: Namaste.
1: Namaste.
0: Namaste. Namaste.
2: Namaste. 때로는 여정 그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3: 네팔을 완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아저씨 한 분 한 분 찾아가가지고 포카라 가는 거냐고.
2: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떠나는 버스 여행. 버스는 흥을 싣고 경계를 넘습니다.
0: 이렇게 건너오면 인도로 온 거고요. 다시 일로 넘어오면 네팔로 돌아온 겁니다.
2: 네팔 인도 국경 마을에서 야크 목동들과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
0: 이 춤이 무슨 춤이야 이게?
2: 그리고 해발 3,500m 고원에서 만나는 야크 목동 부자의 인생까지. 천을 넘는 여행을 떠납니다. 오직 걷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날아가는 네팔.

0: 전혀 다른 방법으로 떠나는 겁니다. 오늘의 여정에서 카트만두는 목적지가 아니라 선을 넘는 여행을 위한 출발지일 뿐입니다.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포카라로 떠날 계획인데요. 비행기로는 30분이면 충분한 거리, 육로로는 10시간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국내선을 타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포카라 공항은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시간 육로 여행을 선택하는데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공가부 버스터미널로 갑니다. 공가부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작고 오래된 버스들은 네팔 전역 구석구석으로 향합니다. 터미널에 마련된 50개가 넘는 매표소. 행선지들 속에서 겨우 포카라를 찾았습니다. 터미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네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손으로 써주는 승차권은 설렘의 보증수표처럼 느껴집니다.
1: 8시 출발이고 650루피입니다. 하나로 6,500원 정도. Yeah, thank you.
2: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갈 수 있는 버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VIP 버스예요. 이 버스는 비싸게는 한 2,500루피가 하나로 하는 25,000원 정도 하는데 아침 7시, 저녁 6시 이렇게 하루 두 번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비싼 만큼 자리도 편하고 왠지 에어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버스는 하루에 그러니까 20분마다 운행하는데 이거는 650루피 정도 하고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0: 이게 바로 일반 버스인데요. 외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지옥의 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는 우리나라 직행버스와 비슷한데 운전석 옆까지 좌석이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네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겠죠? 제가 VIP 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를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24세 호주를 바이크로 횡단하고 31개국을 여행한 후 편견을 깨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툰두라를 갯설매로 횡단했고 오늘은 카트만두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경계를 넘고 있네요. 출발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기사님은 떠날 생각이 없네요.
1: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는 계속해서 포카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포카라! 포카라 잡으세요! 포카라!
0: 승객인 줄 알았는데 버스 차장님이셨네요. 버스는 승객을 더 태우려고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3: 포카라 쳐다봤어요.

0: 포커라행 일반 버스는 VIP 버스에는 없는 현장 할인 찬스도 제공된답니다. 버스 요금을 흥정하고 깎아주고 재밌네요. 출발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채워야 할 빈자리가 많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는 도로 사정에 따라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무사고 안전 운행을 기원합니다.
1: 포카라.
0: 다시 멈춘 버스. 그런데 이분들은 분위기가 달라 보이죠?
2: 이거 how much? 100. No discount. 50. Thank you.
3: 길까지 못 깎아.
2: 못 깎았습니다. 이거 하나에 100 루피, 그러니까 1,000원 주고 샀어요.
0: 잠시 버스가 정차한 틈에 잡상인들이 올라와 물건을 팔기도 하는데요. 잡상인과 승객들의 밀당도 볼거리입니다. 이분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만 아무래도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죠? 역시 흥정 끝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4: 오케이 오케이.
5: 보이나 아루 완다 소스테요.
6: 아 인디아세 버스 아다. 인디아세 아데메 밀가야.
2: 어떻게 그렇게 흥정을 잘하세요?
6: 감내 볼다다리. 이슬리 함네 에사 가디야. 오 아마리 바사해. 에사 에사 에사 에사.
2: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이거?
0: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174km를 잇는 프리티비 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50년째 고속도로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74km를 10시간 동안 갑니다. 진짜 거북이 버스입니다. 도로 사정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기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니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TV가 장시간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저는 그저 빠져듭니다.
2: 갑자기 뭐야?
0: 그런데 이분들은 또 누구죠? 버스 여행이 지루해질 즈음 거리에 악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사람들이 다 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느새 흥겨운 공연장으로 변한 버스 안. 물론 연주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이 악사들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콤비는 전문 악사들로 음악가 카스트 계급이 사는 반사를 하는 마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랑기라는 전통 악기로 연주를 하며 사라져가는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것이죠.

0: 긴 여정의 고단함을 달랜 버스는 다시 산길을, 마을길을 하염없이 달립니다.
1: 구석에 낑겨요, 낑겼다가 너무 힘들었을 때쯤에 이렇게 또 잠시 휴게소에 들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갈 것 같아요.
0: 네팔의 휴게소 식당은 뷔페식이었는데요. 따로 메뉴를 주문할 필요 없이 식판 하나만 있으면 식사 준비가 끝납니다.
1: 버스 여행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 허기져요.
0: 메뉴는 달밭과 치킨 같은 네팔의 일상식이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차장님도 순식간에 한 접시를 비우셨는데요. 네팔의 휴게소에서는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 밥을 저보다 훨씬 많이 드시더라고요.
1: 한국에서도 웬만한 기사 식당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지금 잠깐 들른 휴게소인데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 땡큐.
0: 맛에 가성비까지 갖춘 휴게소 식당은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경계를 넘는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버스는 허기만 채우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잠이 쏟아질 만도 하죠.
2: 아주머니가 금세 잠에 드셨어요. 편하게 주무세요.
0: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버스는 여정 그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비슷한 풍경들이 이어지다가 드문드문 도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포카라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1: 드디어 10시간 반의 어떤 긴 장정 끝에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네팔 시민들의 어떤 따뜻함, 정겨움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작은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0: 멀리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풍경 너머로 석양이 집니다. 안나푸르나의 관문인 포카라는 네팔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아침에는 동쪽의 카트만두에 있었는데 해질 무렵에는 서쪽의 포카라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포카라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0: Please tell. You can come.
1: Just shave.
0: Just right.
2: 굳이 포카라까지 와서 해보고 싶었던 것은 면도와 마사지입니다. 먼저 가격을 확인합니다.
0: 150 for head massage. And this is for 100.
1: So 250.
2: 면도에 상반신 마사지까지 250 루피면 바가지 요금은 아닌 것 같네요. 포카라에는 히말라야로 트레킹을 다녀온 등산객이나 장거리 여행자들을 위한 이발관들이 있습니다.
0: Yeah, like this.
2: 이발사의 부드러운 손길에 편안하게 면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Do Nepalese like to grow their beard or they normally want to shave it?
0: Younger boys prefer to do not shave their beard, but old person want to shave.
3: Shave?
0: Yeah, they prefer shave. So I think
3: Your beard looks fantastic.
0: Yeah, okay. Thank you so much.
2: 1,000원으로 이 정도 면도라니 만족스러운 가격 아닌가요? 면도가 끝나자마자 마사지를 시작했는데요. 시원하다고 해야 할지 아프다고 해야 할지 마사지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1: I'm not sure if I like it.
2: 마사지는 부위별로 가격이 추가되는 시기입니다.
4: 확실히 머리를 전문을 하시는 분이라서 머리 마사지는 엄청 시원해요.
5: 거발분 가지는 아무렇게 했어.
0: 머리도 달라요 여기.
4: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 여기 많거든요. 1번부터 24번까지.
2: 이것이 포카라의 최신 유행 스타일. 제 선택은 2번입니다.
0: 2번.
4: 네.
0: 네. You like that?
4: Yeah.
2: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고정관념을 깨는 선을 넘는 여행. 이번에는 동쪽으로 갑니다. 세계주의 경계를 넘어 도착하는 차트라에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차트라는 갠지스강의 지류인 코시강이 흐르는 작고 고요한 도시로 곳곳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습니다. 이 고요한 도시가 12년 만에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힌두교 신자들의 축제인 쿰부멜라가 한 달 동안 열리기 때문입니다. 악을 파괴하고 고난을 물리치는 원숭이 신 하누만. 하누만 신의 동상이 있는 이 사원에는 쿰부멜라가 열리는 한 달 동안 네팔과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300만 명의 신자들이 찾아옵니다.

0: 사원에서는 신자들이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경전을 읽으며 수행 중입니다. 불멸의 영약을 두고 신들과 악마들이 싸우던 중 영약의 일부가 지상의 강으로 흘러들었다는 신화가 쿰브멜라의 기원입니다. 지금은 힌두교 신자들은 물론 여행자들도 함께 즐기는 모두의 축제가 됐죠.
1: 되게 예쁘다 근데 진짜 다.
0: 쿰브멜라에 온 기념으로 구슬 목걸이를 간직할 생각이었는데요.
1: 이거 좀 너무 여성스러운 것 같은데.
2: 아니, 너무 섭지요, 이냐?
1: Can I try?
3: 아니.
4: 요 아이메를 나오니 이렇게 타봤어요.
3: 예, 남자가 입으면 안 돼요. 여자가 입으면.
4: 아. 에이, 요 비야 거리고 모일라니 나가면요. 시르말리 디는 찬 나가면 비야 거리고 모일라니 수억은 모일라니.
0: 네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이 염료는 아비르라는 가루에 요구르트와 쌀가루 등을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1: 이 가루들이 혹시 이마에 이렇게 바르는 건가요?
4: 요 띠럭제 안데 양락청이 요 보니까 아무래도 센세티브는 또 요 섭외 건다 소리고 소외 건다 아니 요새 그네 거니 센서들이 짜리 앱접 거리야죠. 이제 수라차 비너고 라기 전단 보니까 이거 수라차 가오 저스도 아니 요 라가 있어서 그치 기 혼자 예스코 수라차 혼자.
0: 쿰브멜라는 목욕 축제로도 알려져 있죠. 코시강에는 많은 힌두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갠지스강으로 흘러가는 성스러운 강물에 몸을 담그며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 네팔 사람들의 마음속을 흐르는 강물, 이 강물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갠지스강의 지류인 코시강은 네팔과 인도의 국경을 따라 흐릅니다. 코시강을 따라 좀 더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차트라에서 코시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6시간. 팔렐롱에 도착하면 히말라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네팔에서도 지형이 험난하기로 유명한 팔렐롱은 외지인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해발고도 3,000m의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하늘과 산, 안개뿐이죠. 그 풍경 속에 서면 히말라야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움직이는 것은 야크들입니다. 그런데 풍경 속에서 멀리까지 이어지는 자국이 눈에 띕니다. 네팔과 인도의 국경선인데요.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탓에 무장을 한 인도와 네팔의 군인들이 나란히 걸어서 순찰을 합니다.
1: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네팔 땅, 왼쪽이 인도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오면 인도로 온 거고요. 다시 일로 넘어오면 네팔로 돌아온 겁니다.
0: 여권도 필요 없이 국경을 넘는 거 참 쉽네요.
1: 멀리서 보면 오랑우탱이라든지 뭔가 고릴라가 매달려 있는 느낌입니다.
0: 고원의 바람과 햇살이 만든 풍경. 그 풍경 아래에서 야크들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팔렐룽은 야크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립니다.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야크들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이죠. 야크 무리 중에는 닮은 듯 다른 쩌우리라는 동물도 있습니다. 야크 수컷과 물소 암컷을 교배시켜 낳은 종이죠. 야크와 쩌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힌트는 뿔에 있습니다. 뿔이 뒤로 뻗어 있으면 야크, 앞으로 뻗어 있으면 쩌우리라고 하네요. 야크와 쩌우리가 사라지는 길. 흥겨운 소리가 들려 가보니 마침 야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야크와 목동이 등장하는 공연을 구경했는데요. 대략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목동이 고원에서 암컷 야크와 잠시 쉬는 사이에 암컷을 노린 수컷 야크가 다가오자 목동이 제압한다는 결말이죠. 이 고원 주변은 야크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야크 목동들입니다. 오랜만에 한데 모인 야크 목동들이 야크 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힘자랑을 합니다. 야크 목동은 용기 있고 강한 남자들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크 목축이 고되고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야크 목동의 승리는 당연한 결과겠죠. 야크 목동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힘이라면 자신 있는데 네팔의 야크 목동들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줄다리기를 하면서 젊은 야크 목동과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목동의 오두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멀리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한 깊은 산속에는 목동의 발걸음 소리와 야크의 방울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2시간을 걸어 도착한 목동의 오두막. 어느새 날이 저물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1: 와, 도착했다.
0: 오. 해발 3,500m에 있는 이 오두막은 목동의 집이 아니라 야크와 쩌오리를 돌보기 위한 거처입니다. 야크 목동은 1년에 9달을 여기에서 보낸 후 마을로 내려가는 두 집 생활을 합니다.
1: 아, 여기 불도 빼고 보통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는 계속 불을 떼어야 되니까 장작들을 밖에 있으면 젖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좀 쌓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마른 장작들이고, 그래서 뭐 오늘 밤 지내는 데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야, 여기 그을림이 여기 원래 나무인 것 같은데 완전 다 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야, 여기도.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집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 있습니다. 여기 물도 따뜻하게 끓이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침상도 있고 부엌 겸 욕실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서 9개월은 힘들 것 같은데 저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0: 해가 지자 히말라야의 매서운 추위가 밀려옵니다.
1: 야, 그냥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무슨 이제 전설의 고향 같아.
0: 야크와 목동들이 살아가는 일상 풍경. 이 안개 속을 걸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동의 아버지였습니다.
2: 우리 다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3: 너희 그때 있는 바로네요. 너가 언제 와야 되고. 또 말해라요.
2: 땀 마시는 거 봐.
3: 몸에서 발레를

0: 아예요.
1: 땀 때문에 이제 몸에서 열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김이 엄청 올라옵니다.
0: 걸음이 봐요.
2: 목동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아버지를 따라 목동이 됐고 평생 목장을 지켜왔습니다. 추위를 녹이는데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섯 명의 자녀 중 장남이 야크 목동이 되기로 했고 얼마 전부터 이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오두막에는 아버지와 아들뿐이라 요리도 부자가 직접 합니다. 저녁을 요리하는 동안 맛있는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웁니다.
3: 렌트 한번 칠까요? 내가 밥을 그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 렌틸콩을 걸쭉하게 졸여 만든 달 스프를 흰쌀밥에 곁들여 먹는 특별할 것이 없는 식사. 이런 목동의 삶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제 밥 주시면 됩니다.
0: 카나카무.
3: 카나카무. 세첼로.
0: 세첼로.
2: 제대로 된 조리도구 없이 서툰 손으로 만든 목동의 저녁 식사.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날 먹은 달밭은 네팔 어떤 식당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마음까지 채워주는 맛이었습니다.
3: 꽈띠꾸미초 하나, 섭지갈, 데스. 네팔이 하나.
4: 너무 맛있고요. 특히 이 감자볶음은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저한테 되게 익숙한 맛이에요.
3: 나 꽈띠꾸미초 더.
4: 다 와. 대레 미쳤어. 대레 미쳤어.
2: 이날 밤 목동 부자 덕분에 하룻밤을 푹 쉴 수 있었습니다. 고원은 밤도 아침도 일찍 찾아옵니다. 안개가 감추고 있던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산 너머 산이 끝없이 이어지는 네팔 동부의 고원, 목동들에게는 삶의 풍경입니다.
5: 앉아! 목동! 아이씨!
2: 목동의 아침은 야크와 쩌우리를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야크와 쩌우리들이 태어나면 방울을 달고 이름도 지어줍니다. 쩌우리의 젖을 짜기 위해 줄로 다리를 묶는 이유는 젖을 짜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인데요. 야크와 쩌우리는 목동에게는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는 우유와 털을,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목동에게 모든 것을 주죠.
5: 세리아이즈!
4: 이거 방금 소 부르는 거예요?
0: 쩌우리 거라고. 아이자야 누누 아니고. 아무데서 우프거라고. 아바디 알리리 알리리 서대 아우사. 팔로 아우사 팔로.
2: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로 돌아오는 쩌우리들이 신기한데요. 자기 이름을 기억합니다.
0: 에스코 주마.
4: 주마.
0: 주마. 아, 주마.
4: 아, 그럼 주마 새끼도 이름이 있어요?
0: 아, 자이네 바짜서 다 마카르베아코.
3: 아직 애기 이름이 없나?
4: 아직 애기 이름이 없고.
0: 주마코 바차 번인자. 펄나 펄나 펄나 오늘 섭보이코 남은자 펄나. 어라라 어라다 보니 아빠 정글 마잔다 거의 별로 안 되냐니 얘다 바코를 아까 본 것은다 얘들 별로 펄나 정우리 차이 나이 얘는 벌써 곧는 벌써 받는 벌써
6: 나이 내 운호처럼
2: 아침에 따뜻한 쩌우리 우유 한 잔은 목동들이 누리는 소소한 특권입니다.

0: 일단의 신선한 우유는 향부터 달랐는데요. 쩌우리들이 히말라야의 풀을 먹고 자라는 만큼 맛과 영양도 기대됐습니다.
1: 좋네 봐.
2: 얘 우유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엄청 고소하고 느끼하지가 않아요.
0: 쩌우리의 우유는 모았다가 버터를 만듭니다. 쩌우리 우유를 나무통에 넣고 지방질만 분리해 만드는 기버터. 아들이 얼마 전 아버지에게 배웠는데요. 아버지만큼 능숙하지는 못합니다. 기버터는 요리할 때 기름 대신 쓰거나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 생계에도 큰 보탬이 되죠. 목동들이 아침을 먹고 나면 야크에게 먹이를 줄 시간입니다. 해발고도 3,500m 히말라야 고원의 고요한 아침. 야크와 쩌우리를 이끄는 건 목동의 휘파람 소리입니다. 야크들을 따라 고지대에서 평생을 사는 목동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 상한 목동의 아버지도 오두막을 아들에게 맡기고 산 아래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목동 부자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 유 바나우노 술피 바나우노 베스노 파이샤 카마우노 잔노 파레 아이
4: 온차 보아 모
3: 아보 모타 우일레 데키 가레코 아보 부로 바이 모 아보 속디나 아보 짐마
4: 온차
3: 아보 보스토 아디 메테 세
0: 사실 목동 부자에게 왜 고된 목동 일을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목동이기 때문이죠.
3: 아보 거르수다 거르베고라는다 수다 브리짜 우리 데킨자 사파나마 일인자 이세리 게데라 이래커저스토 락사 아마 테스토 코스토 로마이도 아보 건티에루 러가커사 장갈마 아미 우이 거람데 인성 아니 뛰오 एकदम सपना पनि देखिन्छ अब छोराले सबै जिम्मा काम दिने दिएको अब चाहिँ म पनि बुढो भयो अब जानुपर्छ राम्रो ठाउँमा राम्रो गरेर बस्नुपर्छ
0: 집에 돌아온 아들이 짐을 챙깁니다. 저를 산 아래까지 배웅하면서 가족이 있는 집에 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줄 쩌우리 우유와 기버터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오두막에서 목동들과 함께한 시간이 끝나갑니다. 덕분에 히말라야 산 중턱 야크 목동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갈게요. 바이바이. 감사했습니다.
0: 산 아래 목동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제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산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히말라야 고원, 오직 야크와 목동만이 지나는 길.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내려가 메마른 계곡을 건너고 나서야 하나 둘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6: 아제 나마스테.
5: 이제 마을이 보이네요.
7: 나마스테.
6: 나마스테.
5: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0: 산 비탈에 자리한 목동 가족의 집이 보였습니다. 목동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서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요.
5: 들어가세요.

0: 갓 태어난 딸아이와 아내였습니다.
1: 제가 손이 지저분해서 만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2: 이거 남지규?
3: 연첸.
1: 연첸.
3: 예.
1: 어, 이름이 쉽다.
0: 오랜만에 집에 내려온 목동은 바빠 보입니다. 오두막에서 가져온 쩌우리 우유와 기버터를 어머니께 전해드립니다. 1년에 9개월을 떨어져 살아야 하는 목동 가족. 남편이 보내준 기버터와 쩌우리 우유를 들고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보물단지처럼 찬장 속에 모셔두고 아껴가며 드실 거라고 하네요. 오랜만에 만난 젊은 부부는 밀린 이야기가 많은가 봅니다.
4: 나하고
0: 이것도 인연인데 목동 부부의 시간을 잠시만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1: 오랜만에 남편분 만나니까 어떠세요?
5: 너무 구시라기라 해서 구시 해피.
1: 구시 해피. 오늘 오랜만에 보면은 뭐 먼저 하고 싶었어요?
5: 이십일 사장님께서 괜찮아.
6: 하고 거는 벌써. 거사.
5: 제가 가져드린 거죠? 아니, 돼요.
1: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하루 이틀만 만나고 또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또 슬프지 않아요?
5: 이 말이 또 디스토 게임은 라그네나 아마 로페이션이 먼저 아니 디스토 오면에 온다.
7: 뭐 아버 뭐지야 벌써 자고 있었죠. 마티 뭐야? 러 바이 버튼 눈서 이런 뭐야지 비면 눈서 러 먹고 있었죠. 아 마티 야 시니마티상 버스 이런 데 앞노 가르이코 피해서 반대 비틀라키 반대 더 눈서.
0: 아들은 결코 쉽지 않은 히말라야 야크 목동의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 제 삶이 기로에 놓이는 순간에 목동과 보낸 시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멀리 네팔 동부, 깊은 산속 국경 마을까지 찾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외지인이 드문 히말라야 깊은 산속, 야크 목동들의 마을을 언제 또 찾을 기회가 있을까요?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마을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제 마음은 히말라야 고원의 하늘과 바람과 그리고 야크 목동 부자의 삶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1: 출발! 천천히 천천히! 건너가러 갑시다!
8: 여기 괜찮아요?
1: 잘 있었어?
3: 어,
1: 결혼 축하해.
9: 상담 완료 시 강력하고 빠른 회전으로 금방금방 자라는 풀과 가지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4: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이게
17: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8: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4: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이게
17: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8: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9: 어? 보장기신?
18: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19: 설마 세 달은 안에 걸리겠어?
20: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21: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22: 1577-1704.
23: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4: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25: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24: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25: 1년이면 뭐, 금방이네.
20: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21: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0: 주세요.
1: 1577-1704.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4: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3: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5: 계약일로부터 91일?
3: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6: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7: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9: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3: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0: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3: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6: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7: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재고 야구 부원들이 오늘 광주 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직후에는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1: 네, 이처럼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선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말 사이 광주 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까지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2: 광주일고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오늘 오후 3시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합니다. 당초 지난주 광주 방문이 추진됐지만 시험 기간과 학생 선수들의 안정을 고려해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후 광주일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3: 진정한 반성이 필요한 거고 새롭게 다시 이렇게 뭔가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2: 두 학교 선수들은 30분가량 사과와 화해 시간을 가진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할 예정입니다.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도 동행합니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 학교 측 역시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번 주부터 배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과 혐오표현 방지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수습 노력과는 별개로 사건은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SNS에 5.18이 성역화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틀 전엔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현장의 사과와 화해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성찰과 사회적 갈등 봉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죠. 이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1: 네, 1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4: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지원된 금액은 167억 원. 만 917명의 미성년 자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일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77억 3천만 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6억 4천만 원. 회수율은 8%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0억 원이 넘는 금액은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회수 업무 전담 인력은 7명. 최근 4명을 추가 채용해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돼 업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5: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체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이거를 회수하려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 지금의 인력으로 10%가 되지 못하는 이런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기간 제한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기간이 늘어나면은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4: 지원 수준이 실제 양육비 부담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4년 기준 한부모가 자녀 양육에 쓴 비용은 월 평균 58만 원으로 현재 선 지급금인 월 20만 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5: 약간 실효성이 있는 양육비죠. 지금은 그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그게 상징적인 의미지 저는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4: 정부는 당장 조직을 확대하기보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6: 초기 단계이잖아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그리고 약간 국세청이 또 이번에 대대적으로 징수 인력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또 조금 어떻게 협업을 강화할지 조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4: 시행 1년을 맞은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제대로 회수할 제도를 갖추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네, 내국세의 일부가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 개편을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오는 수요일 공개 토론에 나섭니다.
1: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예산당국과 안정적인 재원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이번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7: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오는 수요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 토론에 나섭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두 부처의 이견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토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에 쓰라고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돈입니다. 세수에 연동되다 보니

0: 다만 기획처 역시 교육비 총액과 1인당 교육비는 지금보다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론 내용은 이달 중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참고자료로 쓰일 전망입니다. 토론은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며 전 과정이 KTV와 양부처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1: 네, 이상으로 7월 6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2: 그건 네가
3: 야, 옷 입으라고!
2: 저희 집 저런 상황이에요.
3: 그래요?
2: 벗고 다녀요, 다.
3: 그래요?
2: 저 빼고 다.
4: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입고.
5: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2: 뭐, 나 폭행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3: 정준희 씨는 알아요?
2: 저 모르죠.
6: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3: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모처럼 활기로 가득한 동해안의 항구. 한때 금징어라 불릴 만큼 귀했던 오징어가 제철을 맞아 금이 환영한 덕분인데요.
5: 오징어가 많이 나서 17,000마리, 17,000마리.
4: 다시 돌아온 오징어의 계절. 야행성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선원들은 그야말로 밤낮 없이 고군분투 중입니다.
5: 오징어로 온다!
4: 오매불망 애타게 기다렸던 오징어. 한번 물꼬가 트이고 나니 밤새도록 쉴 새 없이 입질이 이어집니다.
5: 어, 이거 줄줄이 오네, 줄줄이! 또 왔어, 또 왔어!

0: 허나 만선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선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갖춰야만 하는데요.
1: 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여기 돌리는데 힘들지.
0: 오징어 찾아 동해바다 산만리.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고귀한 순간. 군만실엔 극한의 긴장과 환희가 공존합니다. 어떤 생명도 그저 편안히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빠. 부부에서 부모로 거듭나는 순간.
2: 생각이 왔어요. 어떡해.
0: 예측 불허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문턱을 지키는 사람들. 그 현장 속으로 잠시 후 찾아갑니다. 지푸른 동해바다와 마주한 강원도 속초. 요즘 제철 오징어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수산물답게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3: 그거가 좋아하는 오징어야.
4: 맛있어서요.
1: 아, 맛있어서요.
0: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어민들이 직접 잡은 오징어를 곧바로 손님상에 낸다는 이곳. 오징어가 풍년일수록 더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3: 작년은 비쌀 때 마리당 3만 원씩 팔았는데 오늘은 주말이 껴서 만 원인데 평일날은 마리당 8천 원이에요. 올해는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뱃사람들도 신났고 모두 신났어요.
0: 누구나 잘 아는 평범한 맛이지만 바로 그 아는 맛 때문에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을 찾는다는 손님들.
3: 후는 기름장 찍어 드시면 되고요. 야들야들은 엄청 맛있겠다.
0: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달래기엔 이만한 별미가 없습니다.
1: 신선하고 쫄깃쫄깃하고.
0: 주방 한편에선 밀려드는 주문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구수하고 녹진한 향이 진동합니다.
3: 찜! 찜!
1: 아, 오징어 찜이요?
3: 네.
0: 따끈할 때 더 맛있는 오징어 통찜부터 별다른 조리법 없이도 달큰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오징어 회까지. 제철 산지에서 맛보는 다양한 오징어 요리들 덕분에 올여름은 모두에게 조금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3: 자석이 반에 나와서 지금 몇 시야?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즐거운 인명입니다.
0: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한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이곳 역시 조업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는 새벽 시간이면 항구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활어차들도 일찌감치 부둣가에서 대기 중인데요. 오매불망 기다린 오징어 배가 들어오면 중도매인들이 분주해집니다. 팔 오징어의 경우 별도의 위판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선상에서 곧바로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5: 배찰하겠습니다. 11, 26.
0: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6: 20마리에.
1: 20마리에
6: 10만원. 20마리에 11만원. 오늘 별도 어가가 금값을 나갔어요.
1: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6: 예, 그렇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0: 잠시 후 낙찰받은 활어차에 오징어를 옮겨 싣는 선원들.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옮겨야 하기에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또 하나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7: 자, 우리는 북도로 갑니다.
0: 갈 길이 워낙 멀다 보니 곧장 출발해도 여유가 없다는군요.
6: 울릉도까지가 13시간.
1: 네.
6: 독도서 울릉도서 독도까지가 4시간, 17시간이요.
1: 17시간 가셔야 돼요?
6: 예.
1: 근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세요?
6: 지금 이 서쪽으로는 고기 없잖아요. 육지 쪽으로는, 연안 쪽으로는 고기 없어요.

0: 조류를 따라 무리를 지어다니며 먹잇감인 작은 물고기떼를 사냥하는 오징어를 공략하기 위해선 여러 개의 바늘을 단 체납기 어법이 효과적인데요.
1: 플래시, 줄 감는 거. 아, 오징어는 수동으로도 잡고 자동 조산기에서 자동으로 맞춰놓으면 밤새도록 저게 올라갔다 내렸다 해서 자동으로 잡아줘요.
2: 자동 조산기가 뭔데요?
1: 요거.
2: 아, 이거요?
1: 아, 이거.
0: 미리 설정해놓은 패턴대로 낚싯줄을 감았다 풀었다 움직이는 자동 조획기. 언뜻 봐선 기계 쪽이 유리할 것 같지만 뜻밖에도 결과는 정반대라고 하는데요.
3: 아무래도 사람 잡는 게 더 많이 잡지. 빨리 돌렸다가 땡겼다 붙였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잡으니까 사람이 많이 잡는 거고.
0: 똑똑한 오징어를 속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낚시를 갈아주는 거 새걸로.
2: 새걸로 갈아줘요?
3: 네. 어머나 시커매.
2: 시커멓다고요? 녹슬어서 그래요?
3: 아니 광이 죽었지. 며칠처럼 눈빛 색깔이 나 바짝바짝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다 죽어가지고 고기가 안 보여.
0: 가짜 미끼가 진짜같이 보여야만 승산이 있다는 오징어와의 한판 승부.
1: 틀려. 거품에 이렇게 낚시를 씹는 거 이렇게. 물에 이끼가 낀 걸. 네. 이런 사이에 이끼가 낀 거다. 그걸 해야 돼.
0: 한 번에 20개에서 30개의 낚시 바늘을 달아 사용하기 때문에 여유분까지 넉넉하게 점검하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어구 손질을 끝낸 뒤에는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 체력을 비축해야 하는데요.
2: 시작하시면 못 죽으시는 건가요?
4: 그렇지, 이제. 오징어가 어떤 데면 졸면서 오징어가 올라온지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오징어가 올라와 있어요.
2: 잠을 못 자,
4: 잠이 오니까.
0: 모두 취침에 들어간 시간. 홀로 깨어있는 분이 계신데요.
3: 아, 일광욕 좀 하려고. 밤에 작업하니까 그러니까 햇빛 좀 쐬느냐고. 힘들지. 밤에 작업하는 게 힘들지. 우리가 뭐 가서 고기 많이 나길 바라지. 네? 희망을 안고 가는 거야. 오징어 많이 잡고 가라고.
0: 항구를 떠난 지 어느덧 10시간이 넘어가고 조업지가 가까워질수록 선장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5: 양이 없다며?
6: 양이 안 나온다고.
2: 올해 제일 많이 잡을 때 몇 마리 잡으셨어요?
6: 17,000마리? 17,000마리. 3,700 얼마인가? 네, 통장에 그래 들어온 것 같은데.
2: 우와.
5: 독도 고기 없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조업하고 여기 울릉도 근처에서.
2: 아,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울릉도인가요?
5: 예.
0: 고심 끝에 결정한 오늘의 승부처 울릉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국내 최대 오징어 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6: 보통 오징어들이 낮에는 햇빛에 이제 조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되면은 그 수심 한 150m, 200m, 300m 그렇게까지 내려가요. 아, 내려갔다가 네. 밤에 불을 밝히고 조금 더 그러다 보면은 이 수심 몇 m까지 오르는가 하면 많이 오르는 거는 30m, 50m 그렇습니다.
2: 아, 위로 올라오는구나.
6: 예.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수면 쪽으로.
2: 그러면 아무래도 위로 올라오면 잡기가 편하시겠네요.
6: 그렇죠.
0: 잠시 후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면 오징어 배들의 어화가 밤바다를 수놓기 시작하는데요. 집어등의 조도를 높이고 오징어 떼가 모여들기를 기다려봅니다.
6: 이 어구로 생기지 않죠?
2: 아, 저거의 어군이에요? 오징어 어군?
6: 네. 오.
2: 저게 많을 때는 막 떼로 있나요? 저 점점들이?
6: 그렇죠.
2: 오.
6: 덩어리겠죠, 덩어리.
7: 자, 시작해 봅시다.
0: 오징어들이 먹이 사냥을 시작하면 선원들도 분주해지는데요.
3: 형, 화이팅! 자,
0: 낚시를 던지기 전 무언가를 준비하는 선원.
2: 아, 선생님, 그거 추예요, 추?
6: 네, 추. 1.5%.
2: 아, 따라하지라고요?
6: 네. 그래야 되는데 오징어를 잡지. 독도, 울릉도 이런 데 섬에는

0: 고등어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땅바닥에. 그래서 바닥까지 낚시가 가야지만은 손맛이 불어요.
1: 울릉도에선 울릉도에 맞는 공략법을 사용한다는 말씀. 조금 더 지켜보니 정말 낚싯줄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0: 그냥 40바퀴 내려가면 내가 한 30m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2: 40바퀴 돌리시면. 네. 오징어 물면 뭐 느낌이 와요?
0: 무게가 틀리지, 무게가.
2: 아, 무게가.
1: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조획기를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오징어를 유혹해 보는데요. 헌데 어째 바닷속 상황이 잠잠하기만 합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2시간여.
2: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네요.
0: 시간이 지나야죠.
2: 그러니까 이 미끼 애들이 놀고 있다 이걸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1: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난데없이 갈매기떼가 모여드는데요. 알고 보니 수면 아래 거대한 멸치 군단이 출몰한 상황. 오징어들이 좋아하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3: 오징어 올라온다.
1: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오징어. 요란하게 물총을 쏘며 등장하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심 130m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온 녀석이라 그런지 빨판의 힘, 먹물을 뿜어대는 성깔도 보통이 아닌데요.
4: 철수하셨네요.
0: 오케이.
2: 아무도 못 잡았었는데.
0: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2: 이제 시작이에요.
0: 하루 평균 못 잡는 사람이 400마리. 네. 잘 잡는 사람이 한 700-800마리 잡아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500마리씩은 잡아야 돼.
1: 한번 물고가 트이고 나니 오징어 입질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밤새 지금처럼만 잡혀준다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2: 아, 오징어 좀 좋지 기분이.
1: 어느새 물 반 오징어 반입니다.
2: 남들보다 좀 많이 잡으셨는데요.
5: 아, 그래요?
2: 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5: 아니요, 개인.
2: 개인이요?
5: 개인 숫자 파.
2: 그럼 자기가 잡은 만큼 돈 벌어가는 거예요?
5: 그렇죠. 반은 선주 주고, 반은 나 거고.
2: 못 잡으면 일당도 없는 거예요?
5: 일당 기는 건 없고.
1: 야. 마리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한 마리씩 올라올 때마다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각자 어획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0: 오징어 숫자.
2: 아, 본인 잡은 거 카운트 하는 거예요?
0: 예, 예.
1: 미묘한 경쟁 속에 펼쳐지는 각계 전투. 헌데 아직까지도 개시를 못한 빈 수조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6: 나올 때는 몇 시간도 안 나와.
2: 말수가 없어지셨어요. 맞다.
1: 애타는 마음이 용왕님께 닿은 걸까요?
2: 오, 1타이피.
6: 우리가 좋죠. 하나 떨고 쓰니 나쁘지. 안 좋지. 떨어진 것 같아.
2: 진짜
6: 이게 이렇게 얼리면 떨어진단 말이야.
1: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6: 한 7-8 말씀 구해야지.
1: 늦어진 개시에 마음 졸인 것도 잠시. 이후로는 다행히도 계속해서 굴비 엮듯 오징어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데요. 조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시간이 지나고 슬슬 허기질 선원들을 위해 서둘러 야참을 준비하는데요.
7: 시간이 없어요.
0: 네?
7: 야식 먹어요.
0: 아, 야식이요?
7: 예.
5: 짬뽕 오징어라면 아주 맛있어요.
1: 얼큰한 라면에 갓 잡은 싱싱한 오징어까지 듬뿍 넣어.

0: 없고 끓여내니 선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별미로 소금 꼽힌다고 하는데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조업을 이어가는 선원들. 그런데 수조 속 오징어 한 마리가 유난히 유별나 보이는군요.
1: 색깔이 막 하얗다가 다시 갈색으로 변해요?
2: 막 빨개졌다가 막 하얗다가 색깔이 위장하는 거야. 우리가 군인들 산에 가면 왜 위장을 밤에 얼굴 막 하잖아. 똑같은 거야 이제.
0: 색소세포를 이용해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영악한 포식자 오징어. 하지만 똑똑하기로 소문난 바로 그 오징어도 이 배의 에이스 앞에선 속수무책, 번번이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3: 아, 저분이 에이스예요?
4: 아, 인도네시아 에이스.
0: 던지면 백발백중. 수조만 봐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1: 누가 제일 잘 잡아? 1등이에요? 잘 잡아요?
5: 제가 제일 잘 잡아요.
1: 아, 선생님이요? 네.
5: 천천히 감아요, 이거. 이렇게 감으면 거기 안 물어요. 바로 감으면.
1: 아, 빨리 감으면?
5: 네. 이거는 한 마리 물었어요, 이거.
1: 아, 한 마리. 아, 이번에 한 마리 물었다고요, 지금?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걸?
5: 이거는 무거워, 안 무거워요. 알아요.
1: 아! 오! 니는 어떻게 이렇게 오징어를 잘 잡아?
5: 우리 생각하고 이거 하고
1: 또 형은 생각 없이 하네 이씨.
5: 아, 좋아.
1: 아. 형, 형 앞으로 생각하고 잡을게요. 250, 200 잘 잡았네.
0: 저녁 8시부터 시작한 조업이 7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사이 내내 자리를 지키며 하염없이 조획기를 돌리는 선원들. 졸린 눈을 애써 비벼봐도 쏟아지는 졸음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설상가상 오징어 입질까지도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버린 상황.
1: 앞으로 앞으로!
2: 여기서 안 나오면 저 밑에 가면 저 이제 남쪽으로 울산 쪽으로 이제 또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 가든 거 아니면 서해 가야 돼. 서해 완도 쪽에 완도.
1: 와 그럼 진짜 전국 8등이네.
2: 일단 전국 8등 다 당겨.
0: 아무런 소득 없이 그저 애꿎은 시간만 흘러가고 알다가도 모를 바닷속 상황에 선장의 고뇌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냈건만 여전히 답을 알 수 없는 바다.
1: 2시간 동안 한 마리가 안 나와요.
6: 하루 때리기 처음들 해도 한 마리 못 잡을 때 있는데.
1: 하루 해도요.
0: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바다에도 또다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1: 지금은 그 몇 마리 정도 잡았어요?
2: 한 2천 마리.
0: 그 시간.
7: 축하합니다. 간밤에 목장 잡은 거예요? 5,400 마리. 많이 잡았네.
8: 아, 담배를 많이 잡았대요.
0: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상황을 곱씹어 보는 가운데 선장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7: 독도로 갑니다.
1: 아, 우리도에서 좀 들러와갖고요.
7: 예.
0: 수소문 끝에 독도 근해에서 큰 어군을 찾아낸 신현구 선장. 오늘은 이곳에서 낮부터 승부수를 던져보려 하는데요. 과연 지난밤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9: 여보세요.
0: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물도치를 펼치기 시작하는 선원들.
2: 공군들 그 저 낙하 하가도 같은데 불 구름에 이제 물 차고 가면서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0: 조류를 타고 신출 규모를 이동하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선 어선도 조류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흘러가도록 맞춰야 하는데요.

0: 빨리.
1: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네.
0: 위험하지. 1년은 꼬박 병원에 있었어.
1: 아, 이거 묶여가지고요?
0: 그럼. 다리 채워가지고 죽다 살아났어.
2: 다시 찾아온 결전의 순간.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후.
0: 올라온다!
2: 이번엔 시작부터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3: 밀자마자 나오셨네요!
4: 예.
3: 왔어! 아, 왔어요!
2: 모두의 간절함 덕분인지 실수 없이 입질이 이어지는데요.
3: 다 도와준다니까 하는 얘기, 하는 얘기.
2: 문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순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요.
5: 죄송합니다.
2: 위태로운 상황에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신현구 선장.
6: 다른 선박하고 충돌을 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빼줘야지.
3: 아, 그래도 막 고기 그래도 넣자마자. 아,
6: 부위가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숙구루 쪽으로 오잖아. 그러면 안 되지.
2: 조업도 좋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7: 이런 상황이면 조금 짜증나시겠어요. 그러진 않으세요?
2: 이 와중에도 선원들은 할 일을 다 합니다.
8: 생활에서 다 옮겨. 안쪽으로 내리자.
2: 돌아가서 제값을 잘 받으려면 미리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9: 이 빈통에 고기가 양이 있어가지고 빈통에다가 개인 잡은 거 100마리씩 옮기는 중.
10: 너무 많이 넣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내야 된다는 얘기.
2: 같은 배에서 잡은 오징어라 해도 하루 차이로 가격이 달라지는 게 생물 오징어의 특성. 조업 날짜와 크기에 따라 선별하고 적절한 수량에 맞춰 수조를 재배치합니다. 그 시각 주방에선 선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9: 숟가락 깔아 먹어봐. 별미라고 맛있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오징어 회 아니나? 비린내가 안 나니까.
2: 심란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허기진 속부터 든든히 채워보려 합니다. 살짝 데쳐낸 오징어 숙회부터 먹기 좋게 썰어두고.
0: 무침.
2: 청양고추에 양파, 마늘까지 듬뿍 넣고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맛을 내는데요.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 맛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야무진 손끝으로 골고루 잘 버무려내면 오징어 숙회 무침이 완성됩니다.
0: 맛있어요.
2: 여기에 오징어 국과 쌀밥까지 곁들이니 그야말로 최고의 밥상입니다.
9: 아름다운 맛이야.
0: 맛이지.
2: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바다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도전에 나설 시간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 번 낚싯줄을 잡은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보는데요. 바로 이때 어군 탐지기에 거대한 오징어 떼가 등장하자 오징어 입질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쉴 수 없이 이어집니다.
9: 우와! 네. 여기 줄줄이 오네, 줄줄이! 와, 다 뜯었네? 많이 들 줄 알았어요?
4: 아,
9: 몇 마리?
4: 13마리.
9: 13마리 한 번에?
4: 네.
9: 아, 기분 좋으시겠어요?
4: 예, 450마리.
9: 아, 450마리.
2: 잠시 후 수조 하나가 순식간에 가득 채워지더니 밤새 모든 선원들이 만선의 기쁨을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9: 감사합니다.
2: 항구로 돌아가기 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9: 좋군요. 아, 좋군요. 아, 얼마나 잡으셨어요?
11: 580마리 잡았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값이나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9: 아, 경제에서.
11: 단가가 좋아야 되니까.
9: 4시, 4마리, 600.
12: 여기 살려고 되겠다.
13: 조직에 늦게 하지 못했지.
11: 400마리.
9: 그러면
14: 한 7천만
15: 7천만이요?
16: 여왕님이 그만큼 네 요만큼만 먹으라 하고 준 거니까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야지요.
2: 항구로 돌아가는 퇴근길 역시 장장 17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고생 끝에 어렵게 잡아온 오징어들이 부디 제값을 받고 잘 팔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잠시 후 경매가 진행되는 내내 긴장한 표정들을 감출 길 없는 선원들.
9: 5만 5천원에서 5만 1천원. 5만 5천원에서 5만 1천원이요?
2: 빚 때문에 낙찰가가 반토막입니다.
17: 아, 이거 오늘 아침부터 영 기분이 안 좋네요. 어가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3: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야? 너무 비교되게.
17: 아, 이게 그 기상이 비가 오니까. 네. 그 해집에 장사가 안 되니까 물차들이 안 온 거야.
3: 아, 비 오니까.
17: 아, 비 와서 그래, 비 와. 그래도 불하지 않고 그냥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해봐야지 또.
2: 내일을 기약하며 다시 바다로 향하는 대성호.
18: 안전운전하세요.
2: 멈추지 않는 도전을 저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초저출생의 시대. 인구 소멸의 위기라 불리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귀한 생명 탄생의 순간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 분만실에선 하루 최대 10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는데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이제 막 태어난 여자아기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2: 엄마가 되어 딸아이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의 감동.
19: 너무 좋아요.
2: 분만실 밖에서도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19: 80g으로 태어났어요.
20: 고기야 반가워. 너무 고생했어. 사랑해. 감동했어.
21: 저절로 눈물이 쫙 흐르네요. 아기만 같은 애가 다시 아기를 놓으니까 아, 잘 놓을까 싶어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나와가지고 이제는 기분이 좋습니다.
2: 잠시 후 또 한 명의 산모가 산구를 치르는 중입니다.
22: 아, 잠깐만요. 좀 쉬게 해줘요. 아빠. 아이고, 나도 쉬게 해줘.
23: 한 번만 쉴까요, 그러면? 그럼 다음번에 더 잘하실까요, 그러면?
2: 분만이 점차 가까워지며 극심한 통증에 괴로워하는데요.
24: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애기. 빨리 내려오고 할머님도 애기가 나와야 덜 아프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볼게요. 쉬고 계세요.
2: 진통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25: 네, 새벽에 3시 반쯤 양수가 터져서 입원을 하셨고 지금 자궁문이 한 7cm 정도 열려있는, 반 이상 정도 열려있는 상황이세요. 오늘 37주 6일 되셔서 예정일은 7월 11일이고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36주 이후부터는 솔직히 아기가 태어나도 이제 호흡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시작된 분만. 하지만 산통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0: 가지고 밑으로 힘줘보세요. 하나, 둘, 셋. 쭉 밀어내세요. 더더더더더더. 너무 좋으세요, 사모님. 하나, 둘, 셋. 쭉 더 주세요. 고개 살짝 들어봐요, 사모님. 고개를 살짝 들고 더 주세요. 지금 힘 빼지면 안 돼요. 더 밀어주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1: 애기 빨리 내려오게. 우리 조금 열심히 할까요?
0: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2: 모통 좀.
0: 모통을 주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좀 기다렸다가 그 기운 모아갖고 좀 하시도록 할게요. 선배님 좀 마음 좀 잡고 계세요. 알겠죠?
3: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9시간 다 돼가는데.
4: 상황이 걱정되는 건 간호사들도 매야 한 가지.
5: 너무 멋지시니까 진짜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보정.
4: 수시로 진행 상황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0: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자주자주 들어가서 산모님을 조금 봐드리고.
4: 잠시 후 또다시 진통이 밀려드는데요.
2: 너무 아파.
0: 산모님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1: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우선은 보통 약 반만 드리기로 했거든요.
4: 무통 주사를 맞으면 산모의 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분만이 더 길어질 수 있는데요. 길어지는 진통에 기진맥진 지쳐가는 산모 의선 씨.
2: 너무너무 아파요. 세상에 진짜 엄마 되기 진짜 극한 직업 같아요.
4: 전담 간호사들 역시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5: 드리겠어요. 처음 뵀을 때보다 되게 초췌해 보이세요.
6: 계속 환자분이 많이 아파하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페인을 줄일까 생각하고 아기도 같이 봐야 되고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요. 저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4: 진통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2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0: 통니다. 어우 너무 잘한다.
5: 여덟, 아홉, 열. 시간이 진짜 잘했어요.
1: 일어나셔서 할게요. 장갑을 끼시고는 아무데도 닿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티플 자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6: 여기 가위 드릴 거고요. 밑에 잡으시면 가위 잡으셔도 돼요. 이제 티플 자르시고 여기다 툭 하고 떨어뜨리시면 돼요.
0: 하나, 둘, 셋. 여기서 한 번만 주세요. 더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옳지, 나온다. 옳지. 끝!
4: 그리고 마침내 어렵게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와 난생 처음 마주하게 된 순간인데요.
1: 우리 양수 먹은 거 빼내는 거예요.
4: 그리고 아기의 신체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는 작업도 분만실에서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3: 2,980g
6: 여자아기입니다.
3: 아이고 고생했군요. 너무 조그마하고 약해 보이잖아.
1: 어우. 엄마한테 가자. 엄마 아기 안겨드릴 거예요.
2: 예진아.
1: 네 아빠.
2: 예진아 고생했어. 안녕.
3: 고생했다. 고마워요.
2: 나을 이거 처음이든 마지막이고요.
6: 자, 엄마 마지막으로 인사.
1: 고생하셨어요.
3: 제가 좀 이따 보자.
1: 제가 이제 들어갈게요.
3: 빠이.
6: 눈 떴어.
1: 가자.
3: 제가 엄마 닮았어.
1: 생각하지 말게요.
4: 분만 직후 엄마가 잠시 회복하는 동안 아기는 신생아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도착하면 아기도 따로 할 일이 있답니다.
6: 밖에서 보니까 더 컬러가 좋습니다.
7: 아, 이러면 산모는 언제 볼 수 있어요?
6: 산모님 이제 저희가 인큐베이터 안에 4시간 정도 아기를 체온 유지를 해야 돼요.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기가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시간 이후부터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아기 왔어요.
4: 이제 분만실에서 신생아실로 소속이 바뀌게 된 아기들. 태어난 순서에 따라 일정표대로 아기들만의 첫 번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들어온 아기들이 고온하게 자는 동안 방금 이동한 막둥이 신생아는 나름의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0: 발도장 찍을 거예요.
7: 네? 발도장이요?
0: 네.
4: 산모 수첩 한편에 발도장을 콕 찍어 남기는 것을 시작으로 분만 짓고 간단히 진행했던 신체 검사를 이곳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받게 되는데요.
8: 만약에 엄마 발도장을 딱 감염될 줄 알았고
4: 첫 번째 예방 접종도 받습니다.
8: 비양간이요.
7: 네.
4: 검사가 끝나면 이제 이름표를 착용합니다.
8: 우리 아기는 먹을 시간 됐어요.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저희는 첫날은 엄마 좀 최대한 쉬게 해드리기 위해서 분유를 좀 먹어요.
7: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는 밥이네요.
8: 네네. 처음에 태어나서 첫 피딩은 4시간 후에 먹는 첫 피딩은 10cc만 줘.
4: 젖병 수유를 낯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의외로 곧잘 받아먹는 아기들. 수유 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데요.
8: 우리 아기들은 위가 곱고 짧기 때문에 수시로 토하거든요. 근데 트럼을 시켜주면은 그 토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7: 꽤 안 하네요.
8: 네. 트럼을 좀 늦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10분까지는 이렇게 등을 두들겨줘요.
9: 했다. 아까 더 시원하게 했어요.
4: 아가야, 시원하니?
6: 귀엽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애기들 귀여운 걸로 다 만회가 되는 것 같아요.
4: 헌데 안대를 하고 있는 아기들도 눈에 띄는데요.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황달 증세를 치유하기 위해 광선 치료도 받게 된답니다.
6: 보통 하루면은 좋아져요. 한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한 4명은 치료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엄마랑 아기랑 혈액형이 안 맞을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7: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6: 네, 맞아요. 네.
4: 그날 저녁 다시 찾은 분만센터. 여전히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7: 퇴근들을 안 하세요, 근데?
10: 10시까지.
11: 저는 당직입니다.
7: 24시간 돌아가는 거네요?
11: 24시간 돌아갑니다.
7: 힘드시겠어요?
11: 그래도 해야죠. 어떠겠어요. 누군가는 아기를 받아야 되니까.
7: 산모들 연령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뭐 노산이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뭐 어떤가요?
11: 노산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기는 해요. 특히 뭐 대학병 했을 때는 저희가 가장 연세가 좀 많이 드셨던 분? 네. 이 초산이 52세까지도 보기는 했어요. 만 나이 52세.
7: 그게 초산?
11: 네, 초산.
7: 아기는 건강하게 나왔어요?
11: 진짜 어렵게 아기는 건강하게 쌍둥이 또 임신하셨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4: 간호사님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7: 지금 몇 주죠?
12: 지금 32주에서 33주 사이에요.
7: 안 묻혀요? 괜찮아요?
12: 그냥 뭐 묻히는데 워낙 네, 괜찮아요.
7: 힘들면 얘기해요.
12: 네.
7: 더 일하게 해줄게.
12: 저 40... 네? 43입니다.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요새는 여러 검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개형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굉장히 예뻐요. 힘든 것보다.
4: 다음 날 아침 만삭의 산모와 보호자가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6: 아기 방 빼러 왔어요.
13: 아기 방. 네. 자연분만 하다가 이제 한 통만 좀 겪다가 이제 제왕절개 하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왕이면은 그냥 고통 없이 한 번에 네. 하고 싶어서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4: 잠시 후 분만 대기실로 향하는 휘연 씨. 수술 전 아기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부터 받게 되는데요.
7: 애기 얼굴이 어땠어요, 선생님?
14: 얼굴이요? 네. 얼굴은 지금 얘가 네. 엎드렸어요. 엎드려갖고 얼굴 안 보여요. 귀 보이죠?
7: 아, 네.
15: 그리고

0: 뒤통수예요, 뒤통수. 얘는 네. 나와서 봐야 돼.
1: 얼굴이를 직접 보여줘.
2: 그러게.
1: 더 파묻은 것 같아. 집에 가고 싶어요.
2: 아, 집에요? 10분 남았는데요, 이제 수술까지.
1: 진짜 집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도 네. 최대한 늦게 가려고.
2: 아, 최대한.
1: 네.
3: 제왕적으로는 시간이, 수술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냥 보통?
0: 보통은 뭐, 한 시간 전후.
3: 1시간 네.
0: 좀 빨리 끝나면은 별 문제 없이 한 시간 안쪽으로 끝나고.
4: 통제 구역인 분만실 안에서도 수술장으로 들어서기 위해선 또다시 소독을 거쳐야 합니다.
1: 괜찮아, 괜찮아.
4: 아내를 수술실로 보내고 남편은 어떤 기분일까요?
2: 떨리긴 해요. 기대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빨리 보고 싶어요.
4: 제왕절개 수술은 국소 마취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요. 초음파에서도 얼굴을 꽁꽁 숨겼던 아기 드디어 보게 되네요.
5: 14시 28분 3,769g 남자아기입니다. 28번 3,760g 왕자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1: 아, 어떡해.
5: 아이고, 예쁘다.
1: 아들, 네. 얼굴 그렇게 안 보여주더니.
0: 땅콩이었나?
1: 네.
5: 땅콩이래요.
1: 땅콩이, 땅콩이. 아, 땅콩. 너무 귀여워, 어떡해.
5: 축하드려요.
6: 우리 김미연의 보호자고. 축하드려요.
4: 기다리던 첫 손주를 만난 양가 할머니의 반응은?
7: 오, 아이고 이뻐라. 머리야, 머리숱 많다.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세상에 너무 이쁘다.
6: 진짜 아버지가 되셨네요?
2: 예, 떨려요. 그래도 건강히 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빨리 와이프도 보고 싶어요.
4: 그리고 다시 만난 제나 가족.
8: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4: 생후 이틀 차 갓난 아기를 대하는 아빠는 모든 게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9: 무서운데?
5: 이렇게 해서.
9: 너 긴장했지?
5: 나도 한 번 안아보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9: 오야야야야.
5: 그냥 잘하고 계세요.
4: 아기를 품에 안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9: 응? 안녕 제나요.
4: 품 안에 딸아이를 안고 그대로 얼음이 돼버린 아빠 재호 씨.
5: 생각보다 잘 있죠?
9: 오.
5: 내려놓을게요.
9: 오. 오. 나 무서워 진짜. 신생아.
10: 진아야. 드디어 만났어?
9: 결혼한 지 저희가 10년은 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기지 않게 저희한테 왔죠. 열심히 키워야죠.
4: 그날 오후 땅콩이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간호사님.
11: 네, 산모님. 아빠 이제 캥거루 케어 좀 해드릴게요. 밑동은 벗어주세요.
4: 아기와 부모의 유대감을 높이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 이른바 캥거루 케어를 가르쳐 주신다는데요. 아빠와 심장을 맞댄 땅콩이. 정말 편안해 보이네요.
11: 보통 베일 때까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해주면 이게 안정감도 느끼고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껴서 지금은 요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직접 낳아서도 신기하기만 한 아기.
1: 진짜 안정감 있나 봐. 소리도 안 내. 어때 느낌?
9: 따뜻해.
1: 따뜻해?
9: 응.
1: 만약에 아이가 크게 되면 이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고생한 거 알아줄까요?
2: 글쎄요. 요즘 애들이
1: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알아주셨으면
12: 좋겠어요. 그냥 진짜 착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말썽 안 피우고.
4: 땅콩아, 엄마 말씀 새겨 들었지? 착하게 잘 자라야 한다.
13: 애기들 태어나면 저희 신생아 사진 찍어주거든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자타 공인 화순의 패셔니스타.
3: 무조건 공주품을 좋아해. 이렇게 한벌 세트로 한번 가감이 더 늦기 전에 어때 내 종복 선글라스
2: 고운 옷 만들던 손이 못 심는 손으로 바뀌는 반전의 현실.
4: 아유, 햇볕 타잖아.
5: 공주라 햇볕 타면 안 된다.
2: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3: 수고했어, 수고했어. 멋지게 이 밤을.
5: 그대 없이는 못 살아. I love you.
3: Thank you. 어, 사봐, 사봐. 완전 멋있다, 걔? 진짜로?
5: 짜자잔, 짜자잔.
2: 때론 엉뚱하고 때론 감성이 가득한 공주님을 소개합니다. 지석천 물길 따라 도착한 곳은 화순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5: 달라도 말해 증하게 바꿔버려. 여식의 죄를 증하게 바꿨다니. 현재 나 아직밥도 안 먹었어요.
2: 가장 바쁜 농번기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답니다.
6: 두 분이 호흡이 척척 맞으시는데요?
5: 두 분은 일심동체.
2: 남편 조수환 씨가 소들에게 먹이를 주면 아내 김선 씨는 재빨리 소들이 마실 물을 챙깁니다. 바지런한 김선 씨의 별명은 발빠른 일잘러.
3: 남보다 소리 굉장히 빨라.
2: 덕분에 70마리의 소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소 먹이를 다 챙기고 나면 젠걸음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부부.
5: 이따가 시간 나면. 여보.
3: 지금 집에서 집에 가서 얼른 너네 갈 것도 챙겨갖고 나가야 돼.
5: 방어 물자만 챙겨야 돼. 아 근데 오늘도 별나고 배고파 그래.
2: 축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습니다. 결혼 32년 그 세월을 함께 해온 집입니다.
6: 아침이 정신이 없네요, 진짜.
5: 완전히 정신이 없어. 정신파로 공복감 못 해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대야지 나중에 도와줄 일도 못 해.
2: 아무리 바빠도 꽃은 꼭 챙긴다는 아내의 감성.
3: 어, 이쁘잖아요.

0: 아유, 햇볕 타잖아요. 저 그날도 새카만데 이런데 햇볕에서 하면 아주 치명타예요, 치명타.
1: 알잖아요. 공주라 햇볕 타면 안 된다는 게.
2: 부부가 함께 농사짓는 땅은 약 13만 제곱미터. 삼남매 키우면서 부지런히 일궈온 땅입니다. 21살에 결혼해 그저 일밖에 몰랐다는 아내 김선 씨.
1: 이제 나보다 잘하면 잘해보라고
0: 그러지. 일을 빨리빨리 끝내야지 쉬니까. 요즘 이제 빨리 막 하게 됐다니까.
2: 손 빠른 아내 덕분에 살림이 늘기 시작했답니다.
1: 옛날에는 이게 막 다 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하고는 그때는 일이 얼마나 많은고, 콤바인 작업도 있을만 깨면 10시부터 시작하고 저녁까지 10시까지 그때까지 얘기 막 해갖고.
0: 힘들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조선시대 진짜 뭐 하녀가 사람들 사는 그런 사람들.
1: 말 표현은 못해도 짠한 마음도 있었죠. 지금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잖아요, 저한테. 근데 이제 거기다가 호강을 시켜줘야 되는데, 호강 켜니는 일만 죽힐라게 하고 있으니. 근데 그런 면, 저런 면 모든 게 고맙죠.
2: 그래도 알아주는 남편이 있어 그 힘든 시절 버틸만 했답니다.
1: 내가 얼마나 다 살아가야 할게. 오늘 가서. 알았어. 예? 오늘 가해. 내가 해주고 갈란게. 오늘 가. 안 되겠네. 얼굴 타갖고.
2: 공주님 얼굴 탈까 걱정하는 남편 덕분에 일복 많던 아내도 잠시 쉬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선 씨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0: 무조건 공주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치마가 풍성하고 레이스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 좀 아기자기 예쁜 그런 느낌의 옷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2: 10살에 엄마를 잃은 뒤 삶은 생존이었다는 김선 씨.
0: 지금 느끼는 이 순간 모든 것을 정말 행복하게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을 엄마랑 이렇게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것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느끼고부터 그런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일치. 제가 옷 구경시켜드릴게요. 제가 만든 거. 자, 여기서부터 제가 소장용이에요, 이거.
2: 뒤늦게 찾은 소녀 시절의 꿈. 김선 씨는 직접 옷을 만들었고 SNS라는 새로운 세상에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0: 야구장 갈 때 선캡이 필요해서 김으로 만들어봤다. 어때? 내 전복 선글라스.
1: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뭐 느닷없는 뭐 인스타나 유튜브인가 한다고 하고 아이 뭐하러 그런 거냐고 골치 아프게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그 뭐 썬굴인가 멍굴인가 하고 스타 됐다고 보니까 오 진짜 보니까 뭐 개수가 어마어마하네. 맞은 게? 나는 써봐도 답답하고 그런데 그나 썬굴이의 원조 한번 써보소 갖고 딱 정확한 양반.
0: 바로 갖고 놀지. 카메라 이쪽에다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이렇게 한가? 어때 내 전복 선글라스? 내가 찍고 싶은 그 영상이 있어. 근데 그 영상이 약간 그 유럽풍인데 예쁜 그런 그 자연 속에서 남자가 자연스레 그냥 이쁘게 그렸고 즐기면서 하는 그냥 너무 아름다운 명화 같은 장면이 그 장면 연출의 남자 주인공이야.
1: 내가?
0: 그래서 내가 옷을 지금 찾고 해봐야 되겠는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1: 뭐해?
2: 오늘은 남편과 함께 로맨틱한 감성을 누려볼 참이랍니다.
0: 이 정도 각이 딱 이쁘게 좀 나올 거죠.
2: 작은 일상도 카메라에 담으며 즐긴다는 김선 씨. 이곳에서는 어떤 영상이 완성될까요?
0: 보라색 옷을 좀 따다가

0: 학원 좀 만들자.
1: 여보?
2: 늘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 아내. 공주님 눈높이 맞추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죠?
0: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해가지고 확 그냥 써버리고 최대한 가림을 딱 해버리는 거야. 사봐, 써봐. 됐어. 봐봐. 멋있구만. 완전 멋있다, 걔? 진짜로?
1: 나는 안 봤게 멋있네. 몰라, 그게.
0: 아, 멋있다. 옆에가 지금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
1: 봤어.
0: 옆에 이렇게 좀 흘러내리게 좀 해줘.
1: 연기야.
0: 아니, 진짜로. 햇빛하니까, 양쪽 옆에.
1: 베이스식으로?
0: 응? 이렇게. 그 바람에 맞춰서 몸을 자연스럽게 나비처럼 움직여줍니다. 그지? 아니, 발전 또 짜자자 나와! 클래식을 해야 되니까.
1: 아이, 요거 아닌가?
2: 아내의 감성을 인정만 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스며든 순간. 다음날. 아침부터 손님이 찾아왔네요.
3: 나들이 갑니다.
4: 소풍 가네.
3: 소풍 갑니다.
0: 피크닉 장소로 출발.
2: 살랑살랑 부는 바람 따라 도착한 곳. 김선 씨가 찜해둔 비밀 아지트. 이곳에서 김선표 의상을 입고 어디에서도 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즐긴답니다. 누릴 수 없었던 소녀 시절의 감성을 되찾고서야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는 김선 씨.
0: 저 혼자 피크닉을 다녀서 바구니 두세 개는 기본이에요. 기본 세팅이 있어가지고.
2: 준비할 것도 많지만 그것도 즐거움이라죠. 이 비밀 아지트에선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오롯이 소녀였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0: 소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하고 우리 오늘 즐겁게 이 피크닉을 즐기고 가도록 해요.
3: 자,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어때요? 막 몇이 이렇게 있을까요?
5: 너무 맛있어.
0: 좋아요.
2: 유별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먹으면 또 소녀처럼 먹게 된다는군요.
5: 너무 맛있어요. 직장생활 다 하고 또 집에서도 아등바등바등 이렇게 집안일도 하느라고 바쁜데 여기 오면은 세상에 잠시 있고 옛날 소녀로 돌아가서 낭랑 18세, 마음은 낭랑 18세.
2: 소녀 감성 꺼내기 위해 용기도 필요했답니다.
5: 처음에는 진짜 좀 부끄럽고 그래서 남의 시선 때문에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하니 너무 좋네요.
0: 고마워, 선이야.
6: 다행이다.
5: 나를 신경
6: 좋게 살 수 있어.
3: 아름다운 베르네, 맑으시는 물이 넘쳐 흐르네.
2: 마음속 깊이 감춰둔 모습을 꺼내며 비로소 자유를 만끽했다는 소녀들. 즐거운 소풍 시간이 지나가

0: 그날 오후 또 뭘 하시는 걸까요? 나뭇가지는 어디에 쓰시게요? 마당 한켠에 화덕을 만드는 김선 씨.
1: 여기다 이제 장작을 이렇게 얹어놓으면 제가 타요. 만들어져. 이 정도는 남편이 안 해줘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무도 안 해.
0: 진짜 신나 보이죠? 직접 만든 화덕 위에서 장작불로 수육을 만든답니다.
1: 고기 삶을 때 제가 꼭 넣는 게 있어요. 엄나무야. 엄나무라고 향기가 너무 좋아서 얘를 고기 삶을 때는 꼭 같이 넣어주거든요. 얘는 오가피예요. 얘도 향이 너무 좋아서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은 너무 맛있어요. 얘를 많이 넣어주는 포인트.
2: 또 얼기가 싸버렸나가. 어디 말하던 데에 나갈 것이 어쩔 것이.

0: 재치 있는 말을
1: 해보겠네. 왜 매가 빠끈 하잖아 이거. 뭐요?
0: 수육 삶아.
1: 아 수육. 오.
0: 기대하세요.
2: 공주님 감성에는 조명도 필수. 수육과 함께 먹을 새우 채소 전도 장작불에 굽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전 맛은 어떨까요?
1: 일단은 기계를 해보고 가운데 먹지 잠깐만.
0: 오, 너무 맛있겠다.
1: 아, 근데 뭔지 있고요.
2: 이제 직접 만든 화덕에서 삶은 고기 확인해 봐야겠죠? 엄나무 오가피향 가득 머금은 김선표 수육. 공주님의 감성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0: 아,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멋지게 이 밤을.
1: 요거 묵은지에다가 딱 얹어서 수육을
0: 가끔씩 이렇게 멋지게
1: 낭만적이게
0: 하면서 살게.
1: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김선 없이는 못 살아. 이 세상에 김선 없이는 못 살아. I love you.
0: Thank you. 자, 우리의 멋진 인생을 위하여.
1: 저기 쳐다봐보라. 그 달이 온 달 아니어도 반달인데 저 달빛이 우리의 이런 낭만적인 추억을 축복해주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달도 밝은데, 달도 밝은데, 짠!
2: 낭만을 아는 아내, 낭만을 함께 즐기는 남편, 밤이 저물어갑니다.
3: 아, 형편이 예쁘다.
4: 아까도 큰 거 있더라고. 진심도 없으면 못 살아. 뭘도.
5: 3WC 포트 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16: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3WC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2: 이 집도 살리다. 아,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3: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어, 이 집 맞아요?
4: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7: 어?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병철 작가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대다수가 한국말 중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입니다. 조급함이 한국 사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는 증거죠. 회사 근무할 때는 속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과를 잘 받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나 은퇴 후에는 자신이 설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연히 마감 기한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필요도 없죠. 시간적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드디어 조급증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

해온 것이죠. 그런데도 은퇴 후 대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성공적인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지속하며 성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강에서 언급했던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삶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직함이 표시된 명함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만나면 건네줄 명함도 없고 무척 어색하더라고요. 은퇴 후에도 명함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이름 석자가 명함을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자신만의 고유한 일 혹은 브랜드를 만들면 명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죠. 단단해진 자신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은퇴 전에는 무슨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만약 그 보상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은퇴 후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자존감도 급격하게 추락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면 달라집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 강연가는 특정 대상 강연에서 강사료를 받지 않고 강연하고 참석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감동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해서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 중 하나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은퇴하게 되면 직장이 사라져 갈 곳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먼저 갈 곳이 생겨서 좋습니다.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서 있거나 걷는 양이 많아지면서 운동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운동을 통한 신체적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혹은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이라고 하죠. 가죽 공예를 하는 지인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바느질하고 사포로 다듬으면서 멍하니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저는 좋아요. 에치코트를 바르고 사포질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최소한 대여섯 번을 반복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노력한 후 뭔가가 완성되었을 때 보람을 느껴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후 하나에 집중하면서 뭔가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나무 중 독특한 성장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 희귀종인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었음에도 1년, 2년 동안 땅 위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비로소 3년째가 되어서야 겨우 3cm 죽순이 고개를 내밀죠. 3년까지 땅 위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퍼지고 또 퍼지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은퇴 후 새로운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한 3년이 대나무 죽순이 고개를 내미는 기간과 묘하게 일치합니다. 5년이 지나면 비로소 크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하루 1m가량이나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 내림의 결과가 바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기존의 일과 다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분야

분야의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인맥과의 관계도 쌓아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데는 3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자신의 길을 열기 위해 3년간이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를 파악하고 자기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자기 시간을 선택할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특정한 하루 시간대를 정하면 좋은데요. 두개 혹은 세 개의 시간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제 일상에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알람 소리도 없이 저는 매일 눈을 뜹니다. 곧바로 서재에서 두세 시간 동안 책을 읽기도 하고요. 필사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혹은 강연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지루하지도 않고 즐겁기만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일상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에 제가 몰입을 했습니다. 자기 시간의 법칙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했더니 원하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집 주변 도서관, 마음에 드는 카페 등 자신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활용하면 3년간 지속하는 데 유리합니다. 몰입을 위해 비용을 들여서라도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써 성공적인 일을 완수한 유명인의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영국 소설가 조앤 롤링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책인 죽음의 성물이란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집에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청소부가 오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개도 짖게 된 거죠. 이에 에든버러 5성급 밸모럴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글을 쓰기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곳이라서 이 호텔을 골랐는데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에 너무 글이 잘 써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무르면서 거기서 완성을 하게 된 거죠. 또 작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서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의욕이 강하죠. 문제는 과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정하고 과정 중 달성하게 되면 기쁨을 누려보세요. 만족감도 따라올 겁니다. 그럼 3년 지속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하면 관심 분야에 대한 근원을 알고 싶은 지적 욕구가 강해질 겁니다. 탐구하는 과정에서 대나무 죽순이 땅에 뿌리를 뻗듯이 깊이가 생기고 있음을 알게 되죠. 시작할 때보다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좋습니다. 결국 그 힘이 지속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셰익스피어가 제시한 중년의 9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으로 계속 남아라입니다. 배움을 통해 내면의 창고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배움은 끝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풍요로운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결과물까지 내도록 해야 합니다. 관심 분야의 배움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수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움의 결과물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만든다고? 그것도 공짜로? 시간도 많은데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독립출판 책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 제 옆에 늘 앉았던 70대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대학 신문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글을 쭉 써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서전을 완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료 몇달 후에 남편의 책 출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과정이 끝나자마자 자기 소개 때 밝혔던 자서전은 이미 출간을 했고 두 번째 책을 출간한 거였습니다. 첫 작품이 나오니 둘째도 나오기가 쉽네요.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시더군요.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 특히 연속된 결과물까지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테가 쌓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의 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조급함과는 과감하게 헤어져야 합니다. 먼저 자기 속도에 맞는 자기 시간의 법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3년 안에 겨우 3cm 올라온 죽순에 실망할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땅 밑에 뻗고 있는 죽순 뿌리처럼 쉬지 않고 꾸준히 3년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마다 성장하는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안내하는 티소믈리에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홍차 메뉴 만들 때 팔방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홍차 찻잎이 설탕과 만나 만들어지는 홍차 시럽입니다. 얼그레이 홍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플레이버드 티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얼그레이 홍차입니다. 얼그레이가 홍차인 건 다들 아시겠죠? 얼그레이 티는요, 그래서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19세기 당시 중국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 찰스 그레이에게 선물한 중국의 티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티가 처음 서양에게 전달됐던 시기는 17세기 네덜란드 선교사에 의해서 전달이 돼요. 그 이후에 중국 동양에서는 이런 것을 마시는데 이걸 마시면 죽지 않는데 이걸 마시면 온몸에 아픈 곳이 다 나을 수 있다고 엄청나게 과대돼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먹으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누구만 즐겼냐? 귀족들만 즐길 수 있는 상류층의 문화였죠. 그래서 상류층들이 차를 계속해서 즐기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처음 전달됐던 티는 녹차였어요. 그래서 녹차가 처음 전달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중국은 밀란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밀란이 계속 일어나다가 어느 날 군인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차를 만드시는 농부들이 무서우니까 막 피신해 갔죠. 피신해 갔다가 한참 뒤에 군인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돌아와서 보니 찻잎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서양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다 망가진 거지, 녹차 잎이. 그래서 아까우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냈냐? 찻잎이 다 짓밟아져 있는 찻잎을 옆에 있는 가문비나무를 가지고 와서 찻잎을 말려요. 녹차 잎을 가문비나무로 갖고 와서 직화로 말린 거예요. 지금으로 친다면. 그러니 찻잎이 어떻게 됐겠어요?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자, 잎이 검어서 서양인들은 그걸 받는 순간, 이거 지금까지 그린그린한 찻잎이었는데 어느 순간 새까만 까만 찻잎이 왔네? 이게 뭐야?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궁녀지책으로 신상이야. 한번 먹어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녹차 잎은 약이라고 생각해서 쓰고 떨봤는데 이들이 가지고 온 새까만 검은 잎을 먹었더니 어머, 세상 부드럽네. 너무너무 부드러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 시꺼먼 찻잎, 검은 찻잎, 검은 찻잎이 영어로 뭐겠어요? 맞아요. 블랙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티를 던져 주겠니? 라고 얘기해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 봐라. 녹차보다 더 많이 찾네? 싶으니까 가격을 2배 이상 높이죠.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그때 당시 궁유지적으로 알게 된 그 검은 잎, 그래서 잎이 검어서 서양 사람들은 블랙티, 동양에서는 우렸더니 수색이 붉어서 홍차라고 해서 홍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마셨던 쓰고 떫은 그린그린한 녹차보다 훨씬 맛있네. 이런 걸 만들 수 없어? 라고 의구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토마스 트와이닝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찻잎을 만들 수 없을까? 우리도 이런 홍차를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잘못된 정보가 흘러 들어가요. 어떤 정보냐면, 이걸 어떻게 만든대요? 토마스 트와잉스는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찰스 그레이도 잘 모르는 정보를 흘린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말이야. 그곳에서 나오는 요만한 과일, 용안이라고 하는 요만한 과일이 과일즙이 들어갔대 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흐르죠. 그래서 토마스 트와잉스는 그 사이즈 비슷한 과일을 막 찾아요. 찾아서 나타난 것이 베르가못이에요. 그래서 그 베르가못을 홍차, 검은 잎에 착향을 한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얼그레이 홍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은요, 지금으로 치면 백작이라는 뜻이고요. 그레이는 그때 당시 찰스 그레이, 19세기 수상이었던 찰스 그레이의 이름을 넣어서 얼그레이라고 하는 홍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 묵혀둔 홍차 찻잎들 조금씩은 다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바로 꺼내주세요. 홍차 시럽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홍차 시럽으로는 홍차 에이드, 그리고 핫 밀크티, 아이스 밀크티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홍차 시럽 만들어 볼까요? 재료 소개입니다. 제일 먼저 물 필요하고요. 홍차 찻잎, 그리고 설탕, 그리고 시럽이 만들어진 담을 용기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냄비에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시고 끓여주십시오. 끓이면
불을 끄는 게 중요해요. 불을 끄고 홍차 찻잎 넣을 겁니다. 홍차 찻잎을 넣고 뚜껑이 있으시면 뚜껑 덮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분 정도 우릴 겁니다. 10분 정도 우리신 찬물을 옮겨주시고 이제 설탕을 넣을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잊지 마세요. 약불이어야 하고요. 휘젓지 않을 겁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약불로 졸여볼게요. 그래서 잘 지켜보셨다가 끓기 시작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점성도가 끈적끈적해진 것 같으면 불을 끄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이에요. 그런 후 식으면 용기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미리 만들어 왔어요. 촬영 때문에 만들어 왔는데요. 이렇게 티 시럽은 당일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전날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만들었을 때 냉장고에 들어간 후에는 끈적끈적한 농도가 월등히 점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거의 물처럼 만들었던 시럽이 하루 지나서 꺼내놓으면요. 약간 메이플 시럽 같은 농도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홍차 시럽으로 음료를 만들어 볼게요. 홍차 시럽은 제가 얼그레이 홍차 찻잎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차이 시럽이 있어요. 이 차이 시럽은 차이티로 만든 똑같은 홍차 베이스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핫 밀크티예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펴온 찻잔 안에 들어있는 우유에 차이 시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시럽을 살짝 넣고 휘저어주시면 따뜻한 핫 밀크티 완성이에요. 시럽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 차이 시럽인데요. 차이 시럽 핫 밀크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음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잔에 얼음 넣어주시고요. 자, 시원한 우유 먼저 붓겠습니다. 시원한 우유 넣어주시고 만들어 놓은 홍차 시럽 넣으시면 엄청 맛있는 아이스 밀크티가 완성이에요. 자, 넣어주시면요. 색깔도 엄청 진하시죠? 기존에 바깥에서 만나시는 밀크티보다 월등히 진하고 맛있는 아이스 밀크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완성이에요.

세 번째 음료 만들어 볼게요. 준비된 잔. 얼음 똑같이 넣으셔야죠. 얼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탄산수 넣겠습니다. 탄산수 넣어주시고 우리의 홍차 시럽 넣으시면 맛있는 홍차 에이드가 완성이에요. 여기에 탄산수 조금 더 붓겠습니다. 가니쉬 예쁘게 꽂아주시면 홍차 에이드 완성입니다.

자, 이거는 홍차 시럽은 아닌데요. 제가 히비스커스로 같은 방법이에요. 홍차 시럽이랑 같은 방법으로 히비스커스도 되고 루이보스도 되고요. 여러분이 댁에 갖고 계신 허브들로 응용해 보세요. 저는 히비스커스로 시럽을 만들어 왔고요. 자, 준비된 잔에 얼음 넣어주시고요. 탄산수 넣겠습니다. 자, 히비스커스 시럽이에요. 저는 블렌딩된 히비스커스 티로 만들었는데요. 그냥 싱글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홍차 시럽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레시피, 히비스커스 시럽만 부어주시면 맛있는 히비스커스 음료가 되는 거예요. 자, 완성입니다.

오래 묵혀둔 홍차 찻잎으로 만들어본 홍차 시럽. 여러분 기호에 맞도록 홍차 찻잎이나 설탕의 양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차이 시럽이나 히비스커스 시럽, 루이보스 시럽, 심지어 말차 시럽까지 등 여러 가지 티 시럽도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홍차 시럽이든 어떤 티 시럽이든 시럽 활용하셔서요.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참, 시럽은요.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당이 많죠. 그러니까 탄산수 응용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디소믈리에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안병택입니다. 상강 주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흡 습관입니다. 하루에 호흡이 몇 번이나 일어날까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루에는 2만 번의 호흡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4위는 폐렴, 2위는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심폐질환 순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폐기능은 점점 감소합니다. 심장과 폐기능은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잠자는 사이에도 폐와 심장은 끊임없이 호흡이 일어나는데요. 만약 호흡 상태가 나쁘면 어떨까요? 신체의 대사와 순환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고 심폐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호흡 패턴을 알고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 시녀분들의 호흡 패턴을 먼저 확인하는데요. 호흡이 좋지 않으면 재활 중에도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평소 심폐기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시녀분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데요.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호흡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 신경계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신경계에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긴장된 상황이나 흥분했을 때,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들이마시는 들숨이 더 쓰입니다. 교감신경이 주로 쓰이면 이완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덜 쓰이게 되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완됐을 때는 날숨이 더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들숨에, 부교감신경은 날숨 때 더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 날숨을 통해 부교감신경을 더 쓰게 만드는 게 호흡 습관에서 핵심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날숨을 길게 해서 몸을 이완한다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호흡법은 이완을 위한 날숨을 더 강조합니다. 그럼 호흡을 해보기 전에 흉곽의 움직임과 호흡 근육들이 잘 쓰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나 서서 그리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해볼까요? 의자에서 먼저 바른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먼저 두 손을 각각 가슴과 배에 올려놓습니다. 들숨, 들이마실 때는 가슴이 전 상방으로, 배는 앞쪽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서죠. 날숨, 내쉴 때는 부풀어 올랐던 가슴과 배가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들숨 때 가슴에서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흉곽, 척추관절, 갈비뼈, 호흡 근육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직된 근육도 풀어주고 늘려주고 다시 수축 이완을 잘할 수 있도록 근육 재학습을 통해 운동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양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잘 확인하면서 호흡해 주세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슴과 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고 들숨,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볼까요? 가슴과 배가 앞쪽, 가슴 특히 전 상방 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만약에 가슴이 잘 되지 않는다면 가슴 주변에 뭐 근육이나 관절이나 갈비뼈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가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면은 배에 이제 근육이 잘 수축하지 않거나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은 두 손바닥을 갈비뼈 양 옆에 놓습니다. 들숨 때,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면서 흉곽이 확장합니다. 날숨 때는 다시 부풀어 올랐던 갈비뼈가 다시 좁아지면서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만약에 오른쪽만 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른쪽의 갈비뼈 사이에 이제 근육들이 이제 뻣뻣해서 짧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갈비뼈 사이 근육을
풀어주거나 늘려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활할 때는 이러한 호흡권들을 선택적으로 수축이 하는 형태로 운동하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양쪽 갈뼈 사이에 손을 놓고 옆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자, 다시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갈뼈 사이에 움직임이 잘 일어나시나요? 그래서 툴숨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부풀어 오르고 옆으로 벌어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숨과 날숨 때 가슴과 배, 갈뼈 사이에 움직임을 잘 확인하고 이 움직임이 잘 일어나도록 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일어난다면 그것부터 연습을 한 상태에서 호흡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잘못된 호흡 움직임 패턴으로 연습을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들숨보다 날숨을 더 강조한다는 건 시간을 더 오래 유지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천천히 호흡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대표적인 호흡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478 호흡법인데요. 478은 4초, 7초, 8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두 번째는 들숨 상태, 마신 상태에서 7초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코와 입을 통해 8초간 숨을 깊게 내쉬면은 478 호흡법이 완성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초를 셀 테니까,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멈추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와 입을 통해서 후 하고 내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은 478 호흡법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숨을 참는다든지 또 캑캑거린다든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4초, 7초, 8초란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숫자를 세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유지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코와 입을 통해 내쉬세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사이클을 마친 후 편하게 평소대로 호흡하다가 다시 한 사이클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사이클을 반복하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복식 호흡입니다. 주로 배의 근육을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복식 호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배웠던 방법으로 한 손은 가슴에 놓고 한 손은 배에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3초간 들이마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과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와 입으로 숨을 천천히 6초간 내쉬면서 배가 수축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숫자를 세볼게요. 자,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다음은 내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3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게잘 된다면 4초와 8초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내쉬시고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흉식 호흡은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는 패턴이지만 복식 호흡은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심폐지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복식 호흡이 잘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호흡법을 하면 효과적인데요. 들숨과 날숨의 비율이 1:2가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3초, 6초. 다음에는 4초, 8초, 나아가 5초, 10초까지 천천히 늘려가야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복식 호흡을 할때 과하게 숨을 참거나 하면은 이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들숨과 날숨 때 배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78 호흡법과 복식 호흡을 할때 처음부터 무리하게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분씩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날숨이 들숨보다 자연스럽게 길어지면 호흡으로 인해 몸이 이완되고 이완된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도 강화됩니다. 그럼으로써 신체 균형도 더 좋아지죠. 오늘 익힌 호흡법을 통해 호흡 습관을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안병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청각!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꼽은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퍽드 파캉스.
4: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5: 그건 네가.
6: 야, 옷 입으라고.
5: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6: 그래요?
5: 벗고 다녀요, 다.
6: 그래요?
5: 저 빼고 다.
7: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8: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5: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6: 뭐 정준이 씨는 알아요?
5: 저 모르죠.
9: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5: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10: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11: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12: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13: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14: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6: 규모가
14: 엄청 큽니다.
6: 엄청나요.
14: 예,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15: 그렇죠.
6: 아,
15: 미쳤다고. 다 그랬대요.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 났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16: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17: 전소됐어요.
14: 아,
17: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15: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18: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세요.
19: 약간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20: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21: 깜짝 선물이 도착했으면 해요.
20: 오,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0: 학교폭력은 학교를 악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네. 회복적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0: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나쁜 자세와 스트레스 때문에 목이 뻣뻣해지고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편감이 심해지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중간에 일어나면서 만성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긴장될 때 목을 달래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뻣뻣한 목을 달래줄 수 있는 1-2-3-4-5 마사지법을 배워보겠습니다. 1-2-3-4-5 마사지법은 손가락 1, 2, 3 이런 식으로 손가락 5개를 이용해서 하는 마사지법인데요. 첫 번째, 1번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턱뼈 모서리 진대 만져보세요. 그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다 보면 잘 만져지는 데도 있지만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이 부위는 안에 뼈가 있어서 그런데요. 바로 경추 첫 번째 뼈입니다. 경추 첫 번째 뼈는 머리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뼈로 별명이 아틀라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뼈 모형으로 경추 1번 뼈를 보여드리면요. 머리가 있고 척추가 있죠? 그 사이에 가장 먼저 연결되어 있는 옆으로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뼈가 바로 경추 1번입니다. 이 뼈가 옆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으로 턱뼈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만져보다 보면 이 옆쪽을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함이 느껴져서 아픔을 느끼는데요. 이 뼈가 틀어져 있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이 뼈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도수치료를 받거나 이런 다른 전문가에게 몸을 맡기는 건데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추 1번 뼈를 위치를 잡은 다음에 고개의 수평을 유지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살들, 근육들을 가볍게 잡으세요.

자극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지손가락 양쪽을 이용해서 1번 뼈를 찾으신 다음에 최대한 목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귓볼과 검지손가락의 수평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거울을 보았을 때 검지손가락 수평선과 정수리와 코를 연결한 수직선이 정확하게 십자가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걸 정말 강박증처럼 정확하게 고개의 수평을 유지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주변에 있는 살들을 자극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신경과 혈관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막 심하게 마사지를 해서 뭔가를 막 푼다는 느낌보다는 자극 준다는 개념으로 가볍게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0초 정도 가볍게 자극을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손과 어깨를 털어보실까요? 그 다음 2번은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붙인 다음에 연목을 푸는 거예요. 아까 1번 마사지 했던 부위 뒷부분을 만져보시면 귓볼이 있고 귓볼 뒤에 머리뼈가 약간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그 아랫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비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비볐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 근육은 거북목 만드는 근육입니다. 움츠린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연목, 손가락 된 부위가 튀어나와요. 세워보세요. 그러면 안 튀어나와요. 움츠린 자세를 하면 튀어나오고, 세우면 안 튀어나와요. 거북목 만드는 목빗근의 힘줄입니다. 그래서 평소 움츠린 자세를 많이 하고 있었다면 이 근육이 짧아져 있겠죠?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연목을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짧아진 목빗근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 양쪽을 가볍게 비벼주세요. 이 부분도 역시 섬세한 부위이기 때문에 막 격렬하게 풀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자극 준다. 겉부분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번은 우리가 편두통이 있을 때 한번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 머리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경추성 두통, 즉, 목 근육이 긴장돼서 혈관이 막혀서 위로 올라가는 혈류량의 제한을 받아서 생기는 두통이라면 이런 데가 막 아플 거예요. 왼쪽과 비교해 봤을 때 두통 있는 쪽 2번 부위 언저리들이 뭉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시고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세 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갈고리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왼쪽 목덜미, 기립근들 있죠. 목을 세우는 근육들이 척추뼈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지나다닙니다. 그 근육들을 가로 방향으로 손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픈 부위를 먼저 왔다 갔다 가로 방향으로 10회 정도를 풀어주세요. 목은 상중하 이렇게 위 중간 아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도 풀어주시고 위쪽도 풀어주시고요. 아래쪽도 풀어주세요. 만약에 일자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간이 아플 거고요. 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쪽이 아플 겁니다.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이 뭉쳐 있을 거예요. 내 체형에 맞게 불편한 부위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30초 했다면 반대쪽도 손 갈고리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왼손으로 오른쪽 목덜미에 있는 기립근들 이 부위를 가로 방향으로 비벼주세요. 툭툭툭툭툭툭 하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중요한 건 피부는 한 곳을 누르고 속을 비비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픈 부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내 몸을 느끼면서, 아, 여기가 아팠구나. 이런 느낌에 집중하면서 풀어주세요. 오른쪽도 역시 위쪽, 중간, 아래. 이렇게 골고루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바닥 전체로 목덜미를 감싸주면서 주물럭주물럭 해주시는 거예요. 느긋하게.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주신 다음에 이제 4번 마사지는요 손끝이 아니라 주먹을 주시고 주먹 마디 쪽으로 할 겁니다. 마디 쪽으로 어디를 풀 거냐면 턱 근육 중에서도 이 옆쪽도 턱 근육이지만 여기를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측두근이라고 해서 머리 옆쪽에 있는 근육이 턱관절 근육입니다. 이를 깨물면 귀퍼키 위쪽 옆머리에서 힘이 들어가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두개골이나 목 근육, 어깨 근육이 힘을 많이 주시게 되거든요. 특히 턱 근육이 힘을 많이 줍니다. 자, 이 턱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자, 주먹 주시고 옆머리를 방향이 원을 그리시면 돼요. 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는 이게 넓어요. 옆머리가 넓어요. 처음에는 관자놀이 쪽 해주세요. 눌러서 느껴보세요. 그 다음은 중간 정도 해보세요. 귀퍼키 위쪽. 그 다음엔 귀퍼키 약간 뒤쪽 옆머리. 그럼 아픈 부위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내가 가장 아픈 부위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가 아프네요. 자, 그럼 여기를 30초 정도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빼주시는 거예요. 옆머리도 골고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아파요. 내가 혼자 하는데도 여기 해보시면 알아요. 엄청 아픕니다. 이때 턱관절 운동법에서 배웠던 혀 입천장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하면서 하시면 좋겠죠. 혀 입천장에 붙이고 턱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두개골과 목과 어깨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손 털어주시고 어깨 털어주시고요. 자, 5번은요. 손을 부리 모양으로 만드세요. 손끝으로 어깨죽지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 아픈 것 같지만 제일 아픈 지점이 있어요. 근육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런 식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상태로 수축만 하고 있으니까 근육 섬유들이 뭉쳐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앞뒤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꾹 눌렀죠? 앞뒤로 비비세요. 망울망울한 지점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앞뒤로 비비세요. 혼자 풀 땐 세게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비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내가 눌렀을 때 한 곳만 아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제일 아픈 데만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교차하다 보면 처음에 눌렀을 때 아팠던 지점이 사라져 있고 두 번째 눌렀을 때 아픈 지점 있죠. 두 번째 아픈 지점이 이제 제일 아프게 돼요. 그렇게 통증이 옮겨가요. 자, 일단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30초 정도 풀어주시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손 부리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오른쪽 어깨축지 눌러보시고 앞뒤로 세게 비벼주세요. 양쪽이 다르죠? 이런 느낌들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30초 이상 2분 이내. 자, 이렇게 손끝으로 해주신 다음에 부드럽게 손바닥으로 어깨축지를 주물럭 주물럭 해주시는데 어깨를 타고 내려가면서 팔뚝까지도 해주세요. 신경이 목에서 팔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같이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느낌으로 반대쪽도 어깨죽지를 주물럭 주물럭 해주면서 나를 달래주는 거예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깨죽지도 한번 털어주시고 팔도 내려주시고 목에 의도적으로 힘을 빼보세요. 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어깨 힘 빼세요.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어깨랑 등에 힘 빼시고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목덜미 근육에 힘을 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주면 돼요. 어때요? 시원하신가요?

목은 머리를 떠받치는 부위입니다.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자세를 취하면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다시 목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마사지를 한 다음엔 반드시 바른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와 바른 자세 습관을 통해서 만성 목 통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자목을 C자로 돌리는 일자목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아름다운 천연염색의 세계로 안내할 장수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파로 염색을 할 텐데요. 자, 요리는 알맹이로만 하시잖아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준 거를 버리지 말고 양파망에 모아두세요. 양파망에 모으면 바람이 통해서 잘 마를 수 있으니까 양파 하나를 껍질을 까도 양이 적기 때문에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걸어놓고 보관하면서 말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마른 겉껍질만 모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얀색 물기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보관하면서 곰팡이가 나고 썩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껍질만 모아서 보관해 주세요. 요리를 하면서 나온 양파 껍질로 이번에는 예쁜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집안에 잠들어 있는 에코백들을 깨워볼 시간인데요. 보통 집에는 에코백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져 있죠. 이러한 잠들어 있는 에코백을 이번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코백들은 보통 면으로 되어 있어서 천연 성분이긴 한데요. 가방으로 만들다 보니 코팅도 되어 있고 굉장히 두꺼운 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얇고 코팅이 없는 에코백을 골라서 염색을 해보면 초보자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미리 조금 얇은 에코백을 준비해 봤는데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서너 번 헹궈 주었습니다. 이렇게 얇고 코팅이 안 된 에코백은 염색이 잘 돼서 처음 하실 때는 이런 에코백을 골라서 정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다면 이제 양파 염액을 만들겠습니다. 양파를 물에 넣고 뜨거운 물에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염제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색이 더 진해지고요. 적게 넣으면 색이 연해지니까 몇 번 해보시면서 양을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면포에 양파액을 붓고요. 얘는 원액이기 때문에 진해서 나머지 물을 더 보충해 줍니다. 뜨거운 물을 보충해줘서 염색을 합니다. 원액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이유는 물의 양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원액에 직접 하얀 철을 넣으면 얼룩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희석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정렬한 에코백을 양파 염액에 넣어줍니다. 뜨거우니까 반드시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껴주시고요. 조금 두께가 있는 소재이므로 꼭꼭 눌러서 염액이 천 속으로 스며들도록 주물러줍니다. 특히 이렇게 가방으로 만들어진 천들은 옆에 솔기 부분도 있고 손잡이 이런 부분들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눌러서 염액이 잘 침투되도록 도와줍니다. 초염을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요. 천을 가만히 담가만 놓고 방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겨진 채로 염액이 불균형하게 들어가서 얼룩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펼쳐가면서 주물러가면서 염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15분 동안 초염이 끝났습니다. 어떤 색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염색이 다 되었으면 꼭 짜서 색을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은 약간 갈색 기운이 도는 색깔이네요. 자, 이 색이 과연 백반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염액에서 염색을 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한번 가볍게 헹구고 매염을 하겠습니다. 백반 매염액을 준비하겠습니다. 백반은 천 무게의 5% 정도의 양이면 되고요. 저는 5g 정도 넣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어서 잘 녹여주시고요. 염색을 하고 수세를 마친 에코백을 넣어보겠습니다. 오, 색이 점점 변하는데 보이시나요? 염액에 있을 때보다 조금 밝은 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반은 이렇게 색상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차 매염은 꼼꼼하게 잘 하셔야 염액과 섬유의 결합력이 높아지니까 충분하게 15분 정도 꼭꼭 주물러서 매염을 해줍니다. 자, 1차 매염이 다 끝났으면 한번 색을 꺼내서 볼까요? 어떤가요? 칙칙했던 에코백이 조금 화사하게 색을 입었네요. 자, 염액에 들어있을 때보다는 조금 환해진 느낌입니다. 자,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주시고 본염을 하겠습니다. 1차 매염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염을 위해 양파 껍질을 재탕에서 끓인 물을 좀더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색소도 보충하고 식었던 온도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2단계는 본격적인 염색이니 천천히 30분 동안 진행합니다. 색이 훨씬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양파의 경우 염액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갈색이 도는 노란색이 되고요. 백반 양이 많거나 백반에 오래 있으면 노란색을 더 띠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액에 오래 있거나 백반물에 오래 있거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염액에 담가두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하면 염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얼룩이집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30분 동안 본염을 마쳤습니다. 색을 한번 볼까요? 천연 염색은 이렇게 염색을 하면서 중간중간 자연의 색을 살펴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자, 예쁘게 나왔네요. 자, 얘도 한번 맑은 물로 헹궈주겠습니다. 염색 단계에 매번 이렇게 가볍게 헹궈지는 수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수세는 한번 가볍게 헹궈줌으로써 염액이나 매염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얼룩도 없고 염액도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헹궈서 꼭 짜주시고요. 마지막 매염인 후매염을 하겠습니다. 자, 1차 매염 때 썼던 매염액에 물을 더 붓고요. 다시 백반을 녹여줍니다. 매염을 할 때는 매번 매염제를 다시 넣는 게 아니라 한번 썼던 매염제를 계속 이렇게 녹여서 다시 씁니다. 백반의 경우에는 염액에 가장 밝은 색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노랗게 더 밝게 만드시고 싶은 분은 백반물에 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철매염을 하면 또 어두운 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밝은 색을 내는 걸 해보겠습니다. 백반물에 넣으면 염액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색이 밝아집니다. 자, 마지막 매염은 15분 정도 진행합니다. 15분 매염이 끝났습니다. 천을 꼭 짜서 이렇게 천을 짤 때는 반드시 눌러서 짜주셔야 합니다. 펼쳐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색깔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나요? 얼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약간 지저분했던 에코백이었는데 깨끗하게 염색이 됐습니다. 이것을 맑은 물에 서너 번 마지막으로 헹궈서 수세를 마칩니다. 네, 완성된 에코백입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예, 버려지는 양파 껍질로 또 집에서 쿨쿨 자고 있던 에코백에 염색해서 새로운 변신을 했습니다. 양파 껍질은 비교적 세탁 결례도가 좋아서요.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 물 빠짐이 적은 재료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철매엄법으로 후매엄을 하시면 이렇게 멋진 카키색이 나오고요. 이것은 위에는 백반으로 하고 밑에 부분만 철매엄을 해서 투톤으로 만드는 에코백입니다. 굉장히 근사하죠? 아마 이렇게 염색하면 집에 버려두지 않고 매일매일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려질 뻔한 양파 껍질로 쓰지 않던 에코백을 예쁘게 염색해서 만들었습니다. 에코백의 변신, 부활, 멋지지 않나요? 버려질 뻔한 양파 껍질로 쓰지 않던 에코백을 이렇게 예쁘게 염색해서 들고 다닌다면 당신은 진정한 제로 웨이스트,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자연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기본 동사로 입이 튀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자, 기본 동사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실제 본인이 말을 하거나 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기본 동사 중에서 make라고 하는 친구와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자, make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make 뭐뭐뭐 하면 뭐예요? 만들다죠. 말 그대로 만들다 혹은 뭐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생산하다 약간 이게 다 make이거든요. make, make, make, make. 자, 그런데 이 make라고 하는 친구는 비단 만들다의 뜻으로만 1차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확장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관용구에서도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게 make라는 동사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make time이라고 하면 시간을 여러분 막 가공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make friends 하면 친구를 내가 막 만든다의 의미가 뭐예요? 친구를 새로 사귄다가 되겠죠. 친구를 새로 사귄다. make friends 하면. 그래서 이 make이란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뭘 생산해내고 없는 거를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에서 이해하시면 많이 많이 도움이 되시는데 심지어 나중에 가면 그거와는 또 다른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관용구에 쓰여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make란 것 자체가 성향을 좀 이해하고 이게 확장돼서 쓰이는 걸 좀 본 다음에 추가 더 확장돼서 관용구라고 하는 수거에서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make 동사가 좀 더 친숙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기본적인 뜻부터 연습을 좀 해보자면 이 make라고 하는 게 만들어내다, 생산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냥 자동차를 하나 붙여볼까요? make cars. S를 좀 붙여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혹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시킬 때는 명사에 S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차를 잘 만들어. 한번 만들어볼까요?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The company makes good cars. 자,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표적인 기업들을 외국에 나가 소개할 때, 저 회사 차 좋아요. 그럴 때, the company makes good cars. 그러면 차 잘 만든다. 외국 회사 같은, 그죠? 뭐 어떤 특정 회사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저 회사 차 나 사고 싶은데. 그러면 the company makes good cars. 여기 make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생산하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다가 되겠죠. make cars. 자,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make입니다. 그렇죠? make cars. 자, 이렇게 어떤 물건을 공장에서 생산한다든가 없는 것을 만들어낼 때 쓰기도 하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늦었어요. 혹은 어디 못 갔어요. 그럼 친구한테 못 갔다고 얘기하면서 뭘 좀

이유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핑곗거리나 뭔가 구실을 우리도 뭐라 한다고 그래요?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래서 꼭 물리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때도 make 쓰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핑곗거리나 구실 같은 걸 만들어내다, 이야기를 꾸며내다 이럴 때도 make 씁니다. 자, excuse라는 말을 하나 붙여볼게요. excuse 뭐냐면 핑계란 얘기예요. 무슨 뜻? 핑계. excuse 뒤에다 강조해줍니다. 그래서 make an excuse라고 하면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나를 좀 이렇게 방어하고 혹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뭔가 할때 핑계를 내잖아요. 자, 예를 들어 어디 가기 싫은데 정말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회식 자리 같은 거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냥 안 가겠다고 무슨 이유 뭐 사정 있다고 그냥 핑계 대 약간 이런 말을 할때 just make an excuse not to go. not to go 뭐야? 가지 않으려고죠. to go는 가려고, not to go는 가지 않으려고. 안 가겠다고 핑계를 만들어내. 이런 의미예요. 되게 일반적인 그런 make의 뜻의 확장이 조금 더된 버전입니다. make an excuse가 핑곗거리를 만들다. 그래서 just make an excuse not to go 이렇게 한다든가 상대방한테 야, 너 핑계 대지 마. 그럴 때 don't make excuses 이럴 땐또 s를 붙여요. 왜냐면 일반화시키는 거니까 핑계를 하나를 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댄다는 의미로 일반화시켜서 don't make excuses 그러면 야, 너 핑계 대지 마. 할수 있잖아. 왜 그래? 그런 말을 할때 don't make excuses라고 복수 형태로 씁니다. 자, 여기서 make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구실이나 핑곗거리를 만든다는 의미로 make이 또 쓰인 겁니다. 그래서 확장적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make이 조금 더 확장돼서 쓰이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를 새로 만들다, 즉 친구를 사귀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전화 통화하는 거 있죠. 우리 전화 통화하다라고 할 때, 우린 하다니까 왠지 do를 쓸것 같잖아요. 영어에서는 뭘 쓸까요? make 씁니다. 저는 요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는 게왜 갑자기 또 make? 전화 통화를 만들어낸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인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세 가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시간을 내는 개념입니다. 시간은 원래 하루에 누구나 24시간이 있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저기 내가 좀 바쁘긴 한데 너좀 시간 내서 너랑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지 당연히. 그럴 때 뭐예요? make time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다는 게 시간을 내가 내는 거죠. 문장에 넣어볼게요. I can make some time tomorrow. 어디 가자고? 글쎄 뭐 내일 시간 낼수 있을 것 같아. 시간 내다가 뭐예요? make. some time, some을 같이 많이 붙이는 이유는 우리도 시간 좀 내다, 그 좀에 해당하는 게 some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some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make some time. 그러면 내일 내가 시간 좀낼수 있지? I can make some time tomorrow. 이렇게 make some time, 시간을 내다 의미로 확장적으로 또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뿐만 아니라 친구 앞에 make을 붙이면 무슨 뜻이 돼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make friends, make friends, 요구도 s를 붙이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친구를 사귀다라는 일반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의 친구를 딱 사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친구를 사귀다 할땐 make friends, make friends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I made many new friends there. 한번 해볼까요? 자, make의 과거를 이 문장에서 그냥 같이 연습할게요. make의 과거는 뭐예요? made. made. 완전히 형태가 좀 달라지죠? K가 뒤로 바뀌면서 made. I made many new friends. 그러면 made friends 자체가 뭐예요? 친구를 사귀다인데 많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거기서 there. 문장 되죠? 다시 한번. I made many new friends there. 그러면 예를 들어 어학연수라든가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 가서 그 현지에서 여행을 갔을 수도 있겠죠. 해외여행을 한달 갔는데 거기서 친구들을 많이 새로 사귀었어요. 지인들을 많이 만들었다. I made many new friends there. 이렇게 이 문장 그대로 갖다 쓸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make friends는 뜻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 이렇게 make가 확장되기도 하고. 자, 하나 더 해보면 아까 전화 통화를 할때 여러분, 영어에서는 통화를 하다를 do로 안 쓰고 make을 쓰거든요. 그래서 make a phone call이라고 하면 phone call은 뭐예요? 전화 통화죠. phone을 빼고도 씁니다. make a call. I'll make a call 하면 내가 전화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phone을 넣어서 쓰면 가자고 할 때, 야, 우리 가자 그럴 때, 잠깐만, 잠깐만. 나 통화 한 통만 하고.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I need

to make a phone call first. Make a phone call 무슨 뜻? 전화 통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first를 붙여서 아, 나 먼저 통화하지 말고. 그쵸? 어디 가거나 뭐 하기 전에 통화하겠다는 의미로 make a phone call. make a phone call. first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ake이 정말 다양하게 확장이 많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확장 표현에서 조금 여기까지 확장되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그런 상황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make a phone call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밖에 이제 관용구 성격으로 들어가면 이런 확장성이 더 많아지고 색깔이 점점점 더 다채로워지는데요. 자, make money라는 뜻이 있어요. make money. 자, 이 표현은 make 자체가 돈을 만들어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지폐공사여고 뭐 돈을 찍어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프린트라고 합니다. 인쇄한다고 하지 돈을 찍어낼 때는 make money는 무슨 뜻이 돼요? 돈을 만들다가 결국엔 돈을 벌다라는 뜻이 됩니다. make money. 이게 이제 관용구 성격이에요. make money. 자 그러면 그 친구 돈을 좀 번다. 그 친구 돈 많이 벌어. 그러면 he makes quite a lot of money. 라고 하면 그 친구 연봉이 꽤 될걸? 그럴 때 quite a lot이 상당히 많은 이거든요. He makes quite a lot of money. 그냥 he makes a lot of money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인데 quite 붙으면 제법이라는 뜻이 더해져요. 그래서 he makes quite a lot of money. 그러면 제법 돈 많이 벌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make이 여기 s가 들어간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가 he, she 혹은 it 같은 3인칭일 때 현재 시제일 때는 일반 동사에 뭘 붙여준다? S를 붙여준다. 이게 바로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예전에도 한번 배웠었던 걸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니까. He makes quite a lot of money. 그 친구 돈 꽤 번다. Make money, 돈을 벌다 의미로도 make이 확장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make fun of. 누구를 놀린다는 의미로도 make을 씁니다. 자, 그래서 make가 꼭 이렇게 뭔가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확장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면 본래의 뜻이 거의 사라지는 영역이 되거든요. make fun of라고 하면 make fun of 즐거움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근본적인 뜻 자체는. 그죠? 근저에 깔린 뜻은 그런데 재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누구를 놀림으로써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ake fun은 놀리답니다. 누구를. 뒤에다 of를 붙이고 뒤에 사람이 오거든요. 문장에 만들면 그 친구 놀리지 마. Don't make fun of him. Don't make fun of him 하면 그 친구를 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Don't make fun of him. 그러면요. 이해가 되세요? make과 fun이 붙여서 놀리다의 뜻이 만들어지고 of 다음에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make의 과거 made에서 she made fun of me in front of the people 이라고 하면 made가 과거죠. 그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날 좀 놀렸어. 그렇죠? 그럴 때 she made fun of me. fun of me, 나를 놀린 거죠, 이번엔. fun of me in front of the people. in front of 하면 앞에서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날 놀려가지고 내가 기분이 좀 언짢았거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make fun이 무슨 뜻? 놀리다. 이렇게 또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make이 다양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도 많이 좀 쓰는 표현이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여기 포함을 시켜봤는데 make sense 하다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주변에 지인들이 가끔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make sense가 sense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sense 있다 그 sense가 아니라 이치란 뜻이에요. 합리적으로 말이 될 때 make sens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 때 그 make sense 하네라는 말이 결국 우리가 어떤 뜻으로 쓰는 거예요? 말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make sense 하면 이치를 만들어내다 즉 합리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장 하나만 드릴게요. What you said makes sense. What you said가 뭐냐면 네가 한 말이에요. 네가 한 그 말. What you said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What you said, 네가 한 말 있잖아. Make sense. 그러면 네가 한 말 말이 되네. 네가 한 말 맞아. 네가 한 말 난 동의해 그럴 때 What you said makes sense. 이렇게 많이 씁니다. Makes sense. 여기 S를 붙여서 앞에가 3인칭 전체 덩어리가 3인칭이니까 S를 붙이거든요. 자, 그래서 make와 sense가 붙으면 합리적으로 뭔가 일리가 있다. 말이 되더란 말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make라고 하는 기본 동사를 잘 만나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생산하다 쪽의 동사인 건 확실합니다. 그 뿌리를 두고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관용구 레벨까지 가면은 사실 이 만들어내다의 어떤 의미가 근본적으로 좀 사라지면서 더 확장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방사형으로 만들다의 의미에서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는 make의 의미를 한번 보시고 이 정도를 여러분이 일단 시작점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make를 파악하고 사용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내용 복습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너무나 우리가 또 많이 쓰게 되는 기본 동사 do 동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0: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공기백은 되게 어릴걸요? 부럽고. 제이톤 진짜 이상해.
1: Let's go! 건강지!
2: 채소의 대표는?
3: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쌀고.
4: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0: 욕 좀 자제하세요.
1: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 약간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3: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 이거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5천만 명이 동시에 이 국회나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 국가 운영을 논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상에서 직접 모든 결정을 하며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를 뽑아 국가 운영을 맡기고 그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 바로 광장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그저 넓은 빈터일 뿐이지만 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고 누구나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죠. 광주에는 5.18 민주광장이 있고요. 이 부산에는 송상현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광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광화문 광장이나 이 서울시청 앞 광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이 한세기가 저물어가던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는요,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명과 은을 팔던 가게 앞이었지만, 그날만큼은요, 사람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 남짓이었으니까요. 지금 서울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곳에 약 50만 명이 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많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만민, 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집회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서재필이 시작한 독립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서구의 계몽사상과 민주주의를 접했고,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1894년 이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시행되고 이 갑신정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1895년 12월, 이 11년 만에 조국 땅을 밟은 서재필은요, 이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관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선을 바꾸려면 먼저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보다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은 신문 창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근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96년 4월 7일 이 독립신문 첫 호가 나옵니다. 서재필은 창간사에서 이런 뜻을 담아 말합니다. 네,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이 신문은요, 신분과 지위 상관없이 조선 백성 모두를 대신해 말하겠다. 그리고 정부 관리도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비판하겠다. 외국 소식도 백성들이 알아야 하니까 꾸준히 소개하겠다. 한글로 쓰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읽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독립신문은요,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이 백성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도구였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방 퍼져나갔죠. 당시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신문을 크게 읽으면 주변 사람들이 돌려보며 함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2,000부로 시작된 신문은 곧 3,000부로 늘릴 만큼 이 반응이 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SNS처럼 금방 퍼져나간 셈이죠. 신문이 자리를 잡자 서재필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바로 독립문 건립입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훈문 자리, 그러니까 조선이 오랫동안 사대를 했던 그 사대를 상징하던 장소에 새로운 문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분명히 알리자는 거였죠. 이 제안에 많은 이들이 동참했고요. 이 독립문 건립모금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종도 내탕금에서 돈을 내며 힘을 실었습니다. 1896년 11월 정초식이 열렸고요. 1년 뒤인 1897년 완공됐습니다. 이 대국에 의존하던 오래된 외교 관행과 그것을 넘어 이 독립국으로 서려했던 노력을 함께 기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서재필의 독립 캠페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96년 이 독립문 건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결성된 독립협회가 그의 활동을 이어갈 무대가 됩니다. 이 초기의 협회는요, 높은 관료들이 모여서 이 담소를 나누는 사교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897년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치호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윤치호는요, 협회를 토론하고 배우는 자리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때부터 독립협회는 본격적으로 정기 토론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는 모화관을 개수한 독립관이었고요. 매주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토론회는 정말 낯선 문화였습니다. 이 서재필은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이 연설하는 법, 토론하는 법, 이 회의 규칙까지 직접 지도했습니다. 제청, 개의, 박수! 이런 회의 용어도 그때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신흥호의 기록에 따르면요, 민주주의라는 말도 이 서재필이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토론의 주제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국한문 혼용, 양복 착용, 여성교육, 조혼 반대 같은 이런 생활개혁부터 자유민권론, 자주독립론, 의회원 규칙 같은 정치적 주제까지 폭넓게 이어졌습니다. 이 찬반을 나누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익혀갔죠.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첫 회에는 76명이 참석을 했고요. 두 번째에는 방청객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곧 500명 규모로 커지면서 이 독립협회는요, 조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현대식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시민 참여의 형태가 이때 싹튼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신분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신분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독립협회 안에서는요, 누구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 동안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비판할 수 있었고, 뭐 한국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토론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정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말도 조심해야 했던 뭐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고 반박하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걸 직접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게 새로운 정치구나 하고 몸으로 익히게 된 거죠. 독립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 조선이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연습해 보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협회는 점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사회 단체로 자라났고요. 이 근대적 공론장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는 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광산 채굴권과 삼림 벌채권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 훈련을 위한 군사 교관의 파견, 재정 고문과 기기창 고문의 파견, 한러은행의 설립과 이 대한제국 재정자금의 관리 등의 권리를 침탈했고요. 이 석탄고 기지를 만든다면서 지금의 영도인 부산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했습니다. 1898년 1월, 이 러시아 군함 시우치오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 혹은 정치집회로 평가되는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가운데 배제학당과 경성학당의 학생들이 러시아의 절용도 조차 요구를 격렬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종은요, 이 만민공동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 공사에게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요. 이 러시아 공사 측도 한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하고 절용도 조차를 철회했습니다. 한러은행도 폐쇄했습니다. 이 정부가 외세에 끌려다니며 이권을 빼앗기고 있던 상황에서 민중이 나서서 이 나라의 이권과 주권을 지킨 쾌거였습니다. 1차 이 만민공동회에서 민중의 힘은 확인되었습니다. 1898년 4월 이후 거의 날마다 열린 만민공동회는요, 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개최됐습니다. 윤치호 등 독립협회 회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이 다루는 안건마다 그를 담당하는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을 뽑아 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직접 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만민공동회는요, 점차 이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자적인 시민단체로 변화해 갔습니다. 1898년 4월 30일, 이 숭례문 앞 만민공동회에서는요, 이 서재필 추방 공작을 규탄했고요. 6월 20일 종로에서는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는요, 이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침탈을 반대했고, 7월 16일 종로에서는요,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철도 부설권 침탈을 반대하고 성토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만민공동회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광장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중의 정치 참여의 위기를 느낀 고종과 수구파는요, 의정부 관제를 개정하고 이 황제의 군대 통솔권을 명문화하는 등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이 7월 초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인재의 공평한 등용, 민의의 광범위한 수렴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대신들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고종과 수구파는요, 이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키는 강경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독립협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98년 10월, 고종은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박정희왕을 정부 수반으로 삼고 군부 대신에는 민영환을 임명해서 이 개혁파 정부를 출범시켰고요. 이 새 정부는 독립협회와 함께 내정개혁과 의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1898년 10월 말, 종로 일대는 며칠 동안 그야말로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이어온 개혁운동이 정점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날인 10월 28일 독립협회는 중추원 관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종로를 가득 채웠고요. 회장 윤치호는 황제권은 인정하되 정부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9일, 이 정부 관료, 각종 단체 대표, 학생,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의외였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대신도 아니었고요, 이 유명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사람은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박성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분도 낮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막을 하나의 장대로는 지탱할 수 없지만 이 여러 장대가 함께 받치면 든든해지듯이 우리도 마음을 모아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백정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죠. 이 조선시대 백정은요, 7천역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조차 효나충처럼 이 고상한 글자는 쓸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상투를 들 수도 없었고요. 이 두루마기나 갓을 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주거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고, 학교에 다니는 건 꿈도 못 꿨죠. 이 결혼도 백정끼리만 해야 했고, 공공장소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정이,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단에 올라 나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한 겁니다. 이건 박성춘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연설 중에 이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충군의식이 남아 있었던 뭐 그런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은 그의 말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를 기준으로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날 종로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바랐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을 관민공동회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했을까요? 그날 시민들은 황제에게 바치는 헌의 6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정부 대신들도 찬성을 했고요. 한규설은 관과 민이 함께 의논하는 것은 나라를 세운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 외국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 걸 분명히 하자. 둘째, 나라의 중요한 경제 외교 이권을 아무와도 제멋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자. 셋째, 나라 살림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정은 한 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자. 넷째, 재판은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다섯째, 고위 관리는 황제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거쳐 결정하자. 여섯째, 이미 세워둔 개혁 방향. 예, 이 개혁 방향은 갑오 개혁 때 제시가 됐던 거죠. 이 개혁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자. 자, 이 헌의 6조는요,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황제권을 제한하고 외세 의존을 끊고 나라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은 이 외세의 이권 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종은요,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2조에서 이 중추원 의장이 조약에 대한 비준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황제권의 전제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 왕실 재정을 다루던 내장원과 국가 재정을 다루던 탁지부가 따로 움직이며 혼란을 빚던 구조를 없애고 이 모든 재정을 탁지부로 일원화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국가 살림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 사적인 재정 운영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항은요, 이 사법권, 인사권 같은 핵심 권력을 이 황제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와 합의를 통해 운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여섯 번째는요, 이 갑오개혁 당시 제정됐던 개혁정책을 실행하라는 거죠. 결국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요, 이 외세의 개입을 막고 황제권을 견제하며 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들어봐도 꽤 명확한 개혁안이었죠. 고종은 이 헌의 6조를 받았을 때 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로를 가득 메운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죠. 결국 고종은 헌의 6조를 제거하고 독립협회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조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는 12월 2일 해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오늘 만민공동회를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몇 주 동안 조선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의회를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박정양, 민영환, 그리고 독립협회의 윤치호, 이상재 등이 보수 세력과 급진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1898년 11월 5일, 이 독립관에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편된 중추원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죠. 이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구파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개혁정부와 독립협회가 힘을 합치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밤 조병식, 유기환 등 수구파 관료들은요, 이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세우고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꾸려 한다고 고종에게 모함했습니다. 고종은 크게 분노했고요. 즉시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상재, 정교, 남궁옥 등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음 날 고종은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동원하고 조종을 협박했다며 이 독립협회와 각종 협회를 모두 해산한다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종은요, 박정양과 서정순을 파면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 성향의 내각을 꾸렸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독립협회의 해산을 재확인했고 의회 설립을 위한 중추원 개편과 헌의 6조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다시 경무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순경들의 해산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장작불을 피워가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늘어났고 이 종로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참여했습니다. 조병식 내각은 이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종은요, 이 한규서를 법부 대신으로 임명해 구속자들을 풀어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말을 여러 번 믿었다 배신당한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았고요. 이 집회 장소를 옮겨가면서 만민공동회를 더 크게 키워갔습니다. 결국 고종은요, 어용단체인 한국협회 소속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힘으로 깨뜨리려 했습니다. 11월 21일 새벽,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17일째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에게 보부상들이 갑작스레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무기도 없는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고요. 이 성난 군중은 골목에 돌멩이를 모아서 이 작은 성처럼 쌓아 보부상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종로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였고요. 수만 명 규모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마포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부상들은 마구 몽둥이를 휘둘렀고요. 시민들은 맨주먹으로 맞서 싸웠죠. 이 격렬한 난투 끝에 구두수원공 김덕구가 큰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인원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났고 서울 전역이 이 성냥불만 그어도 폭발할 것 같은 혁명 전야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고종과 수구파들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고요. 고종은 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조병식 등 수구파 대신들을 경질하고 민영환, 박정양 등을 등용하며 독립협회의 활동을
허가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11월 26일 다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자 고종은 독립협회 재설립, 헌의6조 실시, 조병식 등 파력 처벌 등 다섯 개 조항에 만민공동회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민공동회는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고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혁정책을 미루거나 뒤집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고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월 6일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개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헌의 6조 실시, 보부상 혁파, 이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상소를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12월 23일 고종은 군대와 보부상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체포됐고 25일에는 만민공동회를 불법화한다는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독립협회도 해체됐고 개혁파 관료들 역시 차례로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근대 개혁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890년대 말은 이 조선이 스스로 자주독립을 지키고 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개항 이후 조선은 열강의 압박, 이 내부 권력층의 무능과 부패로 여러 차례 나라가 기울어질 위기를 겪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은 일찍 무너졌고 1894년부터 이어진 갑오개혁 역시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시민은 이 국왕과 귀족이 독점하던 권력을 나누라고 요구하며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군주와 의회가 공존하는 입헌군주제나 이 군주가 사라지고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공화정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근대적 시민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이 계몽의 대상이던 조선인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끈 이들이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신문과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사람들은 처음으로 공론의 장을 경험했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영도 조차를 요구한 러시아를 규탄했고요. 무능한 정부를 비판했고 나라의 앞날을 두고 시민들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서울 곳곳에서 열린 만민공동회는 깨어난 민중이 시민이 되어 모인 광장이자 이 광장 민주주의의 공론장이었습니다. 이 신분이나 성별,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열린 광장이었고요. 시민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의 사례는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민공동회에 모인 시민들은 전제 군주제를 넘어서 입헌 군주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만민공동회를 해산했고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황제가 입법, 행정, 사법, 군 통수권을 모두 쥐는 더 강한 전제 군주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 이 자주독립을 외치고 부패를 비판하고 나라의 개혁을 요구했던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그날 시민들의 외침은 이후 한국 근대사에서 이 광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됐고요. 이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어?
1: 그건 네가.
2: 야, 못 이거라고.
1: 어,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2: 그래요?
1: 걷고 다녀요, 다.
2: 아, 그래요?
1: 저 빼고 다.
3: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4: 어,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1: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2: 어. 어, 정진이 씨는 알아요?
1: 저 모르죠.
5: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2: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6: 원초적 분노가 짐이라고 그랬어요.
7: 그냥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8: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9: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
8: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0: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뮤직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기 뽀로로네 집이 보이네요.
1: 펭귄의 콧방울이 점점 더 커졌어요. 펭귄은 콧방울에 매달려 하늘로 떠올랐어요. 콧방울에 매달려 떠올랐다고?
2: 뭐야요?
1: 어?
2: 크랑크랑.
1: 이거 돌려달라고?
2: 크랑크랑. 줄까 말까? 안 줄래?
1: 안 줄 건데. 안 줄 거야.
2: 크랑크랑.
1: 나 잡으면 줄게. 한번 잡아봐. 못 잡겠지.
2: 크랑크랑.
1: 괜찮아? 일어났다.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바닥을 잘 봐야지.
2: 빠야야 비밤.
0: 집을 나온 크롱은 포비네 집으로 갔어요.
2: 포비!
3: 크롱, 들어와. 청소하고 있는데 금방 끝낼게.
1: 안녕. 그런데 뽀로로는?
3: 크롱! 크롱, 잠깐만 기다려줘.
2: 크롱, 크롱.
1: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3: 자, 크롱, 조금만 비켜줄래?
2: 크롱.
3: 자.
2: 크롱. 크롱.
4: 청소 끝.
1: 넓고 넓은 바다에, 어디 어딘가에.

0: 코빈의 집을 빠져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갔어요.
1: 크롱, 크롱.
2: 크롱 왔네. 들어와. 여기 앉아.
1: 크롱. 크롱.
2: 그림 그리던 중인데 잠깐만 기다려줘.
1: 크롱. 크랑크랑.
2: 아직 덜 그렸는데. 아, 먹어도 돼.
1: 크랑크랑.
2: 많이 먹어.
1: 크랑크랑. 크랑크랑.
3: 크롱, 움직이면 안 돼.
1: 크랑.
2: 아, 그거 아닌데.
1: 크랑크랑.
2: 화를 조금 더 올려야지.
1: 크랑.
2: 맞아. 그대로 조금만 더 있어.
3: 크롱, 움직이면 안 돼.
1: 크롱.
2: 됐다. 크롱, 수고했어.
1: 크롱.
2: 크롱, 과일 좀 더 줄까?
1: 크롱, 크롱.
2: 벌써 가려고?
1: 크롱, 크롱.
2: 잘 가.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3: 크롱. 안녕.
1: 크롱크롱.
3: 뽀로로는 어디 가고 혼자야?
1: 크롱크롱.
3: 에디네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1: 에디 크롱.
0: 크롱은 패티를 따라 에디네 집으로 갔습니다.
1: 에디야, 들어와. 어서 와.
3: 안녕.
1: 크롱크롱. 안녕.
3: 안녕. 그런데 뭐 하는 거야?
1: 금방 보여줄게. 로디, 시작해볼까?
3: 무슨 일이야?
1: 뭐가 문제였지? 저것도 한번 시험해보자.
4: 너...
3: 잠깐! 나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
1: 크랑, 크랑. 벌써 간다고?
3: 크롱.
1: 크롱.
3: 우리 집에 가서 배드민턴 칠까?
1: 크롱. 크롱.
3: 예?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랑크랑.
3: 응, 안녕.
1: 크랑크랑.
0: 크롱은 놀이터로 갔어요.
1: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크랑.
3: 눈 온다. 크롱! 크롱! 어디 간 거야, 크롱? 크롱! 호비야!
5: 뽀로로, 무슨 일이야?
3: 혹시 크롱 못 봤어?
1: 아까 왔다 갔는데.
5: 집에 안 왔어?
3: 그래? 다른 데 가봐야겠다. 안녕! 어떡하지?
5: 가보자.
3: 응.
5: 우리도 같이 가.
0: 호비와 해리도 뽀로로와 함께 크롱을 찾아 나섰어요.
3: 루피야!
2: 안녕?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3: 혹시 크롱 안 왔어?
2: 크롱? 낮에 돌아갔는데.
3: 다른 데 가보자.
1: 크롱이 아직 안 돌아왔대.
2: 뭐? 그럼 나도 찾아볼게.
3: 애기야!
1: 얘들아, 안녕.
3: 혹시 크롱 못 봤어?
4: 낮에 왔다 갔는데.
2: 패티네 집에 가보자.
3: 크롱? 아까 놀이터에 갔는데?
6: 놀이터?
7: 뭐여야?
0: 뽀로로가 생각난 크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5: 여기도 없네.
1: 크롱! 크롱이다! 어? 크롱! 크롱! 크롱!
3: 뭐야? 여기 있었네.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1: 뭐야?
3: 크롱! 크롱을 찾아서 다행이다. 집으로 가자. 크랑크랑.
0: 크롱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더 사이좋게 지내세요.

0: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만 원짜리라니? 그게 뭐야? 노는 날이야? 그렇단 말이지. 아, 맞다. 내가 너 자전거 태워준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지금 타고.

넌 절대 못 피해.

레모네이드? 나도 도와줄게. 근데 레몬은 어디 있어?

야호!

Mm-hmm.

Oh.

0: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재미있는 숨바꼭질 너린 그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1: 매.
0: 2.
1: 매.
0: 3.
2: 매.
0: 4.
3: 매.
0: 5.
2: 매.
0: 6.
1: 매.
0: 어흠. 여섯 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네.
0: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6은 바로 3 더하기 3.
2: 네.
0: 던져보자. 예이.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자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0: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1: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 뒤에. 여기다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Oh!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니오!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0: 햇빛이 뜨겁게 이글대고 바다가 반짝이며 손짓하며 나 여름의 신 여름의 우스의 계절이 시작되지. 매미야 여름 알릴 준비 됐어.
1: 미오.

0: 싫어? 누구야? 누가 여름이 싫대?
1: 나 여름 싫어. 땀나고 끈적거려. 여름 안 오면 좋겠다. 그만 더우라고.
0: 여름이 안 오면 좋겠다고?

0: 유정들 안녕.
1: 지아 안녕.
2: 지아야, 요즘은 유치원 어때?
3: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지?
4: 잡기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0: 친구들이랑 잘 노는 건 맞는데 잡기놀이랑 숨바꼭질은 안 해.
4: 왜 안 해?
0: 요즘 너무 더워. 더운데 잡기놀이를 하면 땀나고 찝찝하잖아. 그래서 여름엔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유치원 가기 싫단 말 오랜만에 또 나왔나?
4: 그러게.
3: 난 저 말이 제일 무서워.
5: 왔도다 왔도다 내가 왔도다. 여름의 신 여름의 옷.
2: 우와 여름의 옷생님.
5: 됐어 됐어 됐어. 여름 싫다면서 웬 박수는?
2: 네?
3: 아, 지아 말 들으셨구나. 맞아요. 지아의 여름엔 너무 더워서 유치원도 가기 싫대요.
2: 그래서 말인가 이번 여름 좀 덥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름의 선생님?
4: 사실 땀나고 끈적거리는 거 저희도 좀 싫거든요. 그치 그치.
5: 맞아. 안 덥고 땀 안 나면 그게 여름이야. 그냥 가을이지. 오호라. 그래. 그냥 여름 건너뛰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올해 여름 없어.
2: 네?
0: 여름이 없다고요?
5: 그래. 매미가 울면 여름이 시작되거든. 내가 매미 못 울게 입을 꽉 막아 놓을 거거든. 그럼 이만 흥칫뿡.
1: 여름의 스님.
0: 아싸. 그럼 바로 시원한 가을. 야호.
5: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 가을 뉴스 빨리 일어나.
4: 뭐야. 왜 그래.
5: 올해 여름 없어. 빨리 가서 가을 준비해. 빨리 일어나.
4: 벌써?

0: 안녕. 나 가을리우스. 올해는 좀 빨리 와드라.
1: 와, 아까보다 확실히 시원해진 것 같다. 그치?
2: 그렇긴 한데.
0: 그럼 난 여기저기 가을을 뿌리러 가겠더라.
2: 아니 근데 갑자기 가을이라니까 좀 그렇네.
3: 잠깐. 아니 그럼 나 냇가에서 못 노는 거네? 나 여름마다 할아버지 댁 시원한 냇가로 놀러 가거든. 우와, 시원하다, 시원해. 오, 저기 송사리 아냐?

0: 시내가에서 송사리도 잡고 싶고 할아버지 원두막에서 참외도 먹고 싶다.
1: 나는 여름바다. 여름마다 놀러 갔는데 파도 만지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0: 여기는 바다.
1: 재밌다. 와우 와우.
2: 난 요정계의 물개. 썬베드에서 시원한 주스 한 잔.
0: 올해는 이거 못 하겠네.
1: 왜 못 해? 하면 되지.
2: 그래, 하면 되지.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3: 공기도 시원한데
0: 바다에 들어가면

0: 그런가?
1: 에이, 괜찮아, 괜찮아. 추우면 좀 어때?
2: 그래. 감기 한번 걸리면 되지, 뭐. 아, 추워!
0: 안 돼.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럼 나도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못 하는 거야? 이번 여름에 엄마 아빠랑 바닷가 가기로 했는데.
3: 에이, 바다 못 가면 어때? 날씨 시원해졌으니 이제
2: 유치원에서 모래놀이 하면 되지.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유치원으로 가자. 유치원으로.
0: 잠깐. 유치원 가기 전에 여름의 호수님을 만나야겠어.
1: 뭐? 만나서 뭐 하게?
0: 만나서 여름 다시 돌려달라고 할래. 딩딩아, 도와줘.
3: 알았어. 오호리 딩딩.
2: 오호! 그럼 우린 퀴즈 풀면서 기다리자. 댕댕이!
1: 동동이와 함께하는
2: 여름 그림 퀴즈!
1: 여름의 시냇가. 여기 여름과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 잘 보고 찾아봐.

0: 맞아! 목도리와 털모자!
1: 어, 여름의 옷생님!
2: 주무시나?
3: 앉아! 뭐? 내가 불에서 아주 잠이 안 와. 여름은 더워서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죄송해요. 사과하러 왔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여름을 좋아하더라고요.
3: 이제 와서?
2: 여름이 없으면 바닷가나 냇가에서 물놀이도 못하잖아요.
4: 맞아. 아, 그래서 나 다시 돌아왔어.
1: 어? 가을리오 스님!
4: 벌써 가을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엄청 실망하더라고. 여름에 물놀이 계획 잔뜩 세워놨는데 벌써 가을이 오면 어쩌냐면서.
2: 그러니까 여름의 호수님 얼른 우리랑 가요.
3: 아, 뭐야, 가긴 어딜 가.
2: 빨리요.
1: 오코리 딩딩.
5: 와, 여름의 호수님 오셨다.
6: 거참 귀찮게. 아유.

0: 여름의 우스님,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기다린다니까요.
1: 맞아요.
2: 아이, 좋아. 그럼 너희들이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내가 퀴즈를 하나 내지.
1: 오호, 퀴즈라면 자신 있어요. 우와!
2: 그렇다면 문제. 다음 중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보기가 있어. 1번, 무더운 여름 집에서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빵빵하게 틀고 있는다. 2번, 에어컨은 적당한 온도로 맞춰놓고.
0: 어? 해가 좀 들어갔네. 아,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좋아!
2: 햇빛이 뜨고

0: 피곤 시간을 피해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한다. 이 중에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1: 정답!
2: 2번. 에어컨을 적당한 온도로 맞추고
3: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밖에 나가서 가볍게 운동을 한다.
4: 에어컨을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세게 틀고 있으면 냉방병으로 콧물이나 기침이 날 수도 있거든요.
0: 오, 정답!
5: 우와!
6: 아, 여름의 호수님, 그럼 저희에게 다시 여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0: 알겠어. 그럼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1: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4: 와하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2: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1: 아닐 수도 있어.
4: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5: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6: 의자가 둥글둥글해.
2: 이거 신기한데?
6: 뭐지? 여기 앉으면.
4: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7: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다.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0: 풍선이 빵!
1: 둥실둥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2: 우와, 이용사님! 우와, 이용사님 최고예요! 너무 멋져요!
3: 자, 조심했어야지.
1: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3: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4: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5: 천지 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4: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어? 어허.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헛! 쌍디우, 아, 이응, 빵, 빵!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흉과 시옷, 천지. 흉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7: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8: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9: 네, 네, 네 대장님.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 풍선이 다 빵 터졌어.
10: 자마 모마,
7: 무슨 일 있어?
1: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3: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0: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1: 풍선?
7: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10: 빵!
3: 어? 어? 빵? 맛있는 빵?

0: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1: 알았어. 헛!
2: 으아,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0: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3: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0: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3: 와, 빵! 풍선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4: 아, 내 풍선!
5: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6: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7: 그러자.
6: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글자를 찾자.
6: 소파 위에 피읍시옷이 있어.
8: 이상하다. 소파면 시옷 피읍인데?
6: 잘못됐나 봐.
8: 소파가 아닌가?
6: 푹신푹신해! 와!
0: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6: 그럼 푹신한 소파네.
8: 어? 저기 또 피읍시옷이 있어.
6: 풍선이야.
0: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마,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6: 네.
9: 풍선 글자는 못 찾을걸.
7: 천지.
9: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10: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다.
5: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10: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0: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5: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를 빵 쏘다 쯧.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야 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야 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한미 형사.
2: 어? 이.
1: 야. 오!
3: 아이야 공을 빵. 차다.

0: 아이야 공을
1: 빵! 차다! 차다!
2: 아이야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3: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4: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비읍, 오, 리을, 불!
5: 디귿, 아, 다! 불다!
0: 풍선을 불다!
3: 다시 부풀었어! 우와!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우와! 어는 내가 쓸게! 헛! 쥬업! 뿅망치로 우! 헛! 쥬업! 뿅망치로 어!
5: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피읍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은을 만나 선! 풍산!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하늘까지 올라가!
8: 천국까지 올라가!
9: 부릉부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3: 빵!
9: 풍선이 터질 때도
3: 빵!
9: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3: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9: 그래, 어서 먹자. 후하. 아우,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넓어지던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슈피 완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교섭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기랑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2: 기가 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3: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4: 자, 어디지?
5: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6: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7: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4: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8: 개벽?
4: 자음이 뭐니? 너희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엄마! 천지대장님!
9: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은?
4: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9: 오호, 그래?
4: 예,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9: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1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9: 이 글자인 이 마법이 최고지. 슛! 슛! 지읒, 이, 지, 이응, 우, 우, 기긋, 아, 다, 지우다.
1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1: 한글 용사 아니야!
12: 대왕님!
13: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2: 어서 출동하자!
13: 좋아.
11: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0: 설마 모험아?
1: 아니야.
2: 오늘 파기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3: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0: 진조도 없어졌어.
1: 내가 더 확인해 볼게.
2: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3: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1: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4: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5: 좋아요.
6: 자음, 모음, 변신!
1: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0: 어디 있지? 어? 저기 지혜 띠그시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어? 자두 옆에도 지혜 띠그시 또 있어. 지도야!
4: 가보자.
1: 무슨 지도지?
7: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 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우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2: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4: 저기. 와,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8: 쉽게는 못 찾을걸?
9: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1: 이쪽이야.
9: 숨어라, 숨어라.
0: 화살표예요.
1: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4: 여기서
0: 이쪽.
4: 이쪽. 절로 가자.
9: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8: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끼다.
1: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0: 뭐가요?
1: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4: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2: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9: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랄랄랄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0: 하늘세계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먹고 가요!
1: 그럴까?
9: 탁월한 선택! 쫀득 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4: 내가 잡을게.
9: 잡아야지. 잡아야지.
4: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9: 하루 종일 해도 못 잡을 걸. 하루 종일 해도 못 잡겠지.
1: 어? 잡았다. 어? 자, 보물 찾으러 가자.

0: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오. 오. 이.
1: 아. 아이고. 수염이.
2: 응? 어? 응? 설마 개벽?
3: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4: 그걸 이제 알았나?
5: 천지!

0: 아이야,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선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바다라.
3: 한글 용사 아! 이! 야!
0: 두고 보자, 아이야.
2: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4: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기역, 어, 디귿, 헛.
4: 기읒, 이, 히.
6: 디귿, 아, 다.
3: 거치다.
2: 안개가 거치다.
5: 우와, 안개가 거쳤어.
2: 빨리 찾아보자.
5: 보물상자를 찾았어. 와,
6: 어서 글자를 찾자.
3: 돌아와 하늘을.
4: 이는 내가 쓸게. 대극공으로 이. 헛. 쭉.
2: 오는 내가 쓸게. 헛.
4: 쭉. 뚱망치로 오.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그시 우를 만나 도. 지도.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5: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8: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5: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8: 그래. 이야. 꿀맛인데, 꿀맛. 너희도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0: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옌치밥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숙모의 변신.
3: 오늘 팔팔은 친구네 상가주택에 놀러가요.
4: 안녕 페파.
0: 로한 너도 안녕.
4: 우리 옥상 정원에 올라가 볼래?
0: 갈게요 엄마.
5: 그래 이따 보자.
4: 이것 봐 페파, 우리가 키운 숙모야.
5: 그치? 순무가 아주 잘 자랐지?
0: 이거 먹어도 돼요?
5: 물론이지. 우린 삶아서 으깬 순무 정말 많이 먹어.
4: 맞아. 난 좋아서 먹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5: 우리가 손수 키운 거잖니. 어떻게든 먹어보려고는 해야지, 로한.
3: 팔기와 판도라 자매가 아빠랑 같이 왔어요.
0: 안녕, 페파. 안녕. 로한이네 순무 키웠대.
4: 우리 집도 키웠는데.
6: 순무를 심을 땐 좋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0: 너희도 삶아서 으깬 순무 먹어?
4: 맞아. 어제 으깬 순무 먹었어.
0: 그저께도 먹었고.
6: 그 전날도 순무를 먹었지. 로안 어머니, 순무 하나 더 드릴까요?
5: 아니요, 됐어요. 저희가 키운 순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려.
3: 프레디가 여우 아줌마랑 같이 왔어요.
4: 저기요 여우 아줌마, 순무 하나 드릴까요?
7: 아유 착하기도 하지 패기. 우리도 순무 많은데 이거랑 바꿀래?
4: 세 개는 어때?
6: 순무가 남아 도는 게 문제야.
4: 그럼 이 순무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면 되지.
5: 먹는 걸 어떻게 버려?
8: 순무 제가 가져갈게요.
3: 캔디가 고양이 아저씨랑 같이 왔어요.
7: 캔디 아빠 정말 가져가게요?
5: 다 가져가세요.
6: 캔디 아빠는 으깬 순무가 정말 좋아요.
8: 아하, 순무를 꼭 삶아 으깨서만 먹으란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0: 우리 아빠는 마법처럼 요리를 잘해요.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8: 오늘은 순무로 제가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게 썬 순무에 토마토, 렌틸콩, 그리고 제 비밀 양념. 우와!
0: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4: 순무!
8: 순무가 들어간 건 맞죠?
0: 으깬 순무요?
8: 아니요, 완전히 다른 요리랍니다.
0: 다른 거요?
8: 네, 이건 냄비에 넣고 끓여요.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띵!
0: 띵!
8: 자, 두 번째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순무를 하나 더 갈아 넣고, 달걀을 넣고, 밀가루, 설탕, 우유, 양념을 넣고 잘 저어요.
0: 어떤 요리가 될지 궁금하다. 또 으깬 순무는 아니겠죠?
8: 아니요, 이번엔 다른 거예요. 오븐에 쏙 넣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이제 마지막 요리를 해볼까요? 순무를 곱게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꿀, 크림, 향신료를 넣고 잘 저어요. 이제 냉동실에 넣고 차게 얼리면 돼요.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4: 근데요, 차게 얼린 걸로 무슨 요리를 해요?
6: 글쎄, 아빠도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말이야.
8: 오, 첫 번째 요리가 다 됐나 보네요. 이건 뜨거우니까 엄마 아빠들이 드세요.
6: 와, 정말 맛있네요.
5: 이거 좋다.
7: 오, 이거 순무 스튜네요.
8: 맞아요, 드실만 하죠. 아,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예요. 이게 뭔지 아는 친구?
9: 와, 순무 케이크다!
8: 브라보! 자, 세 번째는 모두 먹을 수 있는 요리랍니다. 차게 얼린 걸로 무슨 요리를 하냐고 아까 물어봤죠?
0: 우와, 순무 아이스크림이다!
8: 네, 맞아요.
6: 말도 안 돼. 순무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5: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죠?
0: 순무의 변신은 무제한.

0: 순무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조각품.
2: 팔팔한 친구들이 수지 할머니 차를 타고 밖에 나왔어요.
1: 근데요 할머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3: 예술 작품 보러 가는 거란다. 다 왔다 내려.
4: 안녕하세요. 조각품 보러 오셨나요?
1: 아니요, 우린 예술 작품 보러 왔어요.
3: 조각품도 예술 작품이란다 수지.
5: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4: 조각품이란 페드로, 평평하지 않은 예술 작품이야. 보여줄게, 와봐. 조각품은 이렇게 사방에서 다 보이는 거야. 오!
3: 이 돌 조각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얘들아?
1: 제가 보기에 이 조각품은 염소예요.
4: 맞아.
6: 조각품은 다 염소처럼 생겼어요?
4: 아니.
3: 또 어떤 점이 보이지?
6: 활이랑 화살을 들고 있어요.
3: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데?
6: 나도 활이랑 화살 갖고 싶어요.
3: 알았어. 그럼 이 나무 조각품은 어떠니?
6: 이건 염소 아니다.
1: 이건 뭘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3: 아하, 저건 뭘 닮지 않았어. 이런 걸 추상 조각품이라고 한단다.
6: 그게 무슨 뜻이에요?
4: 추상은 꼭 사람이나 동물처럼 안 생겨도 된다는 뜻이야.
5: 그 말도 맞네.
3: 근데 우리 눈엔 어떻게 보이니?
6: 나무판이 엄청 많이 붙어요.
3: 그리고 더 말해봐.
1: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었어요.
7: 귀엽다.
4: 저 새들은 이걸 진짜 나무로 아는 걸까?
6: 새들은 이게 추상인지 모르나 봐요.
1: 추상인데.
4: 이 조각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1: 우와, 대왕 전화기들이다.
6: 예뻐, 예뻐.
1: 따릉따릉. 여보세요? 수지는 저, 수지 있나요? 전데요, 누구세요?
8: 나요, 나!
1: 나가 누군데요?
4: 이건 금속으로 만든 거야.
1: 물도 있다.
5: 우와, 복고다.
3: 그래, 참 멋지지?
6: 물 졸졸 흐르는 소리 진짜 좋다.
4: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어요. 금방 올게요. 계속 보세요.
3: 조각품 구경도 은근히 힘들구나.
1: 할머니, 우리 흔들흔들 블록에 잠깐 앉았다가요.
3: 좋은 생각이야, 수지. 여기서 레베카 이모 기다리자구나.
4: 죄송해요. 출발하기 전에 갔다 와야 하는데.
3: 괜찮아요. 우리도 잠깐 쉬고 있었답니다.
1: 다음 조각품은 어딨어요, 레베카 이모?
4: 깔고 앉은 건데? 걱정 마요. 그대로 앉아 있어도 돼요.
3: 딱 봐도 조각품인데 왜 몰랐을까?
1: 흔들흔들해서요?
3: 이건 좀 특이한 데가 있잖아. 자, 그게 뭘까?
1: 꼭 진흙탕처럼 생겼어요.
3: 그래, 맞아. 이 진흙탕은 바닥이 아니라 위에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지만.
1: 이건 철퍽 안 자도 진흙 하나도 안 튀어요.
4: 자, 끝냈어요. 조각품 구경 다 했어요.
3: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니?
1: 저요. 사람들은 왜 조각품을 만들어요?
3: 조각품은 보면 생각을 하게 되잖니. 무언가를 느끼고 궁금해지지. 너희도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만들어보면 돼.
1: 저 만들고 싶은 조각품 생각났어요.
3: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뭐가 필요할까?
1: 일단 물이 필요해요.
4: 그건 나한테 맡겨.
3: 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만들 거니, 페파?
1: 그냥 땅에 물을 부어서 만들 거예요. 됐다! 다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이게 뭐 같아요?
3: 내가 보기엔 진흙탕 같은데.
6: 어떤 기분이 드세요?
3: 보기만 해도 신나는 기분.
5: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3: 다 같이 뛰어야 될 것 같은 생각.
2: 페파는 조각품이 좋았어요. 첨벙첨벙 뛰는 진흙탕은 특히 더 좋았죠.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지구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

0: 옥스퍼드 탕.
1: 해보소.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달릴 준비 됐나요, 여러분?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준비 출발! 출발! 출발하라는데 왜 출발을 안 해? 차가 움직이질 않아?

0: 출동 준비!
1: 안녕, 메카빌더.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봐. 메카이모, 자동차 경주닭들은 처음 보는걸. 안녕, 닭들아.
0: 혹시 닭들의 경주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줘요.
1: 그래. 닭들이 자동차 경주를 너무 하고 싶어해서 자동차와 경주 코스를 만들었는데 출발이라고 외쳐도 차들이 움직이질 않아. 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닭들이 결승선에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결승선에 못 가면 아무도 우승자가 될 수 없고.
0: 자동차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알아요?
1: 전혀 몰라.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만들었을 뿐이야.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2: 시험하고
3: 해결한다.
0: 좋아, 메카데.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3: 그거야 간단해. 모터가 돌면 차가 움직여. 됐다, 문제 해결. 가볼게요.
1: 그런데 문제는 이 자동차들은 모터가 없다는 거야. 설명서를 보면 중력만을 이용한대.
3: 이건 모르겠다.
0: 중력만을 이용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2: 봐! 헬멧이 움직였어! 헬멧엔 모터도 없는데!
0: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3: 알아! 닭들이 헬멧을 몰아야 된다는 거지. 자동차가 아니라 헬멧 경주를 하는 거야.
0: 아니, 엘모 얘기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야. 경사로에서 헬멧이나 차가

0: 누르는 건 중력 때문이야.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지.
1: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2: 아! 시험해보자. 경사로부터 만들어야 해.
1: 큰 경사로를 만드는데 농장에 있는 물건들 좀 써도 돼야?
3: 당연하지. 우리 닭들의 행복을 위해선데.
0: 나는 내 늘어나는 팔로 건초 더미를 쌓을게.
2: 그 다음 건초 더미들 위에 나무 판자를 놓으면 경사로가 만들어질 거야.
1: 맥카이머한텐 나무를 자를 도구가 있어. 아니고 잠깐 여기 있어.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2: 경사로에서 굴려보자!
0: 쓰고 있어, 메카 빌더!
3: 아주 보기 좋구나, 행복한 닭들. 고마워, 메카 빌더. 경사로가 잘 만들어졌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할게.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출발!
0: 달려라, 닭들아!
2: 계획이 실패했어.
3: 닭들이 실망했나 봐.
1: 걱정 마세요, 농부 맥밤.
0: 메카들이 해결할 테니까요.
1: 보자. 자동차가 경사로를 내려오긴 했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겨우 조금 가다가 멈췄어.
2: 내가 그랬잖아. 차가 아니라 헬멧을 타야 한다고. 헬멧이 더 빨리 내려간다니까. 헬멧도 별로 빨리 내려가진 않네.
1: 엘모가 궁금한 건 왜 이 경사로에선 천천히 내려오고 닭장 앞 경사로에선 더 빨리 굴러내려왔을까?
0: 보니까 닭장 앞 경사로의 꼭대기가 더 높아. 우리가 만든 경사로보다 말이야.
1: 그러면 꼭대기를 좀 더 높게 만들면 차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네.
2: 한번 시험해보자. 좋아. 새 경사로를 만들려면 건초 더미도 더 필요하고 나무판자와 쿠키도 더 필요해.
1: 메카쿠키 몬스터? 우리 쿠키는 전혀 사용 안 했는데?
2: 나도 알아. 그냥 한번 말해봐서.
0: 두 번째 경사로 다 돼가. 훨씬 높아졌군.
1: 경사로에선 훨씬 더 빨리 내려올 거야.
2: 오, 맞아. 경사가 훨씬 가팔라.
0: 경사가 급하지. 꼭대기가 훨씬 높아졌으니까.
3: 좋았어. 자, 이제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해보자. 닭들 제자리에 준비하고 출발!
2: 자동차가 너무 빠르네. 다 코스 밖으로 튀어나갔어.
1: 메카빌더가 달리는 닭들을 멈춰줘야 해.
0: 제트기!
2: 스프링고추!
1: 놀라장치!
0: 한 마리가 옥수수밭 위로로 가고 있어.
2: 내가 옥수수밭으로 갈게.
0: 또 한 마리는 도로로 가고 있어. 나머지 한 마리는 울타리를 타고 있고.
2: 오, 이런.

0: 내가 잡아줄게, 달가! 오, 이런! 이야, 내가 잡았다!
1: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2: 예! 닭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돌아왔어.
0: 하지만 아직도 닭들이 제대로 된 자동차 경주를 해보지 못했잖아.
1: 어후, 걱정 마. 우리가 해결해줄게. 메카빌더는 실수에서도 배우니까. 첫 번째 경사로는 너무 낮아서 차들이 너무 느리게 굴러갔고 얼마 가지도 못했어.
2: 두 번째 경사로는 너무 높아서 차들이 너무 빠르게 달렸고 너무 멀리 날아갔어.
3: 그러니까 필요한 건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경사가 딱 적당한 경사로야.
1: 좋아, 메카들. 경사로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4: 그리고 시험해보자.
1: 됐다. 이 경사로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
3: 이 경사로는 딱 적당해.
0: 후후, 그럼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해보자. 닭들 제자리에 준비 출발!
3: 그래, 좋았어. 닭들 잘한다.
1: 지금 현재 빨간색 차가 앞서고 있습니다.
3: 초록색 차가 속도를 냅니다. 뒤에서 달려나와 앞자리를 차지하래요.
2: 지금까지 메카를 먹어본 자동차 경주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처음 보긴 했지만요.
1: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할까요?
2: 아, 어떡해. 젖소들이 결승선을 가로막고 있어.
0: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비키게 할 수가 없는데.
2: 닭들이 닭장 안으로 들어갈 때 경사로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나? 어쩌면 저 차들도 경사로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3: 난 이해가 안 돼.
2: 아, 메카이모, 지금은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 톰, 메카, 자이언트!
0: 동시에 들어갔어. 셋 다 우승이야.
3: 야, 좋았어. 닭들 최고다. 나 이제 이해가 됐어. 닭들이 경사로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젖소들을 뛰어넘었어. 정말 대단하다.
2: 아우, 메카 쿠키.
3: 아, 그 얘기를 깜빡했네.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2: 드디어 닭들이 경주를 마쳤네.
1: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 경사로를 만들 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해서 닭들이 해냈어.
0: 나 같은 농부한테 닭들이 행복한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어. 어떻게 해낸 거야?
1: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3: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예!
1: 망원경을 옮겨라.
5: 여러분, 망원경 챙기세요. 오늘 밤 파인콘 유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아, 쓰러진 나무들 조심하시고요.
6: 쓰러진 나무들? 그럼 이 거대한 망원경을 나 혼자 언덕 위로 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 그 정도쯤이야.

0: 도움이 필요한가 봐.
1: 메카디, 어서 가자.
2: 예하! 돌아와, 어서 돌아와. 내 망원경.
0: 어서 렛츠고 메카 자이언트.
3: 예! 예!
1: 고 메카 비!
4: 고 메카 파워!
0: 고 메카 자이언트! 내가 망원경을 잡았어.
1: 잡았다!
2: 너희가 해냈어!
0: 당연하죠. 메카빌더가 해결 못할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이 망원경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게요. 규칙을 잊고 있었네. 쿠키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지는데.
2: 이제 어떻게 이 망원경을 관리초소까지 제 시간에 갖고 올라가지?
1: 제 시간이라니요?
2: 하인콘 유성이 떨어질 시간. 유성이란 건 얼음과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물체야. 그리고 이 유성은 위대한 로렌스 파인콘 씨가 발견한 거였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0: 오, 정말 오래전이네요. 그런데 그 유성이 언제 다시 떨어진다고요?
2: 오늘 밤.
0: 시간이 얼마 없네요.
2: 그래, 맞아. 그래서 이 망원경을 관리초소까지 갖고 올라가서 모두가 유성을 볼 수 있게 해야 해. 오늘이 지나고 다시 이 유성을 보려면
3: 100년이 더 있어야 돼!
1: 메카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4: 시험하고
0: 해결한다! 얍!
1: 우린 이 망원경을 이 아래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려다 놔야 해.
0: 아까 망원경은 절벽에서 아래 풀밭까지 아주 빨리 떨어졌어.
4: 그럼 반대로 아주 빨리 올릴 수도 있겠네.
0: 그래, 큰 풍선을 이용하면 되겠다.
4: 큰 새총을 이용해도 되고.
1: 아니면 제트기. 알아보자, 제트기. 그래, 내 제트기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0: 좋은 생각이야, 메카애비.
2: 그래.
4: 시험해보자.
0: 걱정하지 마요, 공원 관리원 넷.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옮겨서 유성이.
2: 아이쿠.
0: 유성이 떨어지기 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쿠를 먼저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2: 아니, 저길 봐.

0: 어서 망원경을 잡아야 해.
1: 메탈목을 해볼게요. 날라갱치.
2: 나도 간다.
3: 야, 세상에 자연의 고유함보다 더 좋은 건 없어.
2: 멈춰.
1: 망원경아 멈춰.
3: 어떻게 서둘러 빨리 그리자.

0: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내 그림을 살렸어.
1: 메카빌더가 당연히 할 일이죠.
2: 아슬아슬했네. 예.
3: 재밌었어. 얘들아.
1: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3: 잘 봐.
2: 지금 놀고 있을 시간 없어, 메카엘모. 망원경을 빨리 올려다 놓아야 해. 저 꼭대기로.
1: 이 아래에서 저 꼭대기로. 메카쿠키, 메카엘모.

0: 나무를 경사로처럼 이용해서 망원경을 이 아래에서 저 꼭대기로 옮기는 거야.
1: 그래, 그럼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도 경사로를 이용해서 바닥의 물건들을 트럭 위에 싣곤 하거든.
2: 시험해보자! 아, 위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0: 그래도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단 조금 낫잖아.
2: 엘모 생각엔 너는 못 올라갈 것 같아.
0: 포기하지 마!
3: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 반대로 가야지.
4: 아, 세상에 숲의 고요함보다 더 좋은 건 없어.

0: 이번에도 고마워, 메카빌더.
1: 오, 세상에, 나 정말 잘생긴 몬스터인데? 어쨌든 저 경사로를 이용해야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
2: 그치만 경사로가 가파르니까 밀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3: 메카이머가 궁금한 건 경사로가 덜 가파르면 덜 힘들까 하는 거야.
1: 좋은 생각이야, 메카엘보. 근데, 그런 경사로를 어디 가서 찾아?
3: 아, 메카 쿠키 몬스터?
1: 우와, 여기 좀 봐. 덜 가파른 경사로가 여기 있었네.
2: 시험해보자.
4: 메카 빌더, 뭘 하든지 간에 빨리 해줘. 유성이 떨어질 시간이 다 되어간단 말이야.
2: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3: 그래, 밀고 올라가기가 훨씬 더 쉬워. 이 위까지 밀어올렸잖아. 아, 메카엘모가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네.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1: 아, 그래, 나도 동의해. 이 경사로 작업 생각보다 더 힘들어.
2: 경사가 급하지 않으니까 밀고 올라오긴 쉬웠어. 그런데 그리 높이 올라오질 못했어. 생각해봐, 메카들.
1: 아,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2: 쉬는 시간 끝났다.
4: 너,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자연 그대로의 경치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
3: 조심해요. 그림 망치게서 미안해요, 오리.
0: 그래, 뭐. 아니, 멋진 작품이 됐어.
4: 아, 이제 파인콘 씨의 유성을 보긴 영 틀린 것 같아. 갑자기 절벽까지 길이 뚫린다면 몰라도.
3: 잠깐만요. 바로 이거야. 봐봐.
1: 어, 그래. 아주 멋진 그림이긴 해, 메카엘모. 근데, 그게 망원경을 갖고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3: 메카들이 길을 갑자기 만들 순 없지만 메카엘모 생각엔 꼭대기까지 경사로를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2: 그거 정말 좋은 계획이다. 저 방법이면 덜 가파른 경사로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갖고 올라갈 수 있어.
1: 아이디어 정말 고마워요, 오리.
0: 아니야, 내가 고맙지.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새로운 멋진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는걸.
2: 가자, 메카빌더. 올려보자. 경사로 위로 위로.

0: 통해서 망원경을 절벽 위로 갖고 올라왔어. 야하!
1: 오, 대단하다.
2: 너희가 문제를 해결했어, 메카빌더. 오, 어떻게 했는지 모두에게 말해줘.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다 그렸어.
0: 우와!
2: 잘 그렸네.
1: 멋지네.
3: 또 누군가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 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힌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투포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용병단 대 특공대 1.
1: 야, 그만 막아! 마지막 남은 통조림을!
2: 미안,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3: 조용, 조용!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그깟 통조림, 저 보아라! 입맛 돼가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단 말이다! 대원들, 초특급 식량 확보 대작전을 시작하겠다!

0: 너무 위험해요.
1: 같은 메뉴, 같은 식단, 질릴 대로 질리지 않았나? 맛없는 음식만 먹으며 인생을 낭비할 텐가? 아님 위험을 무릅쓰고 풍요로운 먹거리와 함께 살아볼 텐가?

0: 대원들 정지! 목적지에 도달했다.
1: 네, 캡틴.

0: 무게시!
1: 네, 탈퇴!
2: 여기가 천국이구나.
1: 달콤해.
0: 자, 이번엔

우리가 마트를 점령했다 최군들 캡틴폭군입니다. 좋아, 이제 최후 작전지로 향한다. 준비됐나? 네.

0: 제군들 마지막 미션이다. 마음껏 쓸어담도록. 네. 저기다 모두 전투 태세.
1: 감히 우리 구역에 겁도 없이 찾아오다니.
0: 너희 누구냐? 소속을 밝혀라.
1: 우리 소속? 무식한 시골쥐들. 좋아, 곧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 이름 정도는 알려주마. 특공대를 이끄는 단단한 기둥 캡틴 키드.
2: 키드님의 첫 번째 대원 화려한 오른팔 롱샷.
3: 키드님의 두 번째 대원 파이어. 너희를 곧 제로 만들어줄 예정이지?
1: 우주 최강이라 불리는 우리는 이른바 다람쥐 특공대. 고맙다 시골쥐들. 너희가 모아다 준 식량 잘 먹을게.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꼽은 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혁습 바캉.
4: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7: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EBS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응원구호로 논란이 빚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일고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한 데 이어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는 야구계 중징계를 넘어서 진영 갈등과 폭발물 협박 사건으로까지 번지며 적잖은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진태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광주의 배재고 학생들이 찾아가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1: 네, 오늘은 지난달 29일 경기 중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오후 배재고 야구부 학생 36명 전원과 학부모, 교사 등 80여 명이 광주 제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강당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학교 선수들이 서로 마주서서 인사를 나눈 뒤 배재고 주장과 감독, 교장이 차례로 자필 사과문을 읽으면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사과문을 읽던 감독과 교장은 여러 차례 울먹였고, 일부 학부모들도 눈물을 훔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차렷! 사!
3: 배제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고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4: 승패에만 집중하느라 잘못된 응원 소리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제때 제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저도 모르게 잊고 있었고, 저희 언행과 지도 방식이 올바른 본보기가 되지 못한 듯해 더욱 깊이 자책하며 부끄러울 뿐입니다.
0: 네, 일주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과 논란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광주일고 학생들의 상처는 주목을 덜 받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오늘 현장에서 광주일고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 네, 오늘 광주 제일고 선수 대표가 이 배재고 선수 대표로부터 사과문을 전달받았는데요. 광주 제일고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딛고 앞으로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반성과 화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과가 끝난 뒤에는 양교 선수들이 한 명씩 악수를 나눈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5: 배제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배제고 학생들 교장선생님한테 고개 들어요. 어깨표.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충분히 여러분 다시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어깨표 시고 진정으로 사과하려면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잘 사는 겁니다.
1: 네, 이규현 교장은 이어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건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더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재학당과 광주제일고 모두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한 명문 학교인 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학교의 전통과 역사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이번 일을 화해와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는데요. 이 행사를 마친 양교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함께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0: 네, 일단은 포용과 화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사실 광주 지역에선 5.18 민주화 운동이 너무나도 또 아팠던 역사 아니겠습니까? 현장 분위기 또 시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1: 네, 이제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던 게이 광주 제일고 학교 앞에 붙은 현수막이었습니다. 이 졸업생이 썼는데요. 배제고 아이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잘하는 중이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단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짚되 학생들의 성장을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저희 취재진도 오늘 광주에 내려가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지역을 조롱한 건

0: 분명 잘못인 만큼 이 반성과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한편에선 학생들인 만큼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광주일고가 지역 야구의 상징인 만큼 상처는 컸지만 오늘 사과를 통해 광주 시민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필요도 있다. 또 6개월 출전 정지가 선수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징계 수위는 다시 살펴볼 수 있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환 공방처럼 갈등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이번 일을 계기로 혐오 표현과 역사 인식을 바로 잡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습니다.
1: 네, 아직 논란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징계 부분인데 6개월 출전 정지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 반면에 이 무분별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중하게 대응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0: 네, 이번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징계인데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구 야구부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었던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를 결정했습니다.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중징계입니다. 이 평가도 엇갈렸는데요. 한쪽에선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한 만큼 이 강력한 경고가 필요했고 이번 기회에 그라운드의 혐오와 조롱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해외 스포츠계에서도 인종차별이나 혐오 표현은 출전 정지나 자격 박탈 같은 강한 제재가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단체 징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응원의 상당수가 더그아웃에 있던 1, 2학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실제 경기에 출전했던 일부 3학년 선수들까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배재학당 총동창회도 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징계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진로에 미칠 영향은 조금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프로는 이미 대부분 스카우트 평가가 끝난 상태여서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많지만 이 대학 진학은 청룡기와 봉황대기가 중요한 무대였던 3학년 선수들에겐 불이익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오히려 더큰 변수는 여론인데요. 이번 사태로 일부 구단이 선수 지명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편 협회의 징계와 별개로 학교 차원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배재고는 문제의 구호를 선창한 학생과 탱크데이를 외친 학생 등두 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고요. 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가담 정도를 따져서 추가 징계를 할지, 또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책임까지 물을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1: 네, 뭐 정치권 공방에 이어서 지금 사회적인 갈등도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도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과제로 꼽힐까요?
0: 네,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학교의 일탈로 보기보단 10대들 사이에 번진 혐오 놀이 문화가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접한 혐오 표현이나 조롱 문화를 따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전교조가 올해 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은 교실 내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0명 중 8명은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인데요. 학생 선수 인권 교육도 폭력이나 성폭력 예방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역 비하나 혐오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 해선 안 되는지를 다루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교육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의 혐오 놀이 문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요. 또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도 배재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인권 교육과 혐오 표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교육계에선 몇 시간짜리 특별 교육만으로 이 근본적인 변화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도 지난해 법정 인권 교육을 모두 이수했지만 이번 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이 학교 수업과 생활지도 전반에서 역사와 인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꾸준히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광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사과하는 학생들에게 고개를 들라라고 말한 이 광주일고 교장의 한마디였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잘못은 분명히 짚되 고개를 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진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0: 보호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교권을 보호하는 조직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1: 이 교권보호금 논의는 결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행정사법적 조치까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 현장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이 센터를 2025년 55개소에서 내년에는 110여 개로 두배 늘리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이런 교권보호금 논의가 불거진 건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도 현장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더 실효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다는 인식, 즉 교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새 기구 신설로 풀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제도가 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부터 진단해서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민원이나 분쟁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보호가 필요할까요?
1: 예, 교사가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민원을 성격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을 줘야 합니다. 반면 그렇게 간단히 차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반복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별도 기관이 넘겨받아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민원과 달리 교사에게는 그 민원이 사실상 당사자인 학생에 대한 지도와 행정적 책임이 계속 해당 학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민원을 낸 학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는 구조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민원 창구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원 대응과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소통을 아예 별도 트랙으로 나눠서 교사는 학생 지도에 집중하고 민원 대응은 다른 인력이 전담하는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사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은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당한 소통과 교권 침해 사이의 선을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1: 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상해, 폭행, 협박 등 범죄 행위를 하거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올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조문의 반복성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침해 행위로 봤는데 이제는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단한 번의 행위로도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칙이나 상식적인 지도 방식에 대해 내 아이만 예외로 해달라는 식의 요구라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명확히 선을 긋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민원이라는 표현 자체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민원은 행정청에 특정한 조치를 구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인데 지금 교사들이 겪는 상황은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나 이행 불가능한 요구를 반복하는 문제 행동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이 학생 학부모의 정당한 이의 제기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세심한 경계 설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0: 네, 지금 점점 추세가 학교 안팎에 민원 대응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 될까요?
1: 학교 단위에서는 이제 담임이 아닌 교감이나 생활지도 부장 같은 별도의 인력이 1차 접수와 완충을 맞대 형식적 창구가 아니라 실제로 민원을 걸러낼 권한과 인력을 갖춰야 됩니다. 학교에서 풀기 어려운 반복, 악성 사안이나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교육청이 넘겨받아서 법률 자문, 위원회 심의, 필요시 수사기관 연계까지 담당하고 그동안 학교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케어가 집중되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결국 학교는 완충, 교육청은 해결이라는 역할 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직만 늘어날 뿐 교사의 부담은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교권보호금 논의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전담 조직이 생긴다면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단계부터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1: 현재의 상황에서 그나마 실효적인 방안은 개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겁니다. 이 교사에게로 문의가 직접 닿게 하지 않고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한 민원인지 부당한 민원인지 교사에게로의 정당한 민원인지를 판단하는 전담 창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심각한 사안은 곧바로 교육청 전담 조직으로 넘어가서 법률 자문과 심리 지원, 사안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요.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고발 등의 법적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뭐 상담이라든가 법률 지원,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끊

0: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병행 지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해진 뒤에야 개입하면 이미 교사는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넘겨받는 시점 자체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단위로 앞당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교권보호국이 이름뿐인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꼭 갖춰야 될 필수 기능,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0: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국 교육청에서는 비슷한 조직이 마련돼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교권보호국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의 창구가 아니라 실제로 민원을 대신 처리할 전담 인력과 예산, 무엇이 정당한 문의이고 무엇이 부당한 민원인지 가려낼 명확한 기준, 사안 발생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법률 심리 지원의 신속성, 그리고 조사 심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집행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교사가 민원 대응에서 분리되더라도 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는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1: 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체계를 갖추는 거겠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백두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뮤직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

0: 1725 굿네이버스.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0: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숲과 바다, 생명의 숨결이 깃든 서천군. 서쪽으로는 서해, 동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고장. 비옥한 들녘이 펼쳐진 충남의 주요 곡창지대. 바다는 오늘도 풍요를 선사하고.
3: 우리 동네는 뭐 없는 게 없어요. 황금밥에.
2: 다양한 어종이 이리도 쏟아지니 서천은 해마다 기쁨의 축제가 열립니다. 짜릿한 손맛 경험하고 입맛까지 사로잡는데요.
4: 봄 갑오징어를 먹어야.
2: 제철이라는 갑오징어의 쫄깃하고 담백한 맛에 또다시 찾고 싶어지는 서천. 오감이 즐거워지는 곳. 바다 곳간이 열린 서천으로 자 떠나보시죠.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서천군. 오늘은 창안항의 흥겨운 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바다와 접한 해안선이 빚어내는 자연.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갯벌과 습지는 수많은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사계절 다채로운 생태 경관이 펼쳐집니다. 금강 하구와 서해를 동시에 품은 창안항은 서천의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부들의 배가 풍어를 이루다 보니 전국적으로 제철 수산물을 찾는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유독 수산물 축제가 많은 서천. 매년 광어 도미 축제와 꼴값 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죠. 꼴값 축제에 오니까 어떠신가요?
5: 즐겁고 물거리도 바닷가 구경도 너무 좋아요.
2: 꼴값 축제라고 해서 꼴뚜기와 갑오징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월에서 6월 귀한 자연산 광어도 제철이라는군요. 제철 꼴뚜기는 회로도 먹을 만큼 싱싱하고 갑오징어도 와우 인기.
6: 갑오징어 키로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7: 12마리.
6: 3마리에 올려봐야지 하는데.
2: 당일 조업한 먹물범벅 갑오징어는 잠시 뒤로 하고 축제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 지금 이제 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9: 아, 저요? 쓰시고, 유통도 쓰시고.
10: 차가 들어와야 돼요. 조금만 더.
11: 우리 광어 차량 들어오고 있으니까.
2: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도 즐겁도록 안전한 광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오늘 진짜 똑같이 생겼네. 좋습니다. 우리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어?
13: 네!
12: 오, 잠시만, 그래.
13: 네!
12: 우리 형이 형제는? 우리 동기 형제한테 밀면 안 되잖아. 잘 잡을 수 있어? 아, 앞으로 너 해병대 가야겠다.
8: 어떤 거 잡으실 거예요?
14: 엄청 큰 거요.
8: 화이팅 하세요.
14: 화이팅!
12: 정은지!
14: 화이팅!
12: 화이팅!
14: 시작!
2: 누가 잘 잡았을까? 이요, 이요, 이요. 거기, 빠져나가잖아요.

0: 아이고 은근히 약오르네요. 잡았다. 아이고 아이고 또. 와우 결국 해냈습니다. 우와 엄청 큽니다. 우리 어머니도 큰 놈으로다가 획득. 어 가뿐하게 한 손으로 잡는 패기 있는 모습. 캬 이 맛이죠. 아주 손맛 제대로 느껴집니다.
1: 지금 기분이 어때요?
2: 너무 좋아요.
3: 우와 진짜 크네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2: 오늘 저녁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회를 떠서 포식할 차례. 자연산 광어와 양식의 차이는 배를 보면 구별이 된다네요. 검은 반점이 있으면 양식, 뽀얗고 깨끗하면 자연산.
1: 자연산 광어는 먹어도 달라요?
4: 자연산 광어는 생 아주 선도가 좋은 걸 썰어서 넣으면요. 위 안 좋은 사람도 위도 좋아지고 아주 생식구를 먹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는 산지라 많이 흔히 먹을 수 있지만 내지에 나가면 자연산 광어를 먹기 힘들어요. 비싸서.
0: 워낙 크기가 커서 광어 한 마리로 몇 접시가 나오는군요.
2: 감사합니다.
4: 어서 오세요.
2: 1kg 500.
0: 우와. 양이 많긴 합니다만 뭐 여기저기 나눠주느라 바쁘시네요.
5: 아니 그냥 여럿이 같이 먹는 즐거움으로 이거 잡는 거죠. 혼자 먹으려고 잡진 않아요.
0: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그 맛 어떤가요?
6: 생각하고 얘가 엄청 큰 거.
5: 비리지가 않아.
6: 나 맛있어요.
7: 두텁게 썰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입에서 막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
6: 저랑 엄마랑 살았거든요. 다음에도 다음 연대에 또 와서
5: 여기
6: 또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0: 한쪽에는 바다를 보며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식당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골값 축제에서 살이 꽉 찬 꽃게도 맛보고 갑 오징어 회도 즐기고 바다 맛 제대로 봅니다. 특히 이 꼴등이는 살짝 데쳐주면요.
8: 많이 가깝어요.
5: 아이고 감사합니다.
9: 여기다 찍어 먹어야 돼요.
5: 이거죠.
0: 알이 꽉 차서 이렇게 푸짐하죠. 알배기 꼴뚜기 숙회 어떻습니까?
9: 요새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알이 꽉 찬 꼴뚜기가 신선하고 알이 차 있으니까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1: 이거 먹으려면 서천으로 와야 되는데.
9: 그렇죠. 서천으로 와요.
10: 그 산지에서 꼴뚜기랑 갑오징어를 먹을 수 있고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행사까지 하고 있어서 여기 놀러 온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떡팔떡 꼴뚜기 먹으러 오세요.
0: 이러나 저러나 맛의 갑은 갑오징어. 일반 오징어보다 쫄깃한 식감이 최고라는데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잡히는 갑오징어는 5월부터 산란기를 맞아 가장 맛있을 때랍니다.
11: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 옆에 있고 배까지 있으니까 더 맛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장학 최고, 서천 최고!
0: 제철 맞은 풍성한 서천의 수산물. 청정 바다를 한가득 품어봅니다. 이번에는 서면에 있는 또 다른 항구로 갑니다. 이런 새벽, 조업전 고요가 흐르는 홍원항입니다.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조업을 통해 풍부한 어종을 만날 수 있고 서천군에서 유일하게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해양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일찌감치 조업에 나선 배 한 척. 꽤 먼 바다까지 나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답니다. 큰 배로 고기를 잡는 선장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닷사람이 된 지 20년이 넘었다는데요.
12: 선장님, 저희 시간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13: 3시간 정도 나가요. 어청도 밑에, 작업장이 어청도 밑에 있어요.
0: 왕복 6시간, 조업만 해도 4시간이나 걸린답니다.
13: 우리 동네는 뭐 없는 게 없어요. 황금바다예요. 사시사철 뭐 절기마다 보면은 쭈꾸미도 많이 나오고 오징어, 꽃게, 여름에는 멸치, 멸치 조업을 합니다.
0: 10시간씩 걸리는 뱃일도 풍어라면야 즐겁겠죠. 미리 내려놓은 그물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드디어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갑판위가 바빠지겠죠? 첫 그물에는 무엇이 얼마나 잡혔을까요? 우와! 벌써 묵직해 보입니다. 아니, 무슨 물고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거죠? 아주 그냥 바다를 통째로 걷어올린 듯한데요. 자연산 광어는 물론이고 큰 몸집 자랑하는 아기까지 보기만 해도 허허, 배가 부릅니다.
13: 요즘에 꽃게, 뭐 아구네? 저 아구 있네.
8: 진짜 아구가 많이 잡히네요.
13: 예, 아구포.
8: 아니, 근데 잡힌 거는 어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13: 예, 맞아요. 날이 수원이 따뜻해지면 갈치도 많이 올라 갈치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갈치 날이 수원이 올라가면 갈치도 많이 잡혀요.
0: 여섯 명의 선원이 부지런히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마치 종합 쇼핑몰처럼 없는 게 없는 서천 바다. 물고기 품질도 알아준다죠.
13: 우리 동네 고기가 고기는 전국에서 단가도 제일 좋아요. 고기가 좋으니까 맛도 있고.
0: 이처럼 어종이 풍부한 이유는 서천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데요. 금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하구의 위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 넓게 형성된 덕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염분 농도가 다양하고 플랭크톤이나 해조류의 몸체를 구성하는 영양 염류가 풍부합니다. 자연이 바닥에서 서식하는 저서 생물이 많이 번식하며 어류의 먹이원이 풍부해지는 것이죠.
13: 광어, 돌도 뭐 기타 등등 많이 올라왔다. 깔치도 올라오고 뭐 깔치 크다.
14: 아기, 아기.
0: 지금은 별미지만 과거에는 버렸다는 생선 아기.
15: 아기는 그러면 저 가격이 어떻게 돼요?
13: 아기 저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 제가 한 40kg 가는데 그게 6만 원 좀 가는 것 같아요.
15: 갑오징어는요?
13: 갑오징어는 비싸죠. 갑이지 갑. 갑오징어는.
15: 왜 오징어가 없냐? 오징어.
13: 없네. 오징어 좀 많이 들을 줄 알았더니 오징어가 없네. 너무 물 싸서 안 들은가 봐요. 물이 너무 싸니까, 세니까 오징어가 땅에 붙어있는가 봐.
0: 선장님은 은근히 갑오징어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물살이 조금 잔잔한 어장으로 이동해봅니다. 이곳에서는 갑오징어가 잡힐까요?
13: 지금 이 어망부터는 오징어가 좀 될 것 될 것 같아요.
15: 아, 그래요? 아, 이게 뭐가 좀 다른가요?
13: 예, 자리가 좀 틀려요.
0: 애태랑 선장답게 감이 좀 오는 모양입니다. 정말 갑오징어가 올라왔을까요? 어디 그려다 보도록 하죠. 갑오징어야 어디 있니? 오, 있다 있어.
15: 오징어, 갑오징어.
0: 한국어 소통 외국 선원도 외치는 오징어.
15: 오, 오징어 많아요.
16: 네, 많아요.
0: 반가운 손님 불편하기 전에 얼른 수조로 옮깁니다.
13: 오, 다행히 이 그물이 오징어 좀 들었네요, 많이.
0: 선별하다 보니 꽤 많은 양의 갑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심기 불편해진 녀석 연신 먹물을 쏘아대는데요. 위험을 감지하고 제 몸 지키겠다고 수조 안을 먹물 범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올리는 그물마다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네요.
1: 그러면은 많이 잡힐 때는 얼마?
13: 많이 잡을 때는 뭐 1톤 이상 잡을 때도 있죠.
0: 그중에서도 갑오징어는 40kg, 광어와 돔, 꽃게도 100kg 정도는 된다니 오늘 저 먼 길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하하.
1: 기분이 어떠세요?
14: 당신 불러 치고 기분이
13: 기분 좋습니다.
0: 우리 선원들도 기분 좋으시죠?
1: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16: 네, 힘들어요. 돈 많았어요. 그렇죠요.
0: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작은 물고기는 바다로 보내는데요. 하하, 갈매기들도 이 순간 포식을 할 수 있죠. 사람도 갈매기도 즐거운 만선의 기쁨.
13: 앞에 정리하고 기빠 하면 들어가면 이제 밥 먹어야죠.
0: 새벽에 나와 지금까지 7시간 넘게 배를 탔으니 출출할 만도 하지요.
1: 물고기 맛있어요?
13: 맛있어.
0: 먹을 거리야 물고기가 지천이니 걱정 없고요. 고된 뱃일 마친 후 즐거움입니다.
1: 밥해요. 아, 밥 알려 드시려고요? 네.
0: 가격도 값, 맛도 값. 급 갑 오징어를 실컷 먹네요. 하하. 배 위에서 끓이는 라면이라니. 거기에 아낌없이 넣어주는 갑 오징어. 아이고야,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생선탕에 김치 곁들이는 걸 보니 완전히 한국 사람 입맛 다 됐습니다.
1: 요리사예요, 요리사. 요리사.
13: 외국 사람들이 해산물을 좋아해요. 오징어, 꽃게 등등.
0: 타국에서의 외로움, 햇사람의 고단함도 이 순간 사라집니다. 초타실까지 배달 서비스는 선장님을 위한 배려죠.
1: 아, 이게 배달이 되네요.
13: 선장은 항해를 해야 되니까 배달을 해줘요, 배달이.
1: 아, 저도 여기서 운전하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13: 예, 그렇습니다. 전방 주시하면서 먹어야죠.
0: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는 선원들이 끓여준 해물 라면. 호구로 돌아갈 때마다 먹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13: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오징어 라면 드시러 호랑으로 오세요.
0: 베트남이라는 같은 국적 때문에 더 의지하는 선원들.
13: 다행이다.
1: 맛있어요.
16: 예쁘게 났어요. 좋아요.
13: 높게 말아. 좋아요.
0: 서천 바다 곳간이 활짝 열린 날. 장바구니 가득 채운 것처럼 든든하게 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한 즉시 배에서 수산물을 내리는데요. 최대한 물에 담긴 채로 옮기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싱싱한 수산물을 싸게 팔기로 유명한 홍원항. 전국 각지에선 관광객과 인근 식당 상인들이 주로 구매하는데요. 갑오징어 뼈는 쏙 빼고 손질까지 해서 판매합니다.
5: 홍원항은 배에서 조금 많이 들어와서 다 입살 봐서 우리네들 다 크게 다 해주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싱싱하군요.
5: 네, 싱싱해요. 하루하루 좋은데.
0: 바로 맞은편에서는 막 잡아온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는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차례 열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갑오징어가 될 것 같죠?
1: 오늘은 뭐가 좋아 보여요?
17: 오늘은 생선이 다 좋아 보여요. 갑오징어도 싱싱하고 저 아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저렇게 지금 저 펄떡펄떡 뛰잖아요. 저 여기서 사갖고 가서 회로 먹어도 아무 이상 없거든요. 배에서 바로 내린 거라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1: 정민사님, 이제 어떤 경매 하는 건가요?
18: 이제 갑오징어 경매 볼 겁니다. 오징어 20개 한다, 20자. 40개도 40개.
0: 상인들의 눈빛 번뜩이고 손짓 하나에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1: 얼마예요?
19: 이거 우리가 편하게 손질해주고 7만 5천 원. 14마리. 14마리 7만 5천 원 손질까지 박스까지.
0: 어민들의 수고에 가격이 매겨지고 싱싱한 재료로 구매한 인근 식당 상인들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20: 이 갑오징어가 제 얼굴만 하잖아요. 이 시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산란을 해버리면은 살이 쏙 빠져갖고 이렇게 큰 사이즈가 없어요 거의.
0: 이맘때면 횟집에 오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갑오징어.
20: 홍원항에서 잡히는 갑오징어가 전국적으로 또 알아주고 이쪽이 또 바닷물이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라 물살도 세고 하기 때문에 육질이 또 단단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0: 손질이 좀 까다롭다는데요.
20: 이게 물이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바닷물 해수예요 이게. 해수다 보니까 염분이 좀 섞여 있거든요. 먹물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 수돗물에는 잘 안 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닷물에는 해수물에는 잘 닦여요. 집에서 하실 때는 이제 염분을 소금을 좀 타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먹물이 잘 지더라고요.
0: 서천의 갑오징어는 식감이 쫄깃하면서도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과 감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캬, 그 맛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먼저 갑오징어 통찜 대령입니다.
21: 봄꽃게 봄 갑오징어 이게 이제 최고의 인위가 되는 것이지.
0: 식감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그 어떤 조리 과정이나 조미료도 필요 없습니다. 서걱서걱 썰어서 통깨 살짝 뿌려주면 갑오징어 회 완성.
20: 제일 편하고 간편하고 싱싱하니까 갑오징어 숙회를 많이들 주세요.
0: 날것 못 드시는 분들도 걱정 없습니다.
20: 5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살짝 데쳐갖고서 이제 숙회를 해서 이렇게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0: 찬물에 건져내면 오징어 꽃이 핍니다. 데친 갑오징어는 살짝 지근함이 강해지죠.
19: 이런 거 이렇게.
0: 소금친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요. 초고추장 살짝 찍어도 최고. 이 맛 생각나 서천에 온다는 분들.
1: 갑오징어 회 좋아하세요?
22: 네, 없어서 못 먹어요.
1: 아, 그래요? 갑오징어 회 왜 좋아하세요?
22: 쫀득쫀득하고 씹히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0: 특히 이곳에서 인기 있는 갑오징어 메뉴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20: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양념장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 양념장이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0: 아삭아삭 콩나물 깔아주고 그 위에 각종 채소 넣은 갑오징어 볶음을 올려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요리. 새콤달콤 양념장에 향긋한 미나리와 각종 채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낸 갑오징어 초무침도 별미 중에 별미죠. 이야, 아니 갑오징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요? 갑오징어 볶음은 강불에서 한 번 더 졸여주세요. 화끈하고 매콤한 맛.

0: 새 얼굴까지 상기되고
1: 양념이 참 잘 그 배워가지고 맛있습니다.
2: 그래도 여기 사천 오면 꼭 갑오징어 한번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갑오징어 드시러 사천으로 오세요.
0: 짜릿한 손맛 즐기는 축제, 풍요가 흐르는 활기찬 서해,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서천, 해마다 다시 찾고 싶은 넉넉한 고장입니다.

0: 오늘은 좋지요. 오늘 빵꾸도 안 났어요.
1: 빵꾸도 안
2: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장대하네.
1: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2: 그건 네가.
3: 야, 돈 내고라고.
2: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3: 그래요?
2: 걷고 다녀요, 다.
3: 아, 그래요?
2: 저 빼고 다.
4: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5: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2: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3: 정준이 씨는 알아요?
2: 저 모르죠.
0: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6: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7: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7: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자연의 힘이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토네이도가 몰아치는 동안 대피소에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1, 2분 내지 3분 동안은 완전한 혼돈 속에서 자연의 힘에 그저 내맡겨질 수밖에 없죠.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고 끔찍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브랜든 뒤로 저기 날아가는 걸 좀 봐!

0: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리브 슈라이버입니다. 2023년 미국은 기상과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1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낸 재난들이 잇따랐고 산불과 허리케인 그리고 홍수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했습니다. 지구는 변하고 있죠. 오늘은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 중 하나를 파헤쳐보겠습니다. 토네이도죠. 뇌우에서 풀려난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은 상상을 초월한 파괴력을 지닙니다. 그 위력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 사례는 2011년 미주리주 조플린을 강타한 토네이도죠. 시속 320km가 넘는 풍속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EF5로 분류된 이 토네이도는 도시 중심부를 관통합니다.
1: 세상에, 말도 안 돼.
2: 5월 말은 중서부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당시 조플린에도 토네이도 발생 위험이 있었지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죠.
1: 저기 토네이도가 보이네요.
3: 도시를 향해 복합 뇌우가 다가오고 있었죠.
1: 맙소사.
2: 거대한 토네이도가 바로 조플린 시 외곽에서 형성된 후에
4: 저기 토네이도다.
2: 시내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기 시작했죠.
1: 빨리 타! 빨리 타!
5: 모든 경보가 일제히 울렸죠. 저기 토네이도야!
3: 알아, 나도 봤어. 조플린 심장부를 곧장 관통했죠.
1: 이런 맙소사. 저건 완전 괴물 같잖아.
3: 비 때문에 가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
2: 비에 감싸여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게 토네이도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이번 경우엔 EF5급 토네이도였는데 이건 완전히 재앙적인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뒤늦게 알아챘을 때 이미 너무 늦었죠.
5: 마치 불도저가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는 길목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3: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수백만 개의 파편들이 날리는 광경을요.
2: 토네이도가 머문 시간은 32분입니다.
6: 전기가 나갔나 봐.

0: 웨스트 20번가의 편의점을 강타했죠.
1: 문이 열리지 않게 잠가놨어요.
0: 현장은 아주 참혹했죠.
2: 토네이도가 인근 고등학교를 강타했는데 그곳에서 최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 이 CCTV 영상은 앰버 먼슨의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것이죠.
3: 2011년 당시 앰버는 40살이었어요. 딸에는 늘 다정하고 친절하며 누구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즐거웠죠. 그날 오후 앰버는 집에 있었어요. 토네이도가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TV도 켜져 있지 않았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 거란 징후도 없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앰버가 여기 갑자기 엄청 어두워졌어 라고 하더니 잠시 후 이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 라고 했죠. 그때 제가 침대에서 이불을 가져다가 욕조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꼭 다시 전화해 라고 했죠.
0: 조플린에는 지하실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이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지나간 길목에는. 그래서 옷장이나 욕조가 가장 안전한 대피 장소가 된 거죠.
4: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토네이도와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런...
3: 경보가 울린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죠.
0: 앰버 먼슨은 토네이도가 닥치기 불과 15초 전에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곧이어 쾅! 토네이도가 덮쳤죠.
5: 토네이도가 발생하려면 특정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 뇌우가 발달하는 데 필요한 수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뇌우를 발생시키는 상승 기류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또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불안정한 대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뇌우를 수직으로 상승하고 발달하게 만들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윈드시어인데 윈드시어는 높이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속도도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0: 토네이도는 여러 가지 모양을 띨 수 있는데요. 일자로 쭉 뻗은 굴뚝 모양의 토네이도가 있고 말 그대로 원뿔 모양의 토네이도도 있죠. 또 다른 형태로는 쐐기형이 있는데 이게 보통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마다 소리도 다르고 냄새도 다른데요. 토네이도가 울창한 숲을 지나갈 때는 갓 잘린 나무 투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6: 보통 토네이도의 폭은 좁게는 23에서 46m 정도가 될 수 있고 넓게는 1.6km에 이릅니다.
7: 역대 가장 큰 토네이도는 오클라호마주 엘리노에서 발생했는데요. 폭이 3.2km였죠.
8: 조플린 토네이도는 1.6km 폭의 쐐기 모양이었어요.
3: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모든 걸 집어삼켰어요. 가차없이 파괴했습니다.
9: CNN 속보입니다. 조플린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 앰버 먼슨은 조플린의 전형적인 중산층 주거지역에 살았습니다.
2: 아름답고 소박했던 주택가가 완전히 사라졌죠.
3: 하나도 남김없이 초토화됐어요. 전화가 왔는데 앰버였어요. 딸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엄마, 집이 무너졌어. 전 그때 앰버 장난치지 마라고 했죠. 우린 늘 장난치곤 했거든요. 그런데 앰버가 진짜라니까 하더니 전화가 끊어져 버렸죠.
5: 잘못된 속설들이 전해져 왔는데요.

0: 기압차를 없애려면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집이 무너지는 건 기압 때문이 아니다. 바람이 지붕 밑을 파고들어 지붕을 날려버리는 거죠. 또 하나의 큰 오해는 차를 타고 있을 때 고가도로 아래가 좋은 대피소라는 겁니다. 절대 그곳으로 가면 안 되죠. 연구 결과 고가도로 아래는 일종의 바람 터널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바람의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져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이동식 주택이 토네이도를 끌어당긴다는 말도 안 되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사실 그건 그곳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때문에 더 자주 뉴스에 나와서 그런 거죠.
2: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이동식 주택이나 조립식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주택들은 토네이도에 취약하죠.
0: 토네이도가 물 위로는 못 지나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1: 도시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소리도 있죠.
3: 토네이도는 제멋대로라 어떤 법칙도 따르지 않아요.
2: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토네이도는 1925년 3월 18일에 발생한 트라이스테이트 토네이도인데요. 3개 주를 지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무려 695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1: 트라이스테이트 토네이도 이후론 사망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하나가 라디오의 등장으로 토네이도의 진행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즉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4: 기상 레이더 기술의 발전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이제는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경보까지 발송할 수 있게 됐죠.
2: 하지만 2011년 조플린 토네이도는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재난이었습니다.
3: 역사상 7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냈죠.
5: 그날은 어떤 예보 기술을 가졌든 어떤 첨단 장비가 있었든 소용없었습니다. 토네이도가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죠.
3: 여기저기 모든 것이 잔해더미였습니다.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죠. 아무것도 온전히 서 있는 게 없었어요.
6: 앰버가 살던 동네에서만 16명이 목숨을 잃었죠.
3: 저기!
5: 제프 피오틀로우스키는 현장에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한 여성을 발견했는데 바로 앰버 먼슨이었죠.
6: 울음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그때 그 비명이 제게는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7: 전화 좀 써도 될까요?
3: 네?
6: 우리 쪽으로 다가와선
3: 지금 먹통이에요.
6: 제프는 즉시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갔죠.
7: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3: 어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5: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7: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해서 베개와 담요, 휴대폰을 들고 욕조로 뛰어들었어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웅크린 자세를 취한 다음 담요를 덮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욕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살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집 밖으로 휩쓸려 나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유리 깨지는 소리는 들었는데 토네이도에 휘말려 날아가는 순간은 기억나지 않아요.
5: 앰버 먼슨은 공중으로 휩쓸려 올라가 다른 집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7: 정신을 차렸을 때 잔해더미 속에 거꾸로 묻혀있었던 게 기억나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잔해들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었죠.
6: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이 지켜준 것 같아요.
7: 몸을 비틀며 빠져나와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더미 속에서 나온 거죠. 무릎은 삐었고 등은 찔린 상태였어요.
6: 산 거예요. 기적이었죠.
7: 토네이도를 직접 겪어보니 사람들이 토네이도를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 앞에 서서 이런 걸 찍는 사람들을 보면 토네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8: 번개 폭풍이네요.
0: 지난 수십 년간 폭풍 추적이 엄청나게 인기를 끈 건 사실입니다.
3: 완전 거대.
2: 대부분은 스릴을 느끼기 위해 폭풍 추적에 나서죠.
8: 토네이도 발생. 또 다른 토네이도 출현. 지상을 강타하고 있네요.
0: 광활한 평원에서 거대한 토네이도를 마주하고 그 놀라운 구조를 눈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매료되고 심지어는 중독될 수도 있죠.
2: 세상에. 아름다우면서도 무시무시하네요.
5: 마치 사냥꾼과도 비슷한 면이 있죠. 이 희귀한 자연현상이 전국 어디에서 일어날지 좁혀가며 추적하니까요.
0: 좋았어. 이제는 수천 명이 폭풍 추적을 하고 있죠. 요즘은 투어 그룹까지 생겼어요. 다른 마니아들과 함께 밴을 타고 병원으로 나가서 장엄한 하늘을 구경할 수 있는 거죠.
1: 미국에서는 연평균 120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하는데 이는 세계 1위로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수치죠. 2위인 캐나다는 연간 100개에 불과합니다. 사실 캐나다나 호주 그리고 유럽 전체 국가들의 토네이도 발생 수를 다 합쳐도 미국보다 적죠.
0: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5: 또 다른 토네이도 다발 지역은 남동부 주들이죠.
2: 토네이도 시즌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평원지대에서는 주로 봄철 비교적 짧은 기간에 토네이도가 발생하죠. 반면 남동부에서는 1년 내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토네이도는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죠.
0: 미국의 모든 주에서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맥이나 해변가에서 그리고 바다에서도 발생했죠.
2: 지난 50년 동안 중남부 지역의 토네이도 발생 횟수는 증가했는데 대기의 물리적 변화와 관련 있어 보이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찾지 못했죠.
6: 일본에서 목격된 진귀한 광경인데요.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본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0: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죠.
3: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그리고 호주와 일본에서도요.
0: 하지만 미국은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특징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죠. 거기에 캐나다나 로키 산맥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도 있고요. 미국처럼 토네이도 발생에 완벽한 조건들이 모두 갖춰진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3: 당겨봐.
5: 폭풍 추적은 이제 확실히 소셜미디어 시대로 진화했어요.
0: 네브래스카 북동부?
5: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어하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토네이도 앞에서 포스팅을 하는 등 인정받는 폭풍 추적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요.
0: 폭풍 추적은 양날의 검과 같죠. 폭풍의 과학적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는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100%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폭풍 추적에서 가장 큰 위험은 늘 운전이죠.
8: 뒤로! 뒤로! 돌아가야 해!
0: 토네이도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2: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폭풍을 추적하다 보니 교통체증도 문제가 되고 있죠.
4: 폭풍을 추적할 때면 수십 명의 다른 추적자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명도 없었죠.
0: 데이비드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폭풍 추적계의 대부죠.
5: 데이비드 호들리는 실제로 토네이도를 찾아 나서며 토네이도를 관측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내려 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0: 그는 가장 오랜 기간 연속으로 폭풍을 추적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4: 추적을 시작한 게 66년 전이고 지금까지 265개의 토네이도를 봤습니다. 첫 토네이도는 1958년이었죠. 이 일에 매료된 건 미스터리한 요소 때문이었는데 당시엔 폭풍을

0: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요.
1: 대기가 가장 따뜻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지표를 데우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런 대기 불안정이 바로 뇌우의 연료가 되니까요.
2: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는데 낚시를 갔다 와서 사촌인 레이지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려던 참이었죠. 당시 저는 10살이었고 언니는 14살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차고에 쓸 전선이 필요하다며 마트에 가자고 하셨죠. 오후 5시, 아마 5시 15분쯤이었을 거예요. 하늘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랑 언니와 할머니는 트럭에 앉아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처럼 그냥 무시했죠. 그러다 갑자기 약간 어두웠던 하늘이 한밤중처럼 깜깜하게 변했어요. 우리는 트럭 문을 열려고 했지만 바람이 너무 셌고요. 그때 언니가 소리쳤어요. 저기 트럭이 찢겨지고 있어! 라고요. 그 순간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고 우린 토네이도의 소용돌이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어요. 우박이 트럭을 때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죠. 토네이도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오즈의 마법사 같은 영화에서 보던 것과 비슷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시끄럽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레이즈 언니는 트럭 밖으로 빨려나갔고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그러다 트럭이 땅에 닿는 걸 느꼈어요. 타이어가 튀는 것 같았죠. 그때 생각했어요. 적어도 나는 살았구나라고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뭔가가 제 몸을 관통했다는 걸 느꼈죠.
0: 대부분 날아오는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3: 정말 무시무시하군.
4: 토네이도는 공중으로 끌어올린 모든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먼지나 흙, 식물, 혹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더 강력한 토네이도의 경우에는 판자나 유리 파편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가 레이지, 레이지 하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머니, 언니 소리가 들려요 라고 했죠. 그 소린 여기 있어요나 나 괜찮아요 같은 게 아니라 신음소리였죠.
0: 저기 전선이 날아가네. 세상에, 맙소사, 저것 좀 봐.
5: 토네이도의 특징 중 하나는 시속 240km로 날아다니는 수많은 파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일상에서 평범한 물건들이 그런 속도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6: 전 조플린 토네이도 이후로 토네이도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알게 됐죠. 토네이도가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마치 믹서기 같아서요. 지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섞이면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우리를 덮쳤죠.
3: 학교 건물에서 골판지 조각 하나가 외벽 단열 마감재를 뚫고 박혀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6: 병원에는 100만 달러짜리 헬리콥터가 있었는데 모든 로터가 날아가 버렸어요. 헬리콥터 로터가 시속 160km로 날아간다면 사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실까요?
0: 파편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는 기본적으로 그것의 무게에 달려있죠. 무거운 것들은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튕겨나가는데 건물의 큰 덩어리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종잇장처럼 가벼운 파편들은 원심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신 깔때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 15km 높이까지도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에 종이 조각이나 사진들이 16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됐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2: 구조대가 20분 만에 도착할 거라고 했는데 거의 2시간이나 걸렸어요.

0: 그동안 구조대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건물 밖에 있던 레이지였습니다.
1: 구조대가 언니를 구급차로 데려갔는데 구급대원이 뛰어나와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다른 구조대원들은 저를 구출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2.5cm 두께의 철제가 제 오른쪽을 관통했는데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아래쪽 폐가 찔린 다음 등으로 나왔어요. 척추에서 6mm 떨어진 곳이었죠. 결국 구조대가 전기톱을 써야 했어요. 마치 벌 5,000마리가 한꺼번에 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들것 위에 앉은 채로 이송됐고요. 병원에 도착한 언니는 검은색 표식을 붙여 시체 안치소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가 우연히 언니 팔을 만졌다가 끔찍한 비명을 듣게 되고 살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시간 뒤 수술이 시작됐죠. 3년에 걸쳐 총 13번이나 되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레이즈 언니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다리에는 보조기를 차고 있고 오른팔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났죠.
2: 158명이 직접 피해로 사망했고 3명이 간접적인 피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현대에도 이렇게 치명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2: 밤에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같은 토네이도라도 낮보다 더 위험합니다.
3: 이는 사람들이 밤에는 주변 상황을 덜 인식하기 때문이죠.
0: 그날도 추적 중이었는데 저게 뭐지? 아, 보이는 것 같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곧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와, 엄청나게 크잖아. 세상에. 좋아. 심호흡하자. 그 엄청난 괴물이 북동쪽으로 향하는 걸 보고는 이런 도심지로 움직이고 있어.
4: 토네이도가 작은 마을들을 하나씩 지나고 있었는데 이 방향으로 계산해보면 웨이필드로 곧장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웨이필드를 강타한 토네이도는 시속 100km 정도로 이동속도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어요. 정말 최고 수준이었죠. 속도는 분명 토네이도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네이도가 빠를수록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5: 토네이도의 이동속도는 대체적으로 모체가 되는 뇌우의 이동속도와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강한 기류에 휩싸인 폭풍의 경우 시속 100에서 130km의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기도 했죠.
3: 2013년 일리노이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 한 남성이 멀리서 토네이도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곧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6: 빨리 피해야 해. 여보, 빨리! 어, 맙소사.
7: 말도 안 돼.
3: 45초 후 그는 자신의 집이 처참히 파괴된 걸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됐죠.
6: 어, 맙소사. 우리 집이 완전히 박살났잖아.
3: 생존자들은 건물이 마치 녹아내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한순간에는 건물 안에 있었는데 그 다음엔 없어졌다고요.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4: 최대 강도일 때 풍속은 시속 300km까지 치솟았습니다.
5: 그 정도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죠.
4: 그날 밤 인명피해가 클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토네이도가 도시 남서쪽에서부터 들이닥쳤죠.
5: 당시 함께 근무 중이던 동료 몇 명과 경찰서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든 통신이 갑자기 끊기더니 도시 전체에 전기가 나갔죠.

0: 그때 우리는 알았어요. 토네이도가 곧 덮칠 거라고. 심슨 경관이 파편이 날아오고 있어요라고 소리치던 게 기억나요. 그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순간 건물이 폭발하듯 무너져 내렸죠. 아, 바람과 파편이 너무 심해서 위아래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1: 메이필드의 수도와 전기시설은 최악의 피해 경로 바로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양의 파편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었죠. 마치 미사일처럼 날아다니는 나무 조각들. 그런데 그곳은 토네이도의 중심부에도 들지 않은 곳이었죠.
0: 경찰서 근처에서 큰 피해를 입은 건물 중 하나가 바로 법원 광장에 위치한 은행이었습니다.
2: 갑자기 쾅! 토네이도가 강타했죠. 아주 빨랐어요.
1: 양초 공장은 메이필드에서 큰 회사였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하면서 추가 수당을 벌고 있었고 그날 금요일 밤 공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3: 그날 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조와 저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죠. 보통 부부가 한 곳에서 일하는 걸 꺼리지만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늘 잘해냈어요. 장난기 많고 누구든 웃게 만드는 게 특기인 사람이었죠.
4: 토네이도가 공장을 덮친 그날 밤 둘은 함께 대피했습니다.
3: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대피하라고 외쳤죠.
5: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 정도의 파괴력이라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더군요.
3: 존은 제 바로 옆에 있었어요.
1: 양초 공장 직원이던 키에나 파슨스는 토네이도가 닥친 그날 밤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죠.
3: 건물 안에 갇혔어요. 누가 와서 구해주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다리에 돌에 끼어서 꼼짝도 못해요. 보이시나요? 침착하려고는 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정말 정말 무서워요. 제발 누구든 와서 도와주세요. 분명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되는데 라이브는 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요.
0: 너무 가까운데?
4: 2011년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발생할까 말까 한 대규모 토네이도가 엘라베마를 강타한 거죠.
5: 아, 이거 장난 아닌데?
0: 바로 저기야. 저기 토네이도다.
6: 아, 이거는 4월 27일 미시시피 중부에서 엘라베마까지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 폭풍들은 여러 개의 토네이도를 만들어냈죠.
4: 그날 하루 엘라베마주에서만 무려 62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7: 남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집니다.
4: 엘라베마 토네이도 사태 이후 우리 분야의 일대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토록 참혹한 재난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4년 이후 한 번의 토네이도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1: 맙소사.
6: 4월 27일 엘라베마 토네이도 사태에서 발견한 유일하게 희망적인 점은 기상예보와 관련해 사회과학적 연구가 절실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4: 저는 스스로를 토네이도 학자라고 부르는데요.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지 연구하는 사람이죠. 어떤 요인들이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 통신체계나 지역사회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줄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거죠. 연구 대상 중 하나는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대피 시간을 주느냐였습니다. 토네이도 경보는 폭풍이 실제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발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0: 언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연구하기 시작했죠. 연구진이 발견한 사실은 오히려 너무 많은 대피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20분 후에 토네이도가 도착할 예정입니다라고 너무 일찍 알려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밖을 보고 하늘이 아직도 맑다는 걸 확인합니다. 아직 폭풍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폭풍이 자신들이 있는 곳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연구진은 재난경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감정은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요소임에 틀림없죠. 2013년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난 일만큼 이런 공포의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오클라호마 무어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학교에 있던 어린이들을 포함해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0: 그 후로 며칠 동안 폭풍이 계속 이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죠. 2013년 오클라호마 서쪽의 엘리노를 폭 3.2km의 거대한 토네이도가 강타했을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대규모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48km가 넘는 고속도로 구간이 꽉 막혔죠.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원래 안전했을 집과 사무실을 버리고 도망쳤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결국 토네이도가 덮치는 상황에서 차가 막혀 꼼짝도 못하게 된 거죠. 지역사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양초공장 안에 있던 110명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현장에 도착해 지원을 시작했을 때 보니 건물 전체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0: 전 메이필드에 있는 양초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움직이면 위에 있는 게 더 무너질 수 있대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제 다리가 너무 아파요.
3: 그녀가 얼마나 굳건했는지 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얼마나 애썼는지가 눈에 띄었죠.
0: 술 한잔 하고 싶네요. 데킬라 한 잔이면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생일이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거의 10시인데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실
4: 생일
0: 거죠?
4: 생일 축하.
0: 여러분, 제발 생일 축하 노래 좀 불러주세요.
4: 생일 축하.
0: 제 생일이에요. 다들 생일 축하해주세요. 안드레아, 진정해요. 진정해요. 괜찮아요. 진정해요. 다 괜찮을 거예요. 내가 약속해요. 저는 잔해 더미에 3시간 정도 갇혀 있었어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말아요 라고 애원하자 구조대원이 절대로 두고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죠. 위에 있던 구조대원이 제 팔을 잡더니 힘껏 당겼어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는데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아주었죠.
5: 저와 옆에 있던 동료들 위로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 와서 그걸 들어올리고 우리 모두를 구해냈죠.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조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전 다시 들어가서 조를 찾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금요일 밤에 토네이도가 왔고 월요일 아침에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조를 찾았어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잠깐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조가 살아있지 않았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다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기도해요.
3: 현대사회에 우리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자연의 힘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토네이도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토네이도가 하는 일도 막을 수 없죠.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폭풍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5: 전

0: 자연의 힘과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1: 앰버 먼스는 2011년 발생한 조플린 토네이도로 인해 집과 소지품 그리고 소중한 사진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80km 떨어진 곳에 한 여성이 자기 마당에서 발견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토네이도가 아사간 사진이었습니다. 아기 때 사진 단 한 장만 살아남았죠. 그 여성은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앰버의 새 출발을 위해 5달러와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해결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리브 슈라이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9: 진단비도요?
3: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청각!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문 거 처음이네.

0: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혁듯 바캉스.
2: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어?
3: 그건 네가.
4: 야, 못 믿으라고.
3: 어,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4: 그래요?
3: 벗고 다녀요, 다.
4: 아, 그래요?
3: 저 빼고 다.
5: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6: 어,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3: 뭐, 나 폭행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4: 그럼 정준이 씨는 알아요?
3: 저 모르죠.
7: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8: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0: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공기백은 되게 어릴걸요? 부럽고. 제 통 진짜 이상해.
1: Let's go.
2: 건강지 소위 대표는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쌀고
3: 허기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허기

0: 욕 좀 자제하세요.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0: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2027 타스만.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누워는 안 살려. 누워는 엄청 귀여워.
1: Our son is almost 1.5 years old now. He is maybe even more like loving and caring, always hugging everybody.
2: 아, 웃겨. 너와 이제 온타 봄피야.
3: 안해, 안해.
2: 어?
4: 애라들.
1: We have a schedule to keep. We cannot continue with this snail pace now.
2: Yeah.
1: The whole day.
3: She gets 3 minutes. 좋아. 야, 또이, 몰랜마.
2: 빨리 Let's 먹어.
1: Go. I like to stick with the timetable, try to keep the timetable. I don't like unnecessary waste of time.
5: I work as a corporate credit analyst.
6: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7: 제가 영어학원 운영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8: Hello.
6: No. Oh,
7: my daughter lives here.
8: Ah, you look really cool.
7: 이미지로 이제 내 일생을 남긴다. 내 그 유튜브 계정이 있죠. 예.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많고 좀 늘 깨어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데 살면서도 늘 그랬고 자유롭게 살아왔고.
9: 아이고. 우리 좀 차긴 차네.
7: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랄까.
6: 네. 보자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10: 안아봐.
6: 안아봐.
10: 안녕하세요.
6: 뭐 아팠어. 어 아팠어.
0: 할아버지 아마니 아프네. 또
6: 소리가 들려?
0: 할머니랑 할아버지 최고.
1: I thought that I didn't understand.

0: 아니, 할머니도 깨워야지.
1: 피아랑 놀러 가야지, 그치?
0: 응. 저쪽 가서.
2: 루비.
0: 그렇게 키우니? 응, 하네.
2: 루비.
1: 깨워, 깨워.
2: 이안나 빨리 안녕하세요.
1: 오. 어, 도와줄게, 우리 피아를. 어.
2: 고자는 꾸러기야.
1: 고자는 꾸러기.
3: 노아는 아직 안 일났나?
2: 고자, 일어난 시간인데? 깨우려고 하고 싶어.
1: 어?
2: 엄마, 아빠 깨우라.
4: 엄마, 멘다.
2: 일어난 시간.
1: 알았어, 알았어.
5: 피아 먼저 가.
2: 알았어.
5: 금방 갈게.
2: 일어나네. 깨웠네.
1: 노아야.
6: 일어났어.
7: 아빠 나한테.
8: 주무셨어요.
9: Morning. How did you sleep?
8: 피아는 잘 잤어?
9: We have prepared a small trip. We have to leave soon, so let's start packing.
3: 네, 그래 일어나자 이제.
1: 아유, 옷 좀 입고.
5: 와, 날씨가 좋아서 신나네, 그죠?
3: 이거 차가 이거야?
5: 응.
3: 이렇게 작은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이게 7인승이야?
5: 네.
10: 왜 이렇게 작아?
5: 이게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최대 사이즈였어요.
9: Have we agreed who sits where? Now is about the time to do it.

0: Horse's back.
1: 뒤에 뒤에 엄마가 탈 거야.
2: From here?
0: Not yet. This is the way to go in. Car seats.
2: Car seats.
0: The car seats are looking.
2: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0: Bags out.
3: 그래서 중간으로 해서 타면 안 돼?
2: 중간 또 열어야 되니까.
3: 야, 이게 높아서 못해.
2: 잠깐만.
3: 뭐 잡을 데가 없다. 아, 했어. 여기 가시.
0: You can step there.
3: 가방을 들고 타야지.
2: 엄마 앉아 있으세요.
3: 완전 짐으로 둘러싸였다. 오, 피아 탔다. 피아 여기. 피아, 피아. 아우, 어디 가는 거야?

0: 희야 할머니 챙기네. 응.
1: 어? 할머니 챙겨줬어.
2: 여기 겨울이네. 희야야, 겨울 왕국 왔다.
0: 좋아, 안 좋아? 눈이 지금 많이 있는 시즌이고요. 6월까지도 눈이 있는 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가자.
2: 안녕하세요.
4: This is Norwegian hytte.
0: 노르웨이에서 별장을 휘떼라고 불러요.
2: 노르웨이 말이야?
0: 어, 노르웨이 말이에요. 아. 경치 좀 보세요. 경치 엄청 좋은데?
2: 와, 좋다. 아, 우리나라도 이런 하늘색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또 다른 풍경이어서 정말 예뻤어요.
0: 가자. 어? 어. 가자. 어. 우와, 우리 왔네.
4: This you take a break from the your normal life because you live in this a bit more. The travel from Korea, from a very different culture to the Nordics, how we sort of like spend our leisure time.
5: 어이구, 집이 뭐 big house. 어? 어이구, 방이 엄청나게 많네. 어?
2: 어. 열려? 열린다. 어, 이제 많이 지난 줄.

0: 물도 잘 나오네.
1: 가자, 가자. 안면도
0: 이 집 산에 넣었다가 가야지. What do you mean, that is? How can I read? What?
2: Hütte, which is the summer house. So that is not, it's not so important how you look. But the main point of a Hütte, the summer house, is to strengthen the family. Mm-hmm. Because father and the mother get a well-needed break from the busy life.
0: Okay. Mm-hmm. Thank you for... Explanation.
3: 할아버지와 같이 놀자.
0: 할아버지하고 놀러 갈까 이제?
3: Yes.
0: 여기 할아버지 여기 있을게. 맞아, 여기 있어야 돼.
2: 오케이. 그래, 꼬박 꼬박 기인이 있어, 오케이? Let's go!
0: 가지고 가, 또 저기 올라가.
2: Let's do once more.
3: 하는 말은 미.
2: 하는 말은 다시. 굿. 페푸덴 로푸아스티. 노이, 야, 코바키 레우나스 투알다. I think now she will fall on your side, okay?
0: Okay.
2: 갓. 갓. 오! 見てて
3: Okay.
2: Anna, 문 닫아 ensin.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고개를 힘빼 다니고 와. 숨어보아라 힘빼 가와. 엄마.
3: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서 올라가고 여기서 넘어.
2: 올라.
4: 피아야, 피아야. 아빠. 안녕 해야지. 안녕.
2: Baby is hungry now. Honey.
4: My.
2: Is the food ready?
0: 우리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3: 눈사람?
0: 어이구, 눈이 눈사람이 자꾸 커지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3: 피아.
0: 피아의 피아 눈사람? 피아도 좋아하고 또 나도 좀 즐겁고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4: 지금 8시 몇 분인데 아직도 해가 안 진다는 게 신기해.
5: 밤 10시쯤 돼야 이제 해가 지려고 하지. 반대로 겨울에는 밤이 그냥 계속되는 거. 저 위에는 그냥 계속 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한국이랑.
4: 페카랑은 어때? 잘 지내?
5: 잘 지내요. 부모님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진짜 우리 둘이 의기투합해서 페카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육아를 하겠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요?
4: 우리? 응. 우리는 뭐... 그냥 남편이 30대에

0: 탈출을 해서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저희는 관리를 했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이러면서 말하면 걔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서로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게 제 걱정. 왜 하나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빠가 내 수술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깜빡깜빡 하는 거 자주 하더라고. 더. 어디다 뭘 뒀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그리고 뭘 하라는데 안 하고 막 이런 거. 좀 자주 있어. 딸이 크면 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20대 그냥 초반에 갔으니까 미국을 가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떨어져 사는 거니까 이제 워낙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서 시집을 간다니까 참 되게 서운한 거 많았었어요.
1: 좀 엄마는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막 이렇게 살갑게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0: 우린 정말 너밖에 없는데 또 외국에 가버리니까 이게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어. 그냥 네가 없는 것처럼 이게 사는 그게 참 그 세월이 참 힘들더라.
1: 아무래도 내가 멀리 있고 당장 뭐 도움이 필요해도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0: 지금 이 순간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순간이고 소중한 순간이라 생각하거든. 더 지혜롭게 잘 살면 좋겠다.

0: Morning. How did you sleep? Thank you for helping last night.
1: 아유, 피아 보니까 좋네. 뭐야, 할머니네, 할머니네.
2: 푹 못 자서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
1: 아니, 엄마 껌딱지네.
3: 아이고, 애 둘 데리고 키워놔 했습니다. 아이고.
1: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빼고 피아랑만 놀까?
4: 피아 같이 놀아야지.
1: 피아 같이 놀까? 그럼 니네 둘이 어떻게 시간 잘 보내?
5: 일단은 우리가 여기 와서 언제 또 아이들을 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육아를 둘이서 막 지지고 볶고 정말 난리를 치니까 쟤네도 조금 쉬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3: 몇 시까지 가야 돼?
2: 곧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너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유치원 잘 갔다 와.
1: 네, 해야지.
4: 네.
1: 가자.
5: 오늘 우리가 얘 볼 테니까는 잘 쉬고 있어.
4: 감사해요.
0: 오케이, have a nice day.
5: Have a nice day.
2: 재밌게 갔다 와, 조심해.
1: 가자. 가자. 이쪽으로 올라가자.
4: 유치원.
6: 가자.
7: 아이고, 참 잘하네, 이제는.
3: 자, 예전?
2: 집에서 길 건너면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트램 탈 거야, 아빠. 정류장 3개 갈 거야. 그랩센바에 내려서 여기서 이제 걸어가는 게 내비게이션 해주니까 이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치원.

0: 이거거든요.
1: 왔다.
2: 이게 18번이지?
1: 응.
2: 18번 가는 건 맞아. 맞아.
1: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2: 여기 또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대가 되네.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1: 그러게.
3: 언제 내려가는 거야?

0: 2분이면 가.
1: 응?
0: 내리자.
2: 왔다.
0: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1: 어, 맞는 것 같아.
0: 빨리 이제 앞장서서 가요. 가는 애들이 없네. 왜 늦었는지. 몇 시에요?
1: 9시 54분.
0: 지각인 것 같은데. 나와.
1: 여기서 좌회전 해야 돼요. 쭉 올라가, 쭉 올라가.
0: 직진.
1: 좌회전? 90m에서 우회전. 80m 앞에 있네. 여기가 여기인가 본데.
0: 다 온 것 같네. 문이 어디, 저기 있다.
1: 여기, 여기에 있네.
0: 하이, 노아. 이름만, 그랜와이어.
1: 그랜파, 그랜엄마.
0: 그랜마. 나이스 미트 유. 나이스 미트 유. 파이팅! 파이팅야. 옳지. 맞네, 피아.
1: 나중에 봐. 오케이, 땡큐. 가자.
0: 어, 기적적으로 잘 찾았네. 가자.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아, 애들은 놀고 있네? 그지? 어, 애들은. 키워나지?
1: 사실은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도 했었고.
0: 조금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유치원 풍경이 되게 신기해. 날씨도 좋고.
3: 할로, 할로, 할로. I'm Linda. Yeah. So, who are you?
1: I am from Korea.
3: From Korea?
1: My grandson, daughter, is here.
3: Your granddaughter, Pia.
0: Pia.
3: Yeah. Yeah. I know Pia.
1: Oh.
3: Yeah. I'm Linda, the manager, and this is my kindergarten.
0: Oh.
3: Do you want me to show you around?
1: Yeah, Pia.
0: Pia, with
3: you. You want to know where Pia is? I will show you. She is here at Sulaya. Sulaya is a flower.
4: Gratulerer med dagen, Pia! Da begynner vi samlingen. Pia, er du klar?
5: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4: En bok. Og den heter Vi er her.
6: Lesebok.
4: Lesebok. Og der er jorden. Der er du.
5: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0: 피아가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그치?
4: Hei, hei! Velkommen til denne planeten. Det er den store kloden som svever rundt i rommet som vi bor på.
6: Her er det natten.
4: Her er det natten.
6: Og morgenen.
4: Ja.
6: Og det er natten.

0: 없이 대답하고
1: 또 이거 되게 하기
0: 응 애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2: 하는
0: 들어오는 소리 보세요 이런 소리도 안 하는 거 보죠
1: 저희
0: 보고
1: 일반적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한국은 좀 굉장히 획일적이고 본의적이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0: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3: 티야, 너 ska jag visa dig runt. Kan du säga det på koreansk?
4: 너 ska jag säga på koreansk.
0: 하면서 설명해 줘야지.
4: 원래대로 뭔지.
3: 아, I will show you around. It's a private kindergarten in Oslo. That's very important in Norway. It's the outdoor playground. I think the uniqueness is the focus on playing. It's in their body. It's something they need to develop. To be outside, to get the fresh air. And also, the strollers are their own. It's the family stroller. And it's something familiar. Oi! Drapia! Yay!
4: 노아, 어딨어?
0: 노아는 자고 있어.
1: 어디?
0: 저쪽에 어디? 자고 있더라. 저기, 저 밑에. 노아가 잘 있나? 여보, 여보, 노아가 여기 있어, 여보, 여보, 여기서. 어, 이봐, 이봐.
1: 왔어, 왔어.
0: 애들이 어떻게 여기서 자, 여기서 너무 잘 자.
1: 신기하다 아버지.
0: 어.
1: 애들이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또 애들 하나만 저기 다 자지.
0: 여기서. 우리는 보통 방에서 재우잖아. 민다이.
5: 어 노아를 먼저 데려다 주고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3: They start as soon as they start in the kindergarten, and most children here in Norway start when they're around 1 year old. It's very normal in Norway to start around your 1 year birthday. So, and you know, fresh air and sun, it's good for the health. If it's colder than 10 degrees Celsius, they sleep inside.
0: 참 신기하네. 우리랑 문화가 달라.

0: 귀여운데?
1: 아, 어, 잠깐만요.
2: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1: 오늘 뭐 할 거냐고? 피아 만두 알아?
2: 만두?
1: 응. 만두 알아 몰라?
2: 몰라.
1: 몰라?
3: 피아가 예전에 아빠랑 빵 만드는 거, 빵 막 이렇게 밀고 뭐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1: 피아야, 오늘 만두피 녹여놔야 돼. 여기다 놔주자.
4: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온 건데, 그치?
2: 피아 칼 찾고 싶어.
1: 피아 칼? 어, 피아 칼 있어. 오, 그래.
2: 피아 칼.
1: 또?
2: 어, 또. 피아 칼.
1: 아, 그것도 피아 칼. 어, 그래, 피아 칼.
2: 피아 뾰족한 칼도 있고, 피아 안 뾰족한 칼도 있어.
1: 어, 피아가 썰어볼 거야?
4: 어.
1: 보자.
4: 칼, 뭐 하는 거야?
1: 칼. 이렇게, 요거 썰 수 있을까? 요 손으로 요거 잡고.
4: 딱 잡고.
1: 어. 어. 잡고.
4: 딱 잡고. 어.
1: 손 조심, 손 조심.
2: 안 했지, 괜찮아.
1: 이거 안 깜짝해서. 이거 썰어 맞으면 괜찮아. 조금만 너무 잘게 안 썰어도 저기다 갈면 되니까.
4: 잘 썰어 보자, 우리 피아.

0: 너무 잘하네.
1: 아우, 피아 잘한다. 피아 너무 도움되네요, 할머니한테. 옳지.
0: 이건 너무 잘 자르네.
1: 아우, 잘 잘라서. 아우, 너무 잘한다. 옳지.
0: 천천히.
1: 옳지.
2: 따서야 돼.
1: 아우, 이 소쿠리가 없어가지고.
0: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피아가. 어이구, 짜서 넣는 거야. 웃기는 아가씨야. 간장 넣고 이제, 간장 넣고 이제 만들면 먹을 수 있겠다, 이제.
1: 피아가 도와주는 바람에 맛있게 될 것 같네.
2: 진짜 너무 먹고 싶어, 배고파.
0: 할머니가 어떻게 만드는지 봐.
1: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가지고,
2: 응? 다이쇼? 다이쇼?
1: 그래서 계란이 있으면 좋은데, 계란이 없으니까 그냥 물로 이렇게 붙여야 돼.
2: 그럼 맛있어?
0: 그럼 그래, 어떻게 하는지.
1: 그냥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걸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짠!
2: 알았어.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보자, 해보자.
0: 같이 해보자.
1: 해보자, 이제 해보자. 조금씩만 넣어야 돼.
0: 할아버지 주고.
2: 예쁘게? 두져 놓고.
1: 그래, 안 붙으니까 여기 물을 약간만 묻혀. 응? 아이고.
2: 뭐야. 이건 예쁜 거. 물 넣고.
0: 만들어, 넣고.
1: 아이고. 아니, 완전 장난감이네. 장난감 됐다. 여기 만두 피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야, 물을.
2: 비보. 비보. 비보. 비보.

0: 이거 봐, 저 봐. 완성.
1: 완성?
2: 완성.
0: 웃기는 팬케이크 먹.
2: 팬케이크.
1: 팬케이크. 어, 그래, 팬케이크 같아. 아빠 봐서는 뭐라 하냐? 베리 더디.
2: 그치.
0: 베리 더디. 이거 아실까?
1: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0: 이거 아실까?
1: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2: 쪄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웃기는 피하네.
1: 그냥 먹으면 배야지.
0: 아직 없었어.
1: 그렇지. 이거, 이게 안 익어서 맛이 없지. 아우.
2: 몇 개만 더 만들어야지.
1: 더 만들어야지, 이거. 더 만들어야지.
2: 아. 아우, 너무 웃겨. 배고프니까 빨리 쪄먹어보자, 이제.
1: 이거 올릴까, 이렇게?
0: 응. 응.
1: 됐다, 됐다, 이제 만지면 안 돼.

0: judgment, for sure.
1: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고 둘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2: 많이 먹어.
3: 내가 다 많이 그랬 거야. 이거 완전 먹고 싶어.
2: 이거
4: 맛이 어떤가?
2: 속이 별로 없어서 싱겁지 않을까 모르겠네.
3: 너무 맛있네. 이거 국수 같아.
2: 맛있네.
4: 생각보다 맛있네.
2: 국수 같잖아.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그치?
4: 너무 잘 먹네.
2: 피아가 만들었지, 이거, 그치?
4: 본인이 직접 만든 거 잘 먹네.
2: 피아 이렇게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손님 그냥 오랜만에 보네.
4: 제 엄마 저기 있네.
2: 그제 할아버지가 가져가려고 그러네. 팬케이크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꼭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 너무 잘 먹고 재밌어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3: 그 앞에 속에 있는 우습게는 만든. 맛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예쁜 만두 있어. 진짜 그 만두 좀
2: 봐. 저기 있대. 고대를 따라한다, 고대를 따라해. 예쁘네. 오, 분위기 아주 좋았어. 오지마. 톡. 데리고 나오자. 한 명이 데리고 나올게.
3: 아, 제발.
2: 이제 얘 재울 거야. 자, 할아버지 하고 이따 꺼.
3: 내가 엄마 언제까지 이거 입고 싶어.
2: 엄마, 시간 많이 걸려. 빨리 자야지.
3: 내가 안 자고 싶어. 안 피곤해라고.
2: 안 닦아? 빨리 닦아야 되는데.
4: 꺼낼 때 올 거야. 꺼낼 때 올 거다.
2: 너 물 줄까? 물? 자, 목말르지? 아유, 우리 노아 목마르다. 옳지, 옳지. 아유, 목말라. 노아야, 물 먹자. 응?
4: 해, 빨리 칫솔.
2: 응?
4: 치과, 치과 해. 이따 들어가자.
2: 배 아플 거고 이제 잘 준비하자. 혼자 자.
4: 피곤하다, 얼른. 할아버지 안 앉아줘도 돼? 그래, 올라가, 올라가.
3: 아니, 그치.
4: 오! 착하다. 왜 울어? 할아버지 있는데 엄마 올 거야. 오늘 할아버지하고 가서 재밌었지? 내일도 그래 하자. 짜잔, 짜잔, 짜잔.

0: 가자.
1: 가자. 피아야, 가자. 아유. 피아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우리도.
2: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 계셨어? 좋았어? 어? 재밌었어? 서운하지.
1: 야,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
0: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놀이터도 자주 데려가고 갈게.
1: 좋겠다.
0: 매일 가죠, 매일. 매일, 매일, everyday.
2: 우리 저기 가보자, 다리에.
1: 저 다리에.
2: 한국에 남산타워 가면은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순도에도 사랑의 다리가 있어요.
1: 그렇구나.
0: 남산에 가면 어마어마하지.
2: 남산.

0: 잘했다.
1: 사랑합니다. 태야, 우리 언제 또 만날까?
2: 내일.
1: 내일?
3: 아,
1: 그렇지.

0: 괜찮아.
1: 자주 보지는 못하니까. 아유, 네 마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엄마.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요. 응? 응. 항상 밥을 너 먼저 먹어라. 응? 그래야지 애기들 잘 키울 수 있고 그런 거야. 애기들만 챙기지 말고 네가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먼저 먹어야 돼.
2: 알겠어, 아빠. 감사해요.
3: 우리 웨이 시간은 이제 뭐 그야말로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다시 올 수도 없는 시간이고.
4: 피아 왔네.
1: 보자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5: 안아봐.
1: 안아봐.
6: 안아주세요.
1: 뭐 아팠어. 어, 아팠어. 아유.
7: You had a good sleep?
3: Yeah,
7: get better.
2: 플러스 비인네, 맨 라스키다. 그라툴레르 메 다겐.
1: 근데 고대를 따라한다, 고대를 따라해.
2: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 이제 부모님도 그 시간을 너무 재밌게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1: 오!
7: Thanks for visiting.
1: 뭐지? 언제 또 올지 모르겠다, 그치?
4: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또 만나요. 내 이름은 태요야. 쭉쭉 쭉쭉 냠냠냠 냠냠냠냠.
1: 빨리 가서 많이 안아줄게. 아, 어, 보고 싶어.
4: 할머니가 최고 엄마! 할머니가 최고 엄마!
1: 아우, 당황하네.
4: 크악!
1: 쉽지가 않네.
4: 할머니 가요!
8: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3: 귀야,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하이.
3: 귀하 생일을 맞이해서 준비한 거예요.
4: 예?
3: 아이고!
9: 순더머니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구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전달부터?
10: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0: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8: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청각!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먹은 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퍽득 팍팍.

0: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1: 어? 그건 네가
2: 야, 돈 내고라고.
1: 어,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2: 그래요?
1: 걷고 다녀요, 다.
2: 아, 그래요?
1: 저 빼고 다.
3: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4: 어,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1: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2: 어, 정준희 씨는 알아요?
1: 저 모르죠.
5: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2: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프고 지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홋카이도의 봄은 짧습니다.
1: 아바시 이스크랄!
2: 열차!
1: 열차!
2: 아, 맛있겠다.
0: 붉은 털기에 진한 맛을 떠올리는 순간 노란 유채밭이 펼쳐집니다.
2: 바람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0: 온몸으로 느꼈던 홋카이도의 봄.
2: 이야, 이거 진짜 뒤로 안 넘어가요.
0: 그 짧았던 봄을 지금 추억합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3시간. 일본은 참 쉽고 가까운 여행지죠. 제게는 사진작가라는 인생의 출발점이 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홋카이도는 조금 다른 속도의 여백으로 다가옵니다. 그 대지를 마주하기 위해 삿포로로 향합니다. 홋카이도는 눈 덮인 겨울 풍경이 유명하지만 저는 일부러 겨울이 막 물러난 뒤에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순간을 비켜갈 때 카메라 너머의 풍경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드러냅니다. 5월 삿포로를 찾으면 인생의 봄을 한 번 더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2: 한국은 지금 되게 덥죠. 더운데 이제 여기는 이제 겨우 이제 봄이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봄을 한번 보고 또 봄을 두 번째 또 봄을 보고 싶다. 그럼 홋카이도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해에 두 번의 봄을 보는 거죠. 코코링도 두 번 할 수 있고.
0: 홋카이도의 봄다운 표정은 당연히 라일락입니다. 보라색과 분홍색, 흰색 꽃송이가 길가에 공원을 채웁니다. 라일락은 가까이 다가가야 색과 결이 보이고 향기를 맡아야 비로소 존재감이 선명해집니다. 벚꽃처럼 한꺼번에 피고 지는 풍경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중 잠깐 짬을 내서 향기를 따라 천천히 걷거나 벤치에 앉아 사진으로 남깁니다. 삿포로의 라일락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도시의 틈, 사람들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0: 라일락 꽃잎은 보통 4장입니다. 그런데 드물게 5장으로 핀 꽃을 만나면 럭키 라일락이라고 부릅니다.
1: 네이크로바 있잖아요. 네이크로바가 행운을 상징하죠. 라일락은요, 꽃잎이 이렇게 4장이에요. 4장인데 5장을 보면 네이크로바 넉장처럼 행운을 불러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찾았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응? 증명사진 찍어놔야지.

0: 왔소. 교정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릇이 다시 올까나.
1: 라일락 향기에 잊었던 청춘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기억을 품고 있는 듯한 오래된 삿포로 TV타워로 향합니다. 저와 한 살 차이라서일까요? 화려한 요즘 전망대들 사이에서 오래된 이곳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이 엘리베이터에도 그 시절의 공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대단히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사람이 올려다 볼 수 있는 눈높이로 도시를 바라봐주고 있으니까요.

0: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늘 눈길이 가던 것들은 새로 만들어진 화려한 것들보다 시간이 조금 묻어나는 풍경들이었습니다.
1: 타워를 관광한 걸 보면 여기 보세요. 삿포로 타워가 서로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삿포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친밀한 동네 할아버지 그런 느낌의 상징물인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이제 삿포로 타워.
0: 아마도 저는 타워가 아니라 타워 아래 오랫동안 흘러온 이 도시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선로 위를 오가는 저 전차들처럼 조용히 흐르는 도시의 리듬 말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색들을 다 드러내고 싶을 때 저는 흑백 프레임을 켭니다.
1: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차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그날 저녁 몇 시인가부터 아마 전차가 끊어진다는 그런 라디오 뉴스를 버스 안에서 들으면서 온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차가 참 그래 이게 로망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라졌잖아요. 옛날 생각하는 거.
0: 빠르게 흘러가던 도시가 잠깐 멈추고 전차가 지나간 자리에 여백이 생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여백을 좋아했었나 봅니다. 낮에 삿포로가 라일락과 노면 전차의 도시였다면 삿포로의 밤을 세우는 건 골목마다 풍기는 징기스칸의 냄새입니다.
1: 그 店で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食べ放題か?
2: そうです。はい。他は焼肉みたいな感じですけど、こちらは鍋でやるので、煮込む感じで、この店だと焼肉なんですけど、こっちは鍋みたいな感じです。불판이
0: 두부를 담지 않았나요?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1: 아리가또. 고려와 나니?
3: 토쿠조라무.
1: 그래. 1년になってない? ラムのこと? 野菜先にやるの?
3: 野菜入れてソース入れて
0: 두부 모양 불판의 가운데 높은 곳에 고기를 올려야 하는데요. 그 전에 가장자리에 채소를 깔아주고 고기 소스를 붓습니다.
1: 그래와? 少しだけ?
3: はい、少しだけ。うん、わかりました。
1: いやー、うまそうだな、俺。
0: 징기스칸은 원래 고기를 구워 소스를 찍어 먹는 찍먹이 정석이지만 오늘은 국물에 자작하게 익혀 먹는 두묵으로 색다르게 맛을 봅니다.

0: 이게 1년째 안 된 양고기잖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맛도 있고. 일본 사람들 사실은 육식 별로 안 하거든요. 오랜 전통이죠. 한 1000년 가까이 육식 안 하고 그 생선만 먹었는데, 1918년인가? 그때 이제 군용 양모를 넣기 위해서 홋카이도에다가 면양을 자그만치 100만 마리를 뿌려놨대요. 100만 마리 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만 마리의 양에서부터 이제 양모는 얻었는데, 양들이 고기를 이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던 홋카이도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가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장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에서 양고기를 먹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숙주나물을 올려 먹는 거는 일본식이고, 우리는 역시 김치를 얹어야 돼요.
1: 일본식에 한국식을 얹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홋카이도에서의 첫날,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삿포로에서 차로 4시간 남짓 홋카이도의 동쪽 아바시리로 향합니다. 오호츠크 해를 마주한 아바시리는 삿포로와는 색감부터 다릅니다. 아바시리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매년 1월이면 러시아에서 밀려온 유빙이 해안을 가득 메웁니다. 그 얼음바다를 가르는 쇠빙선은 아바시리 겨울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유빙이 사라지고 차가운 바닷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틀개가 올라옵니다.

0: 이곳 사람들에게 봄은 달력 속 날짜가 아니라 바다에서 무엇이 잡히는가로 먼저 느껴집니다.
1: 이야, 지금 철개 축제하고 있어요. 철개 살라고 딱 줄 서 있는 거예요. 요쪽에도 한 줄, 저기도 한 줄인가 봐요. 철개 살라고. 와, 철개가 유명해서 철개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 공동체들이 모여서 즐거움도 나누고 또 매출도 올리고 이제 일석이조 이제 그런 장소죠. 이제 올해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생기가 돈다 그럴까요? 그런 게 느껴져요.
0: 겨울 바다를 지나온 털개는 봄의 소식이 되고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축제로 맞이합니다. 털개 축제는 아바시디의 봄의 상징인 셈이죠.
1: 배를 찢자마자 시키네요, 그죠? 시켜서 맛있게.
0: 이렇게 얼음을 부으면 급격히 온도를 낮춰 껍질 속 살

0: 개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들이 축제 곳곳을 채웁니다.
1: 재빠른 일 떨어지는 후, 야스, 이즈 크라브 야키소바, 야스, 아바시리와 강남아시다, 아바시리 이즈 크라브!
2: 여쇼!
1: 여쇼!
0: 야키소바는 아바시리가 자랑하는 맛이라고 합니다. 얼음 붙었던 바다가 열리고 야외에 모여앉아 햇살과 음식을 즐기는 풍경. 마을은 완전한 활기를 찾았습니다.
3: 다 이제 쪄서 먹는 거예요.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됐을까? 아, 어이씨 소다네. 카리스키다네.
0: 설계의 진짜 백미는 이 개딱지 속에 든 내장이지요. 제대로 즐기네요.
4: 나가이 후유가 오와리 유효모 나그나리 ようやく春が訪れまして、カニを楽しんでおります。カニうまい！合わせ最高！
0: 광장 안쪽에서는 그 봄을 환영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0: 바다를 다스리고 풍물을 기원하는 어촌마을 특유의 몸짓. 역동적인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는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축제장 한편에 유독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색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건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추천된 번호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저 나니까 뭐라 오노? 많이 그랬노?
2: 간이 막히니 상가되기를.
1: 아, 간이 막히니 상가되기른다. 아, 이 자기 번호,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고유번호가 당첨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何人が 参加 するんですか？わあ、花どうするんでた。いや、5人だけです。あ、5人だけなんで、これ買ったの？いっぱい買ったの？山はあります。すごいな。あのね、これを買って、これ、こう、当選されると、どうなるの？中に入って、カニをもらうの？カニが空から降ってくるの。それをキャッチする。あ、空から降ってくるの？それをキャッチする。そっか。 서로 나가 밖에서 있다는 건데 최대. 해서. 소카.
3: 가고? 가고 밑. 아, 이
1: 시로이
3: 가고.
1: 시로이 가고가.
3: 시로이 가고니. 어. 막 고한테
1: 위에가. 아, 위에가. 다리가 그래.
3: 나게는 아까 오마쓰리 노지상.
1: 아, 우리 축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뿌려주면 이제 바켓스 같은 거 이제 있잖아요. 그 그걸로 이렇게 머리 인천을 받아야 된대요. 아, 근데 한번 해봐야 알겠죠.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너무.
3: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어, 겨우 이빨 돋대요.
4: 하이.
0: 드디어 당첨 번호가 발표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5: 그래. 아.
0: 럭키 라일락도 찾았는데 당첨의 행운은 과연?
6: 우리가 1127, 1128, 1129잖아요. 1127. 아, 떨어졌다.
0: 털개 가시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과 바구니들. 비록 당첨의 행운은 저를 비켜갔지만 어쩐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진 당첨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웁니다.
1: 아, 이거 경쟁에 저걸 가지고 다 받아야 되잖아요. 어? 그 헬멧 쓴 거, 걔가 만약에 머리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헬멧을 다 쓰게 쓰우고 시작하네요.
0: 시원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털개들이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오늘 반드시 털개를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공중을 가르는 설계를 쫓아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대로 조준해 잡아내는 손맛이 쏠쏠합니다. 한 마리라도 더 챙기려는 욕심에 잡은 개를 얼른 옷 속에 쑤셔 넣는 노하우도 엿보입니다. 드디어 짧고 강렬했던 공중전이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축제를 즐긴 기분만큼은 최고입니다. 설계와 바꾼 영광의 상체에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온몸을 던져 얻어낸 귀한 봄의 전리품들입니다.
1: 아니, 이 팀은 유달신이 많이 받았어요. 한 달어. 가니? 가니. 와. 생생한 개가. 아, 맛있겠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떻게 해서 한번 되시다. 온돈이. 이야, 수고해.
6: 맞춰가 요까
1: 맞다네. 오마인데, 토르노. 예. 이게 요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주는 강주리로 받으면 안 되고, 강주리는 옆에 끼고, 손으로 받은 강주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진하게 강주리로 막 이러니까, 들어가다 튀고, 들어가다 튀고, 아마 안 되지. 그러니까 몇 번 와본 사람들이나, 이거 저기 센스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받네요. 네. 뒤에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받았어. 아줌마들은 못 받았어. 아유.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
0: 이벤트는 놓쳤어도 봄의 성찬한 맛볼 진짜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붉게 익은 털개들, 거칠이 없이 신문지에 툭툭 싸서 건네주는 투박함마저 축제의 기분을 더해줍니다.
1: 자, 이거를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바닷가에 왔으니까 바닷가에서 맛있게 오래 햇살을 맞으면서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0: 어디 자리가 없나 둘러보는데 이미 명당한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뭐 아무데나 앉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주인공은 이 털개잖아요. 묵직한 개의 무게감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1: 이 손으로 양손으로 다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묵직하노. 일단은 발을 좀 떼고요. 오케이. 와우. 국물이 진짜 맛있는 거죠. 국물이. 역시 개는 맛있어요. 개는 맛있어요. 보통 개는 이제 여름, 아, 겨울 음식이잖아요. 겨울에 좋은 게 많이 나거든요. 살이 텅텅 쪄가지고. 이제 빙하가 녹아내린다든지 하는 이제 봄이 되면 그게 이제 프랑크스도 맞고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고 이제 얘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거예요.
0: 촉촉한 속살을 한입 가득 채우는 호사를 누려봅니다.
1: 맛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맛은 생생해야 되네요. 싱싱한 게 최고예요. 첫째는 싱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동 음식을 먹어서 큰 사람은 이 진미를 먹잖아. 이게 진미예요. 이게, 어?
4: 야, 두 번째 간다고. 와, 이거 보세요. 맛있겠다. 이거를 이제 손으로 파서 먹는.
0: 오직 이 계절 아바시리에서만 허락된 사치 없는 진미입니다.
4: 걔는 점잖게 먹을 수가 없어요. 걔는 개그스럽게 먹는다고. 걔를 먹는 방법은 아까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맛있고. 아유, 알바.
0: 왜 이 도시가 봄을 기다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4: 이 올해 향기로운 때를 저는 마시고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야, 죽인다.
0: 차가운 유빙을 녹이고 찾아온 아바시디의 봄. 배는 바다로 나아가고 저의 홋카이도 여행도 새로운 봄의 얼굴을 찾아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바다를 떠나 도착한 곳은 홋카이도 유채꽃의 고향 다키카와입니다. 넓은 구릉지대를 가득 메우는 노란 꽃밭을 상상했지만 유채꽃밭은 언덕 사이여서 드문드문 흩어져 있습니다. 관광용이 아닌 실제 경작을 위한 꽃밭이어서 농지 상태에 따라 매년 다른 지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유채꽃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제 기름 자른 것들이잖아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자랐네요. 와, 깃발 달아놨네요. 깃발, 유치하네. 유치하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지아의 손수건. 그 손수건이 노란색이었군요. 몰랐네. 그죠? 이야. 사진작가로서 이 압도적인 풍경을 찍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 유채꽃밭 안에 숨은 작은 생명들로, 그리고 그 풍경

0: 거대한 노란 풍경 앞에서 사람들은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1: 아소가 이네. 어, 이다. 모토 돼. 모토 치까지 있더라. 봐도 카메라고. 야, 너 그런 나간 이래 때 있더라. 이래 때 있대. 이래 때 있더라. 고래 고고님 미에르노 뭐 미에르노 또 우시로는 난 가지더셔. 근데 진강호모노가 지금 도래던데요.
2: 알았어요.
1: 프로의 원팁을 해줬어요. 지금 밖에서만 찍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꽃 안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어 넣어봐라. 그럼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게 보일 것이다. 원팁 가르쳤었어요.
0: 사진은 거리를 두는 기술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풍경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보는 것 자체로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아주 유쾌해집니다.
0: 길이에서 만난 낯선 이들의 순간에 불쑥 참견하는 게 때로 주책맞아 보인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다가가는 이유는 잠깐이나마 그 행복 안에 함께 머무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1: 오, 기레이 데스. 이치니노상. 모이치마이. 이키마스. 요. 오라이. 굿, 굿, 굿. 됐다, 됐다, 됐다. 기레이 데스 되셔. 아,
3: すごい!
1: 우와! 우와, 소라는 이런 거 이네.
3: 이 感じ.
1: 이야.
3: 감사합니다.
1: 기념 됐네. 그런 기념 사신다, 나.
4: 기념,
1: 本当に. 어. 아, 아, 하나 見ますと, 도유 간지?
4: 에, 뭔가 하피나 기분이.
1: 아, 소, 소, 뭔가 하피요네. 와케가 나이. 이유, 이유가 나인다. 다다. 어, 소, 하피니 나리요네.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해진대요.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이유 없이 막 그냥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와서 조금 전에 그분들은 이제 모델도 하셨지만, 그죠? 집 냄새 맡으면서 숲속에 앉아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어? 이런 기회는 세상 살면서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좀 놀았던 기억은 있죠. 할머니 집에 가서. 그 기억, 생판, 뭐 도시 살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집단 냄새를 맡고 있잖아.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십 년 전으로. 그러니까 노래, 향기, 냄새,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시계를 반대 방향으로 팍 돌려놓는 뭐 위대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 집단 냄새 끝내주네요. 이선이야, 나 이제 또 부다리. 갖고, 아, 이거 올까? 이선이 올까?
4: 무자, 이거 올까?
0: 자, 이번에는 젊은 청춘들의 로맨틱한 프레임 속에 슬그머니 한 자리를 차지해 봅니다.
1: 아, 로맨틱 포즈. 버티고 나서.
0: 68과 28.
1: 오토상 이쿠스 연주 연주 하지가 김민호 오토상 연주 20살 왜 돼요?
5: 에 20살 뭐?
1: 록주 하지다
3: 에?
1: 와카구 미나이다라 와카구 미를 드셔.
0: 사진 속에서는 나이도 처음 만난 어색함도 금세 사라집니다. 눈으로 쫓던 노란 들판을 벗어나자 구수한 시골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1: 私のところだけじゃなくて一緒にヨキさんっていう薪割りとか焚き火のいろいろな体験ですとかあと原木椎茸を焼いて食べる体験とかっていうのを一緒にやってるおおいやー椎茸まだもう何もも만들고하는거이런거보세요こういうものを作るんだね。
4: そうでしょ?これは今ちょっと試作品でこれポップコーンを作ろう。原木の椎茸はこんなになります。お持ち帰りもいただけますし、あちらですぐ。こんにちは。
0: 椎茸焼いて食べられます?あ、食べられます。はい、これ。買った粘土製木質感触感味。

0: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두툼한 표고버섯을 꼬치에 깨어 장작불 앞으로 향합니다.
1: 오래일까? 오래되죠? ゆっくり やりましょう。ここでこういうのもできます。ああ、そうか。はい。で、自分でこう焼きながら、焼きながら、じゃあこれをつけるんですね。うん、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先にこれやっていいの？そう、やってください。これこれぐらい？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ジュチェコパ
0: 한가운데서 표고버섯을 굽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잘 어울립니다. 하얀 버섯 살리로 간장에 스며들며 자작하게 끓어오릅니다. 갓이 오그라들고 진한 갈색이 되면 맛있게 익은 겁니다.
1: 이게 즐거워요. 뭔가 애기들이 불장난한 기분. 간장은 다 사라지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노란색이 되면 익었대요. 어, 근데 뜨끈뜨끈해. 어휴.
0: 뜨거운 걸 알면서도 못 기다립니다. 어. 체면도 계산도 없이 오직 맛 앞에 솔직해집니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뚱쾌! 변비엔 메이킨!
1: 우와, 이거. 어떡해, 어떡해.

0: 응, 버섯의 맛이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의 맛이야. 자연의 맛, 자연의 맛. 오, 뜨거. 뜨거.
1: 장작불에 천천히 구운 덕분에 향은 지나고 안쪽에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두툼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0: 우와. 향은 자연의 향 그대로. 이걸 버섯의 향이라 말하기는 좀 아까워. 자연의 향 그대로야. 쫄깃쫄깃하네요. 또 갖게 되고 있어요. 그래, 네. 오이시 됐어요. 오, 오이시, 오이시.
1: 혼자 즐기기 아까운 맛과 시간을 젊은 청춘들과 나눕니다.
0: 아, 또 뭐, 또 였더라. 저 있더라. 응, 고지간에 희가 이노.
1: 처음 만난 사이지만 장작불 하나가 그 거리를 좁힙니다.
0: 오이시 됐을까?
1: 유쾌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으로 채웠던 시간이 조용해지면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채우고 기억으로 건너왔던 시선이 마침내 조용히 가라앉으며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선한 바람이 유채꽃 가득한 지평선 위로 지나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노란 들판의 여운을 안고 이제 홋카이도의 거센 바람이 지배하는 곳 가무이 곳으로 향합니다. 가무이 곳에서는 바람이 풍경을 먼저 움직입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바람의 언덕을 향합니다.
0: 바람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그냥 피부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대습 때문에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1: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바람은 더욱 거세집니다.
0: 이제 가무이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야, 이거 봐라. 하, 저 멀리는 설산도 보이고. 오호, 만만치 않네.
1: 저 멀리 푸른 수비로 솟은 5월의 설산이 났습니다.

0: 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1: 여기 보시면 여인 금제지 가문이 곳이어서 있잖아요. 이전에는 여기에 여성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0: 여인이 들어서면 신이 질투한다 했던 그 금단의 길을 걸어봅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저라는 인간은 그저 흔들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1: 이야, 이게 진짜 뒤로 안 넘어가요.
2: 뒤로 안 넘어가요?
1: 뒤로 안 넘어가.
0: 투명한 바람의 베개 길이어서서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1: 이야,
2: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부지? 안에 있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쏟아내.

0: 거친 바람이 빚어낸 감의 고체의 진짜 얼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아, 이거 에메랄드, 뭐 사파이어, 멋지 않네요. 그래서 이 지역 특유의 샤코탄 블루라고 불린답니다. 저 물 보세요. 우체제는 하.
0: 오직 이 거친 절벽 아래에서만 볼 수 있다는 차가운 푸른빛. 투명한 바다가 햇살을 받아 거대한 보석처럼 빛을 뿜어냅니다.

0: 송곳으로 바람의 질감을 느낍니다. 저 멀리 홀로 바다 위에 우뚝 솟은 가무이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점점 섬이 이어져요.
0: 먼 옛날 한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이 바위에서 한없이 기다렸다 합니다.
2: 이 가무이 바위가 보이는 여기 올라와 보니까 떠난 사람을 보기에는 멀리 가는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 어떻게 내려갈 길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게 너무나 절절히 전해줍니다. 참 애절한 얘기다, 그죠?
0: 기다리다 끝내 돌이 되었다는 여인. 그 그리움이 파도가 되어 지금도 바위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들려오는 그 바람 소리가 일반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태풍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마치 신이 사람을 부르는 아이누를 부르는 아이누를 인간이란 뜻이니까 아이누를 부르는 듯한 그런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정령들의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아이누에게는 이게 신의 장소이고 여기 와보면 지금 5월인데도 저기 멀리 설산이 펼쳐져 있고 이래서 그들은 신비로운 장소였을 것이다. 그리고 물빛이 그런 물빛도 있고 에메랄드 사파이어 물빛도 있고 해서 그들에게는 여기가 대단히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다시 카메라를 들어 찰나의 풍경을 기록합니다. 모든 화려한 색을 다 드러낸 흑백의 프레임 속에는 오늘 함께 나는 바람과 꽃향기 그리고 낯선 이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 햇살 보세요. 햇살 맞은 태양들.
3: 이야, 정말 볼만합니다.
2: 우와, 우리 와이드 만나.
3: 이야.

0: 그리고 네가
1: 야, 못 믿으라고.
2: 어,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1: 그래요?
2: 걷고 다녀요, 다.
1: 어... 아, 그래요?
2: 저 빼고 다.
3: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4: 어,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5: 뭐, 나 포기 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1: 어, 정준이 씨는 알아요?
5: 저 모르죠.
6: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1: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7: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8: 이 집도 살리다. 아,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9: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어, 이 집 맞아요?
10: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11: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1: 규모가
11: 엄청 큽니다.
1: 엄청나요.
11: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12: 그렇죠.
1: 아,
13: 미쳤다고.
14: 다그랬니까
13: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 났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15: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소방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16: 전소됐어요.
11: 아...
16: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13: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17: 내 이름은 태어야.
1: 태어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어, 정말 괜찮아. 커요.
17: 안녕.
1: 안녕.
17: 할머니 나요.
18: 오, 어머님. 벌써 출발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17: 할머니 나를 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0: 아이고 잘하네.
19: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0: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0: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기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지리산의 여름이 오자 초록의 숲이 무성해졌습니다. 무더위에도 그 초록을 거두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3: 조심히 와요, 조심히.
4: 이 얼마나 좋은 보약인데, 예, 신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이게.
2: 산이 준 귀한 선물로 형제가 빚어낸 한 그릇. 여름에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음식.
4: 아, 이게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봐.
5: 비빔면.
4: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2: 가슴 속까지 얼얼해지는 차가운 물냉면이냐, 차가운 달콤한 비빔냉면이냐 고민마저 즐거운 살얼음 동동 냉면으로 혀끝 바캉스를 떠나봅니다. 세계 도에 걸쳐 있을 정도로 넓고 깊은 지리산. 그 큰 산을 품은 하동에서 나고 자란 김종관 씨는 오늘도 지리산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4: 제가 지금 지리산을 걸은 지가 55년 차. 그 1년에 하여튼 300일 정도 올라가. 65일 빼놓고.
6: 지금 찾아가는 곳은?
4: 지금 찾아가는 곳은 지리산에 있는 그 숨은 비경인데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이 궁풍 폭포라 해가지고 이 막 그 비가 많이 와고 물 떨어지면은 물소리가 궁궁궁궁 흔들어서 궁풍 폭포라.
2: 지리산에는 쥐집처럼 산을 오르내려야 비로소 발견하는 숨은 곳들이 많습니다. 세차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쿵쿵쿵, 자연의 소리대로 이름 붙은 쿵쿵폭포도 그중 하나입니다.

0: 지르자면은 뭐 특별한 이름이 있는 폭포가 아니고 다들 이름 있는 폭포는 거의 없어요. 다 그 나름대로 그 상꾼들이 거기에 맞도록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무명 폭포지.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이고, 차와, 차와. 이거 지금. 아, 이 지리산 계곡물이 이렇게 시원해요. 사실상 여기서 한 30초를 손을 못 담가 거.
1: 종관 씨가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찾아오는 이유. 지리산이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제가 이제 남이 알려지지 않고 남이 볼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제 카메라에 담아놓는 거예요. 48년째 지금 얼마를 찍었냐 하면은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500만 장 찍었어요. 500만 장.
1: 50년 가까이 지리산을 기록해온 종관 씨. 10살 무렵 할아버지와 함께 오른 지리산에 반해 산을 누볐고 카메라도 들었습니다. 그 산의 마을, 꽃, 구름, 여명, 작품 하나하나에 그가 걸어온 오랜 발길이 담겨있지요.
0: 자, 오늘 내가 갖고 다니는 보물이야, 보물. 이게요, 이 지리산 구경 다 한 놈들이야.
1: 폭포를 벗삼아 나누는 시원한 차 한 잔도 종관 씨가 수십 년째 지리산과 마주하는 이유입니다.
0: 자, 폭포야, 너도 한 잔 오고 나도 한 잔 하자. 자, 너도 한 잔해. 자. 이야, 제가 한 잔서 딱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하면 신선이, 신선님은 따로 있습니까? 이러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되고.
1: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다 잘 알려진 화계면에 그의 터전이 있습니다.
2: 아이고, 어디 갔다 온대요?
0: 아, 저 사진 찍고 온다. 뭐 오늘 좋은 거 담았어요.
2: 아, 못 담았어. 내일 작업아 냉면 만들려고.
3: 아, 그래. 욕 분석 더운데.
2: 따놔야 또 작업을 하지.
3: 그러니까 날씨 더운데 고생.
2: 날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너무 급해지네. 같이 내려갈까?
1: 카메라 대신 집어든 장갑.
4: 사진 작가 아니셨어요?
0: 아, 예, 지금 저 사진도 해야 되지만은 촌생활에 일을 많이 해야 돼. 아, 이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 예. 사진 찍어가고 답 없다. 이 예술 부분이 일 어려운 거예요.
1: 종관 씨는 사진 작가이기 전에 농부이기도 합니다. 동생 종희 씨와 30여 년 일궈온 야생 녹차밭. 여름이면 그야말로 무성한 덤불 숲입니다.
4: 덤불이네요.
0: 그렇죠.
4: 남들 보면 녹차인 줄 모르겠지.
0: 예, 네, 아주 오래된 거예요.
4: 얼마나 됐어요?
0: 이게 한 20년 정도. 20년. 네,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따고 이렇게 한 재고 하니까 네. 네, 오래 가요.
4: 아, 그러면은 뭐 관리를 하시는 아니신가요?
0: 뭐 이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병충해도 붙고 그런데 이렇게 야생으로 놔두면은 그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요즘에 보면 뭐 말차해가지고 차광 재배하죠. 자연스럽게 차광 재배가 되는 거예요.
1: 햇빛을 가려 찻잎의 맛과 향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차광 재배. 형제의 야생 녹차밭은 숲 그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야생으로 자란 찻잎은 잎이 두껍고 결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0: 색상은 아주 연녹색으로 바르고 향은 녹차의 그 풋풋한 향이 아주 깊이 나죠.
1: 기계가 들어오기 힘든 숲속의 밭이라 손으로 직접 수확하지만 그만큼 애착도 깊습니다.
0: 지금 제가 이 산 지가 12대째 살고 있어. 녹차 따고 나면 다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걸 녹차를 먹을 수 있는 녹차는 없을까.
2: 자,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으이, 자.
0: 완전, 완전 한진데, 한진.
2: 지게 한진.
0: 한 50km 될 것 같은데.
2: 자, 요거 먼저 나 좀 밀어주고 해야 돼. 너무 무거워. 오늘 욕심을 많이 부렸나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습니다. 하나, 둘, 으이싸. 됐어요. 아이고.
0: 야. 괜찮아.
2: 네, 됐어, 됐어. 자, 가, 가.
1: 어깨는 무겁지만, 수확의 기쁨을 알기에 보람된 시간입니다.
2: 으이차. 조심히 와요, 조심히.
1: 형제가 함께이기에 든든한 길.
2: 오늘 욕심을 좀 부렸는가 봐.
4: 아이고. 세상에, 몸살 나겠다.
2: 오늘 좀, 사진 찍고 온다고 해, 잡아가지고.
4: 아이고, 이게 뭐야, 세상에.
2: 같이 하자고.
4: 어머나. 그래서. 아니, 형님, 저거밖에 안 땄네.
0: 안 땄다, 갖고 온다. 아이고, 죽는 줄 안다.
2: 너무 많이, 오늘 너무 많이.
0: 고맙다, 손가.
4: 삼촌이 고생했다. 그, 새벽에 나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어디 나갈 때도 있고.
5: 어딜 그렇게 가?
4: 그리고 이제 한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뭐 어디 나와 있다 그러고. 근데 오늘은 어쩐지 조금 배가지고 왔네. 이것도 아마 시동생이 다 뱄을 거예요, 아마. 설사 자기가 뱄다 해도 안 믿어, 이걸 내가. 믿을 수가 없어.
0: 내가, 나 이게 메고 왔다니까. 가방, 이 무거운 가방 메고 내가 이걸 꺾고 내려왔어. 너무 그래, 많아갖고.
2: 그래도 오늘 많이 해줬어. 또 그래. 배가 중간에 만나서 싸고 메고.
0: 아이고, 죽겠다.
2: 내일 작업하면 그건 충분하겠구만.
4: 70이 되더니 이제 70이 다 되어가,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보네. 이제 빨리 깝시다, 이거.
2: 빨리 따야지, 그것도 시들기 전에.
1: 산을 내려와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찻잎이 마르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거든요. 이 과정도 손으로 하는 일. 번거로워도 찻잎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가족의 선택이었습니다.
4: 아,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2: 아니 뭐 네. 기계로 저 배가지고 이렇게 싼 걸로 막 기계로 하면 되는데 막 줄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품질도 떨어지고
4: 그리고 잎도 이렇게
2: 이게 향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1: 넓고 험한 밭을 일구는 형을 돕기 위해 온 동생. 형은 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4: 아주 파릇파릇 이 녹차 잎처럼 파릇파릇 총각을 이 향골에다 데려다 놓고 청춘을 보냈습니다.
0: 아, 그때는 이제 또 일을 사람도 없고 또 일을 또 사실 이걸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예, 가르쳐 놓고 이제 일이 하면은 잘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잘 됐지. 잘 됐는데 뭐.
1: 형제는 새 순만 따고 버려지던 잎을 활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갓 수확한 생잎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 잎을 갈아 즙을 내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야생 녹차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아주 진녹색으로 나옵니다.
0: 밀가루, 그다음에 녹차, 그다음에 이 물, 뭐 소금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가. 다양하게 들어가.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 알기까지는 그래도 한 3년? 네.
1: 은은한 녹차 향은 살리면서도 쫄깃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반죽하고 면을 뽑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3년이 지날 무렵 형제만의 배합을 찾아냈습니다. 냉면 어서 맛있게 만들어 봐야죠. 물이 팔팔 끓기를 기다렸다가 면을 넣으면 집중해야 하는 시간 30여 초. 짧은 시간에 익혀야 쫄깃함이 살아납니다. 찬물에 빠르게 헹구어 면의 탄력을 잡아줍니다.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초록빛 면발, 여기에 살얼음 동동 시원한 육수를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원한 한 그릇 녹차 물냉면. 새콤달콤한 양념이 면발과 어우러지는 순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녹차 비빔 냉면.
4: 야, 여기 역시 냉면이, 녹차 냉면이 최고죠.
5: 자, 이게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봐.
6: 비빔면.
4: 맛있다.
5: 내가 항상 해도 맛있어.
4: 야.

0: 삼촌,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것 같다, 그지? 이 좋은 산세에서, 산 속에서 냉면도 먹고.
1: 그걸 이제 느끼냐?
2: 무더운 여름, 푸르른 지리산을 혀끝에서 통째로 맛보는 기분입니다. 형의 또 다른 아지트로 향합니다.
1: 야, 나 이거 안 돼. 요가 꺼져, 꺼져.
2: 가족들을 위해 형이 찾은 숲속 계곡.
3: 아, 이게 또 숨은 비기.
1: 많이 앉아갖고 있으면 그만 신성이 따로 안 돼. 따로, 그러니까 그만 나오는 게 있는 거죠.
0: 무릉도원이라 그럴까? 여기 오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1: 이렇게 수박 하나 먹을까요? 수박 하나 먹읍시다. 이야, 와, 오늘 제대로 골랐다.
0: 와, 오늘 잘 먹겠습니다.
3: 아, 맛있겠다. 내가 더 맛있는 것 같다.
1: 와, 이거 진짜 맛있다.
3: 와, 그 맛있다. 기분 나고.
1: 지리산은 그만 막 피서지가 따로 없어. 막 이거 나오면 그만 바로 집 앞에 문 열면 피서지라.
3: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뭐 건강하게 또 저렇게 사진 찍는 비경도 한 번씩 보고 그런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2: 지리산 덕에 올여름도 참 시원합니다.
1: 아이, 나 전체입니다.

0: 어느나 어느나 물에 이렇게 구워야.
1: 아우 죽이네 이거.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6: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어?
7: 그건 네가.
8: 야, 돈 입으라고!
7: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걷고 다녀요, 다.
8: 아, 그래요?
7: 저 빼고 다.
9: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입고.
10: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7: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11: 그럼 정준이 씨는 알아요?
7: 저 모르죠.
12: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13: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14: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3: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4: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3: Save the

0: 칠드런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과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중력은 공평합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3: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2: 온 힘을 짜내 버틸 땐 모두 같은 얼굴이 됩니다.

덕거리로 공부 체력을 키운다는 고3. 오늘의 목표는 17개입니다. 처음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목표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0: 21개. 인생 신기록이지만 힘이 남아 있으니 하나 더. 이번엔 실패합니다.
1: 사실 내려올 때도 끝까지 고민했었는데 좀 끝까지 열심히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2: 하나라도 더 하려고 쉬었다 하는 거 보니까 막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1: 더 열심히 준비해서 1등 하고 싶습니다.
2: 1등.
0: 대회 이름은 낯설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철봉처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맨몸으로 겨루는 대회죠. 기계의 힘은 빌리지 않습니다. 모든 힘은 몸에서 나옵니다. 손끝만으로도 하루가 굴러가는 시대에 살지만

0: 퇴근 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1: 거실이라던가 그냥 이런 맨 바닥 같은 데서 모이면은 하고 있어요.
0: 몸이 부서지는 사고를 겪고 나서
2: 제가 한 10년 전에 어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어깨가 다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푸시업 100개는 해봐야 되겠다.
0: 평범한 팔굽혀펴기가 인생 목표가 됐습니다.
3: 몸이 아파서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이나 뭐 집안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0: 살기 위해 일부러 운동하는 존재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4: 우리 몸으로 먼저 경험하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뇌가 아니라 몸이기 때문이에요.
0: 몸이 버틸 땐 마음도 따라 버팁니다.
5: 해야 돼.
0: 1초를 더 버틴 시간들로 지금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과 사뭇 달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똑같이 몸의 기본을 배우던 시절이 있었죠. 어릴 적 우리는 걷고 뛰고 구르며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던지고 균형을 잡으며 운동 감각도 익혔죠. 하지만 커가면서 이런 기술을 쓸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6: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중에 맞고 물어보세요. 운동은 가치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아마 90%, 거의 100% 가치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유명한 격언 같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운동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운동의 베너핏을 가져가는 사람 많지 않다. 아마 노인기 가서야 아마 몸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져가지고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운동 그 자체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영하 5도, 칼바람에 몸이 얼어붙지만 어김없이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1시간짜리 무료 에어로빅 교실입니다. 열성 참가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입니다. 전신을 크게 움직여 심박수를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시간. 포쾌한 동작만큼이나 운동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7: 건강이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울 때는 한 100명 정도 와요.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얼굴 보는 재미로 오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추운 야외가 아니라도 운동할 장소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찾아와 운동하는 이유는 함께가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이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회사 안에 거대한 피트니스 센터가 있죠.
8: 회원수는 8,3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헬스장은 940평으로 기구는 263대, GX, 스피닝, 필라테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수영장부터 암벽장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출근해서 운동까지 끝내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8: 11시부터 1시 30분 사이가 가장 많은 임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직장 내에 피트니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접근성 자체가 너무 좋아서 효과적으로 임직원들을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합니다.
0: 이곳에서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입니다. 집중력과 지구력을 높여 업무 체력을 만드는 직장인의 생존 전략이죠. 다만 운동 경험이 없으면 시작부터 막막해집니다.
5: 처음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담하시는 경우에는 운동에 대한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운동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0: 업무가 디지털화될수록 몸을 쓸 일은 줄어듭니다. 성인의 경우 주당 150분의 운동이 권장되지만 이마저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최소한의 체력을 갖추려면 더 의식적으로 운동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6: 진짜 건강은요, 핏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체력을 피지컬 핏니스라고 부르는데 이 핏한 거는 신체가 이 사회에 잘 핏하게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강과 체력을 그냥 질병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내 몸이 갖고 있는 힘이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핏한 상태로 살아가려면 사실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0: 체력, 운동선수에겐 이기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죠.
9: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50kg 여자가 이렇게 근육이 붙으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0: 반복, 또 반복. 링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9: 사실 키는 그 꾸준한 힘인 것 같아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보통 몇 개월 있으면 다 체육관에서 사라지시거든요. 저는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경기 끝나고 한 1, 2주 쉰 적은 있는데 크게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취미로 가볍게 시작한 복싱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로 데뷔했고 3년 만에 챔피언이 됩니다. 한국 여자 복싱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인 그의 몸은 사실 매일 너무 다른 두 세계를 오갑니다.
9: 정말 너무 다른 성격이라서 너무 다른 성격의 직업인데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도 좋지만 그 복싱 챔피언이 된 저의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 너무 피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운동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노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약한 편이어가지고 좀 병원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 체육관에 딱 오면 일단 체육관 온 순간부터 병원 일을 잊게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힘들 때는 사실 체육관 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와서 처음 오기까지가 힘들고 이제 몸만 풀리면 이제 제 몸이 하고 있어요.
0: 멘탈을 지키는 생존 기술을 복싱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운동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찾았습니다.
9: 운동 안 하다가 아파지고 나면 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좀 미리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몸은 타고나지만 강한 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마흔이 돼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0: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면서 지금의 제 몸이 제일 건강하고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컨디션이 좋거든요. 저는 43살 두 딸 아이의 아빠이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신현섭이라고 합니다.
0: 대기업을 나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인생 처음으로 처절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상태로 2년을 살던 어느 날

0: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1: 제 몸을 신체 나이를 30대로 돌리면 만약에 30살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무섭냐. 그때부터 10년 동안 실패하고 고생을 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흔이 넘었지만 30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0: 일단 몸부터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갖 핑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1: 처음에 운동이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운동을 한번 하러 갈 때마다 아, 오늘 갈까 말까 아니면 어제 했는데 내일 하면 되는데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소한 망설임에서 만약에 운동을 안 하는 거를 반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살면서 도전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있어서 항상 망설임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무조건 하는 걸로.
0: 그렇게 3년 동안 무조건 하기로 한 마음을 지속시켜준 건 가벼운 루틴이었습니다.
1: 매일 운동을 뭐 헬스장 가서 1시간, 2시간을 꽉꽉 채워갖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걸로 접근을 하면 일단 시작 자체를 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거든요. 거기 1%면 14.4분인데 그러면 하루에 15분 정도만 노력을 해보자.
0: 하루 1%가 쌓여 전에는 포기했던 무게를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들이 늘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도 생겼습니다.
1: 제 스스로에 대한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 것 같아요.
0: 그 감정을 혼자만 갖고 있기 아까워 운동 챌린지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100여 명이 자신의 15분 운동을 인증하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그는 운동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새삼 깨달은 게 있습니다.
1: 사람들이 흔히 헬스장을 집 앞에 있는데 왜 못 가냐고 하는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 집에 일단 들어와서 소파에 앉기 시작하면 엉덩이를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의지만으론 어려운 운동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방법.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2: 혼자 외롭게 하고 보고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해도 환영해주고 잘 못해도 서로 격려해주는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커리지가 돼요.
0: 잘해도 못해도 격려해주는 최고의 운동 파트너는 그의 딸입니다.
3: 아버지가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한 10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기에 너무 헤비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꾸준히 하기 너무 좋은 포맷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즐겁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9년은 한 팀으로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둘이 함께 완주하는 경기. 경기 내내 서로를 책임져가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날의 팀플레이는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과 맞닿아 있습니다.
2: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오랜 집안의 이제 그 장손, 그 다음에 뭐 맏며느리로서 가사에 많이 헌신하다 보니까 본인들 건강 관리 잘 못하셔서 노년에 좀 많이 힘들게 지내셨고 저희 자식된 도리로서 그걸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과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만약에 노년을 보낸다면 결국은 또 내 그 자녀가

0: 그 시절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1: 저희 80년, 90년대에는 토요일도 근무하던 시대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거의 근무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 또래 분들이 운동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환경적으로.
0: 하지만 운동만이 유일한 살길이 되어버렸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 과로가 쌓이면서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출근 중에 졸음 운전 해가지고 거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뻔한 경험을 겪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가족을 지키려면 이제는 작심하고 이제 체중도 빼고 운동도 해야겠다.
0: 그는 곧장 등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지만 처음 하는 운동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1: 급속도로 25km 감량을 했고 아주 독하게 했습니다. 감량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근육도 많이 소실이 돼서 기운이 없어요. 몸은 가벼워져서 좋은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유산소와 웨이트 병행하면서 몸이 이제 좀 더 단단해지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0: 시행착오 끝에 찾은 인생 운동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크로스핏. 예순의 선수가 될 만큼 푹 빠졌습니다. 그는 몸이 가진 힘을 인생 후반부에 깨달았습니다.
1: 한 50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0: 50이 되어 시작한 운동. 시작은 마흔이 될 수도 있고 서른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운동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을수록 더 큰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2: 늦었을 때는 그 지각비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각비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도 드리고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싶다, 잘 해야겠다라는 감정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장벽이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는 거고.
3: 오케이.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것. 카스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카스만.
0: 지각비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곧 성인이 될 수많은 아이들에게 운동은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고등학교에 헬스부가 생겼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긴 하루에 작은 틈이 생긴 겁니다.
4: 이제 한 단계로 내려갔다. 터치. 컵.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뭐가 자꾸 집중. 무게 날리지 마.
2: 교사 경력 11년 차. 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주용성입니다. 저희 운동장 한 바퀴가 100m가 조금 넘는데 두 바퀴를 힘들어서 못 뛰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천천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체력 수준을 보면은 많이 안타깝고 저도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0: 처음 올린 릴스가 조회수가 200만이 넘으면서, 오, 야, 니네들 이렇게 유명해졌다 하니까 애들도 스스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1: SNS로 헬스부 아이들을 본 지역 사진관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헬스부에 들어온 지 1년. 몸이 달라졌고, 표정과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0: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느낄 수 없는 더큰 필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헬스장을 만들 곳이 없는 거예요. 빈 곳이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처음 한게그 강당이었어요. 강당 무대 위. 근데 사실 강당 무대 위라는 게 저희들 체육과만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교무실을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겠다. 여기를 헬스장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여기가 헬스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2: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체육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또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3: 모르겠어. 나 지금 아직
1: 강해 보이기만 하는 몸이지만 처음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4: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집에서도 이제 할 것도 없고 집에서 있으면 핸드폰만 보니까 주로 그냥 밖에서 목적지가 없이 그냥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원래는 고1 이제 1학기 지났을 때 이제 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해가지고 중퇴까지 약간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헬스 시작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1: 아이들에겐 저마다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게 해준 건 모두 같습니다. 운동입니다.
5: 슈퍼데디.
6: 슈퍼데디.
5: 제 많이 쪘을 때가 168에 110kg였거든요. 다이어트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이 먹는 거를 참고 이런 거보다도 남들이 제가 뺀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넌못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많았는데 원래 80 초반 정도 목표였는데 그것도 이뤘고 이번에 15 내려갔을 때도 자고 있었는데 고모 그 왔는데 저분은 누구셔 이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매일 반복되는 운동이 오늘도 학교 한켠에서 계속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교사에겐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켰다는 보람이 남았지만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0: 이 헬스부는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해서 다 모인 거잖아요. 사실상 아이들 체육 수업을 안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불청객인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 코로나 시기를 완전 직격탄으로 맞은 사춘기 때 직격탄으로 맞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흔히 말하는 대중 스포츠에 대한 어떤 기초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기초 체력 수준이 엄청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체육 수업을 할때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청소년들의 부족한 운동 경험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입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달라진 생활 환경도 몸을 덜 움직이게 만듭니다.
7: 신체 활동 영역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요. 학교 영역, 그 다음에 교통 영역, 집안일 영역, 여가 영역입니다. 여가 영역은 좌식화되어 있고요.

0: 집안에서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무언가 활동하지 않고요. 심부름도 안 해요, 잘. 다 배달시켜요. 교통도요, 엄마 아빠 차나 대중교통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유일하게 학교, 그 중에서도 학교 체육 수업 안에서만 아이들은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1: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아!
2: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하나, 둘, 셋, 이렇게. 알았어? 옆구리 땡기게.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위로, 위로.
3: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체육 시간입니다.
2: 7, 8.
4: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왜 갔냐면 체육하러 갔어요. 그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 재밌는 경험을 이제 현장의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됐고.
3: 체육 시간은 학교에서 몸을 마음껏 쓰는 시간입니다.
4: 맨날 일단 선생님한테 체육하자고요. 그래서 막상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잖아요. 처음 5분은 열심히 하는데 딱 10분이 지난 시점부터 애들이 헉헉거리며 잘 못하는 거예요.
2: 이번에 탈락하면 개구리 점프 3번 하는 거야. 알았어요? 개구리 점프. 점핑잭 3번. 점핑잭 3번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4: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강도 운동을 제가 이번 체육 시간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2: 자, 좋아. 움직여, 움직여. 말처럼 뛴다, 뛴다.
3: 한 번 더 움직이게 하려고 수업에 놀이를 더합니다. 하지만 재미가 중심인 체육 수업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게 교사의 생각입니다.
2: 여러분들은 뛸 수 있어요.
4: 재미가 되게 중요한 체육 교육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재밌어야지 아이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추가하면 문제가 이제 기본 기능이 뛰어난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계속 상처받고 그런 애들이 뭐라고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 손바닥장 하나.
3: 잘하지 못하는 아이도 상처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체육 시간을 위해 수업 틈틈이 기본을 다시 가르칩니다.
2: 그리고 바로 차려, 자리에 앉아. 아, 이쪽으로 보자. 뒤로 돌아. 일로 보자. 날 이렇게 보자.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기본 움직임 기술 중에서 이동 움직임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겠어요?
4: 신체 활동 움직임도 스포츠로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스포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는 거예요.
2: 걷기, 걷기. 자, 걸으세요.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좋아, 움직인다. 호핑 어떻게 하지? 이렇게 깨근 발로 뛰면 됩니다. 깨근 발로. 깨근 발, 움직인다.
3: 본격적인 스포츠 활동이 시작되는 중학교. 그 전에 기본기를 다져주려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운동 격차를 줄이는 이런 활동이 저학년 때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건축물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기본 움직임 기술을 모든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주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을 할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던지기 받기, 그 다음에 공 차기 이런 걸 할 줄 알면은 나중에 그 학생은 발야구를 할 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1, 2학년 때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1, 2학년에 체육이라는 교과가 없는 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있어요. 뭐 피지컬 에듀케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3: 지난 40여 년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체육을 음악, 미술과 통합된 교과로 배웠습니다. 독립된 체육 과목이 없었던 겁니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움직여 놀 때 온전히 내 몸에만 집중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평생 운동을 가까이 하는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5: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급속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급격한 발달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른 학생보다 운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비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 단계,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 단계는 운동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의 그 감정과

0: 운동에 대한 몰입감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다가 하고 싶다, 본능적으로. 그거는 유치원 때 키워줘야 되는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오늘 아이들은 살아가는 내내 아이들의 몸을 지켜줄 기본기를 배울 것입니다.
2: 얘들아, 안녕. 모여봐, 모여봐. 모여봐. 안녕, 반가워. 모두 몇 살이지? 아, 8살. 아, 오늘 8살이 배워야 할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할 거야. 여러분, 그 한글 배울 때 뭐부터 배우지? 한글 배울 때 뭐부터 배워?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지? 그럼 영어를 배울 때는 뭐부터 배워?
3: A, B,
2: C. 아, 그렇지. 잘 알고 있네.
3: H, I, J,
2: L, L.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런 알파벳을 배워볼까, 알파벳. 글자 알파벳이 아니고 움직임 알파벳을 배울까? 움직임 알파벳. 알았지? 앞으로 왔다가 벌렸다가 앞으로 왔다가 전다 앞으로 벌렸다.
1: 기본 움직임 기술은 운동을 이루는 기본 단위, 영어의 알파벳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알파벳 없이는 스포츠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죠.
2: 넷, 반, 그리고 아이고 옆으로, 그리고 어우 빠르다. 한방 그리고 두번, 아 좋다 잘했다. 이렇게 비동 이동 조작 운동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 천천히 걷거나 빨리 걷거나 뛰거나 점프하거나 이런 동작들은 보통 이동 동작. 비동 동작처럼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다던가 몸을 굽힌다던가. 마지막으로 조작 운동은 결국 우리가 물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즉 공을 던지거나 받거나 또 공을 차거나 하는 동작들. 특정한 운동 동작을 한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다양하게 그런 동작들을 해보았느냐, 경험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동작들은 탁월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기도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함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교육, FMS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근데 이게 나중에 스포츠 종목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프가 들어있는 스포츠 장면이 뭐가였지? 농구에서 뭐 슛할 때, 블러킹 할 때, 배구에서 스파이크 할 때, 블러킹 할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농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미리 점프라는 걸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로 가든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 움직임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떤 스포츠 종목을 할 때 따로따로 그거를 막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들을 내가 습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어떤 스포츠 종목을 만나든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스포츠 종목을 향유할 수도 있고, 직접 뭐 보러 갈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1: 하지만 이런 기본 움직임 기술이 있어도 써먹을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이 숙제로 남습니다. 럭비를 배우기 위해 운동장에 모인 이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서 왔습니다.
5: 요새 아이들이 구르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겁을 내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앞구르기를 못해서 옆으로 구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한 명씩 이제 조금씩 가르쳐주면은 할 수 있을 건데, 안 해봤던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겁이 많죠, 요새 아이들은.
1: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6: 저는 아이가 고학년 돼서 사실 제주에 오게 된 상황이어서 사실 그런 학군지에 있었고, 근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같은 아파트에 항상 같이 살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밤 10시 반에 학원에서 돌아오는 모습들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아이가 저렇게 커야 하나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기서도 스마트폰은 고민거리입니다.
7: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폰을 좀 덜 들고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시간을 좀 줄이고자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럭비 선수 출신 주민이 코치를 맡고

0: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태그 럭비 클럽. 몸싸움 대신 허리에 태그를 떼는 안전하고 배우기 쉬운 럭비입니다. 12명으로 시작한 클럽은 팬데믹을 거치며 회원이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팀 스포츠를 통해 아이가 많은 걸 배울 거라 믿습니다.
1: 제 나이 때는 이제 그 농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남학생 사이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을 때라든지 운동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공 하나 들고 항상 학교 농구장 가서 농구를 했었고, 특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적응이 나을 것인가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뭐 그걸 하면서 저는 그냥 재밌으니까 했지만 나중에 반추해보면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이 남아있거든요.
0: 운동으로 달라진 아이들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엄마입니다.
2: 얼마 전에도 발목을 다쳤는데도 그거를 운동을 끝나고 집에 와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목이 아팠다고. 그럼 발목이 아프면 운동을 쉬어야지 했더니 아이가 오히려 저한테 발목이 아프다고 운동을 쉬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3: 좀 겁이 많아서 처음에 시도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태그 럭비를 하면서 원래 아마 혼자였으면 안 하려고 했을 텐데 아이들 옆에서 응원해주니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 크는 그 성장하는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운동에 진심인 어른들이 느꼈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번엔 아이들이 말합니다.
4: 뭘 할 때도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하고 부딪혀보자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5: 달리기가 좀 더 빨라졌어요.
6: 쇼츠 같은 걸 주로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뭔가 한 가지에 갇혀서 약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 럭비를 하면은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 10년 뒤에도 다 같이 럭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10년 후에도 아이들은 오늘 운동장에서 뛰고 구르고 넘어지며 배웠던 감각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8: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는 그냥 튼튼한 몸과 튼튼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달라질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튼튼한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갖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느냐만 달라지는 거지 근본은 달라질 리가 없는 거죠.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되죠.
0: 83. 그는 아침마다 1.5km 수영을 합니다. 평생 이어온 운동 습관입니다.

0: 하루 세 번, 세 시간 운동.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변 청소까지 하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파도가 좋은 날이면 주저하지 않고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1: 브라보!
0: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몇 시간 동안 앉아 공부를 합니다. 운동과 배움을 좋아하는 그에겐 사실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 세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가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공로로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죠. 요즘 그는 인터넷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늘 그의 관심사입니다.
1: 운동하고 공부하고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0: 과학자로서 국민 훈장을 받은 그는 등반가로도 체육 훈장을 받았습니다. 평생 운동을 가까이 한 결과였죠.
1: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부터 이 습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공부와 운동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0: 확고한 철학은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1: 아버지가 운동을 아주 좋아하셨고 운동을 거의 종교적으로 하셨죠. 운동을 지금도 하루에 세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아침 저녁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한 번 더 하시고, 학교 갔다 오면은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운동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0: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까마득한 산 정상을 수없이 오르며 느꼈던 감각은 성인이 되어 힘든 순간마다 되살아났습니다.
1: 특히 박사학위 받으면서 학위 논문 쓸 때, 아, 이 거대한 논문을 내가 써야 되는데 지금 겨우 50% 왔는데 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옛날에 운동하던 경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진짜 매일같이 부딪히면서 계속 훈련을 하고 그거를 이뤄냈을 때, 내가 목표하던 거를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물어붙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0: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딸을 키웁니다.
1: You're doing amazing.
0: 딸도 운동이라는 평생의 자산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1: 저도 지금 세대면은 너무 볼 것도 많고 소파도 너무 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내가 어디 나가서 뭐 운동을 해야 돼,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살다가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0: 편해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움직임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편리한 기술의 시대를 열었던 그는 여전히 몸을 말합니다.
2: 우리는 그 오가닉 하니까 몸 있는 거죠. AI는 그 건강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해요 아니에요 따라서 얼마나 많이 영향 받을 건데. 뭐 국간적으로 하면 하루에 예를 들면 공부하는 거 20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못하지. 그렇지만 그 머리 건강하면 거기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쉽게 포기하기로 돼요.
0: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평생 운동을 놓지 않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결국 우리는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0: darkness, all these blues, they grip my soul tight. In the dead of night.
1: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2: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3: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4: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5: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6: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공기백은

0: 테이프는 진짜 이상해.
1: 렛츠고. 건강진
2: 소위 대표는
3: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쌀과
4: 홍키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0: 욕 좀 자제하세요.
1: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3: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4: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3: 오, 이거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데프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뮤직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4: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7: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8: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9: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8: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1: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2: 첫 성경!
11: 드디어 또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3: 네.
11: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사이좋게 함께하고는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아직도 남편을 이해 못하겠어요.
11: 지금? 아, 그래요?
13: 20년을 넘게 만났고.

0: 다섯 명을 낳았지만 정말 이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 아, 모르는 사람 이해 같아요.
1: 네. 남편은 혹시 주리 씨를 이해한다고 하던가요?
0: 별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1: 노력하러. 예, 그렇죠.
2: 저도 지금 이제 아내랑 연애까지 해서는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도 간혹 보면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1: 있습니다. 네.
3: 베스트셀러 제목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1: 읽었어요. 저 읽었어요. 네.
3: 이게 같은 한국말이어도 이게 남녀 사이에는 번역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아,
4: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많네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으니까요.
1: 저 행성 자체가 다르니까.
4: 그렇죠.
1: 그런데 배우자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있잖아요.
0: 맞아요. 있죠, 있죠. 분명 제가 제 뱃속으로 나왔는데.
4: 나왔는데.
0: 정말 모르겠어요. 이 외계인들, 다섯 명. 이 다섯 명이 다 각자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아요.
5: 부모도 끊임없이 자신과 자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성교육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1: 맞습니다. 배우자도 모르겠는데 자식은 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6: 둘째님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더 편해요.
7: 뭐 폭염수술 이런 얘기는 말해도 엄마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0: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8: 브래지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0: 무슨 생각을?
1: 생각하는 게 안 돼. 생일에 어떻게 써, 아빠? 아빠 생일에 생각하자.
9: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1: 이제 화장실을 데려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을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는데 진짜 페리가 이렇게
4: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성교육 누가 하면 더 잘할까? 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출연진을 이렇게 보면 진짜 딱 좋은 조합인 게, 쌤씨 같은 경우는 아들 둘, 그리고 저도 딸 둘, 동성부모죠. 네. 그리고 이성부모인 정규씨, 네. 정규씨 딸 둘, 그리고 주리씨는 이제 아들만 다섯.
0: 아들만 다섯? 네. 오, 저는 이제 남성 포함 여섯.
1: 진짜 많아.
0: 큰 네. 아들 포함해서 여섯. 네.
2: 그냥 이제 우리 주리씨를 그냥 주리씨라고 부르면 안 되고, 거의 뭐 정주신이다.
1: 아, 정주신?
2: 네.
1: 진짜 어떻게 키워요? 아니 어떻게 키워요? 사실 둘도 힘들잖아요. 아,
2: 너무 힘들죠. 네.
1: 손을 어떻게 키워요? 네.
4: 완전히 리스펙.
0: 아니 저는 뭐 다 리스펙 합니다. 저는 뭐 그냥 남편과 뜨겁게 사랑을 했고.
1: 아니 저희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묻지 않은
0: 그래서 그 보물들이 저에게 왔고 네. 주어졌으니까. 예.
4: 근데 주디 씨가 남자 여섯.
2: 여섯.
4: 혼자.
2: 그렇죠.
4: 그럼 또 성이 달라서 성교육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아내도 아무래도 아들이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조금 다르니까, 이제 뭔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생리하고 나면 그 혈이 묻은 게 조금 이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1: 있어요. 네.
0: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엄마, 이 피 뭐야?
1: 맞아. 뭐라고 대답했어요?
2: 갑자기.
1: 야,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혼납니다. 코피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0: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왔어라고 그 상황에서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1: 근데 너무 인정해요. 왜냐면 저도 딸들이지만 딸들이 갑자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볼일을 볼 때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특히나 주리 씨 같이 이성 자녀 성교육 이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3: 진료실에서도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1: 해요. 처음.
3: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싶으면 저희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하거나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 꺼내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5: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성별보다 부모하고 자녀 관계, 어른과 아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의 성별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좀 적게 아는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2: 사실 이제 이게 몸에 대한 호기심도 좀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몸에 대한 변화가 오니까 막 궁금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조금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첫째가 아, 나 가슴이 좀 아파 이랬을 때

0: 그게 가슴 멍울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하고 그냥 밥을 먹다가 뭐 얹혔나?
1: 채웠나, 채웠나.
0: 아니면 넘어졌나? 좀 이렇게 오해할 때도 많아가지고 야 이게 참 이성 부모로서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그때 실감했거든요.
2: 아들들은 왜 자꾸 이렇게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뭐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조물딱 조물딱 하거나 뭐 쭉 잡아당기기도 하거나 돌아다니는 팔찌를 거기다 걸면서
1: 근데 이게 뭐 이 게임처럼 이런 거 걸고 있잖아.
2: 그런 것도 사용하나? 그런 장난을 치는구나. 네.
3: 그 부위가 좀 신기한 부위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 몸이 자기의 몸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난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
2: 그래서 어디까지 늘어나나 그렇게.
3: 맞아요. 실험을 해보는 거고 테스트를 해서 한계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좀 타일르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 좀 필요하죠. 네. 네.
4: 자 그렇다면 결국엔 성교육은 동성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5: 그렇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누구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아이하고 왜 친밀해서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그 동성 부모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경험했다고 다 말을 잘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대하고 친밀한 것도 중요하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4: 쌤 씨는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컸는데 이런 성교육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는 편이세요?
6: 저는 많이 알려주는 편인데 아무래도 저 같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자로서 그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애들은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신뢰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친해질 것 같아요.
6: 엄청 친해요. 성관계 뭔지 아냐고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 윌리엄하고 벤틀리. 이리 와보라고 뭔지 아냐고. 뭐 대략은 뭐가 아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좀 친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아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게끔 이 약간 문 열어준 느낌이었어요.
4: 오,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성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들의 속마음 궁금하네요.
2: 이런 거 되게 떨려.
0: 그러니까.
2: 되게 떨려.
7: 대충이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더 편해요. 오빠는 여자가 아니로 가지고
8: 엄마요. 동성이라서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가
9: 확실히 엄마가 동성이다 보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4: 아빠들 속상하겠다.
10: 저는 아빠.
4: 근데 또
10: 동성이니까
4: 아빠가 편하군요.
10: 좀 더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7: 가끔씩 너무 과하게 할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해요.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조심히 안아주면 되는데 엄청 꽉 안아주거나 하면은
0: 이게 아빠한테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10: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싫어해요.
4: 엄마가 싫어한다고?
10: 밥 해달라고 애교 부리고
11: 애교 안 부리면 밥이 안 나와 집에서?
10: 아니 맛없는 거 해줘.
4: 귀여워.
10: 소중한 부위가 아프다던가 그 폭경수술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 안 하고 다 아빠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0: 공감할 수 있는
10: 두 번째는 보호자한테. 부끄러워서 안 했어요.
7: 나중에 생리하게 되면은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민망할 것 같아요.
11: 지아의 얘기도 부모님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 못했지?
8: 그거 생각을 해봤는데
11: 이렇게 다 여기
7: 네
12: 너무 멀리 있었어?
2: 우리 나가 있었는데
7: 근데 뭔가 보고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12: 솔직히 얘기 안 한 것도 있겠네.
7: 아니야 솔직히 얘기했어.
4: 알겠어. 요즘 아이들 똑똑해요.
0: 감이 좋아요.
4: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2: 누구야?
11: 굉장히 갑자기 공손해지는 느낌.
13: 말하고 하면서 경험 많이 쌓고 또

0: 똑똑하고 예쁜 지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짜증나도 어려워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2: 다은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다은이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3: 엄마! 네, 좀 더 당하게 해줘.
4: 그래.
5: 근데 아이들도 성이 다른 부모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성이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6: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정말 월경 얘기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5: 생일이 어떻게 써, 아빠? 아빠, 생일이 돌아와줘! 그러니까 이게, 그죠? 예. 네.
6: 그런데 우리 정유 씨하고 주리 씨가 어떻게 해요?
5: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주 양육자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고민 같은 거나 장난이라던가 이런 건 저한테 다 편하게 해요.
7: 아까 이제 VCR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스킨십으로 어색해하거나 이제 2차 성징의 신체 변화를 스스로도 좀 느끼게 되고요. VCR에서도 제작진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 부모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 시선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의식이 높아지고 언제나 누구나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컸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5: 그래서 저는 애들이 뭐 갑자기 사춘기가 오면은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럴 리가? 얘네가 변하겠어? 얘네들의 성향은 원래 이런데 변하겠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다섯 아이들한테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어서 이제 사춘기도
8: 차라리 와라 사춘기가
5: 그냥 조금 독립 독립할 애들은 독립하고 알아서 혼자 할 애들은 혼자 하고 엄마를 내버려 둬라.
8: 야, 근데 많으니까 이런 게 좋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빨리 사춘기에서 독립해라.
9: 사실 이 시기는 부모하고 성이 다르냐 같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하고 이제 독립하고 분리하고 그것이 그 시기의 과제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동성인 부모하고도 사실은 말이 많이 줄어요. 비밀이 생기는데 이 비밀은 부모가 아니라 이제 친구하고 공유.
6: 진짜.
5: 친구한테.
7: 너는 왜 이렇게 빠르냐 하고 야 네가 자라가지고 너랑 나랑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예요.
5: 그러네요. 다르네요.
7: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으로라도 야 그래도 지금 네 몸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 정도로 중립적으로 반응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6: 호주에서 그런 질문 들었을 때 대부분 성교육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5: 기회.
6: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니까 대화 진행도 기회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는 자체가 신뢰 있기 때문에.
5: 맞아. 물어봐주면 감사해요.
6: 그쵸?
5: 물어봐주면 그쵸? 감사해요. 그쵸?
6: 네. 친구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5: 맞아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기회다 싶어도 입이
10: 그게
5: 입이 계속 침 바짝바짝 마르면서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성 자녀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죠.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샤워하고 옷도 안 입고 나오면 엄마는 눈이 어디 닿냐?
8: 그래.
5: 듣기 싫다. 듣기 싫어 이래. 야, 옷 입으라고. 녀석이 진짜.
11: 엄마, 안아줘.
5: 오, 이렇게.
9: 수건은 감고 나왔네.
5: 근데 감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엄마한테 던졌잖아요.
8: 던졌어.
5: 던졌어요. 난 타잔이다.
8: 어때요? 뭐. 집에서 주리 씨네 집안 분위기는
5: 저희 집 저런 상황이에요.
8: 그래요?
5: 저렇게 다 벗고 다녀요, 다.
8: 아, 그래요?
5: 저 빼고 다. 그나마 우리 첫째 있잖아요, 우리 첫 아들. 12살, 우리 5학년. 걔는 그래도 이제 나올 때 수건으로 가리고 나오거나 나올 때 이제 그 갈아입을 옷을 들고 나가요.
8: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면 스스로 갔다?
5: 스스로.
8: 오, 세상에.
5: 걔는 그런데 우리 둘째는 그냥 다 벗고 화장실에 있어도 화장실 볼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참 눈치가 없어. 그냥 뭐 다섯 대 똥 싸면은 그냥 거기 화장실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똥 씻겨요.
6: 네.
5: 그리고 넷째도 따라 들어와. 저희는 그냥 그러면은 우리 둘째가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다들.
8: 저도 제가 볼일 볼 때 다 들어와요, 제 앞에서. 그리고 첫째는 막 빵 먹고 제 앞에서.
5: 그래서 진짜 집에서는 왠지 저만 좀 갖춰 입어야 되는 분위기?
8: 아, 오히려
5: 여기는 그냥 남탕이에요. 남탕이고, 이 남탕이 나 혼자 들어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나와서 막 뒤에서 막 몰래 이렇게
8: 속옷 챙겨
5: 입고.

0: 저는 좀 그런 분위기죠.
1: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샤워를 하고 홀라당 나오는 아들과 엄마. 예, 역할을 정주리 씨가 이제 엄마 역할을 드리고 샘 씨가 아들 역할을 할 텐데.
2: 샘 씨가 아들이에요?
1: 네, 샘 씨가 이제 아들 연기를 어디 가능하세요?
3: 아들 투로 있다 보니까 자신 있죠.
1: 그래요? 샤워하고 나서는 옷을 입고 나와야 돼. 네가 그렇게 자신 있는 몸은 아니잖아. 엄마 말 듣고 있니?
3: 아, 좋아, 좋아.
1: 그러고 나오면 어떡해. 엄마 눈을 어디다 두라고. 진짜. 몰라.
3: 팔아.
1: 어머, 야. 팬티 입어. 아이고, 너 진짜 그게. 아빠 거 닮았네? 야, 정주리 씨 딱이네. 정주리 씨 딱이네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일상이라서 정주리 씨 진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0: 그냥 일상이죠.
1: 그러니까.
0: 우리 쌤 씨 집도 그러지 않아요?
3: 우리 애들 똑같아요.
1: 똑같아요. 아, 이거 어쩌지.
3: 거기 화장실 앞에 팬티 다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들어가서 씻고 수건 이렇게 다 말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참 동안 그냥 있어요.
1: 근데 아들만 그런 게 아닌가 저희 집도 딸인데도 그냥 다 벗고 다녀요.
4: 저희 딸도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고 데리고 가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옷 입혀주고 이렇게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1: 다음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빨리 옷 갈아입고 슬라이드 타러 가자.
5: 응, 엄마.
1: 어머, 맞다. 자세 이상. 네 살 넘었지? 너 아빠 안 계신데 혼자 잘할 수 있어?
6: 곤란하죠.
1: 수영복 앞뒤 꼭 구분해서 입어야 돼. 모르면 주변 어른한테 물어보고. 알았지?
7: 그러는 상황이야.
6: 이따가 누가 도와준 사람 필요할 수도 있는데.
1: 저는 진짜 우리 남편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뭐든지 다 제가 딸들을 데리고 뭐 사우나, 목욕탕, 워터파크 다 제 몫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어떤 곳에 그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7: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몰랐고, 만 4세 전까지는 그냥 제가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이렇게 가서 앉히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4살, 5살 넘어가고 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법을 찾은 게 네. 이제 언니를 교육시켜 놓자.
1: 아.
7: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이 많지 않다면 제가 앞에서 계속 아빠 앞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안심시키면서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니 저희 남편도 놀이동산에 저희 딸들을 데리고 갔는데 첫째 딸이 한 5살 때가 6살인데 이제 화장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을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는데 진짜 테리가 이렇게 빡 이렇게 남자 이렇게 쳐다보길래 아 얘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
1: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나이 때부터는 아 얘 같이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간 거죠.
0: 그 1, 2, 3는 뭐 이제 알아서 자기들끼리 화장실 가거나 씻거나 하는데 우리 넷째 같은 경우는 5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여자 화장실을 제가 데리고 가야죠. 왜냐면은 혼자서 그
1: 아직은,
0: 처리가
1: 아직 안 되죠.
0: 소변이 튄다거나 맞아요. 아직 그게 완벽히 안 돼가지고 근데 자기도 알아요.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근데 뭐 이렇게 남자들 왔다 갔다 해도 막 빨리 들어가. 빨리 가자, 엄마.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억지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도 얘가 좀 더 작아 보이면 조금 더
1: 들어가도 오랫동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4: 저도 이성자녀를 키우다
1: 샤워실도.
4: 보니까.
1: 맞아요. 샤워실도.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도 미리 아이들한테 혼자 용변 보는 거, 뒤처리 하는 걸 좀 가르쳐서 혼자 하는 쪽으로 요즘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3: 근데 부모니까 둘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정확하게 있죠.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8: 사실 이렇게 그 경험을 한 동성 부모가 좀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생리대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꼭 경험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하기도 하잖아요. 마치 네. 내가 경험한 것처럼.
7: 그렇죠.
8: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얼만큼 공부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0: 저도 알면서 그래. 머리로는 진짜 분명히 알겠어.
1: 용기가 안 나.
3: 그쵸.
0: 용기가 안 나서.
3: 그쵸.
4: 근데 이렇게 좀 어색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1: 아~
4: 네, 예를 들면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오늘은 우리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1: 불편해. 이거 싫어하죠. 그럼 난 한 번에 숙제를 끝내려고 와다다다 네. 얘기하려고 그랬었어.
4: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교육이 절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러 번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에 스며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

0: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여성 입장은 다 설명해 줄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손 잡았으면 손만 잡는 거다. 솔직히 그거 다른 시선에서 그 경험자로서 그 얘기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저도 뭐 이제 이성 친구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이제 여성 신체에 대한 존중을 또 이렇게 잘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또 이제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왜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 이런 것도
3: 어떻게를 그리고 왜 많이
2: 설명해야 되잖아요.
3: 낳았는지를 설명을 왜 다섯이나 낳았는지를 우리도 알고 싶긴 하거든요. 먼저 아이들
1: 궁금하긴 해요.
3: 우리도 궁금해요.
2: 저희는 그냥 사랑했어요. 사랑했고 아이가
3: 너무 사랑했나요?
2: 예뻤어요. 아이가
3: 사랑했나요?
0: 아니, 여기 다 사랑이에요.
2: 네네. 맞아요.
0: 근데
2: 맞아요.
0: 다섯 명은 난 집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3: 너무 사랑했나 보다. 예. 네.
2: 저 사랑한 거 비해서 별로 없는 거예요.
3: 아,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진짜 엄청난 사랑이네요.
2: 네, 많이 사랑합니다.
3: 자, 그렇다면 우리 아빠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죠? 바로 만나보시죠.
1: 저희 첫째 진리가 지금 4학년인데 언젠가는 월경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살짝 아 부끄럽고 뭔가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도전, 여러분 함께 가시죠.
3: 정기 아빠 오늘 도전을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1: 이제 여기 다 온 것 같은데 마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떨려. 아 어떡하지?
1: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죄송한데 네. 생리대가 혹시 어디?
5: 네, 저 오른쪽으로 예. 가시다 끝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1: 아 그쪽으로?
5: 네.
1: 아 감사합니다. 와. 야 여기 다 모여 있네. 종류가 너무 많은데?
2: 종류가 진짜 많아요.
3: 종류가 정말 많아요.
6: 어렵더라고요.
1: 아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돼.
0: 뭐 살지 모르겠으면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
1: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3: 맞아, 진짜로. 와이프가 정확하게 아니까.
6: 민망하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1: 어, 여보세요? 이거 뭐 사야 돼?
7: 소형 날개형.
1: 소형 날개형. 날개형이 너무 많은데 여기? 일단 알았어?
7: 나는 안 쓰긴 하는데.
1: 아, 후원 안 쓴다고? 아, 잠깐 너무 크게 이야기했다.
7: 나 그냥 세일하는 것 같아.
1: 아,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어. 어,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어우, 잠깐만. 다 사보겠습니다. 소형으로는, 네. 아, 이것까지 사보자. 아, 땀 난다, 진짜.
3: 어, 역시 아빠들은 다 저러신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를 사든가 아니면 종류별로 다 사든가.
6: 모르면 네. 제일 비싼 거 사라고 했어요.
3: 아, 맞아요. 역시 네. 아빠야, 아빠.
1: 사장님 혹시 그 검은 비닐봉투 이런 거 있을까요?
5: 검은 비닐 사용 안 하고요.
1: 예. 그냥 이거를 그냥 무작정 들고 나가지 살짝.
3: 네. 예. 어쨌든 뭐 생리 구매 성공했습니다. 잘 샀을지가 궁금한데요.
1: 여러분, 생리대 사는 거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미션 성공입니다.
6: 그러면 내친 김에
2: 집으로 네. 가는 건가?
6: 첫 속옷.
3: 야, 근데 제작진이 또 시켰네. 속옷도 사보래요. 속옷 사보래요.
8: 어려운 미션이 맞네.
1: 좋아.
0: 아니 외부가 시는 딸이 크면 속옷 선물해 주기도 하거든요.
1: 속옷 세트. 아, 잘 살 수 있을까? 아, 여기 속옷 전문점이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그 저희. 소녀? 속옷? 아, 그렇지. 브라도 사야 되겠죠? 아, 되게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조금 오늘 땀이 많이 나네. 아, 뭔가 또 이렇게 하트 사면 또 유치하다고 할 것 같아.
7: 문자도 있어요.
9: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도.
3: 맞아요. 예. 여자친구 아내 속옷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 사장님, 근데 이게 재질이 어떻게 돼요? 혹시 막 까끌까끌하고 혹시라도.
7: 아니요, 순면이라.
3: 예. 근데 아빠가 굉장히 꼼꼼하네요. 아, 소재를 체크하다니. 와, 처음 봤어.
1: 아빠들이 이렇게 좀 와서 사고 해요?
7: 아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그죠. 대부분 네. 엄마들이 네. 오시죠. 예, 일단, 예, 이걸로. 안녕하세요. 아, 제가 속옷까지 미션 완료했습니다. 아, 이런 날이 오네, 진짜. 아, 깜짝 놀랄 것 같아. 아빠, 나 울려! 막 이럴 것 같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10: 아빠,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사고 그랬어?
3: 예상했어요. 예상했습니다.
1: 아, 역시. 아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 아니 정규 씨 진짜 아니 사고

0: 사람처럼 어떻게 잘 샀어요?
1: 와. 제가 누나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네, 그때부터 누나들이
0: 심부름?
1: 너 이제 이거 해봐야 돼.
2: 야.
0: 트레이닝.
1: 너도 이런 거할줄 알아야 나중에
3: 맞아요.
1: 네 와이프한테도 사랑받고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었어요.
0: 근데 실제 도움 되네요.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딸들한테도 사랑받고.
1: 근데 진짜 아내 거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4: 근데 속옷은 많아도 괜찮잖아요, 그쵸?
1: 그쵸.
4: 예, 다음에는 이벤트로 한번.
0: 속옷? 와이프 속옷을? 아, 근데 아내가 조금 저 같은 스타일은 제가 입는 스타일만 입어서
1: 네,
0: 처음엔 반품을 전화.
2: 안 돼. 영수증 무조건.
0: 예, 네, 영수증 무조건.
1: 아, 근데 그럴 수 있는
0: 청구. 교환권 청구.
1: 그럴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네.
2: 저도 아내 것도 사본 적 있는데 한 번은 그 총 잘못 사오는 기억이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 난 정말 너무 깜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0: 잘못 사서.
2: 근데 그 뒤로 확실히 정리 확인하고 되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저는 성격상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전혀 부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생리성 심할 때도 배에 따뜻한 물 충분히도 얼른 적도 있고.
0: 그렇게 해줘요?
1: 따뜻한 물 멋있다.
0: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윗해요. 네. 쌤 씨가 보면.
3: 저도 초경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주변 또래보다 조금 빨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0: 5학년 좀 빨리.
3: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는 조금 부끄러워서 그래서 초경을 시작했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팬티를 그대로 벗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그 장면에 저는 생각이 나요. 너 이제 시작하네. 이제 저희도 엄마도 너무 당연하게 반응을 해주셨고 아빠가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저한테 주리야 하더니 딱 목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한테 선물해줄 목걸이를 차고 계셨어요. 그래서
0: 최고자 사.
3: 이제 그때 그 목걸이를 제 목에다 이제 걸어주면서 축하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그게 너무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직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 씨도 아마 좀 딸이 곧 시작하면은 네. 그런 선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진짜 잘 참고할게요. 예, 예, 예. 와, 너무 멋있다.
3: 네네.
0: 뭐 생리, 몽정, 발기, 브래지어 같이 성이 다를 때 좀 다소 이렇게 민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부모가 어떤 태도와 단어로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까요?
4: 뭐 월경이든 몽정이든 이런 얘기들을 그냥 과학적인 정보로 얘기하면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브래지어도 뭐 여자의 속옷에 한 이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양말이나 손수건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이 어렵지 부모도 자꾸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2: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진짜 과학 수업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0: 우리 주리 씨는 어때요? 이제 아들 오영재의 사춘기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3: 아직은 좀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몽정 같은 게 애들이 다 때로 하다 보면은
0: 계속 생각이 돌려요. 계속.
1: 이야 생각지도 못했다.
3: 저도 최대한 진짜 담백하게 하고 싶거든요.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너 고추 털렸니? 그냥 이렇게 고추 털렸니? 그러니까 날 때 되지 않았니? 안 났어? 그냥 이렇게. 별로 안 담백해 보여요?
0: 아, 지금 되게 떨리는 거 느껴져요.
3: 아, 떨렸어요? 나 지금 되게 최대한. 맞아, 눈도 못 마주쳤어. 맞다.
1: 많이 긴장했어요.
0: 실제 사실 우리 엄마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은경이 털났니? 다섯 번만 연습해 봐요.
3: 은경이 털났니?
0: 다섯 번.
3: 은경이 털났니? 은경이 털났니? 알아서 네 방 네가 치워.
0: 갑자기 은경이랑 아이도 망치는 거
3: 아니야? 털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0: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 금지. 요 역할이.
3: 나 계속 할 거
1: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어.
0: 그거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녀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부모가 당황해서, 글을 뱉는 순간 여지없이 땡 소리가 울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1: 네.
0: 예. 자, 레디, 액션.
3: 아빠,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1: 브래지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3: 무슨 생각을?
0: 나 생각하는 게 아니야.
1: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0: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1: 없어.
0: 그게 생각하는
1: 거. 응원 안 하려고
0: 하니까. 어려워요.
1: 이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0: 이렇게 부모가 이제 이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신같이 이게 아빠가
1: 당황했구나.
2: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0: 그렇게 이거 꺼내면 안 되는 말이구나 하고 이제 위축되니까
1: 망설이지 말고
0: 같이 사러 갈까?
2: 오케이.
0: 고르러 갈까?
2: 저 어떻게
0: 이렇게
2: 해야 될지
0: 얘기하시면
2: 알았어요.
0: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혹시?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것 같아.
2: 와, 우리 주리가 정말 드디어 이렇게 몸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많이 큰 거야. 너무 소중하고.
3: 말이 막힌다.
1: 본인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2: 정리가 안 되네.
3: 길어져.
1: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2: 아니, 이거 쌤형한테도 한번 시켜봐.
1: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리 씨가, 엄마를 하고 아들 역할을 쌤 씨가 하는 거예요. 주리 씨가 아까는 이제 엄마였으니까. 아까는 이제 딸이었으니까.
4: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1: 어?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면 안 돼.
2: 아니, 잠깐만. 아니, 이해는 있는데.
3: 일단 화가 났어.
0: 아들이 말을 건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
1: 정신이 없어서 엄마랑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
4: 그, 운동 안 하고, 쉬기만 하고, 생리 한다고 하던데?
1: 아, 생리 현상. 내가 한번 해볼게.
4: 엄마, 그 체육 시간에 여자애들은 왜 그렇게 가끔 운동 안 해?
5: 여자애들은 남자랑 다르게 한 달마다 월경이라는 걸 하거든? 그럼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럴 땐 좀 쉬게 해야 되거든.
4: 근데 가끔 나도 배 아플 때 그때 뭐 쉬지?
5: 우리가 변비라서.
1: 변비요. 변비 고쳐줘. 물 많이 마시고 과자 먹지 말아요.
6: 맞아, 명답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1: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7: 지금처럼 담백하게 여자아이들은 사춘기 되면 월경을 하게 되고 그 월경하면은 좀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래서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성장 과정 그냥 툭 얘기해 주는 거죠.
1: 주리 씨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6: 할 수 있어요.
2: 엄마, 나 진짜 체육 시간에 보면 여자애들 맨날 이렇게 아프다고 운동 안 하고 그래. 왜 그래?
6: 여자들은
2: 엄마 왜 그래?
1: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 안 돼요. 진짜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 안 됩니다.
2: 지금 엄마 무서웠어요.
6: 바로 들어가려다가
1: 어떡하지?
0: 여기는 뭐 완전 성교 캠프네요.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1: 오늘 연습을... 시간상 오늘 원래 이제 저희가 그냥 안 보내는데.
0: 그런 것들을 아예 안 쓰란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너무 당황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생리는 여자아이만 아는 게 다는 아니에요. 남자도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우리가 크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있는 사람이 또 되겠죠.
1: 그런데 이렇게 부모 둘 다 각자의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성별이 달라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쩌지? 나 혼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시잖아요.
2: 만약에 내가 싱글 대디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넉살 좋은 이모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이모들과 이미 좀 이렇게, 아이들과도 관계가 있을 테니까.
4: 저, 호주에서 그 이혼 가정 학교에서 늘 있었는데, 그 이상한 시선이 없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그 한국도 솔직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7: 친구 부모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말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는 이제 조부모님들한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조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 이런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부모님들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뭐 육아 강좌나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1: 자,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서 성교육을 받는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데 실제로 그렇게 도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0: 챙겨서 와. 손 씻고 와.
1: 네.
0: 손 씻고 간식 먹자. 예림아, 맨날 핸드폰 보고 TV 보는 그렇게 좋아? 재밌어?
1: 스트레스도 풀리고.
0: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
1: 네. 아. 할머니, 오늘 제 친구 그 선영이가 그 오늘 생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다 하는데 저는 생리를 언제 할까요?
0: 언제 할까요?
1: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2: 또 친구들이. 네.
1: 그거를 많이 먹으면 생리 더 빨리 해요?
0: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1: 매운 거를 많이 먹으니까 다음날에 배가 계속 아프잖아요.
0: 그래.
1: 그것보다 생리통이 더 아플지. 생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있는 거예요?
0: 생리를 안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1: 왜요?
0: 응, 그거는 이제 예림이가 좀 바꾸면은 할머니가 얘기해줄게. 걱정하지 마.
3: 예림이가 이제 궁금한 게 있었군요. 요즘 네. AI로 많이 물어보더라고. 네. 근데 뭐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뭐 X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네. 저도 남편보다는 X랑 더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잘 물어보진 않고 가끔가다 X나 X에 검색해요. 할머니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0: 겁나더라고요. 겁이 나요, 내가. 내가 얘기를 못 해줬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
3: 야, 할머니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진짜로.
2: 그래도 이 배우려는 의지도 네, 있으시고. 네.
4: 의지가 있으셔.
5: 저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4: 네.
5: 양육을.
4: 그리고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하니까 실제로 맞아요. 조부모님들이 다 많이 키우세요.
6: 야전 진내서 왔어. 너가 대전서 왔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통통한 이뻐요?
7: 손님 들어봤어요?
6: 못 들어봤죠.
7: 못 들어봤어요? 누나를 위해서 한번 손님 한번 받아보세요.

0: 앉으세요. 네.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교육. 아,
1: 할머니들 성교육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선생님께서.
0: 저는 조은영이라고 하고요. 성교육 하면 어떤 말들이 생각이 나는지 떠오르는 단말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2: 저는 잘 모르겠네요.
3: 부끄럽죠?
0: 부끄럽다. 아주 솔직해요. 그리고
4: 저는 예림이가 가끔 물어요. 네.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0: 자,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한국 여성의 초경. 혹시 우리 할머님들이 어렸을 때는 보통은 몇 살 때 하셨나요?
2: 저는 17살. 16살, 17살.
0: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초경 연령이 1990년대 후반에 비해서 약 1.2세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라고 생각하면 X. 하나, 둘, 셋. 짜자잔. 이번에는 모두 다 맞추셔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월경을 더 빨리 하게 돼요. 요거는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10번 가서 데이트 신청해.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4: 네, 지금도.
0: 지금도.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4: X예요? 뭐, 네. X예요?
0: 자, 이거는 행복하고 즐거운 성장, 사춘기를 위해서 저희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림아, 할머니 오늘 교육 잘 받고 왔다? 예림이가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할머니가 얘기해 줄 수 있다?
3: 진짜요?
4: 그래. 궁금한 거 하는데 물어봐?
3: 네.
4: 우리에게 사랑.
1: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네요.
5: 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진짜 손녀를 위해서 성교육 하러 공부하러 가는 건 저도 진짜 처음 봤거든요.
6: 이거 찐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찐심 있는 사랑은 다른 거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7: 맞아요.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느껴지고, 사실 이 사랑은 결핍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이 다 통하죠.
7: 맞아요. 네.
1: 아들 다섯을 키우다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신체 변화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어요. 저도 좀 너무 이제 힘이 붙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도 얘네가 이제 저한테 와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뭔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할머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림이가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그런 어른에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개방하고 내보이는 마음을 좀

0: 내보이는 그런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다가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 네.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 아이들, 그 친구, 부모님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 없으면 뭐 성교육 책 같은 거 사서 아이한테 이렇게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의 각 그 지역마다 있거든요.
2: 결국엔 보면 가족의 형태보다 보호자가 아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한테 밥 먹으러 언제나 아빠한테 와서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 언제나 하라고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심어주니까 언젠간 이 성적인 뭐 질문이나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면 와서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제가 뭐 자유시간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퍼내는 거예요.
0: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라는 게 어렸을 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지속적으로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는 리뉴얼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너 발랑 까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은 뭐라고 하니? 이렇게 반응하는 그 차이가 아이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1: 내가 내 아이를 평생 사랑하겠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게 최대 1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몇 년 안 남았다는 게 시한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가 아빠는 나를 항상 응원할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도 느낄 거고, 그것을 아이가 믿고 느끼면 사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2: 자, 우리 이성 부모인 정규 씨들이 오늘 어떠셨나요?
4: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5: 저는 원래 평소에 이 말을 안 좋아하긴 했었어요. 자꾸 제가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내가 비빌 언덕이니? 이 말을. 만만한 게 나고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치대니까. 근데 이 말을 안 좋아하는데 또 오늘은 이 비빌 언덕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0: 아이를 지키는 건 완벽한 지식도 완벽한 가족의 형태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충분히 안전한 관계이죠. 그걸 받침 삼아서 힘든 상황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1: 네,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의 그 보호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키우느라고 매 순간 이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 너무 힘들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이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마음만큼 당당함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모든 양육자 여러분 힘내세요. 누구 하면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2: 맞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여러분 곁에 부모의 첫 성교육이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3: 자, 미스킴. 자, 우리 케빈 차오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6: 부장님이랑요?
3: 자, 우리 장팀장.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6: 아, 부장님 또 그렇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7: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6: 거듭화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8: 나도 그렇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0: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1: 정말 많이 쓰는 말인 게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6: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달려.
9: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Are you ready to look into your own depths?
1: This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2: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3: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4: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과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5: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6: 규모가
5: 엄청 큽니다.
6: 엄청나요.
5: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7: 그렇죠.
8: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9: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10: 전소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8: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11: 내 이름은 태연이야.
12: 태연은 머리가 정말 커요. 머리가 정말 커요.
11: 안녕.
12: 안녕.
11: 안녕.
13: 오, 어머님. 어서 출발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11: 할머니 나를 사와요.
14: EBS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 기술입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16: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성,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버렸어요.
2: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3: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4: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5: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0: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네.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1: 야.
0: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2: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이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0: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2: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1: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0: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1: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2: 포기할지,
0: 주락할지.
2: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해요.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1: 네.
2: 1이에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0: 이 법칙이 끝났대요.
2: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0: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2: 얼마든지 일어나요.
0: 아, 얘기해 주세요.
2: 이게.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야기. EBS 교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집을 통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건축탐구 집.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 그리고 폭풍수다. 취미는 과학. 장르를 넘어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다양한 목소리를 만나다. 스페이스 공감.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4년 만에 돌아온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2016 헬로 루키.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EBS.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 집중호.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코스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살펴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행의 의미, 특히 이 시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의 주인들이 불사의 존재들이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인간 조건을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제는 이들이 텔레마코스를 대접해주면서 생긴 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서는 마침 결혼잔치가 한창인 것으로 그려져요. 그것도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사이의 유일한 자식인 딸 헤르미온의, 그리고 메넬라우스가 하녀에게서 얻은 서자 메가펜테스가 각각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 이것은 이 스파르타 왕가에는 아주 각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텔레마코스에게 스파르타를 방문할 것을 권했던 네스토르조차 이 겹결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시인은 이 잔치에 메넬라우스의 친지와 이웃이 참석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특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속성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 중 하나가 되죠. 스파르타는 혹시 다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은 아닐까요? 저세상으로서의 스파르타의 특징은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결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암시가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해석가들의 통념대로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 텔레마코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웅들의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 장면에서 그 많은 실수와 결례가 보이는 점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파르타를 저세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이상한 점들은 곧바로 시인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의 결과로 바뀌게 되어요.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우스의 시종은 이들을 즉시 맞아들이질 않고 밖에 세워둔 채로 메넬라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정말 안으로 들여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라빈들의 손님 접대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 시종의 어색한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는 영역에 다가온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손님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죠. 다른 근거를 또 한번 보죠.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 중 누구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축을 몰고 오거나 음식을 직접 들고 올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마차를 타고 낯선 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립의 속성 또는 원격성은 저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세상에서는 외부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드물어요. 칼립소의 섬은 신들도 인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고 알키노우스가 다스리는 파이아케스인들도 남들과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고립된 세계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억류입니다. 스파르타에서 돌아오는 길에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 다시 들리기를 거부하는데 네스토르가 자기를 붙들어둘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스파르타에서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텔레마코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자 메넬라우스는 느닷없이 한가로운 스파르타 관광을 제안합니다.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영역 안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잠재적인 위험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예고가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면 메넬라우스는 그를 이타카가 아닌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정주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예 도시를 하나 통째로 비워내서 오디세우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조리 이타카에서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혀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겪은 환상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마다 예외 없이 이 억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망각의 열매인 로토스를 먹는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동료들로부터 귀향의 의지를 빼앗아 버려서 그들을 머물게 하려 했고요. 심지어는 오디세우스 본인조차도 키르케의 섬에서 쾌락에 빠진 채 1년간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귀향 자체를 잊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세일에는 어떤가요? 노래로 손님을 유혹해서 초대한 다음 백골로 변하더라도 놓아주질 않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만들고자 그 오규기아 섬에 7년이나 붙들어 놓습니다. 저 세상의 접대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은요. 손님을 그 뜻에 거슬러서 영원히 또는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억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를 왜 저 세상으로 보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디세우스를 구해내고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오디세우스는 왜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지체되는 까닭은 포세이돈의 분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즉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직후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서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죠. 여기서 포세이돈의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노는 오디세우스가 지나는 거의 모든 길목마다 파괴적으로 도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불운한 영웅은 동료들의 목숨과 또 물자들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분노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을 끝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이상한 일입니다. 포세이돈과 이시에서 짝으로 놓을 만한 헬리오스, 즉 태양신을 예를 들어보죠. 이 신의 분노의 원인은 가축의 손실입니다. 트리나키아 섬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소떼의 일부를 잡아먹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큰 손실입니다만 포세이돈의 분노의 원인인 아들의 실명보다는 좀 덜 심각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스는 오디세우스의 남은 동료 모두를 단번에 몰살시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포세이돈의 마지막 보복치고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이란 것은 그 정도가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그 풍랑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몇 번이나 죽음을 예감할 만큼 이 파도와 물결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어떤 치명상 하나 없이 스케리아에 상륙합니다.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마침내 포세이돈이 분노를 거두었음을 그 신의 독백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제우스가 길러낸 사람들에게 가서 섞일 때까지 몹쓸 일을 많이 당해가며 바다를 따라 떠돌지어다. 바라건대 네게 닥친 재앙을 너 결코 업신여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놓아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광포한 신의 분노라는 모티브가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신이 분노를 거두기 직전에 텔레마코스가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제사 헤카톰베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에서 가장 풍부한 세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 참석 인원, 재물의 종류와 숫자, 색깔, 그리고 제사의 순서가 이처럼 상세하게 기술되는 곳은 여기 말곤 없습니다. 동시에 호메로스의 시 어디에서도 이방인이나 낯선 손님이 즉흥적으로 헤카톰베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와 텔레마코스는 단순 참석 자체를 넘어서 결정적인 역할까지 담당하죠. 그들은 네스토르에 의해서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바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호메로스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 중에서 이 집전자에 의해서 제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이 지점이 유일합니다. 이 장대한 제사의 목적은 아테네의 기도와 이를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텔레마코스의 기도에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대지를 뒤흔드는 분이시여, 이 일들을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저희에게 원한을 품지 마소서. 텔레마코스와 저는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희는 그 일로 인해 검고 빠른 배를 타고 이리로 왔나이다. 여기서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을 향해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이 일, 그 일이 과연 뭘까요? 아테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끔찍이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아테네로서는 도저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상대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포세이돈과 맞서지 않고 회유라든가 타협 등 다른 우회의 방법들을 모색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여기에서 헤카톰베로 실현이 되죠.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그리고 아테네와 텔레마코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헤카톰베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포세이돈의 면모가 마치 저세상의 신처럼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포세이돈에게 바쳐지는 재물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은 소들입니다. 이 검은색 동물들은요, 보통 하계의 신들이나 망자에게 바쳐지는 그런 재물들입니다. 호메로스 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올림포스의 신들은 이 검은 동물들을 재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저세상에서 오디세우스를 가두고 있는 신으로서의 포세이돈의 이미지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행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이어가게 되고 그 명성은 가객들의 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 즉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이자 완전한 죽음이고, 이러한 인간의 현존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시작할 때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텔레마코스가 해낸 일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지워져버린 이 기억을 복원해낸 겁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에서 아버지의 옛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소환해냅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전사요, 지략가로서의 오디세우스의 명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계략과 판단력을 두루두루 칭찬하고,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각각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서 트로이아를 정탐한 일화,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경솔한 행동을 다스리면서 목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잊혀졌던 이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다시 인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기억해내는 이들은 그의 전우들이지만 그를 기억하도록 이끌어내는 이는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일리아스도 오디세이아도 영웅의 부재로 시작해서 영웅이 자기 운명, 곧 죽음을 자신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세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이 시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왜 텔레마코스 이야기가 이 시의 처음에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애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6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아들을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설령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승 원정까지 감행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싸워준 사람입니다. 이를 히라보로 하면 텔레마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세요.
2: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3: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0: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 오, 이건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2: 야.
1: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3: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1: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3: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2: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1: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2: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1: 포기할지, 주락할지.
3: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2: 네.
3: 1이에요.

0: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1: 이 법칙이 끝났대요.
0: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1: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0: 얼마든지 일어나요.
2: 아, 얘기해 주세요.
0: 이게

안녕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 선택을 위한 국민건강 가이드 김병곤입니다. 오늘은 근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근육 어디일까요?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우리의 근육 중에 엉덩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엉덩이 근육이 발달을 해야 그 밑에 붙어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순차적으로 강화됩니다.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그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발달된다면 우리 몸은 밸런스를 잃게 되고 부상이나 여타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근육 감소하는 비율을 살펴보면요. 대략 20, 30대부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70대가 된다면 내가 가진 20대의 50%의 근육만 있기 때문에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또는 힘을 쓰는 동작에서 몸의 출력이 50%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비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근감소증이 발생되는데요. 이 근감소증은 대사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감소증이 생길 때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요. 물론 당뇨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방대사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근육은 만성염증을 증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근골격계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가까운 허리나 무릎에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약화될 때 생기는 문제들은 다양하고요. 엉덩이 근육을 지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중요하고 엉덩이의 근육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엉덩이 운동을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운동을 해야 되는 순서가 존재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둔근은 엉덩이의 후면에 있고요. 이 다리가 뒤쪽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고 발달됩니다. 중둔근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발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강화되고요. 소둔근은 균형을 잡는다든지 발을 회전하는 동작에서 정교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할 건데요. 운동의 순서는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순서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면 이 순서를 따라하시면 아마도 건강하고 강한 엉덩이 근육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소둔근 운동을 배워보실 건데요. 균형을 잡거나 작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들입니다. 의자나 테이블을 앞에 두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손으로 의자 위에 손을 살짝 올리고요. 그리고 오른발을 배꼽까지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균형이 잘 잡히면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정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힌다면 의자에 의지하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으면 발이 흔들리게 되면서 소둔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균형 능력은 이 소둔근의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이 머리가 움직이는 동작은 균형을 깨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최대한 크게 움직이면서 그렇죠. 지금 흔들리죠. 이렇게 몸의 균형은 상체에서 깨주시고요. 소둔근과 발은 균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얼굴은 최대한 좌우로 크게 움직일 때 운동의 효과는 좋습니다. 중둔근 운동은 이렇게 의자나 테이블을 마주하시고요.
양손으로 가볍게 잡으신 후에 발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중둔근은 엉덩이에 측면에 있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고 발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측면으로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올려 주시고요. 천천히 자, 10번만 해 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골반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흔들리면 중둔근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허리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중둔근이 하는 운동을 몸통에서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몸통도 완전히 고정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호흡을 뱉으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흡이 뱉어지면서 발을 들어 올려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리가 앞쪽으로 가면 중둔근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측면보다 약간 뒤쪽으로 움직일 때 운동이 잘 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번에서 15번, 엉덩이가 좀 뻐근해질 때까지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마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많이 하시는 크램쉘 조개가 이렇게 벌렸다 모아지는 운동인데요. 이거 역시 중둔근의 운동입니다. 옆으로 한번 누워보시고요. 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은 대략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그리고 몸통은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위쪽으로 벌려주면서 중둔근이 자극받을 수 있게 운동을 합니다. 자, 10번만 해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운동을 할 때 이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지 않게 수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은 최대한 높게 벌리되 골반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에서 골반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서 쭉 쥐어짜는 느낌을 갖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운동이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만약에 운동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루프밴드라고 해서 허벅지에 밴드를 동그랗게 걸고 하시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엉덩이를 강화하는 두 가지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둔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요. 자, 오른쪽 무릎을 측면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손에 위치한 여기가 발달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 중둔근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골반을 항상 고정하는 것과 몸통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둔근은 기억하셔야 될 게 발이 옆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옆으로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둔근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올려서 근육에 자극이 생기면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복 횟수는 10번에서 15번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대둔근을 발달시키는 건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이 90도를 위치하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발바닥이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그대로 천천히 올려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엔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내 몸의 일직선 상태에서 발바닥이 천정과 수평이 된 상태로 최대한 올려서 엉덩이의 후면부, 후면부가 자극받으면 좋고요. 아까 중둔근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은 흔들리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몸통은 호흡으로 강력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엉덩이 근육이 발달됩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 최대한 더 높게 올려볼게요. 엉덩이 떨리는 느낌 보이시죠? 중량을 꼭 많이 준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동작을 했을 때 운동이 잘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골반이 전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후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위에 있는 척추가 불안정해지면서 흔들리게 되면서 압박과 전단력이 생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스크 또는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중둔근의 약화는 보행 시 골반이 흔들리게 되며 특히 좌우로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요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허리에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중둔근의 약화는 달리기 시 오른발이 착지될 때 내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고관절에 데미지를 주게 되어 있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무릎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다면 아마도 중둔근이 약화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 축구, 농구, 골프를 치는데 자꾸 무릎이 아프다면 이 중둔근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방십자 인대의 손상이라고 손상이 생기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중둔근의 약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근의 약화는요.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의 과부하로 인해서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이라고 하는 무릎의 이 전면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할 때 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엉덩이의 뒤쪽 대둔근이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둔근의 약화는 점프 후에 착지할 때 충격 흡수를 엉덩이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데미지가 커집니다. 만약에 제가 점프를 했다 착지를 했을 때 엉덩이로 충격 흡수를 해야 하는데 무릎이 전방으로 쏠리게 되면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엉덩이의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은 근골격계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스쿼트를 많이 하실 텐데요. 여성들에게 특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스쿼트를 하는 동작에서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앉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엉덩이 근육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해서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을 때 어떻게 앉으셔야 좋냐면 양쪽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내 무릎이 발등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앉아야 허벅지와 엉덩이를 동시에 쓰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드리프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데드리프트를 잘 했을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상체를 곧게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뒤쪽으로 나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면서 운동이 되는데요. 이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첫 번째 등이 동그랗게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에는 자극이 안 오고요. 지금 저도 허리 등 쪽으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추에 또는 허리 디스크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이 허리를 너무 아치를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에는 전혀 자극이 오지 않고요. 좋은 데드리프트는 측면에서

몸통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쭉 빠져나와 내 엉덩이의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났을 때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렇게 해야 엉덩이가 발달되고 허벅지 뒤쪽이 부수적으로 발달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좋은 동작으로 했을 때 이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면 할수록 부상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둔근 또는 중둔근, 소둔근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시는 브릿지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누워보시고요. 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은 90도 구부려 주시고요. 오른 발을 올려주시고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감싸서 무릎을 90도로 유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발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들어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다시 둘, 높게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라가는 높이인데요. 왼쪽 무릎과 왼쪽 골반이 직선이 될 때까지 올라가야 엉덩이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 근육이 덜 발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개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엉덩이가 높이 올라와서 무릎과 어깨에 직선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서 10개에서 15개 정도 하시면 아마도 강력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브릿지가 잘 된다면 다음 레벨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90도 올려주시고요. 양손은 45도로 펼쳐주시고요. 발 위에 물건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밀어 올리고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올리실게요.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발바닥이 올라가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10번만 해보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목이 이렇게 당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조금 전에 허벅지 뒤를 잡고 했던 운동처럼 무릎과 어깨 사이에 엉덩이가 올라오는 정도까지 높이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10번을 이렇게 못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숫자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도 굉장히 고강도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 또는 근력이 많이 만들어진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밀어 올립니다. 엉덩이 근육 약화는 걷기에도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다리를 앞뒤로 좌우의 균형을 잡는데 엉덩이 근육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우리 골반과 다리뼈를 수직으로 직각으로 연결시켜서 버텨줄 수 있는 근육이 중둔근과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단단하게 하나의 다리에서 골반을 지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을 디디면 양발에서 한 발로 균형이 바뀌게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우리의 골반은 틀어지거나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대둔근의 약화는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보폭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발을 밀어줄 때 추진력이 세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힘이 없다면 추진력을 허벅지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죠. 휴머노이드가 걷듯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걸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둔근 약화는 무릎, 허리, 발목의 근육의 보상작용을 초래해서 걷거나 움직일 때 피로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게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정확하게 세 개의 근육이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요, 내 몸통보다 발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들어오고 엉덩이의 힘으로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게 되죠. 이런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만보를 걷는다면 오른발에 5,000번, 왼발에 5,000번의 근력 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걸을 때 대둔근을 쓰지 못하게 되면 주로 무릎을 이용하게 되면서 허벅지의 부담 또는 무릎 관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원에서 걷고 나서 무릎이 좀 뻐근하다, 그렇다면 아마도 대둔근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둔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걷기 위해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으로 발끝 터치 운동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쓴 상태에서 오른발을 중심으로 왼발을 뒤쪽으로 살짝 빼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 왼손으로 발끝을 터치하는데요. 이때 오른발의 체중이 90% 정도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그대로 일어나 보시고요. 일어나서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가 최대한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자극을 받으면 좋은 동작이고요. 일어나 보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반복하실게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오른발에 내 체중이 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발의 뒤꿈치 쪽이 아니고 볼 쪽으로 체중 지지가 됐을 때 운동이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로 조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땐 조금 빠르게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허벅지가 아니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를 벌렸다 생각하고 다시 모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만 더 해보실게요. 엉덩이 뒤로 다시 그대로 쏘여서 이 동작이 10개, 15개가 편하게 되신다면 지금 왼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요. 작은 가방이라든지 약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고 하면 운동 강도를 집에서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운동을 따라 하시면 아마 몸에 땀이 좀 나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운동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 발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서주시고요. 네.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은 살짝 들어주시고요. 그쵸. 오른손은 허리, 왼쪽 손으로 처음에는 무릎을 닿습니다. 무릎을 닿고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닿고 무릎 다섯 개 닿고 그리고 발끝 닿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안정한 면에 있으면요, 소둔근, 중둔근이 같이 발달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둔근은 당연히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균형 잡는 조절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요. 엉덩이에 큰 근육이 발달되면서 힘도 발달되게 되죠. 몸통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고 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가장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끝 닿는 게 어려우시다면 허벅지의 중간도 괜찮고요. 무릎까지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닿고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엉덩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외형적인 예쁜 엉덩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최근에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들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둔근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은 중둔근과 소둔근입니다. 이 중둔근과 소둔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딥힙이라고 해서 내 엉덩이의 측면이 쑥 들어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짧아졌다가 늘어나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요. 근육이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멈춰 있는 동작으로 멈추고 밀거나 버티는 동작으로 해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아마 예전에 학창 시절에 유리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동작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동작들이 일반적으로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플랭크 동작, 멈춰 있는 그 동작이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쉬운 것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짧아지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근육이 성장하게 되죠. 스쿼트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 의자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1분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일어났다 앉는 동작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수축의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할때 움직임의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척성 운동, 근육이 짧아지는 것, 길어지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 우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해요. 멈춘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근육이 짧아집니다. 이세 개의 과정을 운동 속에서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정지 동작을 조금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하기에 좋고요. 마찬가지로 일어났을 때도 힘을 주면서 대략 2초 정도를 버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거에 속도차가 필요합니다. 내려가는 동작에서 2의 비율, 시간의 비율, 올라올 때 1의 시간의 비율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를 한다면, 골프를 예로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백스윙 상태에서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공을 치로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스윙이 필요합니다. 좋은 동작에 근육을 쓰지 못하면 이런 동작이 돼요. 늘어날 때도 빨리, 쉴 때도 빨리. 똑딱이가 되면 우리 근육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동작에선 천천히, 힘을 쓰는 동작에선 빠르게. 스쿼트도 그러면 내려가는 동작에선 천천히, 멈췄다가 올라갈 땐 빠르게. 운동의 기본 컨셉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동작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거고요. 하면 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움직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둔근을 조금 더 강화하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젊은 분들이 엉덩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힙스러스트라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누워 보실게요. 지금은 장비가 없지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힙스러스트를 하면 배를 가로질러서 큰 바를 놓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을 네, 이렇게 잡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대로 밀어 올려 보실게요. 네, 이렇게 밀어 올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힙스러스트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내 엉덩이가 지면에 최대한 가까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엉덩이까지가 직선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에서 올라가서 잠깐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운동의 비율은 늘어날 때 2, 그 다음에 단축될 때 1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서 비율 맞추고 위치 맞춰 보실게요.

0: 다음은 애플힙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운동의 종결자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운동들이 조금 쉬워진다면 이 동작으로 건강하고 강력한 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자, 네. 왼발로 서고 오른발을 90도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발은 뒤쪽으로 쭉 손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차렷. 그대로 뒤로 쭉 뻗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수평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동작에선 골반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져서는 좋은 동작이 나올 수 없고요.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시소처럼 몸이 완전히 수평으로 숙여졌다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발끝과 등과 손까지가 수평이 되게 만들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이 수직이 되게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이 동작은 균형 잡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운동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네, 그대로 쭉 뻗어서 네, 발끝부터 손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서고요. 그대로 세 번만 더 해보실게요. 쭉 펼쳐주시고요. 운동은 대략 10번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균형을 잃으면 오른발로 살짝씩 지면을 디디면서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운동을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4강에 뵙겠습니다.
1: .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기력. 호호.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0: 호호, 이 나쁜 자연들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개 보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필터를 언제 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일상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필터를 항상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겨울, 뭐 봄을 통해서 에어컨 안 쓰니까 네. 너무 오래 놔뒀다가 갑자기 틀면 냄새 아시죠?
1: 맞아요. 음흠. 아무리 커버를 씌워놨다고 해도 네. 그게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되면
0: 그렇습니다.
1: 청소를 또 쓰기 전에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0: That's right. So, 그런 일상 대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아, 뭔가 냄새가 났나 봐요.
1: 네.
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밀폐돼 있잖아요. 그게 확
1: 그쵸.
0: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냄새도 잘안 빠져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장난해?
1: 응?
0: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아, 이거는 뭐 놀라울 것도 없다. 딱
1: 야,
0: 오래됐나 봅니다.
1: 당장에 갈아야겠네요.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에어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잉글리시 토크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AC?
2: The AC, yeah.
1: AC?
2: The air conditioning.
1: 에어컨!
2: It smells weird when
1: Smells weird.
2: I turn it on.
1: 잠깐만.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2: 응?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피터. 필터. 필터.
2: Peter.
1: No, no, 피터. No, 피터.
2: No, Peter, not.
1: 저기, 에어컨 필터.
2: Oh, filter?
1: Yes,
2: What
1: yes.
2: about it?
1: When did you, 그, change?
2: Oh,
1: 응.
2: I replaced it 2 years ago.
1: 장난해?
2: What?
1: 아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네.
2: What?
1: Your joke?
2: 2 years
1: Two
2: ago?
1: years joke?
2: No. Why?
1: 아니, 그 weird smell is, 그, 저기, 당연해. It's okay.
2: Oh, it's
1: Two
2: okay.
1: years.
2: Okay.
1: Not okay, but this is weird. 당연하다고. 아, 몰라.
0: 아이고. 에어컨 필터 아니라 엔진오일 필터가 같다고 들었어요.
1: 아, 그게 이렇게 한끗 차이인데 어렵네요.
0: 다른 필터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활용어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I replaced it 2 years ago.
0: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배워보겠습니다.
3: 네.
2: 자, 차에 타고 있는데 슉 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3: 아, 그렇죠.
2: 아, 에어컨을 켜면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떻게 할까요?
3: The AC smells when I turn it on. 이거는 그럼 AC겠네요.
2: 오. 오,
3: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2: 오호.
3: AC smells 이상한 냄새네.
2: 아하.
3: 이상하다. 이상한은 그거잖아요. Weird. 이상한 냄새가 나.
2: 스펠링도 이상하다.
3: Weird. 이거 아니에요?
2: 오, 오. 오케이, 오케이. W-E-I-R-D 맞아요?
3: 예.
2: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3: 네.
2: Alright, so the AC smells weird. 언제? When I turn it on. 맞습니다. 스펠링이. Yes. 우리는 weird 이러면 I-E 이렇게 될 것 같은데.
3: 네.
2: 뒤집혀있죠.
3: 맞아요.
2: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계속 그렇죠? 헷갈렸는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나 봐요.
2: Right. 네. 이상한, 괴상한인데 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okay? 괴상하네 이런 느낌.
3: 네.
2: 자, 그런데 지금 smell 뒤에 바로 형용사를 썼죠.
3: 예.
2: Smells weir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mell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아니라
3: 네.
2: 어떤 냄새가 나다예요.
3: 아.
2: Okay? 자, 이럴 경우에 구조는 smell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어주면 그러한 냄새가 난다. So the AC는 weird한 냄새가 난다가 될 수가 있겠죠. So smell like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mell 형용사. Alright? 예를 들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썩은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3: Rot.
2: 어?
3: Rotten?
2: 한번 써보세요. 한번 Rotten. 써보세요. 이거 말 아는지 한번 나 확인해봐야겠어요.
3: 어서 들은 건 있거든요.
2: 그렇군요.
3: Rotten.
2: 맞습니다.
3: 오!
2: 오호호. 오케이.
3: 컨디션 자, 좋은데요?
2: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되죠.
3: 네.
2: Rotten. 그러면은 Rotten. 뭔가가 썩은 냄새가 나. 뭐 음식 같은 거 그냥 밖에 놔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3: Smell something rotten.
2: 주어가 아예 없죠, 지금.
3: It. It.
2: 뭐? 무언가가 영어로 뭐예요?
3: Something.
2: Something.
3: Something smells rotten.
2: 그렇게 해야죠.
3: 아.
2: Something smells rott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 그렇구나.
2: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난다 할 때 그냥 good 하시면 돼요.
3: 네.
2: 자,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뭐예요?
3: Pork.
2: 아하, pig라 그런가 봐 깜짝 놀랐습니다.
3: Yes.
2: 자, 그 돼지고기는 좋은 냄새가 나.
3: The pork smells good.
2: Smells good.
3: 먹고 싶네요.
2: 그러니까요.
3: 예.
2: 오케이, okay, so 여기서도 보면 smell 뒤에 둘 다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 등이 썩은이라고 할 때는 rotten이라는 단어 rotten.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3: 네.
2: rotten보다 사실은 rotten처럼 T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3: 네.
2: 한번 이거 발음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okay? rotten, rotten,
3: rotten,
2: 오.
3: rotten.
2: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Something smells rotten.
3: Something smells rotten.
2: Ooh, the pork smells good.
3: Oh, the pork smells good.
2: Okay. 자, 그리고 냄새가 나다 할 때 smell 쓰는데 이거 네. 말고 전에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요. 부정적으로.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 아, 저는 그래서 스멜이 없었으면은
2: 네.
3: 이걸 썼을 텐데
2: okay.
3: 이게 기억이 안 나요.
2: 발음 드릴게요.
3: 예.
2: Stink.
3: 아!
2: 아하.
3: Sting, sting, stink.
2: Okay, stink. 맞습니다.
3: 오.
2: 이건 생활 영어 수준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Okay, so stink라고 하는 건 특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다란 동사입니다.
3: 그럼 stinky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2: That's right.
3: 오, 맞아요.
2: That's right. Okay.
3: 아,
2: 자, 읽어볼게요.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슬기 씨가 맞췄지만 the AC를 얘기를 하는
3: 네.
2: 거예요. 아, 켜면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3: 약간 메케닉이세요.
2: 예,
3: 지금
2: 오.
3: 예, 오셨거든요.
2: Okay.
3: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야?
2: 아.
3: You change the filter.
2: 오, 나 일단 나눠볼게요.
3: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야?

0: 그런가 본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1: 언제가 마지막이야?
0: 그쵸?
1: 당신이.
0: 이거를 간 것이, 이 뒤에는 뭔가 평소문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게 필터가 되겠네요?
1: 네. 필터 써본 적 있나요, 혹시?
0: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filter.
1: 오케이.
0: 이거 아닐까요?
1: 필터라고 해서 P로 쓸줄 알았는데 F 했네요?
0: 예, 왜냐면 제가
1: 네.
0: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1: 네.
0: 거기가 무슨 필터 이러거든요. 노
1: 아.
0: filter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오케이.
0: 예.
1: Okay. So 스펠링에 그래도 좀 익숙한.
0: 익숙해요.
1: 오케이. Okay.
0: 예.
1: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Perfect. P가 아니라 F입니다. F-I-L-T-E-R. 자,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fill 할때 L 있죠?
0: 네.
1: 그리고 ter 할때 R. Right?
0: Wow.
1: L-R.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혀하고 입 모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L 발음 오랜만에 갈게요. L 발음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을 밀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fill, fill 먼저 해볼까요?
0: Feel, feel,
1: fill 혀가 앞쪽으로
0: feel.
1: 갔다가 자 이제 R 사운드 내야 되겠죠?
0: 네.
1: So tur 이때는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0: 오.
1: 해볼게요. tur, tur.
0: Tur, tur.
1: 자, 이 상태에서 한번
0: 네.
1: filter, filter, LR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0: 네. Filter,
1: There
0: filter.
1: you go. 그런
0: 오.
1: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0: 어렵네요.
1: 그래서 제가 비슷한 패턴을, 발음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0: 네.
1: 이 shelter가 뭔지 아세요?
0: Shelter 선반.
1: 아,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건 shelf고요.
0: 아,
1: 얘는요,
0: 헷갈렸네요.
1: 이런 보호소라든가 은신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L, R. 얘도 똑같죠?
0: Shelter.
1: 그래서 shelt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hell, 아, shelter,
0: Ter.
1: LR. 해봐야 되거든요. 두번 해보세요.
0: Shelter. Shelter.
1: 자, 이번에는
0: 네.
1: pillar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0: 오.
1: 뭐 필라 뭐 이렇게 되는데
0: 네.
1: 필라 안 되죠? pillar 두
0: Pillar.
1: 번 해보세요.
0: Pillar. Pillar.
1: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0: 예.
1: So, Walter 이게 아니라 Walter, Walter.
0: Walter. Walter.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패턴 한번 볼게요. 당신이 the filter를 change 한지 when was the last time이냐? 이거 언제죠?
0: 그쵸.
1: The last time이 뭐예요?
0: 마지막.
1: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0: 네.
1: 마지막 그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다 가져오기 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뭐한거 언제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0: 네.
1: 그래서 아예 앞에 하나도 안 바꾸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에 언제예요? 자, 도대체 뭐한 개라고 할 때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Right?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소문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될것 같아요?
0: 과거.
1: 그렇죠.
0: 오.
1: 마지막으로 과거에 뭐한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과거. 여기서 뭘 썼어요?
0: Changed.
1: 그렇죠. Changed. So, for example, 너가 내가 그에게 전화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니?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0: When was the last time?
1: 자, 그 다음에
0: 네.
1: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것. 그냥 당신은 그에게 전화했다. 과거형으로
0: You called him.
1: you called him.
0: Yeah.
1: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오.
1: 엄청 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메시지를 하다는 그냥 동사로 메시지예요.
0: Message.
1: message someone,
0: Yeah.
1: right?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한 게 언제니?
0: Oh,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그렇죠. When was the
0: 우후.
1: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1: 오,
0: 막힘없이 하다니.
1: 그러니까요.
0: 말도 안 되는데요.
1: 언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했어? 한
0: 오.
1: 1년 됐어. 아, 그럼 끝난 거야.
0: 예.
1: 그랬더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했죠?
0: 예.
1: 같은 의미로 쓸 때는요. When did you last change the filter?
0: 아,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어?
1: 맞아요.
0: 이렇게.
1: 동사 바로 앞에 last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언제 했다, 뭘 했다라는

0: 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음.
0: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약간 욕심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Just give it a try,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2년 전에 교체했지.
1: 아이고,
0: 아이고.
1: 그래도, 근데 오래됐는데, 보통,
0: 잘 모르죠, 사실은요. 그리고
1: 맞아요.
0: 처음에 냄새 나다가 보통 에어컨 틀어두면 좀 괜찮아지니까. 에이,
1: 괜찮아져요.
0: next
1: 네, 창문 쫙 열어놓으면,
0: time. Right.
1: I, it 2 years ago.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체했어. 그것을 2년 전에. 그러면, 아까,
0: 교체하다가 뭘까요?
1: 첫 문장에 change 쓰면 되죠?
0: 오, 오케이.
1: Changed. I changed it
0: 오케이.
1: 2 years
0: 자,
1: ago.
0: change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 Exchange구나.
0: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주고 뭔가 받고 하는 교환의
1: 예, 그게
0: 느낌이고요. 자,
1: 교환이잖아요.
0: 오케이.
1: 아닌가요?
0: 뭐요?
1: 아, replace?
0: 그렇죠. replace라는 동사가. 이게 뭐냐면요. place가 놓다예요.
1: 네.
0: 근데 다시 거기다 놓는 겁니다. 뭐를? 새 거를. 오케이? 그래서 replace 시킨다는 것이 교체하다, 대체하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영어로도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1: 예,
0: replace입니다. So
1: replace.
0: I replaced it 했어. 뭐 two years ago. 이거는 뭐 타이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언제 했다고요?
1: Two years ago.
0: 자, 여기 지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ago가 나왔어요. ago.
1: Yeah.
0: ago는 무슨 뜻이에요?
1: 뭐뭐 전에.
0: 뭐뭐 전에요.
1: 예.
0: 어떤 시간이나 기간 전에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죠?
1: 현재.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금 기준 얼마 전에.
1: 네.
0: Alright. 자, 6개월 전에.
1: 6 months ago.
0: 3일 전에.
1: 3 days ago.
0: 그렇죠. 문장 만들어 봐야죠,
1: Yes.
0: 여러분들. 해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1: Uh-oh.
0: 근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자,
1: Oh.
0: 결혼하다가 동사로 뭐예요?
1: Get married.
0: 우! 해리는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그렇죠. 과거니까 당연히 get married 아니라
1: Got married.
0: perfect. 혹시 헤어지다라는 표현 아세요? 덩어리 표현. 헤어지다.
1: Break up?
0: break up.
1: Yes.
0: 과거형 뭐예요?
1: Broke up.
0: 그러면 우리 3일 전에 헤어졌어.
1: We broke up 3 days ago.
0: We broke up 3 days
1: 더
0: ago.
1: 이상 묻지 마.
0: 아, 묻지 마.
1: Yes.
0: 그래서 왜 헤어졌어? 막 이러면서
1: 오, 정말
0: 맙소사,
1: 짓궂다.
0: 맙소사.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We broke up 3 days ago.
1: We broke up 3 days ago.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replaced it 2 years ago.
1: I replaced it 2 years ago.
0: 그렇죠. 여기서 is the filter 얘기하는 거겠죠?
1: 네.
0: 자,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입니다.
1: 네.
0: 장난해?
1: 오.
0: 아,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뭐 2년 전이라니 이러면서.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어우, 궁금하지도 않네. 놀랍지도 않네. It smells 그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이 퀴퀴한. 퀴퀴한? 아, 아까 스팅키.
0: 오호호호.
1: 예. 스팅키겠네요.
0: 오.
1: 오!
0: 아니, 이것을 응용하다니. 자, 오늘은 다른 단어인데요.
1: 네.
0: 일단 이 모양으로 썼다는 거저 칭찬합니다.
1: 와.
0: 아까 smell 뒤에 어떤 품사 왔죠? smell?

0: 퀴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특히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usty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musty.
1: Must는 뭔가 먼지여가지고.
0: 그건 더스트죠?
1: 아,
0: 아,
1: 맞네요.
0: 그렇습니다. 자, funky, musty 둘다 약간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1: 예.
0: 좀 불쾌한 냄새
1: 예.
0: 얘기하는데 특히 머스티는 좀 곰팡이 같은 냄새 강조할 때또 많이 써요.
1: 아,
0: 둘다
1: musty,
0: alkaline,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1: musty.
0: 것 같아요. 그래서 funky, musty, 심지어 거기다가 stinky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1: 예. 예.
0: 자, 여기 보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서 no wonder it smells. 전에도 이 패턴 나왔었습니다.
1: 어허.
0: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1: 기억납니다.
0: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no wonder인데 원래는 앞에 이게
1: It's
0: 있어요.
1: no
0: It's
1: wonder.
0: no wonder.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it's를 붙이는 게 맞는데
1: 네.
0: 대부분 구어체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1: 어.
0: So, oh, it's no wonder. 괜찮은데 보통은 oh, no wonde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버려요. 오케이?
1: 예.
0: 자, 이게 뭐예요? No wonder 하고 평소문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아유, 뭐뭐인 게 당연하네. 뭐뭐일만 하구만. 이
1: 네.
0: 얘기는 너무 그게 뻔했다. 아, 누구나 알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1: 네.
0: Wonder Woman, right?
1: 예.
0: 놀라운 여성인
1: 어,
0: 거예요.
1: 그쵸.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놀랍지도 않다야, 이렇다는 게. 여기서는, 펑키한 냄새 난다는 거, wonder 하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 왜냐면, 2년 전에 갈았으니까.
1: 당연한 일이다.
0: 뭐, 당연하다. 그죠?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의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거를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
1: It smells bad.
0: 그러면,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당연하구만.
1: Oh,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it smells bad. Right? 자, about this. 친구가
1: 예.
0: 계속 회사 가서 존 거예요. 이렇게. 정말
1: 아이고,
0: 졸았어요.
1: 피곤했네.
0: 근데 해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널 해고한 거 당연하다. 그럴만하구만.
1: No wonder they fire you.
0: 그렇죠. 과거로 써서 fired you.
1: 아, fire you.
0: 왜냐면 이미 해고를 했기
1: 아,
0: 때문에.
1: 그쵸.
0: Right? 자, 그래서요.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저의 추천은 예하고 예를요. 띄지 마세요.
1: 그쵸.
0: No wonder it smells bad. 이상해요. 연기하듯이 한 번에 No wonder it smells bad. 이렇게 가주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네네.
0: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이 연기하듯이 연결해서 낭독해 볼게요.
1: Yes.
0: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they fired you.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자, 그리고 앞부분에, Are you kidding me? 영화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네.
1: 맞아요.
0: 이게, 너 나한테 장난하니? 한마디로 장난해?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걔는 me가 안 들어가고 그냥 are you?
1: Kidding?
0: 그것도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1: Are you
0: 말고
1: joking?
0: 그렇죠. 한번
1: 아하.
0: 써보겠습니다.
1: Are you
0: joking.
1: joking?
0: That's right.
1: 이렇게요.
0: 정답 맞아요.
1: 네.
0: joke가 농담하다, 장난하다란 뜻인데 얘는 희한하게도 me를 쓰지 않아서 are you joking me?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are
1: 오.
0: you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serious?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런 연기 톤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장난해.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When was the last time?

0: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0: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2: Yes,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좀 길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돼요.
3: Okay.
2: When was the last time? 평소문. 평소문은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에게 전화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야?
3: When was the last time?
2: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게.
3: You called him.
2: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3: Yes.
2: 마지막으로 걔가 너한테, 그녀가 너에게 문자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3: When was the last time?
2: 그녀가 너에게 메시지 한 게.
3: She messaged you.
2: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3: 네.
2: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3: When was the last time?
2: 어허, 당신이 그 필터를 간 게.
3: You changed the filter.
2: 그렇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그레이트!
3: Yeah.
2: 자, 다음 패턴은요?
3: No wonder.
2: 어쩌구저쩌구.
3: Yeah.
2: 여러분, 뻔했다. 그럴만하네. 이 표정을 안 하고 억양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3: 기억이 더 잘 되게 연기를 좀 더 가미해봐야겠어요.
2: Of course.
3: 네.
2: 자, 냄새가 안 좋은 게 당연하네. 자, 놀랍지도 않아.
3: No wonder.
2: No wonder.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3: It smells bad.
2: 그렇죠. No wonder it smells bad.
3: Yes.
2: 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3: 네.
2: 쉬지 말고. 퀴키한 거는 펑키였습니다. 자, 아우, 퀴키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그게 펑키한 냄새 나는 거 당연해.
3: No wonder it smells funky.
2: 오,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널 해고할 만했네. 그들이 널 해고했을 만했어.
3: No wonder they fired you.
2: 그렇죠. No wonder they fired you. 읽어볼게요. No wonder it smells bad. No wonder it smells funky. No wonder they fired you. 오, 좋습니다.
3: 네.
2: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4: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5: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4: I replaced it 2 years ago.
5: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I replaced it 2 years ago.
3: Huh?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Is 2 years too long?
3: Too long.
0: Really?
3: Yes. Every year you have to change it. Oh, oh.
2: Great job.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arn how to sing high.
2: There you go. High, Lee는 안 됩니다.
3: 네.
2: High, Lee는 매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high가 맞습니다.
3: 네.
2: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그다음 평소문 넣는 것.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3: 오.
2: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3: 꽤나 충격적이었던 네. 모양이에요.
2: 그렇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디세이아의 맨 첫 부분, 즉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가 여행에 나선 동안 오디세우스는 칼립소를 떠나 파이아케스인들이 살고 있는 스케리아라는 섬에 가닿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방랑을 몇 권에 걸쳐서 직접 노래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미 7년째 여신 칼립소의 섬에서 지내고 있죠. 시인은 오귀기아라고 불리는 이 섬에 대해 길고 아름다운 묘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곳의 풍경이 얼마나 황홀한지 신들도 낙을 누릴 만한 곳이라 말할 정도죠. 이 세상 곳곳을 다 다녀본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조차 넋을 잃고 그 아름다움에 취할 정도니까요. 이 낙원에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왔습니다. 여신의 바람대로 그가 그녀의 남편이 된다면 그는 늙음도 죽음도 모르는 채 신이 되겠죠.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잊게 만든 로토스 열매가 꿀처럼 달콤한 것이었노라 말하지만 그것이 제 아무리 달콤하다 한들 칼립소의 제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생도 결핍도 없이 그저 수월함과 풍족함만이 있는 이곳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등을 돌린 오디세우스는 넋이 나간 채로 귀향만을 갈구하며 자신의 생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에서 우리가 만나는 오디세우스의 첫 모습입니다. 칼립소와 함께라면 모든 좋다는 걸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삶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혀지는 건 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이죠. 이 시에는 뼈가 담긴 이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혼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스.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라는 것이 반대라는 뜻이고 노스란 말은 정신이란 뜻입니다. 반지성 그 자체죠.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름은 어떨까요? 텔레라는 것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코스는 전사, 싸우는 사람이란 뜻이죠. 멀리서 싸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칼립소의 이름은 매장, 숨김을 뜻합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영원한 삶은 말하자면 영원한 매장과 죽음인 셈입니다. 한편 제우스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승인을 했죠. 헤르메스는 전령으로서 이 제우스의 전원을 들고 칼립소를 찾아오고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를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봅니다. 자신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보다 여러모로 더 낫다는 점도 어필을 해가면서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원문을 한번 보죠. 공경받을 여신이여, 이런 일로 제게 분을 품지는 마세요. 외모와 위엄을 놓고 볼 때 더없이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당신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저부터도 낱낱이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녀야 죽게 마련인 인간이고 당신은 늙어감도 죽음도 모르는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으로 가서 귀향의 그날을 보게 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설령 신들 중 어떤 분이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또 한 번 산산조각 낸다 해도 저는 서름을 견디는 기백을 품고 가슴 속에서 참아내렵니다. 파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저는 이미 숱하게 많은 것들을 겪어왔고 많은 고생을 치렀으니까요. 그러니 그 일도 그런 고생들을 따라 일어나라 하지요. 오디세우스가 마치 아킬레우스처럼 호메로스 서사시의 주인공으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기쁘게 받아안을 이 제안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인간 조건의 한계를 수락하면서 그 고통들도 수락하면서 동시에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기쁨 역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오디세우스 역시 영광스럽지 않은 익명의 생존 속에 매몰될 생각이 없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수많은 고생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투를 뜻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기백을 충족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시인의 비범함은 그의 귀향을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아닌 인간 삶 자체로 재진입하는 일로 그리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이 시에서는 인간의 온전한 세계가 그려지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저세상의 세계는 물론이고 그가 곧 가게 될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인간들과 동떨어진 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수고를 모르고 사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스파르타도 또 필로스도 인간의 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되돌아갈 인간의 세계라는 곳은 고향 이타카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은 지금 오디세우스와는 정반대의 욕망을 가진 신들처럼 살고 싶은 구혼자들에 의해 장악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반드시 지금 이타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는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아버지의 과수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떠나고 있는 칼립소의 섬은 봄에 피는 제비꽃과 가을에 피는 샐러리가 동시에 만발하는 무시간의 영원입니다. 칼립소는 인간의 감정을 지닌 여신입니다. 오디세우스를 대하는 그녀의 마음에서 애정과 호의 아닌 어떤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버림받음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출항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우스의 결정이라는 것을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그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를 놓아주는 것이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 마지막 자존을 지켜냅니다.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 나머지 예전에는 오디세이아를 여성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도 있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칼립소 여신과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잠시 볼게요. 원문입니다. 여신들 중에 여신은 이렇게 말하며 재빠르게 앞장섰고 그는 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신과 사내가 우묵파인 동굴에 도착하자 사내는

헤르메스가 앉았다가 일어선 그 팔걸이 의자에 앉았고 요정은 죽게 마련인 인간들이 먹는 온갖 음식들을 먹고 마시라며 그의 곁에 차려준 다음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와 마주 앉으니 시녀들은 그녀를 위해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차려내었다. 그러자 그들은 준비되어 차려진 음식 쪽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들이 갈증과 허기에서 벗어나자 여신들 중에 여신 칼립소가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호메로스는 주요 신들이 올림포스에서 함께 모여 지내면서 이들 사이에서 제우스의 통치권이 견고하게 수립된 이후의 상황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래전에는 신들과 인간들이 서로 어울려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일은 대체로 밥상에서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신화가 전해지는데요. 말하자면 양두구육을 시전한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그는 살코기와 내장처럼 사람이 좋아하는 부위는 쇠가죽으로 덮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뼈만 수북이 쌓아놓은 다음 윤기가 도는 지방으로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지방으로 포장된 뼈를 신들의 몫으로 택했다고 전해져요. 이로써 인간과 신은 더 이상 밥상을 나누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만 만나게 됩니다. 탄탈로스의 이야기도 유명하죠. 이 사람은 신들을 떠보기 위해서 제 자식 펠롭스를 요리한 다음 신들의 식사로 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의 증조부에 해당하는 이 탄탈로스는 이 시에도 나와요. 저승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파이아케스 사람들처럼 여전히 신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 세계에 완전히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목, 즉 칼립소와 오디세우스가 겸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신과 인간이 마주 앉아서 음식을 드는 호메로스가 그린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둘은 늘 함께 지내던 그 자리에서 신들이 앉는 그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신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 지냈던 그 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칼립소는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고 마십니다. 이 암브로시아는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대인 필멸은 브로토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히라보로 인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필멸자, 즉 죽기 마련인 인간의 길을 선택한 오디세우스는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선언하는 귀향의 결정은 따라서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시인은 여기서 이 사람을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라고 묘사합니다. 역설적으로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호메로스가 그리는 신과 같은 영웅들은 죽음이라는 필연 아래에 놓여있는 존재들이에요. 일리아스에서도 오디세이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정말로 신과 같아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조건에서 벗어나버린다면 그는 결코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필멸이라는 강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탁월함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만드니까요. 아무것도 잃지 않는, 아니 잃어버릴 수가 없는 신들은 갈 수 없는 길이죠. 자, 이렇게 칼립소에서 모기기아를 떠난 오디세우스는 무려 12렉 동안 밤낮으로 항해를 합니다. 포세이돈은 극심한 풍랑을 일으켜서 오디세우스를 위기로 몰고 가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 신의 저주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사는 스케리아 섬에 가닿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10년을 전장에서 싸워왔어요. 그리고 10년을 인간 아닌 존재들과 부대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낯선 땅 강가에 벌거숭이로 닿아서 탈진하고 맙니다. 결국 많은 선물을 받고 안전하게 돌아갈 것임을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곳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왕비 아레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방인에게 적대적인 이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는 공주 나우시카와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궁전에 돌아가 환대를 받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의 다른 많은 에피소드들처럼 이 이야기의 원형은 민담일 겁니다. 낯선 방랑자가 나타나서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공주를 얻는 그런 패턴의 이야기는 세계 어디에나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주 나우시카는 오디세우스가 지나온 귀향의 여정에서 그와 엮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일한 인간 여성입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오디세우스에게 매혹이 되었고 그녀의 아비 알키노우스 왕 역시 그를 사위로 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를 지혜롭게 피해가죠. 만일 여기서 어떤 로맨스라는 게 있었더라면 칼립소에게 선언했던 그 모든 것이 몹시 우스워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오디세우스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마치 칼립소의 섬처럼 알키노스의 정원에도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서풍만이 불어오고 포도나무는 꽃과 채 익지 않은 열매와 무르익은 것을 동시에 내고 있죠. 궁전을 지키는 개들은 헤파이스토스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비운 동안 늙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냥개 아르고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배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도의 인공지능이라도 내장된 듯이 그들의 배는 세상 어느 곳이라도 알아서 달려가고 파선과 난파의 위험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다른 인간들과 섞이지도 않고 인간이라면 겪기 마련인 고생과 수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들로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쟁의 기억도, 귀향길에 만났던 수많은 위험도 이들에게는 단지 가수의 노래에 담겨 전해지는 탐미적인 여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칼립소의 곁을 떠나가는 오디세우스, 그리고 어려움 끝에 도착한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귀향의 의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곱씹으면서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1: 예!

0: 이야, 장대하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느낌? 이를테면 달리는 말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함께 호흡하는 것. 소년 시절부터 그저 꿈에서나 그려왔던 그 일을 기어이 이뤄낸 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연인, 아니 자유인이라 부릅니다.
1: 와! 아유, 다 먹는다, 지금, 지금. 그래, 그렇지. 수고했을 뒤에 다, 지금.
2: 고마워. 네? 잘 먹었다.
3: 마산 백지 천하라. 만리에서 천하를 얻는 겁니다.
0: 내 꿈에 도달하고 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자유인의 하루를 만나보시죠. 경북 이해천, 낙동강 물줄기가 빚어낸 천혜의 비경과 함께 샘솟듯 풍요로운 자연을 간직한 고장. 이해천은 영남 유학의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선비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여느 장승들과는 표정이 좀 달라 보이죠. 장승 조각가 김수호 씨입니다.
3: 여기가. 오, 자, 안다. 일로 와! 마녀야! 내 친구들 많지요. 이리 와! 했더라! 옳지! 굿보이! 빨리 와, 빨리!
0: 친구처럼 키우고 있는 말이 무려 세 마리. 그 중에서도 나들이는 함께한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말들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3: 올라! 올라! 옳지! 굿볼! 자, 여기도 올라! 옳지! 잘한다! 굿볼! 굿! 이 사람이 대인수에서 존재해야 돼. 학신념 위험하기 때문에. 오! 가면 기다려! 믿으면 안 돼.
4: 이렇게 말들의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자주 접해야지.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0: 신뢰를 얻고 난 뒤에야 비로소 허락되는 말 타기.
3: 와. 야, 이렇게 늘려, 시야. 와, 잘했어. 바람도 싹 또 시야도 넓어지고, 막.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거죠, 막. 쫙, 막. 넓은 푸른, 막. 하늘도 내 거 같고, 막. 온 세상이 내 거지, 뭐.
0: 그 맛에 타시는군요.
3: 진짜 멋있는 말 한번 타고 싶은 꿈이더래. 이래, 누워있으면 천장에 막 이런 프리즈 말이 막 다리 돌아다니.
0: 어린 시절 그의 꿈은 장군.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곤 했죠. 장군처럼 달리게 해준 녀석이 바로 나들이. 수천만 원의 비용도 감수했습니다. 나들이와 함께라면 세상 어딜 가든 훤하게 길이 열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3: 그럼 장승 만들기 위해서 목재서에 장승목을 원목을 사러 가는 거예요. 100% 그 소나무로 장승을 깎아요.
0: 장승을 비롯해

0: 나무를 깎아 조형물을 창조해내는 조각가.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선한 재료이듯 지금 이 순간 어떤 나무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1: 이게 가지인데 이게 막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이걸 깎아도 이걸 좀 가늘게 만들어주고 이걸 이빨을 표현하면 좋겠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1: 예를 들어서 이런 생겼다 그죠? 이거 재밌잖아 그죠? 요 눈을 웃는 걸 만들어. 커져가면서 입을 그리고 딱 표현이 되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자연적인 거는 아주 재밌잖아. 얘 둘이 사랑해 우악 하면서 최고 작품이 되는 거죠.
0: 나무에 이미 생김새와 표정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1: 사장님 계시니까요. 사장님.
2: 네,
1: 안녕하세요.
2: 네.
1: 아이고, 참, 저쪽 오지도 마고. 아이, 간신을.
0: 벌써 십수년째 인연이 무르익은 사이.
3: 아,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2: 아이고. 먹고 한 열심히 자고 오도록 하겠네. 기차는
1: 기차. 맞죠, 그죠?
2: 뭐 물레방아 만든다, 뭐 장성 만든다 하고, 도마 만든다 하고, 뭐 나무라고 선생님을 다 만드신 거예요.
3: 잘하던 가요?
2: 내가 위원 잘하는데 판초를 몰라 안 돼. 판초를 잘해야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못 만들어 가겠어.
1: 그것이 타고나야 돼 그죠? 진짜 그것이 타고나야 돼.
0: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인 건 자유인도 마찬가지.
1: 요거 그죠? 나무도 심어도 깨끗하기 좋은데 그죠?
2: 나무를 다 좋은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좋아 이래.
1: 아 그건 내 마음이 들어.
2: 마음 그러면 되지 뭐. 그럼 돼.
1: 우리 집에 가지.
0: 이 나무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요? 얼핏 보았을 땐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았는데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입니다.
2: 야, 거기로 가요.
0: 문제는 귀가 후 혼자 힘으로 내리긴 했는데요. 여간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3: 이렇게 저도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시작하고 너무 아파요. 아
4: 와 이 무거운 거 어떻게 이렇게 번쩍번쩍 드세요?
1: 옛날에 때만 있다 얼음이 있지. 낙서하고.
0: 왕년에 통나무를 번쩍번쩍 들었다는 사나이. 허세가 아니라 기세임을 증명해 보이듯 거침이 없습니다. 그 흔한 스케치, 밑그림 한 장 없이 들이따 전기톱부터 작동시켰는데요. 나무 껍질 아래 숨겨진 표정이 그에겐 보이나 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얼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섬세한 과정. 전기톱 대신 조각돌을 들어 표정을 살려줍니다.
1: 요 부분이 눈이고, 눈. 눈을 막 치키 뜨는 거죠. 좀. 짙게 뜨고 요 칼 잡고 요거는 눈썹이 눈썹이고 입을 좀 물면서 조금 미소를 조금 지은 그런 형상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 추수진 의미로 예부에서 들은 그 애기들을 무슨 얼굴을 쫓아보내는데 또 요새 시대에 맞게 또 하나 웃음으로써 징계게 표현한 게 죽은 시대와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의 얼굴보다 은은한 미소 지은 얼굴이 더 예쁘잖아요. 곱고에.
0: 남들 다 만드는 무서운 얼굴의 장승은 왜 마다했을까요? 나쁜 액은 쫓는다고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미소

0: 드리는 게 더 나은 방편이었다는군요. 그래서 그의 장승은 대부분 사람 좋은 웃음을 해볼 쭉 짓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와 지혜가 깃든 웃음, 이른바 해학미 넘치는 장승의 탄생 현장입니다. 젊은 시절 타향을 떠돌다가 다시 고향을 찾은 이유. 낙동강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틈만 나면 달리는 강변의 한때,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이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랍니다. 지금껏 도시에 살았다면 감히 누려볼 엄두도 내지 못했을 시간. 내내 그를 괴롭히던 걱정, 근심 따위는 이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해방감을 함께 누리고 이제 막 한숨 돌린 이분들은 대체 누구시죠?
1: 예천 김하봉서입니다. 예천 행사 있으면 교통 안전 지킴이도 하고 애들 체험 행사도 하고 또 우리 회원들이 한가하면 이제 유원지 와서 휴식도 주고 자연 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 기마 봉사 대원들과 함께 들러본 곳은 조선의 마지막 주막이 있던 삼각마을. 마을을 복원하면서 입구에 장승을 세웠습니다.
1: 이게 처음 봤는 거 앞에 하는 거?
2: 일단 처음 봤어요.
1: 몇 년 됐어?
0: 나루터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우뚝 솟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죠. 짐작하셨겠지만 빙그레 웃고 있는 이 장승은 김수호 씨의 작품.
1: 한 5년 되면 제가 만드는데 굉장히 커요. 물어난 게 이 장승이 이 고을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하니 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3: 와, 이런 거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1: 이거 크니까 뭐 금방 만들 수도 없고 뭐 한 달 정도? 30일 정도 걸려요.
2: 크니까 웅장해 보이고 진짜 멋있네요.
0: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땐 13m짜리 장승도 세웠답니다. 이번엔 말 타고 읍내로 나오셨네요. 무슨 용무이실까요?
1: 저녁에 그 지인들 온다 주고 뭐 시장 좀 보러 왔어요.
0: 시장에도 말을 타고 올 정도면 이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일 것 같습니다.
4: 뭐 드릴까요?
1: 소 불러가게 초밥할 텐데. 응? 뭐, 부위 어떤 부위로 사면 되죠?
4: 육회 같은 거 하세요.
1: 예, 그래, 육회 들어 하면 되겠다.
5: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말하고 틀리네.
6: 틀리네.
7: 아, 달라요?
5: 네, 틀려. 어우, 맞다. 다리도 길고.
1: 아, 제일 미안한데요. 돈 받고요. 내 가방에 좀 넣어줘서. 예, 예. 미안하지.
0: 자주 들르는 단골집답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1: 예, 고마워요.
0: 고기는 됐고 이번엔 또 뭘 사실까요? 도착한 곳은 채소 가게.
1: 사장님, 당근.
4: 예, 말 타고 왔어.
1: 내 당근 말 타는 게 서비스 한 게 줘봐. 이거 맛있나?
4: 나 무서워 못죠.
1: 아, 끝에 잘 접촉은 돼. 다 한 방에 먹게 물어. 절대 안 물어.
0: 지나가던 행인이 선뜻 당근을 주는데요.
1: 자, 속에서 뒤에 다 이거는.
4: 고마워. 네? 잘 먹었다.
1: 누구요?
5: 우리 단골이요.
1: 당근 새로 갖고 와요.
5: 와, 우리 집에 단골이 한 개 더 줄 거야. 어, 서비스야.
1: 야, 오늘 아들이 고맙습니다, 야지.
4: 서비스
1: 예천이 22,000원이 좋네.
4: 누구를 팔로 쪼개갖고 줘야 돼. 지금 뭐,
0: 단골집만 들르다

0: 보니 땅 한번 밟지 않고 오늘 장 다 보았습니다. 참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고 일반 도로에서 말 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죠. 나들이가 수고가 많았네요. 그나저나 오늘 메뉴가 뭐라고 하셨죠?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김수호 씨는 젊은 날 상선을 타고 세계를 누볐는데요. 그때 직책이 조리장이었답니다. 배 타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일식집을 운영하며 갈고 닦은 요리솜씨, 오늘 제대로 발휘 중이신데요. 어떤 귀한 분들이 오시기에 이토록 정성을 쏟으시는 걸까요? 아, 함께 말타며 봉사하는 대원들이시네요.
1: 일로 와, 한 잔. 오늘 재밌게 탔습니다. 예. 바쁘도 이렇게 가끔 탔어요.
2: 좋죠.
1: 자주는 못 타도 안 바쁜 타면 좋죠. 뭐. 사람도 운동되고 말도 뭐 다 밖에 나가면 좋고
2: 좋죠.
3: 와, 아유, 봐, 이 사람 봐. 뭐 그런 게 아니래.
0: 뭐. 하루 종일 말을 탔으니 허기질만도 하죠.
4: 맛있네.
1: 난도 한입 먹어보자. 사르르는 게 분량도 싹 나는 게 말 타면서 초밥 장사해야겠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 제봉세대가 뭐 여러 명 있지만은 다음부터 더 화이팅 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잖아요.
2: 그렇죠.
1: 자, 예천 김하봉세대 화이팅! 화이팅! 아.
0: 오늘의 교훈,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꿈 하나에 집중해야겠습니다.
5: 나무합니다. 나무합니다.
6: 좋은 말로 유별나무. 빼딱 싫고 소단스럽다.
7: 제 삶의 최소 51% 이상은 오래된 큰 나무. 나무 대신 노구수입니다.
8: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마라도의 멋진 바다를 보고 올게요.

0: 붓을 올려라! 이곳은 탐험과 모험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시입니다.
1: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납니다.
2: 와, 이게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선명하게 있다고.

0: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1: 세계의 지형이 완전히 색다릅니다.
0: 예상 밖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제가 만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고 꼭 드셔보셔야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0: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릅니다. 바다가 남긴 돌의 왕국으로 탐험을 떠납니다.
3: 아, look at that. This monkey.
0: 사람과 원숭이가 함께 살아가는 야생의 땅.
1: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
4: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5: 뭔가 그들과 교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지구의 기억이 남아있는 비밀의 세계. 원시의 풍경 속으로 떠납니다. 술라웨시는 네 개의 반도가 길게 뻗어 있는 독특한 섬입니다. 험준한 산과 깊은 바다가 만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저마다 다른 생태계를 이뤘습니다. 이번 여정은 수중 탐험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술라웨시의 분화켄으로 갑니다. 북 술라웨시에 있는 분화켄 섬은 거대한 산호 절벽으로 유명합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장소로 손꼽히는 섬입니다.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푸른 낙원입니다. 인도양과 서태평양 해양 생물의 70% 이상이 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해안 바로 앞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절벽 지형도 특징입니다. 분화켄 탐험은 마나도의 마리나 선착장에서 시작하는데요. 다이빙샵에서 보트를 예약하면 됩니다.
1: 엔도, 아기.
6: 아기, 넘어.
1: 으짜. 오늘은 이 마나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최고의 월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져 있는 분화켄 아일랜드,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행 일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멀리 가서 마나도 투어라는 섬까지 전부 섭렵을 하고 올 계획입니다.
0: 분화켄 섬은 1년 내내 갈 수 있지만 다이빙 최적기는 5월부터 9월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서 이동도 편하고 수중 시야도 좋은 편입니다.
1: 저기 평평하게 길게 생긴 섬이 분화켄 섬입니다. 저기는 화산의 영향으로 지반이 무너지면서 수중 지형이 정말 절경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상어와 가오리들 그리고 참치떼들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노려보려고 합니다.
0: 다이빙 가이드들은 대부분 이 지역 출신입니다. 70년대부터 다이빙 관광을 이끌어왔고 누구보다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7: I hope.
8: Oh, Eagle
7: Lane. Naughty.
8: Yeah. Oh, Eagle Lane, naughty. Napoleon?
7: Yeah, Napoleon.
8: Only two.
7: I will see later. Two or more than two.
0: 저의 욕심을 담아봅니다.
8: 10, 11.
7: Okay, okay. 내려놓고.
0: 다이버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바다에서 어떤 해양 생물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뿐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납니다.
9: You see?
7: Yeah, dolphin.
10: Dolphin?
7: Yeah.
0: 겉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10: 물에 나왔대요.
8: 물에 나왔다고?
9: 들어온
0: 저 멀리 돌고래떼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습니다. 간단한 장비만 챙겨 출동합니다. 돌고래 무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1: 그런데 sekarang ini mungkin hampir 50-an ekor mungkin.
0: 분화켄 바다만 수십 번 오갔는데 이렇게 많은 돌고래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돌고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라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호기심도 많고 지능도 높은 편인데요. 낯선 물체가 나타나면 가까이 와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같은 바다를 누벼온 덕인지 다이빙 보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0: 선착장에서 40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본격적으로 탐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1: 여기 만화도에서 다이빙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다 설렙니다.
0: 아끼는 장비도 총 출동입니다.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바닷색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 보이시나요?

0: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굵은 이빨 쥐치입니다. 분화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종입니다. 물고기 떼가 검은 구름 같은데요. 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호초가 끝나는 지점부터 바닷속 절벽이 시작됩니다. 50m 이상 수직으로 뚝 떨어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있는데요. 다이버들 사이에선 살아있는 아파트라 부릅니다. 절벽 아파트의 입주민은 거북이인데요. 분화켄은 거북이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동거인과 함께 사는 거북이도 있네요. 알판 상어입니다. 이곳은 먹이가 풍부하고 쉴 곳이 많아 거북이들이 좋아한답니다. 바로 그때 재미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거북이가 바위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한참을 관찰하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몸을 긁는 행동이죠. 바위에 몸을 비벼 해조류와 기생생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입주민도 있는데요. 흰 지느러미 암초 상어입니다.
1: 상어들은 부레가 없어가지고 헤엄을 안 치면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런 얕은 굴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자리 가면 항상 상어들이 다섯 마리가 새끼 상어들이 거기 쉬고 있습니다.
0: 분화켄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다입니다. 동남아의 많은 바다를 다녔지만 여기만큼 다양한 풍경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산호초가 잘 보존돼 있고 깊은 바다의 영양분이 해류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처음 보는 해양 생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들여다보고 싶었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까지 옮겼는데요. 저에겐 삶의 방향을 바꿔준 바다입니다.
1: 오늘은 시야가 정말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너무 바다가 예쁘고 물고기도 많고 아주 최고였던 것 같아요.
0: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의 바다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조금 지루해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악기를 꺼내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흥이 많은 편입니다.
2: 제가 스타라이빙 sudah sejak tahun 2008.
3: Kalau kehidupan diversnya itu untuk kalau untuk saya sih ya sangat-sangat mencukupi untuk kebutuhan kehidupan sehari-hari.
2: Ayo datang ke Manado, diving ke Manado. Manado bagus, mantap. And I say, hey,
0: yeah, yeah, hey, yeah, yeah. 풍요로운 바다는 브라이언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낙원의 마법입니다. 바다와 화산을 품고

0: 있는 도시 마나도 시내로 향합니다. 술라웨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북부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고향입니다.
1: 자, 여기는 마나도의 상권이 아주 발달해 있는 중심지입니다. 현지 로컬 분들, 지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고, 뒤에 보시면 이런 파란 버스들 있죠? 미니버스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0: 미크로렛입니다. 현지에선 미크로라고도 부릅니다. 버스와 택시 중간 역할을 하는 마나도의 대중교통 중 하나입니다. 운행 구간은 정해져 있는데 별도의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술라웨시 사람들은 미소가 참 넉넉합니다.
2: My teacher. Yeah, guru. Yeah.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한국말 잘한다.
1: 여기 현지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느껴보시려면 이런 거 타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 오시면 교통비를 10분의 1로 아낄 수 있잖아요. 500원.
0: 6,000루피아로 시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친절한 미소는 보너스입니다. 마나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고층 빌딩이 생기며 도시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다 내리고 혼자만 남았는데요. 그럴 때면 택시처럼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기도 합니다. 운이 좋네요.

0: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식당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기가 엄청나고 있는데 어떤 메뉴인지는 제가 가서 소개해드릴게요.
1: 연기 때문에 입구부터 요란스러운데요. 여기는 마나도에서 소문난 맛집입니다.
0: 요겁니다, 요거. 이게 참치 턱구이거든요. 와우!
1: 마나도와 비퉁 일대에서 즐겨 먹는 참치 턱구이입니다. 버려지던 부위가 별미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숯불에 구워서 진한 감칠맛이 특징입니다.
0: 제가 마나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고 마나도에 놀러 오시면 꼭 드셔보셔야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이게 원래 한국에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여기에도 예전에는 이걸 먹진 않았고 입구 아저씨가 이거를 요리로 개발하신 거거든요.
1: 이건 이케르시의 보물창고입니다. 참치 턱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메뉴만 팔고 있습니다. 참치 턱 구이는 이케르시가 처음 시작한 음식입니다. 15년 전 장사를 시작할 당시 이 주변에는 쟁쟁한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만의 메뉴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답니다.
2: 랑투나 ini adalah limbah pabrik tuna yang ada di Bitung. Bitung adalah pengekspor tuna terbesar di Indonesia. Makanya saya coba memanfaatkan limbah pabrik tuna untuk menjadi kuliner.
1: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부위라 공짜로 가져올 수 있었다죠. 이케르시의 참치 턱구이는 점차 입소문을 탔고 지금은 하루에 3, 400인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terkenal karena rumah makan ini udah lama. Terus rasanya enak, harganya terjangkau. Suasananya bagus, yang owner-nya ramah.
1: 주변에 잘 나가던 식당에서도 참치 턱구이를 판매할 정도인데요. 이제는 북술라웨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식당에선 숯불이 꺼질 틈이 없는데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간판보다 연기를 보고 찾아온다고 할까요?
0: 2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열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찜질방 같은데 꼭 진짜? 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 비킨 바라. 뭐지? 여기 비킨 바라. 빨리 좌와. 여기 비킨 바라.
1: 이케르시의 비법 중 하나가 이 수치인데요. 처음엔 코코넛 껍질인 줄 알았습니다.
2: bahan bakarnya dari buah pala. Buah pala yang diambil kulitnya. Ini kulitnya.
1: 육두구는 한때 금보다 비싸다고 할 정도로 귀한 향신료였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독점하려고 경쟁했는데요. 이제는 대중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껍질은 후년 재료가 됩니다. 북술라웨시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육두구 산지 중 하나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4: Tempurung pala ini baunya harum. Jadi sehingga mempengaruhi rasanya.
0: 제 경험상 이 되게 오래된 그 전통 노포집들은 주로 빨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이 빨락은 좀 오래가거든요. 향까지 있다는 건 저도 몰랐네요. 오늘 배웠습니다.
1: 흔한 육두구 껍질과 버려지던 참치턱이 이케리시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특별한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발견한 가능성이 빛을 발한 겁니다.
4: Bumbunya ini sudah dimix campur sama kecap, minyak goreng kecap bisa dicicip.
0: Ya. Oh, 엄청 달고 맛있어요. 한국 사람이 진짜 좋아할 단짠.
2: Untuk pertama kali jangan dulu taruh bumbunya, minyaknya dulu. Kalau enggak, nanti terakhir pas mau angkat baru bumbunya. Bumbunya di bawah.
1: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는 비밀인데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맛이랍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건 5만 루피아인데요. 5천 원도 안 합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하죠. 먹을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5: 이야, 이게 상상이 가세요? 참치 턱구입니다. 참치 캔도 아니고, 참치 회도 아니고, 참치 턱구입니다.
2: 아, 그러면 이 자라마 까냐니. 오, 예.
1: 주로 칼라만시즙은 필수랍니다. 틈만 나면 장난을 치는 이케르 씨.
5: 와우, 와우, 칼라만시. 그래.
1: 정말 유쾌한 사람입니다.
5: 오케이?
2: 오케이. 굿. 스타미나.
5: 스타미나. 레몬 라임 중간 정도
2: 레몬 주이.
5: 이야, 레몬 주이. 예.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참치 턱구이 같은 데도 생선에 뿌려 먹으면 비린내도 잡고 아주 맛있습니다.
1: 곁들여 먹으면 좋은 반찬과 소스도 가져다 줍니다.
5: 마카시.
1: 우리에겐 공심채, 모닝글로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캉쿵이라고 부릅니다. 빠질 수 없는 매운맛 소스, 다부다부도 있습니다.
5: 다부다부는 그 집집마다, 지역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엄청 매운 집도 있고, 좀 달콤한 집도 있고, 근데 마나도는 또 마나도 특유만의 그 산발 소스가 있는데 주 재료가 고추 같은데 사실 토마토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오일도 섞여 있어서 맛이 되게 독특한데
2: 스파이시
5: very spicy
2: very spicy
5: you can
2: yes okay please
5: 아 여기에 이렇게 네. 틈이 있네
1: 참치의 아래턱과 목살 부분을 발라 먹으면 되는데요
5: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아 이거 무서운데 아,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요. No spicy.
2: No spicy.
1: 매운맛이 뒤늦게 옵니다.
5: Spicy. 아, 굉장히 매우니까, 근데 엄청 맛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네. 참치캔 하나 값이면 진짜 참치를 이 바베큐 그릴에 구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1: 한번 먹어보면 왜 인기인지 알게 됩니다.
5: 베스트야 베스트.
2: 그때 saya waktu awal, sampai sekarang ini jadi booming, jadi prima donna kuliner.

0: di Kota Manado. Semua rumah makan di Manado pasti ada rangkun.
1: Dunun mari bojossoyo.
0: Dengan hasil ini, saya bisa sekolahkan anak saya dua. Yang satu sudah selesai itu yang tadi Amelia. Amelia yang bisa speak Korea.
1: Ya.
0: Amelia. Amelia. Ayo, come on. Come here.
2: 마침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큰딸이 식당에 있는데요.
0: 네. 어이.
2: 자식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세계 어디나 똑같은가 봅니다.
1: 네.
0: 안녕. 사이 비사 바사 코레아.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아밀리아라고.
1: 근데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3: 아니, 잘해요.
1: 마나도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 없는데.
3: 아, 그래요?
1: 한국말 배운 거예요?
3: 네, 배웠어요.
1: 학교에서?
3: 아니, 똑같고 배웠어요.
1: 혼자. 네, 와, 혼자서. 발음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잘하신다. 이야, 최고 최고.
3: 감사합니다.
0: 선랑 스칼리, 선랑 스칼리. 니아. 아, 사이 스포트. 니아, 뭉쳐 비싸. Dia punya kerinduan ke Korea. Ya. Siapa tahu dapat jodoh Korea.
1: 아니 그러면 한국 분들 아빠가 맛있게 구워 줄 테니까 많이 오세요. 한번 해 줘.
3: 아. 여러분 제 저희 식당에서 많이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2: 참치 턱구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자식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이케르 씨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술라웨시 내륙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지금도 지구의 오래된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시의 세계를 찾아 남부로 향합니다. 거대한 석회암 바위가 숲을 이루고 있는 마로스판케 카르스트입니다. 2023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지질공원인데요. 선사시대의 유적이 있어 유명합니다. 지질공원을 둘러보기 위해서 해 뜨기 전부터 길을 나섭니다.
4: 다시
5: Okay. Ah,
4: Tomo.
5: Ah, nama saya Nahar.
4: Yeah,
5: salam right. kenal. We going to Berua dengan naik perahu di sana.
4: Mm-hmm.
5: Ah, terus dari kampung Berua kita keliling. Setelah itu kita kembali ke Stone Forest dan naik perahu ke sana. Oke.
4: Okay. Oke. Okay.
2: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 있는데요.
1: 아,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옵니다.
2: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습니다.
5: Karena di sini sering hujan, biasanya setelah selesai hujan akan ada awan di atas gunung, itu namanya ramang. Itu asal kata dari ramang-ramang.
2: 다행히 금방 비가 그칩니다.
5: 아, ini perahu kita.
2: 공원에는 50여 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람망람망 지역은 전통 보트를 타고 갑니다. 보트 이름은 졸로로인데요.
6: 배가 졸로로 졸로로 졸로로 가서 배 이름이 졸로로라는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Let's go! 졸로로 졸로로 졸로로 졸로로.
1: Yeah, let's go! 자, 과거로 출발합시다.
2: 먼저 람망람망 지역을 가로지르는 푸테강을 따라 전통 보트를 타고 4km 정도 이동합니다.
5: 리시스 맹그로브, 스페이시스 맹그로브.
1: 야, 어떤
5: yeah.
1: 이게 막 야자수도 있고 맹그로브 숲도 막 있고 지나가는데 동물들도 보이고 하거든요.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납니다. 와.
2: 평범한 강처럼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전경이 변하는데요.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1: 와, 와 양쪽에 이 카르스트 지형이 거기 맞물려 있어서 동굴 같습니다. 위에는 열려 있지만, 와.
5: This is natural.
1: Natural.
5: Yeah.
1: 야,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네.

0: 20여 분 만에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거대한 바위 숲 한가운데 마을이 들어앉아 있는데요. 캄풍 베루아입니다.
1: 오케이. 우리는 하티 하티.
2: 하티 하티. 야. 슬라마 파기. 야. 이니 아빠 사또랑.
3: 리마 플라스리부.
2: 리마 플라스리부.
0: 캄풍 베루아는 논과 양어장, 목조 가옥들이 어우러져 있는 전통 마을입니다. 푸테강이 유일한 통로인데요. 고립된 덕분에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 와, 여기 이 병풍처럼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요새 같습니다.
0: 전쟁이 나도 모를 정도로 외부와 단절된 지형입니다. 마을 안에는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4: 와. Do you like it?
2: 어.
4: Yeah.
2: Yes. 슬라마 빠기. 여기 애기랑 소랑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송아지들 염물 주고 계시네요.
0: 할아버지가 손주와 소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키우는 발리소입니다.
2: 소들이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생긴 게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네요. 아기들인데도. 와, 되게 소가 잘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
0: 베루아는 2014년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람망람망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5: 어디 begitu mentonya tidak pernah banyak karena kalau ada sudah kawin keluar. Kalau sekarang tidak ada. Tapi dulu membawa nianu, nipa. Itu sih. Dua macam sih.
0: 변함없이 고향을 지켜온 할아버지의 세월도 느껴집니다. 조금 더 가니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 이야, 여기 이 깎아지른 암석들이 이렇게 쭉쭉 솟아진다. 삐죽삐죽하고. 그래서 여기를 돌의 숲이라고 한답니다. 돌숲. 정말 나무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서있네요.
0: 수많은 석회암 봉우리들이 하늘에 솟아있는 거대한 미로 같습니다. 람망람망을 대표하는 기묘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돌숲을 따라 걸어가는데요. 아래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움푹 파여 있는데요. 누가 일부러 깎아놓은 것 같습니다.
6: 예전에는 여기가 물이 차 있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푹 파여 있어서.
4: Dulunya di bawah air. Jadi ini adalah batas air. Cekungan itu adalah batas air. Million years ago.
0: 오래전 바닷속에 있던 석회암이 땅 위로 솟아오른 뒤 비와 바람에 깎이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푸탄바투는 술라웨시의 탄생 과정을 품고 있습니다. 자연이 남긴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푸탄바투를 지나서 이번엔 야생의 세계로 갑니다. 나하루 씨가 꼭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7: 아, look at that. It's monkey.
8: Monkey. Something eat.
7: Yes.
0: 야생 원숭이입니다. 평소에도 먹이를 찾아 마을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9: 진짜 나무 위에 원숭이가 타마린 열매 따라갔습니다.
6: 위험해 보이는데.
0: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이는데요. 타마린드는 콩과 식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쓰는 식자재입니다. 열매는 강한 신맛과 은은한 달콤함이 어우러져 원숭이들도 좋아합니다.
4: 몽키 is protected by government.
0: Oh. Yes.
4: Sometimes monkey coming for eating rice.
9: How can
4: the people here stay here for
9: go shop?
4: Yeah.
9: Oh, the shop.
4: Yes.
9: Cannot keep him.
4: 아, no. No.
3: 그쵸. 원숭이가 뭐 허섭이 해놓는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4: Monkey is there.
0: 어쩌면 원숭이가 살던 숲에 사람이 들어와 털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숲을 나눴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습도에 지쳐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집니다. 람망람망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남아있는데요. 인류가 남긴 오래된 흔적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4: 이거 어디야? And this one. It's not
9: it. 네?
4: Yes.
6: 이거 완전 절벽인데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죠?
4: We're going down and up. Yes.
6: You ready?
9: Yeah, ready.
4: Okay.
0: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아득해 보입니다.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결국은 닿게 되지 않을까요?
6: 오케이, 오케이. 엄청 높아요, 엄청. 우와.
0: 물론 그 과정은 쉽진 않습니다. 습한 날씨에 발걸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4: 아유, 주박, 주박.
6: 하티, 하티, 하티.
4: 하티, 하티.
6: 우와.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처음 와보는데 어디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6: 와, 근데 여기 굉장히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 여기 저희 다이버들도 수중에서 동굴 탐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물이 차 있는 것만 봤는데, 아, 이게 산 위에도 이렇게 있네요.
4: Look at that. You know here? This is fossil.
6: Oh, yes, yes.
4: Shells.
6: 야, 이 카르스트 지형이 수중에서 산호초 그리고 조개 이런 석회질들이 융기에서 올라온 다음에 빗물이 내리면서 침식해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실제로 조개 화석들이 있습니다.
0: 이 땅이 오래전 바다였다는 증거인데요. 수중 탐사 전문가로서 기분이 묘합니다.
4: You're searching the frame. You have 5 minutes for kamu cari sendiri. Yeah.
0: 이렇게 넓은 동굴에 사람의 흔적이 있답니다.
4: Yeah. You looking the
0: 보고 있자니 바닷속에 있는 듯한 착각도 듭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6: 여기 있다. 여기.
4: 니야.
6: Right. That's one, that's one.
4: Yeah.
6: 와,
4: yeah.
6: 저 되게 작은데?
4: Yeah.
6: 오, 여기도 있어, 여기.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숨은 그림.
0: 이 화면 속에는 두 개의 손바닥이 보입니다. 찾으셨나요? 누가 장난친 것도 아닐 테고 이렇게 선명한 흔적이 남아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4: 페네리티 mengatakan gambar ini kurang lebih sama yang kita temui sebelumnya itu 20.000 tahun yang lalu. Keterangan tentang lukisan itu ada di bawah sana. Nanti kita kalau turun ke bawah itu akan melihat keterangan.
6: 아,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언제 처음 발견됐나요?
4: Semenjak pariwisata Ramang-Ramang terbuka, ini juga banyak dikunjungi. Jadi kurang lebih untuk terkenalnya tempat ini itu kurang lebih 15 tahunan 10 sampai 15 tahun.
6: 이 동굴 보고 처음에 탐험가들이

0: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손바닥 보고 얼마나 놀래고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1: 진짜 애기손입니다. 애기손 맞는 것 같아요.
2: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손바닥 벽화를 남긴 걸까요?
3: 그 peneliti mengatakan cara buat gambar ini mereka letakkan tangannya di batu terus bahan bakunya itu namanya ochre masukkan ke mulut setelah itu disemprot pakai mulut. Iya. Makanya gambarnya seperti itu. Jadi dia seperti dicetak.
2: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여기 있었다는 표식이었을까요?
1: 수만 년 전에 인간이 남겨놓은 이 선명한 손자국을 보니까 뭔가 그들과 교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울컥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2: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벽화 옆에는 또 다른 동굴이 있는데요. 지질공원에는 벽화나 동굴이 많은데 공개된 곳은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4: 이야, 여기 안에 엄청 넓은 굴이 있습니다.
3: 아, the scientists say the people long time ago and living here. And this is area for sleep, maybe for
4: maybe maybe many people.
3: Yes,
4: yeah.
3: yeah.
4: 그러니까 예전에 이쪽에 이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동굴이 많잖아요. 밑에는 물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동굴을 찾아서 뭐 야생동물이나 적들로부터 피해서 동굴에서 거주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2: 아. 위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구조가 개미굴과 비슷합니다.
4: 저기 위에도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저기가 방이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오.
2: 사람은 떠나도 삶의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할까요? 자연의 시간 앞에서 되새겨보게 됩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나하르 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합니다.
5: Your house?
3: Yes. We go my house. This is my homestay.
5: Yeah, okay, okay.
2: 지질공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나하르 씨의 집입니다.
3: Hello. Ini tamu kita. This is my wife.
5: Hello, hello. Yes. Malam.
6: Nama saya Yesi.
5: Nice to meet you.
3: This is my wife yes. and there my son.
5: Nice to meet you.
3: This is my son.
4: Tomo. Same face.
5: Same.
3: okay. Yeah. My face.
6: Yeah, same. Yeah.
2: 정말 붕어빵 부자입니다.
3: This is your room.
2: 숙소가 드문 곳이라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 손님은 한 팀이 다녀갔답니다.
4: 근데 모기장도 있고 침대도 엄청 크고 하루 편하게 쉬는 데는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2: 숙박비는 1인당 2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깔끔합니다. 식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정식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겨 있는 한상입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보니 반갑습니다.
4: 이야,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가정식 집밥입니다. 와, thank you.
3: Yeah, you first.
4: Ah, me first. Yes, yes, yes. 아,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손님이 먼저 밥을 퍼야죠.
2: 인도네시아의 식사 예절입니다.
3: Okay. Dan ini sayur.
4: Sayur.
3: Vegetable from this is name kangkung. You like it?
4: 이거 한국 음식 같아요. 된장은 안 들어가는데 약간 냉이 된장국 같은 맛? 오, 신기하네.
2: 술라웨시 남부에서 한국의 맛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계속 손이 가는데요.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뜨끈하고

0: 가슴이 뻥 뚫립니다.
1: 상담을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2: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예.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6: 가!
2: 수고하셨습니다.
6: 고맙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을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2: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3: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하실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5: 준비하실게요.
2: 예.
4: AIA 생명.
2: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

0: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0: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2: 상담을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이야기 EBS 다큐멘터리로 만나보세요. 교육, 인문, 과학, 예술, 역사 등 분야를 총망라한 대한민국 사회 심층탐구 EBS 다큐프라임. 다시 보는 EBS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세계적 거장들의 시선으로 본 대자연의 경이로움 글로벌 특선 다큐 다큐멘터리 명가 EBS.
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루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옛날 옛날에 가난하지만 착한 뽀로로와 크롱이 살았어요.
1: 숲에서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된 집을 발견했답니다.
2: 크롱! 크롱!
1: 크롱! 크롱! 배고파?
2: 크롱!
1: 잠깐 기다려봐.
2: 크롱!
1: 얼마 안 남았네. 자, 맛있게 먹어.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난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2: 크롱!
1: 크롱, 오늘은 숲에 가서 열매 찾아볼까?
2: 크롱! 크롱!
0: 뽀로로와 크롱이 숲으로 왔어요.
1: 열매가 어딨지? 어? 루피랑 패티네. 도와주자.
2: 크롱! 크롱! 크롱!
1: 우리가 도와줄게.
2: 크롱!
3: 뽀로로! 크롱!
1: 다 왔다.
3: 고마워, 얘들아.
1: 뭘.
2: 크랑크랑.

0: 우린 이만 갈게.
1: 크랑크랑. 잘 가.
0: 뽀로로랑 크롱은 정말 착한 것 같아.
2: 맞아.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데. 아,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자.
0: 좋은 생각이야.
3: 뽀로로와 크롱은 열매를 찾기 위해 숲을 돌아다녔어요.
1: 어? 크롱크롱.
0: 어, 어디?
1: 크롱.
0: 내가 올라갈게.
1: 크롱.
4: 안 돼.
1: 크롱.
0: 안녕.
1: 안녕.
0: 왜 열매를 따면 안 돼?
1: 크롱크롱. 이 나무는 에디 거야.
0: 응. 에디한테 허락받으면 되는 거지?
1: 응. 따라와.
0: 좋아.
1: 다 왔어.
5: 아, 맛있다.
1: 에디.
0: 아, 맛있겠다.
5: 무슨 일이야?
1: 얘들이 열매를 따고 싶대.
0: 응. 몇 개만 주면 안 될까?
5: 안 돼. 다 내 거야.
1: 에디, 열매 많잖아.
5: 그래도 안 돼.
0: 너무해.
4: 크롱.
5: 하나라도 따가면 혼날 줄 알아.
0: 크롱, 가자.
4: 크롱.
5: 흥, 감히 내 열매를.
0: 좀 쉬었다 갈까?
4: 크롱, 크롱.
5: 크롱.
4: 크롱.
0: 오, 크롱. 오, 아.
4: 크롱.
0: 여기 있다. 크롱 먹어.
4: 크롱
5: 크롱.
4: 뭐예요? 크롱 크롱.
0: 아니야, 난 괜찮아.
4: 크롱 크롱.
0: 너 뭐 그래도?
2: 안녕.
0: 오, 안녕. 너희들 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온 거지?
4: 크롱.
0: 오, 아닌데.
2: 부끄러워하기는.
0: 한번 불러주지 뭐.
2: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듣는 사람 없어서 나이가 쪼로.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또 개굴 개굴 개굴. 이 목청도 좋다.
0: 어때?
4: 잘한다.
0: 한 곡 더 들려줄까?
2: 어, 아니야, 괜찮아.
4: 크랑크랑.
0: 자, 그럼 시작한다. 펌퍼라 펌퍼라 펌퍼라 뿌야 뿌야.
2: 괜찮아?
0: 크랑크랑. 다리를 다친 것 같아.
2: 잠깐 기다려.
0: 자, 여기 있다. 이거면 되겠지?
4: 크랑.
0: 우와, 이거 괜찮은데? 다행이다.
4: 크랑.
0: 어, 왜 그래?
4: 크랑.
0: 어, 노래를 해서 그런가 배가 고프네.
4: 크랑.
0: 이거 먹어.
4: 크랑.
0: 우와, 빵이다.
4: 크랑 크랑.
0: 나는 괜찮아. 잘 먹었다. 아, 참, 줄 게 있어.
4: 어,
0: 이게 뭐지? 너희 같은 착한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먹을 거야?
2: 크랑 크랑.
0: 그보다 훨씬 좋은 거야. 집에서 열어봐. 그럼 나 간다.
4: 크랑.
3: 뽀로로와 크롱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4: 크롱 크롱.
0: 아,
4: 크롱.
0: 이거 열어볼까? 크롱
4: 크롱 크롱.
6: 안녕, 난 소원의 요정 포디야.
0: 소원의 요정?
4: 크롱.
6: 응, 뭐든지 말해봐.
0: 정말?
4: 크롱 크롱.
0: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6: 그 정도야 쉽지. 포디비 펌펌펌. 얍.
0: 먹자, 크롱!
4: 크롱!
0: 우와! 맛있다!
4: 크롱, 크롱!
6: 다른 소원은 없어?
0: 멋진 집을 만들어줘!
6: 멋진 집? 좋아! 퍼비비, 퍼펌펌! 얍! 너희들이 착해서 주는 선물이야.
0: 착하긴 뭘.
6: 그럼 행복하게 잘 살아. 나 갈게.
4: 그럼.
5: 에헴, 그 녀석들이 열매를 가져가진 않았겠지.
1: 에디, 어? 저기 좀 봐.
5: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저기.
5: 어? 어디? 어, 저기 저렇게 큰 집이 있었나? 가보자.

0: 있어. 먹을 것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1: 나 크롱이 좋아할까?
2: 숨자. 저건 뽀로로 집이 아닌데.
3: 그렇네.
4: 우와! 크락!
1: 뽀로로!
3: 안녕!
4: 크락!
3: 어떻게 된 거야?
1: 집이 커졌네.
3: 놀이터도 생겼고.
5: 아, 숲에서 다친 새를 도와줬더니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어.
4: 크랑크랑.
3: 요정?
5: 응, 맛있는 것도 많이 줬어.
4: 크랑크랑.
3: 잘됐다.
5: 응, 정말.
3: 그럼 이제 배 안 고프겠네.
1: 우리도 음식을 가져왔는데.
5: 또 먹을 수 있어. 그치, 크롱?
4: 크랑크랑.
3: 정말?
5: 응, 들어가서 같이 먹자.
4: 좋아. 크랑.
0: 다친 새를 도와주면 선물을 줘. 로디, 당장 수프를 가져.
6: 알았어.
0: 빨리 새를 찾아봐, 로디.
6: 응, 찾고 있어.
0: 에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5: 랄랄랄랄라!
0: 무슨 소리지?
6: 저기.
0: 어?
5: 여기 있어!
0: 찾았어! 선물이다, 선물!
5: 랄랄랄랄라!
0: 그게...
3: 아, 너희도 내 노래 듣고 싶어서 왔구나.
0: 아닌데.
6: 아니야.
3: 아우, 바쁜데 정말. 아휴, 한번 불러주지 뭘.
5: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노래를 해줘!
4: 아들 손잡이! 그만!
5: 가세도록 가려줘!
4: 그만하니까!
3: 아, 다른 노래 불러줘?
0: 아니, 안 들을 거야. 너 노래도 못하잖아!
5: 뭐, 노래를 못해!
0: 그게 아니라.
5: 됐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0: 안 돼.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떨어뜨려버려.
6: 그건 나쁜 짓이야.
0: 로디, 그냥 해.
6: 알았어.
5: 내가 노래를 못 불려. 범벌이, 범벌이, 범벌이, 범! 이렇게 잘 부르는데.
0: 이런 다리를 다쳤구나. 내가 거쳐줄게.
5: 너희들 날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6: 맞아, 미야.
0: 아니야. 그럴 리가. 저기 다리 고쳐졌는데 선물 같은 건 없어?
5: 자.
0: 나도 선물 받았다.
6: 축하해.
0: 어디 한번 열어볼까?
7: 안녕, 나는 통통이 요정이야.
0: 요정? 그럼 소원 들어주는 거야?
7: 응, 뭐든지 말해봐.
0: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싶어.
7: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얍!
0: 우와! 이게 다 뭐야? 다 탔잖아.
7: 그래도 맛은 좋을 거야.
0: 로디, 먼저 먹어봐.
6: 난 로봇이라 못 먹어.
0: 아, 참.
7: 어이,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0: 어떻게 된 거야?
7: 물 달라고 했잖아. 다른 소원은 없어?
0: 다른 소원? 그럼 집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줘.
7: 좋아. 꾸리꾸리 텅텅텅. 얍! 왜 이러지? 야! 야!
0: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7: 이거 큰일이네! 얘들아, 피해!
0: 어디 가!
6: 괜찮아.
0: 괜찮게 뭐가 괜찮아! 안 돼, 됐지!
6: 힘내, 애기.
7: 다 됐지? 그럼 난 이만.
0: 가면 어떡해!
6: 잘 가!
0: 돼지 돌려!
7: 다음부터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에디.

0: 더 이상 두렵지 않아.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좀 자세히 얘기해봐.
2: 별일 아니에요.
1: 아니, 이건 심각한 문제야. 경우에 따라서 더 이상 파이어 로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2: 네.
3: 세나야, 많은 소방관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단다. 알다시피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이지만 또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겪게 된단다.
1: 그래서 간혹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겨워하기도 해. 그걸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줄여서 PTSD라고 하지. PTSD를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얘기해보렴.
2: 자꾸만 떠올라요. 어릴 적 이 안에 아버지가 절 구해주시던 기억이. 그런데 엄마! 아빠! 세나야, 어딨니? 대답해봐! 세나야! 엄마! 나 여기!
4: 안 돼! 세나야! 거기서 나오지 마! 아빠가 그쪽으로 갈게! 그만!
2: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절 구하러 오지 않아요.
3: 건강이 우선이니까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하자.
5: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6: 메가등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3: 세나를 제외하고 지금 즉시 출동해라.
5: 네!
3: 세나야, 너는...
2: 저도 갈게요.
3: 세나야!

0: 뭐야?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어.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0: 타이탄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1: 우리끼리라도 가자.
2: 피닉스 액션!
3: 이카로스 액션!

0: 나는 위에서부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게.
1: 주변 탐색은 나한테 맡겨.
0: 어? 위험해요. 난간을 꽉 잡으세요.
2: 하이엘 로봇.
0: 안 돼.
2: 발전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0: 발전실이요? 사라!
1: 확인해 볼게. 찾았어. 내가 들어갈게. 여긴가? 아! 이게 뭐야? 문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3: 다리는 끊어져 있고 문은 막혀있다. 1리터의 함정인가?
4: 얘들아, 뭔가 수상해. 구조를 서둘러야겠어.
1: 문 옆에 벽을 뚫을게요.

0: 맙소사, 얘들아, 폭탄이 있어.
1: 뭐지? 웬 폭발?
0: 모두 괜찮니?
2: 발전실에도 폭탄이 설치돼 있으니 모두 조심해라.
3: 알겠어요.
0: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어떡하죠? 반응이 없어요. 혹시 PTSD가 온 거 아닐까요?
4: 제가 돕죠.
2: 자네, 여긴 어떻게?
4: 이안에게 세나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5: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아저씨야!
4: 두려워하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5: 네가 위험하면 지금 바로 구하러 갈 거야.
6: 다치지 않았니?
0: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야! 찾았어! 제가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0: 이런 건 미리 좀 말하라고.
1: 에휴, 우리 사이에 뭘.
2: 잘도 빠져나왔군요. 이건 어떨까요?
3: 괜찮아?
4: 자, 이제 내 차례야.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꼭 하늘에 날아야만 하나? 나는 날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0: 마리 팀장님과 제이님이 함께 개발하신 탈피한 슈터의 맛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1: 제이 녀석, 새총놀이를 한 이유가 있었어.
2: 응?

0: 그런데 이건 뭐죠? 한번 다. 제가 맞을 것 같나요? 자, 다, 다. 그만해요, 그만. 이것도 피하나 볼까? 이건 저는 다음에 계속하죠. 그럼 이만. 타이탄 슈터 성공.
1: 늘 두려웠어요. 만약 그때 아저씨가 절 못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2: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저씨를 떠올려봐.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아저씨가 구하러 갈 테니 말이야.
1: 아저씨, 고맙습니다.
3: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은 세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
3: 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인데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겪을 수 있어요.
1: 떠올리기 싫어도 계속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우울해져요. 자더라도 꿈에서 계속 나온다거나 그 사건을 흉내내면서 놀게 되기도 해요.
4: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5: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엄마, 아빠 같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4: 물론 부모님들 역시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쳐!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주인공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디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기가 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골든보이 슈퍼윙스가 되다!
2: 우와! 내가 월드 우주본부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1: 넌 이제 슈퍼윙스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왔어!
3: 아, 드디어 왔구나!
4: 수고했어!
2: 안녕!
3: 어? 골든보이?
5: 어? 네가 여길 왜 와? 또 무슨 속셈인 건데?
2: 워워 긴장해. 나도 여기 올 자격 충분히 있거든.
1: 그래 맞아. 골든보이는 변했어. 케냐에서 정말 대단했지.
3: 믿기 어렵겠지만 호기 말이 맞아.
2: 들었지? 난 이제 진정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라고.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 봐.
4: 우와! 진짜 슈퍼윙스 볼이잖아!
5: 그래도 아직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어. 계속 지켜볼 거야.
3: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지만 먼저 우주본부를 다시 가동시켜야 해.
4: 옳은 말이야. 그리고 재가동시키기 전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3: 여기 점검용 태블릿이야. 아릭, 넌 색별이를 도와줘. 꽁지는 에너지 수신기를 확인해주고, 호기는 골든보이랑 같이 내부를 점검해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
6: 알았어!
1: 골든보이, 점검하면서 본부 안내도 해줄게. 가자!
2: 재밌겠다!
7: 아직도 정리할 게 한참 남았네!
1: 도니!
7: 안녕, 호기. 마침 잘 왔어. 어, 너도 왔구나. 얘긴 들었는데.
2: 소문이 참 빨라, 그렇지? 근데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7: 본부가 멈출 때 충격으로 물건이 다 어질러져 버렸어. 아직 정리를 다 못했고.
1: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끝도 없겠는데?
2: 이 정도쯤이야. 나만 믿어. 아? 다크 골든 주먹!
7: 너 아주 훌륭한 주먹을 갖고 있구나.
2: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1: 여기가 슈퍼윙스들의 방이야.
2: 우와, 각자 쓰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좋은데?
1: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2: 우와,

0: 이것 좀 봐.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이건 호주에서 앤디랑 찍은 거고, 이건 한국에서 채아랑 찍은 거.
1: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많네.
0: 다 소중한 추억이지.
1: 나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사진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이건 뭐야?
0: 아, 네팔에서 예티들이랑 만났던 날 사진이야. 아리!
1: 뭐야? 우와, 안 돼!
2: 맞아. 그때 슈퍼 윙스 때문에 꽤 고생했었지.
0: 자, 그럼 다음 장소는...
3: 대체 무슨 일이지?
4: 거기!
0: 티키, 타키! 무슨 일이야?
4: 중력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 같아!
3: 저기 좀 봐!
0: 이런! 우주본부가 멈출 때 오류가 생겼었나 본데!
3: 우주형을 부를까?
1: 그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보통 주변에 비상용 수동 제어 장치가 있거든!
0: 정말 대단해, 골든보이! 잘했어! 경납고, 이상 없음!
4: 호기, 점검 다 끝난 거지? 재가동을 시작하자! 보관실에 있는 스타코어를 외부의 에너지 수신기로 옮겨줘!
0: 알았어, 누나! 이쪽이야, 골든보이! 여기가 스타코어를 보관 중인 곳이야! 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글을 꼭 써야 해! 받아!
1: 고글이라고? 왜?
0: 코어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거든! 신비한 힘이 가득하니까!
1: 우와, 정말 놀라워!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보다 무슨 신비한 힘이 가득하다는 거야?
0: 스타코어와 접촉한 공룡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었어.
1: 정말이야?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0: 그렇다니까. 꽁지한테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5: 주인님, 어디 계세요? 당장 스타코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2: 나 지금 슈퍼윙스 본부에 와 있어.
5: 거기서 뭐 하세요? 오우, 스타코어를 되찾으러 가셨군요.
1: 뭐, 그렇지.
5: 그럴 줄 알았어요. 어서 찾아서 돌아오세요.
2: 맞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스타코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건 바로 나라고.
0: 다 됐어.
1: 어?
0: 이제 가자.
3: 아무 문제 없네.
4: 꽁지야, 그쪽은 다 끝났어?
3: 그럼. 저기 온다.
0: 꽁지야, 스타코어 가져왔어.
1: 나도 한몫했지.
0: 좋았어. 이제 스타코어를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해야 해.

0: 이제 꽁지머리에 있는 조각만 합치면 돼.
1: 아, 그럼 난 다시 평범한 꽁지로 돌아가게 되겠지.
2: 괜찮아, 꽁지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넌 여전히 최고의 친구니까.
1: 응.

0: 됐어. 이제 다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어? 골든보이, 물러서. 너무 위험해.
1: 이 엄청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본부를 재가동하는 데에만 쓴다고? 나라면 다르게 쓰겠어. 덕분에 슈퍼 윙스 놀이 완전 재밌었어.
0: 공지야, 본부로 가서 알려줘.
2: 공간 이동 액션!

0: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
1: 함부로라니, 그럴 리가. 제대로 쓰는 거지.
0: 안 돼! 그만둬!
1: 시야! 우후! 이거 완전 최고잖아! 좋아! 스타코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 주먹부터 이겨봐!
0: 조심해! 각자 흩어지자! 섀도우 스피드!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 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 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 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 빌더가 있습니다.

0: 옥스포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3: 나오미.
4: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4: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5: 근데 오늘은 댕댕 간호사가 안 보이네.
6: 네, 댕댕 간호사 오늘 휴가예요. 오랜만에 쉰다고 바닷가로 놀러 간다던데요?
5: 아유 참 재미있겠어.
1: 아~ 나도 당장이라도 바닷가로 달려가고 싶다. 거북 할아버지, 딩딩 선생님이 검사실로 들어오시래요.
5: 아유 무슨 검사를 또 한다고. 나 다녀올게.
6: 검사 잘 받으세요.
5: 아유 고마워.
1: 천천히 가세요.
7: 지혜 간호사, 똑똑 간호사.
6: 댕댕 간호사.
1: 무슨 일이야?
7: 아파. 너무 아파.
6: 다리가 왜 그래? 긁힌 거야?
7: 그게 내가 바닷가 가서 수영을 하다가 그게 아. 일단 참아볼게. 근데
1: 저희 병원 간호사인데 병원까지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8: 네.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6: 오늘의 간장 댕댕 간호사와 해파리. 해파리가 댕댕 간호사를 쐈어요.
7: 아파, 너무 아파.
1: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7: 그게 모처럼 휴가에 날도 너무 좋아서.
9: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거든.

0: 저게 뭐지? 우와, 아름답다. 바다의 천사인가? 난 홀린 듯이 다가갔지. 이게 말로 봐도 딱 해파리인가봐. 우와, 너무 신비롭다. 안녕 해파리야. 난 그냥 다가갔을 뿐인데 갑자기 날 쐈다고.
1: 아무 이유 없이? 해파리 씨!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저도 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 네?
1: 근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될 텐데요. 계속 독이 퍼질 텐데 어쩌지?
2: 독이요?
3: 전 상자 해파리예요. 간 모양이 상자처럼 네모나 상자 해파리죠. 전 약한 파도에도 이리저리 떠밀릴 정도로 정말 약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가와 위협을 느끼면

0: 저도 모르게 독침을 쏘죠.
1: 독침?
0: 15개의 촉수 안에는 쏘이면 치명적인 독침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물고기는 단 2초 만에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 이렇게 마비시킨 김에 우린 먹기도 하죠. 아이, 보고서 미안해. 사람도 다가오면 독침에 쏘이는 순간 심장마비, 호흡곤란으로 5분 만에 사망하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정신을 잃고 물에 빠져.
2: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0: 죽기도 하죠.
3: 죽는다고요? 안 돼! 띵띵이, 띵띵이 불러와!
1: 검사 중에 어떻게 와!
3: 그럼 너라도 뭐 좀 해봐. 소독, 빨리 소독해!
1: 소독, 아, 알았어. 어? 생수로 소독!
3: 아파!
1: 더 아파? 어, 상처에 박힌 독침 때문인가? 어, 잠깐만. 어! 카드로 독침을 긁어낼게.
4: 저의 생수 붓고 카드로 독침 긁어낸 건 아니지? 어,
5: 생수로 소독하고 카드로 긁었는데?
4: 뭐? 아, 그럼 독이 더 빨리 퍼져서
3: 딩딩
4: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3: 사망?
4: 어떡해 어떡해. 자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먼저 10분 정도 바닷물에 소독하고 1번 차갑게 얼음 찜질을 한다.
3: 아, 좋네요.
4: 2번 뜨겁게 온 찜질을 한다.
1: 흥, 아픈데 뜨거운 거 되면 더 아프지 않나? 1번 차갑게 얼음 찜질.
4: 우와, 또또또또 땡. 정답은 2번 뜨겁게 온 찜질을 한다. 어, 뜨거. 상처를 생수로 씻으면 독이 더 빨리 퍼져. 상처는 바닷물로 10분 정도 소독하는 게 좋아. 그리고 얼음 찜질보다는 뜨거운 온 찜질. 독은 열에 약해서 쉽게 분해되거든. 그리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꼭 병원에 와야 해. 알았지?
3: 뭐야? 나 살아있는 거야?
4: 빠르게 병원에 와서 다행이었어. 치료해서 이제 괜찮을 거야.
3: 고마워, 딩딩. 이게 다 해파리 때문이야. 내 휴가도 다 망치고. 아니, 내가 무슨 먹이에요? 난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갑자기 왜 날 쏜 거냐고요?
0: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독을 쏠 수도 있어요.
6: 네?
0: 제가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건 제가 약하기 때문에.
1: 아, 참! 아까부터 왜 자꾸 약하대? 그렇게 강력한 독을 쏘면서!
3: 맞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0: 제가 왜 치명적인 독을 품었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해파리는 몸을 보호하는 두꺼운 피부가 없어요.

0: 오죽하면 몸이 젤리 같다고 젤리피쉬라 부르겠어요. 여리디 여린 몸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는데 만약 어설프게 독을 쏘면 오히려 연약한 우리 몸이 찢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에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거예요. 약한 몸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가까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1: 그래서 갑자기 피스 하고 쏜 거였구나.
0: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간호사님이 엄청 발버둥쳐서 여기 이렇게 상처 났잖아요. 선생님, 저 여기 상처 좀 봐주세요.
2: 제가 다가갈 테니까 막 자동적으로 피스 막 이렇게 쏘고 그러지 마세요.
0: 아, 네, 조심해 볼게요.
3: 컹컹 컹컹컹컹 컹컹 컹컹컹. 아, 여기서 해파리 냄새가 나는데.
4: 아, 거북 할아버지, 댕댕 간호사가 해파리한테.
2: 어? 왜? 아니, 어? 해파리 씨 어디 갔지? 어? 해파리 씨.
3: 컹컹 컹컹컹컹.
4: 해파리 씨, 뭐 하세요?
0: 여기서 문제. 해파리의 천적은 1번 바다 거북, 2번 개복치.
1: 에? 아니, 강력한 독을 가진 해파리도 천적이?
4: 거북 할아버지를 보고 숨은 거 보면 1번 바다 거북?
3: 맞아. 에이, 그런데 개복치도 천적이야.
5: 개복치도요?
6: 바다 거북과 개복치는 해파리를 먹는 대표적인 동물. 바다 거북은 피부가 두꺼워서 해파리 독이 안 통하지. 개복치도 몸집이 크니 쏘여도 별 영향이 없다지.
0: 독침!
3: 거북이한테는 안 통한다니까.
0: 아, 아는데 너무 가까이 오셔서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3: 아이, 근데 요즘은 나도 해파리가 무서워.
5: 왜요?
3: 아이,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아유, 덥다. 옛날엔 여름이라도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 아이, 수온이 높아져서 산소도 너무 부족해. 아이, 근데 어디서 해파리 냄새가? 허거너!
2: 우와, 해파리 떼 엄청 많아.
0: 해파린 수온이 높고 산소가 부족해도 잘 살죠. 그리고 해파린 한 번 산란할 때 많게는 수만 개의 알을 낳아요.
4: 수만 개나?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7: 여름에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었어.
6: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2m까지 자라니 때로 있으면 천적인 나도 너무 무서워.
5: 아! 2m나?
6: 그렇게 많다가도 가을이 돼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전부 죽고 말지.
8: 너무 아쉬워하지 마. 내년 여름에 또 만날 거야.
0: 그럼 여기서 문제. 죽은 해파리는 독침을 쏠 수 있다. O일까? X일까?
4: 죽었는데 어떻게 독침을 쏴? 그쵸, 거북 할아버지?
3: 나도 잘 몰라. 어차피 나 쏘여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2: 근데 문제를 낸 거 보면 쏘나?
1: 안 쏘나?
2: 쏘냐?
1: 안 쏘나?
2: 쏘냐?
0: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하시죠. 해파리들이 죽으면 해변으로 떠밀려 오기도 하죠.

0: 가을이 되면 죽은 해파리들이 해변으로 많이 떠밀려 올 거예요.
1: 그 무섭다는 해파리? 근데 죽었나 보네.
0: 죽고 나서도 얼마 동안 촉수의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하죠. 그러니까 죽은 해파리도 독침을 쏠 수 있다.
2: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해파리는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 혹시 죽은 해파리를 봐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1: 살아있을 때도 독침을 쏘고
3: 죽어서도 독침을 쏘고.
4: 해파리 귀신보다 무서워.
5: 그러니까 말이야.
2: 난 거북 할아버지가 더 무서워.
4: 자자, 그 찢어진 데 좀 볼까요?
6: 보세요, 보세요. 잠깐. 이쪽으로 바짝 붙으세요.
4: 너무 멀리 가지 말고.
6: 바짝 붙으세요.
4: 저 볼게요.
6: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7: 해파리님, 찢어진 데 수시로 연고 바르세요.
0: 감사합니다, 지하 간호사님. 뭐예요?
6: 네? 아, 저희 여름철 해파리 조심 영상 찍는데 같이 찍으실래요?
0: 해파리 조심요?
6: 자,
4: 지금 되고 있어?
6: 큐!
4: 자, 여름철 해수욕장! 해파리가 있다는 방송이 나오면 절대 수영하지 않기!
8: 수영을 하다가 혹시 해파리가 보이면 바로 물 밖으로 나가기!
7: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해파리도 절대 만지지 않기!
0: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푸스 쏘니까 알아서들 조심하세요.
8: 모두 해파리 조심하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얜 집 없어? 뜯

0: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야, 개맨아. 그렇게 빤히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그냥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봐.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뭐래?
11: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1: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답을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1: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0: 저래?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나 사실 암흑 보석을... 에? 어디 갔어?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꿈이다. 어?
1: 저 촌스러운 뼈정 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1: 아, 번개맨밖에 없지!
2: 와, 번개맨과 한 번개.
3: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4: 그럴지도?
1: 아이, 그게

0: 알아보도록.
1: 찍찍
2: 네, 네. 조그만님.
3: 개매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3: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 먹일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3: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1: 잡았다!
3: 누가 뭐야? 일어나! 올라오라고!
2: 됐다!
4: 알지?
2: 모르지? 멀리 가지!
3: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4: 까먹먹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2: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5: 저 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3: 도와줘.
6: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3: 개매나, 난 괜찮아.
6: 어떻게 된 거야?
3: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번개맨?
6: 나와!
7: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4: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8: 나는 팥지. 그럼 이만.
7: 뭘 섞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번개. 알지?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2: 예?
8: 잠깐!
2: 짜잔! 업그레이드.

0: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뭉치기빡치기 뭉치기빡치기 터뜨릴 테지!
1: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2: 어쩌지?
3: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0: 어? 안 해? 좋아. 그럼 5,
3: 4, 3,
0: 2,
4: 안 돼. 아이디 핑계 바뀌어라.
0: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3: 일단 도망가서.
0: 괜찮아?
3: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2: 다행이다.
5: 대신!
2: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4: 뭐 다 봐요?
2: 아니
4: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2: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기로 변신하는 거.
1: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2: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이 다 봤으면 어떡하지?
1: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6: 한번기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4: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초원에 엄청난 비밀.
2: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4: 내가 아무보다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2: 내 얘기가 아니구나.
4: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7: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4: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2: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4: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2: 어?
4: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7: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8: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4: 그런 거 없어.
7: 번개쌤, 하나씩 맞죠. 규칙이잖아요.
2: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4: 나도 태웠던 사도
8: 5g은 나보다 크던가?
9: 아빠 가요.
4: 나는 왜 빨리 안 가?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지갑일도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갑일도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2: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3: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프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4: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5: 용사섭사
4: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5: 사랑이 이 녀석.
6: 김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조장 두 개 찍어주세요.
4: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7: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4: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7: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6: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7: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4: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8: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4: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9: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6: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9: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6: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9: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6: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9: 그래, 망아.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6: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10: 와! 손이 왜 이렇게 커?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6: 달라, 키가 커지니까
1: 공기부터 달라.
10: 어?
1: 어른들만 마신다는 커피?
5: 응원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10: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1: 어? 이 소리는... 어, 오동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수매인가 보네.

0: 근데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3: 대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6: 이야.
7: 조그마 왕님.
8: 조그마 저입니다. 알지?
9: 뭘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8: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6: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2: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0: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10: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0: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11: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너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 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5: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다니자.
6: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딱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랑!
4: 어떡해?

0: 당장 잡아!
1: 이젠 다 끝났어.
2: 그만해!
3: 봉개맨!
0: 우린 악당이 아니다!
4: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2: 야옹!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4: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네?
2: 각오해! 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2: 이 도장은 혹시
0: 아니에요.
2: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5: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5: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기,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1: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1: 7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쯔.
2: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2: 얍.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두 개.
0: 브이랍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블레이언과 와일드 가디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0: 블루컵은?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1: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브레스로 길들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1: 당연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1: 뭐라고요? 누가 도와달랬죠?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4: 다 됐어요.
1: 이걸로 된 거야?
4: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5: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블랙단이 그래야 쓰나.
1: 하나도 안 아프다고 더 팔려 프러쉬.
4: 얌전히 있으세요. 자, 다음은 헤비아이언 씨. 어디 갔죠?
6: 아유,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당했길래 이 모양이야.
7: 솔리돈 녀석을 만났다면 그 꼴이 된 것도 당연하지. 다음에 나타나면 날 불러라. 하나 물어보지, 블루카. 네가 짐승의 힘을 처음 얻을 때의 기분은 어땠지?
8: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7: 날 바닥에 눕혔던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9: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7: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나, 의사 양반.
10: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씨.
7: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10: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직 애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5: 묵직이 여기 있다.
4: 자, 당신이 무우타운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7: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9: 이봐,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

0: 수밖에 없어.
1: 자, 직접 하든지 해.
2: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 붓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3: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2: 저 녀석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야.
4: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0: 걱정이 그 자체다.
2: 시끄러워.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5: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다음은 뒷바퀴 쪽.
6: 준, 프레스트 왔다.
7: 안녕하세요. 블루캅은 어때?
5: 이게 체내에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6: 그래, 로카바. 너무 무리하지 마.
5: 네. 왔군.
8: 스카이글로?
9: 어울리지 않게 얼굴이 죽상이시군, 준도령. 그대 꼴도 말이 아니군, 블루공.
2: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5: 내가 불렀어.
2: 어디 가려고?
9: 베르루 아가씨의 고향, 포르카카다. 백신 운송을 의뢰받았지.
5: 바다 너머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9: 거래량이 증가한 덕에 요즘 바쁘지만 와일드 카드 복권은 내게도 중요한 일이야. 기꺼이 도와주지.
7: 잘 부탁해.
5: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9: 그러지. 소식은 들었다. 솔리드 오늘 만났다지? 도와주고 싶으나 보다시피 지금은 어렵다. 오는 길에 아이언공을 봤어. 운송업 동지라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러 의원?
5: 준, 블루카비 솔레 위에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10: 뭐?
5: 레이아 박스의 지시가 몰았던 거지.
10: 솔레이유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7: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둘게.
10: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7: 그럴래?
11: 자유랄감 좋구만. 드리온 감옥가는 천지차이야. 하지만 배고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잖아. 녀석들의 부금절이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적장이 한 녀석이 이리 계획성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군. 이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야 했나? 어쩔 수 없긴 하지.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참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프군.
12: 솔레유, 좋은 아침.
10: 안녕.
13: 침략자 친구. 반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12: 뭐야?
13: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호수 붕괴.
14: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12: 이런 거 다 엉터리야.
15: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10: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15: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10: 곧 해결할 거야.
15: 얘들아, 그만 앉아. 곧 수업 시간이야.
10: 그럼
15: 증거를 보여줘.
10: 원한다면.
15: 얘들아, 그만해.
10: 그래.
16: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15: 준.
16: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래터제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15: 맞아.
16: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13: 재밌었어.
16: 난 와일드 카드봇들도 똑같이 믿어.
10: 아깐 고마워.
16: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10: 난 어머니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16: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10: 신경 안 써.
17: 신경 안 쓴다고?
10: 왜?
17: 아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16: 그야 뭐 감이지.
17: 감?
16: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펜토모넷도. 솔리드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17: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15: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10: 우리도 준과 메탈카드봇들이 산전수전 겪는 걸 지켜봐왔어.
16: 맞다.
10: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 해낼 거야. 준, 이거 돌려줄게.
16: 얘들아!
10: 믿어준 것에 대한 답례야.
16: 고마워. 그럼 솔리드혼 공인작전을 세워볼까?
7: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치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5: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15: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17: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0: 갑니다!
15: 먹을 게 많은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18: 출몰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17: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드리지.
16: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17: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플소드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7: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10: 난 펜터무넷이랑 하늘에서 대기할게.
17: 그럼 나랑 주는 중앙지점을.
16: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2: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16: 배드형 최고.
17: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의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가능하면 은밀한 자.